시 영단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다섯 개의 표현들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건의 다양한 위치를 말해볼까요? 상자 안이나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책꽂이의 맨 위나 맨 아래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물건의 위치를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물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inside인데요. inside, 무슨 뜻일까요? 무엇의 안에, 안에 혹은 내부라는 의미죠. 이 단어를 보면 알겠지만 in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쪽이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side,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nside. I am S-I-D-E. 자, 여러분 같이 써주셨죠? Inside입니다.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cute dolls inside the box 라고 했네요. 자, 귀여운 인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있을까요? Inside the box니까 상자 밖에 있어요? 아니죠. 상자 안에 귀여운 인형들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빈칸에 안에 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inside의 반대말 한번 가볼게요. inside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outside입니다. inside의 반대말은 out을 써서 outside라고 하고요. 밖에 혹은 밖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도 꼭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펠링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outside, O-U-T, S-I-D-E. 읽을 때는 outside. 자,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can park your car outside the building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ark 하면요, 공원도 되지만 주차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너는 주차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주차를 해도 될까요? 건물 안에? 아니죠. 건물 밖에 주차해도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inside는 안에, 반대로 outside는 밖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높이로 한번 위치를 공부해 볼게요. 가장 높이, 맨 위, 꼭대기, 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top, top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top, T-O-P. 자, 여러분 탑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순위가 높은 걸 말할 때도 뭐 탑10 이렇게 말합니다. 탑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써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We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he top of the mountain은 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산 정상에 도달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We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우리는 산 정상에 도달했다 라는 의미예요. 자, 탑은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낮은 지점은 뭐라고 할까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bottom. bottom. 강세는 앞에 둡니다. bottom.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O-T-T-O-M. 자, 발음을 하실 때는 bottom, T를 살려도 괜찮지만 강세가 앞에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 뒷부분은 약해져서 bottom,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bottom의 의미는 맨 아래 혹은 바닥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re's a picture at the bottom of page 7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사진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7쪽에 bottom에 있다고 했죠?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At the bottom of 하면 무엇의 맨 아래라는 의미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iddl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 middle이라고 하면 가운데 혹은 중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쌤이랑 같이 한번 이 스펠링 확인하면서 써볼게요. 스펠링부터 체크해 보면 middle 이런 순서로 써주시면 돼요. middle, middle.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middle 하면 가운데 혹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에 있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를 middle school 이렇게 얘기하죠. 자,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singer is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stage.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middle 하면 가운데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In the middle of 무엇의 가운데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수는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어요? In the middle of the stage. 무대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그림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곰 인형이 상자의 내부에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어떤 단어를 쓸수 있죠? 바로 inside. 반대로 곰 인형이 상자의 밖에, 외부에 있죠? 자, 이럴 때는 우리 outsid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높이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맨 위에,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맨 아래라는 표현은 각각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맨 위에라는 표현은 top. 그리고 중간이라는 표현은요? 네, middle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래라고 할 때는 우리 bottom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 역시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60강 동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쌤이랑은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붉게 빛나는 달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붉게 빛나는 달? 도대체 이거 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요, 월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월식에 대해

0: 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준비가 됐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 속 포텐 같이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식현상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월식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요, 월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월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더더욱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월식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를 해보고 이걸 토대로 일식과 월식 어떤 식현상의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것인가 그 고민해서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월식이에요. 그러면 일단 일식은 그렇죠.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거였거든요. 그럼 일단 이름에서 여러분 느낌을 한번 챙겨보시면 월식이에요. 누가 가려지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달이 가려지는 건데 도대체 무엇에 의해 가려지는 것인가? 그걸 한번 영상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태양빛이 쭉 옵니다. 지구가 있고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태양이 있고 지구에 쭉 빛이 오니까 그 뒤에는 지구의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즉, 지구의 그림자 안으로 달이 들어가면서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월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 볼게요. 여기 태양이 있죠. 태양빛이 옵니다. 그리고 지구가 있으니까 이 반대편으로는 지구의 그림자가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구 주변을 달이 공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공전하다가 이 달이 지구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가려져서 보여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월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달의 전체 혹은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월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떨 때 일어나는가라고 보면 태양 그리고 여기 지구죠. 그리고 지구의 그림자 안으로 달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바로 태양, 지구, 달 얘네들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될 때, 즉 우리가 공부했던 위상을 떠올려 보시면 그렇죠. 망의 위치에서 이러한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태양, 지구, 달의 순서대로 일직선상에 놓이는 망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 일식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지구에서 달의 그림자가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만 일식을 관측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달이 가려지는 거, 아, 밤인 모든 지역에서 이 월식을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구에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월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볼 때 일식을 본 사람보다는 월식을 관측한 사람이 더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달이 있습니다. 달이 이제 월식 가려지게 되네요. 아, 달이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왼쪽부터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완전히 가려질 때 굉장히 큰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가려지고 나니까 굉장히 붉게 변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더 지나면 지구의 그림자를 달이 빠져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빠져나오는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붉게 보이는 달을 이제 지나가서 점차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서서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달로 본다면 달의 왼쪽부터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서히 들어오면서 가려지다가 완전히 가려지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달이 붉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붉게 보이는 모습을 지나서 이후 붉게 보이는

태양, 지구, 달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야 월식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줄수 있을까라고 질문 생성해 주시고요. 일식과 비교해서 일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비교하는 데이터를 얻는 거 중요해요. 일식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면 좋겠어라고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월식의 종류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식에서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데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한테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일단 이걸 우리는 개기 월식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가려지는 게 아니라 왜 붉게 변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이때 달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요. 지구 대기를 지나는 태양빛이 대기에 흩어지면서 붉은색 빛만 달에 비치기 때문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식 역시 부분만 가려지는 것도 있겠죠. 바로 그걸 우리는 부분 월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달 일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아, 월식의 종류에는 개기월식과 부분월식이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일식과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월식이라고 한다면 태양, 지구,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대적 위치에 있을 때, 즉 망의 위치에 있을 때 바로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월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월식을 우리가 개기월식 그리고 부분월식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보되 개기월식에서는 붉은 모습으로 보여지더라. 그리고 가려지게 될때 왼쪽부터 가려집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답으로 얻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식에 대해 학습하는 중이야. 개기월식과 부분월식이 무엇이 다른지, 달이 지구의 그림자 중 어디로 통과할 때 월식이 일어나는지, 어떤 월식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실제로 하늘에서 어떻게 관찰되는지도 사진 등과 함께 제시해주면 더잘 이해될 것 같아라고 질문을 생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꼭 한번 질문을 생성해보시고요, 여러분만의 답을 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0강 완강하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할게요.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그런 경우가 있어. 겉모습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막상 써보거나 맛보면 뭐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오늘의 속담엔 거칠의 허상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이번에 새로 장만했지. 공부 전용 스마트 디지털 타이머야.
2: 시계구나.
1: 무슨 소리. 디자인 봐봐. 엄청 예쁘지? 가격도 비싸. 보통 시계가 아니야.
3: 어라? 이게 왜 나오다 안 나오지? 화면이 이상하네.
2: 겉모습만 멋있고 작동은 제대로 안 되나 보네. 그냥 손목시계 써.
0: 오늘의 속담, 빛 좋은 게살구.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게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0: 적으로 이르는 말이지. 예를 보겠소. 이 놀이공원은 광고만 거창했지 실상 와보니 기구가 변변찮고 디자인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딱 빛 좋은 개살구다. 이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
1: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태평천하 최만식. 서울의 거부인 윤직원 영감은 화려한 옷차림과 풍채 좋은 외모를 가졌으나 인력거꾼의 삭을 깎기 위해 실랑이를 벌일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다. 그는 과거 화적대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본 경찰의 통치를 태평천하라고 믿으며 찬양한다. 그는 돈과 권력만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인물이다. 윤직원 영감은 돈으로 족보를 세탁하고 향교의 직원이라는 감투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려 한다. 그는 가문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 손자들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고 여자에 빠지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산을 탕진한다. 군수가 되라던 큰손자 윤종수마저 뇌물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낸다. 집안이 엉망인 상태에서도 윤직원 영감의 탐욕과 기행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오래 살기 위해 어린아이의 오줌을 받아 마시는가 하면 어린 기생 춘심이를 데리고 다니며 욕망을 채우려 한다. 춘심이에게 줄 싸구려 반지의 값을 깎으려 드는 등 추악하고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오직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만 집착한다. 윤직원 영감은 방탕한 아들과 큰 손자는 포기하더라도 똑똑한 둘째 손자 종학만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동경 유학 중인 종학이 사상 문제로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전보가 날아온다. 자신이 그토록 찬양하던 태평천하의 경찰에게 가장 믿었던 손자가 잡혀간다는 사실에 윤직원 영감은
2: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1: 라고 절규하며 통곡한다. 이 집안을 들여다보면 영락없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겉보기엔 웅장한 부잣집이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노름과 손자의 방탕함, 며느리들의 한숨으로 썩어 있습니다. 보기 좋은 껍데기로 아무리 감싸려 해도 그 안에서 풍기는 악취는 숨길 수가 없었죠.
0: 오늘의 속담, 빛 좋은 개살구. 겉으로 보기에 매우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지만 막상 맛이 없는 개살구라는 뜻이겠지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겉만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요. 이 속담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챙겨야 할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기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을까요? 물질이 물에 녹는 정도, 즉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 속 물질들을 직접 분리해낼 거예요. 이를 통해 앞에서 배운 용해도 개념이 실제 분리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 황산구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입니다. 40도의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모두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물질의 양을 다르게 넣은 것은 이후 냉각했을 때 용해도 차이로 인해 한 물질만 먼저 섭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체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저어 완전히 녹였는지 확인해주세요.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 1의 비커를 넣어 냉각합니다. 용액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면 온도 감소에 따라 용해도가 크게 줄어드는 물질이 먼저 섭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고체가 먼저 생기는지 그리고 용액의 색이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거름종이를 설치하고 과정 2의 물질을 거름종이로 걸러 섭출된 물질을 분리합니다. 냉각 과정에서 생긴 고체는 용액에 다시 녹지 않는 섭출물입니다. 거름종이를 이용하면 섭출된 고체와 남아있는 용액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혼합물 속 물질을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이용해서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면 어떤 물질이 얼만큼 분리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60g 그리고 황산구리 1g을 모두 녹인 용액을 냉각하면 질산칼륨만 약 28g 섭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황산구리는 20도에서 물 100g에 약 20g까지 녹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황산구리 1g은 계속 물에 녹아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거름 과정에서 거름종이 위에는 질산칼륨 결정만 남게 되고 황산구리는 용액에 함께 녹아 거름종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합물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뒤 냉각하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천일염을 정제하거나 합성한 약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고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유종의 미를 함께 걷어보자고요. 우리 최종 평가 2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네, 오늘 36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36번부터 38번까지는 사과에 대해 설명하기라고 해서 우리 설명 방법 활용하여 글쓰기 단원에서 살펴봤던 글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자신의 주제를 전달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설명 방법을 제대로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이 글을 쓴 궁극적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이 글은 왜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저녁에 먹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사과 섭취를 막으려고 또는 저녁에만 먹으라고 설득하려고 또는 다양한 사과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려고 사과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를 분석하려고 모두 적절하지 않고 5번, 사과를 저녁에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5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이 글의 갈래를 고려하여 이 글의 짜임을 나눈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글의 갈래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글의 갈래는 뭡니까? 그렇죠. 설명하는 글, 즉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일까라고 하면서 화제를 던져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가 처음에 해당되게 되고요. 나, 다, 라 문단에서 사과를 저녁에 먹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 다, 라가 중간에 해당하게 되고 마지막 마 문단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마 문단이 끝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면 가, 나다라, 마가 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는 구성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38번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글에서는 여러분에게 설명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설명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단에서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 풀이하여 설명하였다 라고 하는 즉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정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가 문단에서 정의가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살펴보니까 답답이 볼게요. 가에 보시면 사과는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뉘는데, 즉 사과를 뭐한 거예요? 그렇죠. 구분하고 있고요. 저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내내 사과를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1년 내내 맛볼 수 있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인과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의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나,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 문단에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네, 여러분도 답답이 다 찾아오셨을 텐데, 사과는 껍질과 가육, 씨로 구성되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사과를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즉, 무슨 방법?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에 보시면, 저녁에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위장에 해롭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다,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어 설명하였다. 즉, 무슨 방법? 예시의 방법인데 보시면 물론 평소에 역류성 식도질환이나 위염, 위궤양 등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화기 질환의 예로 위염, 위궤양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죠. 그래서 예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라,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드러내어 설명하였다. 즉, 비교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는데 라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 바나나 등에 비하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38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부터 41번까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된 체육대회라고 해서 가에서는 기사문의 초고를, 나에서는 기사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나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고를 기사문의 형태로 바꾸면서 고려하지 않은 것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제목을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정하기.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되었다, 화합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변경을 했죠. 그래서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정을 했고, 독자의 기대를 반영하여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추가된 부분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죠. 나의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 자, 표현적인 측면에서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표현을 객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기.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기사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관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초고에. 그렇죠. 학생들은 매우 좋아하였고. 자,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나에서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죠. 환호성을 지르며 교사의 춤을 따라했고, 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한 거 살펴볼 수 있었고. 조직의 측면에서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문단의 순서를 바꿔 재구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문단의 순서를 바꾸어서 재구성한 부분은 나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 기사문의 유형에 맞게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의 형식을 갖추어서 내용 조직하기. 그래서 가와 나에서 이 형식이 달라진 점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우리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40번. 나의 추가할 수 있는 복합 양식 자료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누리집에 올리는 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집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글이기 때문에 어떠한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기억.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춤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자, 우리 누리집에 동영상 담을 수 있고요. 우리 글에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춤췄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적절합니다. 니은, 외부인이 학교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학교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자, 우리 학교 누리집에 올린다는 건 학생, 학부모, 교사가 볼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이거든요. 외부인이 학교를 찾아올 수 있는 지도를 넣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이어 달리기가 펼쳐질 때 학급별로 응원전을 벌이는 모습을 찍은 사진. 이 사진 자료를 활용하면 이 이어 달리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거리 장터에 준비된 김밥, 떡볶이, 팥빙수,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먹거리들을 찍은 사진. 우리 학부모의 이 먹거리 장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문단에다가 이 사진을 넣어주면 이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니은을 제외하고 기역, 디귿, 리을이 적합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1번. 다음 항목에 따라 가를 점검 조정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각각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다음 항목이 뭐냐면, 문단의 내용이 하나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이고요. 자, 우리가 써야 할 내용은 조건이 있는데, 조정한 내용 두 가지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장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에서 점검한 내용. 그래서 나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를 읽어보니까 여러분은 이 항목에 맞추어서 이제 가를 점검 조정해야 되거든요. 문단의 내용이 하나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학부모와 교사의 이야기가 함께 한 문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어야겠어요? 그렇죠. 문단을 나누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의 이야기로 이렇게 중심 내용을 각각 하나씩 구성해서 문단에 나누어 주어야겠고요. 자, 중심 내용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하나의 문단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먹거리 장터를 통해서 응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인데, 뒤에 보시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인 핫도그와 떡꼬치는 먹거리 장터에 없었다. 이것은 중심 내용에 적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문장의 형식으로 갖추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의 3문단은 중심 내용이 둘이라서 나에서 두 문단으로 나누었죠. 학부모와 교사로 나누어서 두 문단으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가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서 어떻게 했다. 그렇죠. 삭제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 조정한 내용이 각각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부터 44번은요, 장영희의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고 풀어보는 문제인데, 이 미안합니다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아버지와 경비원을 바라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42번. 이 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글의 갈래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의 갈래 뭐였습니까? 그렇죠. 수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글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대화와 지시문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대화와 지시문이 있는 것은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영웅적 면모를 지닌 아버지의 생애. 그래서 영웅적 면모를 지닌 사람의 이 일대기를 다는 것은 전기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실제 주변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 쓴 것. 이것은 소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기록하는 건 주로 기사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5번. 글쓴이가 바람직한 대화 태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경험을 솔직하게 서술한 글. 이것이 바로 수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기억부터 미음 중 바람직한 소통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 태도가 드러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면 바람직한 소통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 태도가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뭐 해주는 것? 그렇죠.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소통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 태도가 되겠죠. 아, 글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비원의 말은 지금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사과를 합니다. 자, 이것은 바람직한 소통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태도가 되겠죠.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태도가 되겠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말도 경비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경비원은 지금 이 주차장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고, 내가 현관 앞에 차를 대고 있으면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경비원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말이 되겠고요.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소통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주면 니은, 디귿, 리을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비읍을 만드는 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비읍은 행복한 결말. 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경비원이 맞게 되었던 그 행복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또는 경비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 문장으로 써야 해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경비원이 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가지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서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어도 좋고요. 경비원의 말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에는 아버지가 경비원에게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와 같이 말한 것처럼 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의 답에 잘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45번부터 47번까지는요,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전달법과 나전달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비폭력 대화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그 방법까지 잘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45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 안에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번. 너 전달법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너 전달법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나전달법이었습니다. 오히려 너전달법 같은 경우에는 너를 주어로 하는 말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기 쉽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 1번 되겠고요. 너전달법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었고, 나전달법은 내가 처한 상황과 느낌을 바탕으로 부탁하는 말하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제시가 되어 있었죠. 나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와 갈등하지 않고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요. 비폭력 대화의 기본 형식에는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단계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 글의 끝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5번의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의 상황에서 수빈이가 친구에게 비폭력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비폭력 대화의 형식, 관찰, 느낌, 필요, 부탁. 이 형식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대화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수빈이는 자신이 아끼는 볼펜이 친구가 실수로 떨어뜨려 부서진 것을 보고 속상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너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 맨날 조심성 없이 행동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상대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적절하지 않고요. 네가 내 볼펜을 떨어뜨려서 내 볼펜 부서졌어. 앞으로는 그냥 네 물건만 쓰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그냥 네 물건만 쓰는 게 좋겠어는 관계의 단절을 암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네가 내 볼펜을 떨어뜨려서 나는 속상했어. 속상했다라고 하는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하지만 너도 실수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요구사항이 드러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네가 내 볼펜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속상했어. 그건 네 잘못이니까 당연히 네가 새로 사줘야 해. 자, 여기까지 나는 속상했어. 감정을 이야기한 건 괜찮은데 그건 네 잘못이야. 라고 상대방을 탓하고 있고 당연히 네가 새로 사줘야 해. 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네가 내 볼펜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속상했어. 관찰과 느낌 잘 드러나 있고요. 내가 선물 받은 거라 소중하게 여기던 거야. 나의 생각, 필요 나타나 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해 줄래?라고 하는 부탁까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폭력 대화의 형식을 잘 활용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비폭력 대화의 효과를 쓰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나 전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 느낌을 알리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린다? 그렇죠. 상대에게 부탁하는 말로 들리게 되고요.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하는 말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차분해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그어진 이두 내용이 비폭력 대화의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줄이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차분해진다라고 하는 이 효과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답안에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며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이 비폭력 대화의 효과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부터 51번까지는요,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발표하기. 그래서 우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장면들 살펴봤었고, 그것을 실제로 발표하는 발표문도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표 주제로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를 선정을 했고요. 이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을 하면서 제주 방언을 보존하자고 설득하는 주제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 발표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무엇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죠.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플러스로 뭐까지 하는 것? 그렇죠. 제주 방언을 보존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이 되겠죠. 제주 방언의 문화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 어휘 조사에서 새로운 사전 편찬하는 거 아니고, 소멸 원인을 밝혀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고, 의문 체계를 분석해서 표준어와 비교하기 위한 것 아니고,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를 소개하고, 제주 방언의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발표를 진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자료가 아닌 것은? 그래서 발표에 여러분 자료를 우리 재구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이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면 좋을 시각 자료를 여러분이 잘 찾아봐 주시면 되겠죠. 제주 방언의 분포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 자, 여러분 이거 그럴듯해 보이지만 필요한가요? 제주 방언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방언이에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지도로 표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주 방언과 표준어 단어를 비교하는 어휘 카드. 그래서 우리 감자를 짓을, 돼지를 도색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휘 카드 사용하는 거 좋고요. 제주 방언이 등장하는 드라마 영상의 일부 장면. 우리 이 발표문의 초반에서

사람들이 이 제주 방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드라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장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위기 언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멸위기 언어 단계를 도식화한 표가 함께 있으면 이해하기 좋겠죠. 제주 방언에 대해 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 그래서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나 표의 형식으로 제시를 해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4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발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할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다양한 지역 방언 사전의 예시 사진. 지역 방언 사전에 대한 사진 필요 없고요.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영상. 우리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해 줄 필요는 없겠죠. 실제 제주 방언 사용자를 인터뷰한 영상 자료. 뭐, 이건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사용 상황을 우리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보존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터뷰한 영상 자료 좋고요. 제주 방언의 음운 변화 과정을 자세히 분석한 논문을 활용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제주 방언과 일본어, 중국어의 유사성을 연구한 보고서, 우리 본문에 언급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글에서 찾아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하면서 기억이 뭐냐면 제주 방언은 단순한 사투리가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라고 하는 그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왜 제주 방언은 제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가? 그 내용이 포함되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 인조 때 내린 출력 금지령으로 제주 사람들이 200여 년간 섬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고, 그러니까 제주 방언은 오랜 시간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창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억양과 발음에서도 표준어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은 출력 금지령으로 인해서 섬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창적으로 발전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 인조 때 내린 출력 금지령으로 제주 사람들이 약 200여 년간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해 제주 방언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근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부터 54번까지는 영상 매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호랑이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 같이 효과음으로 넣어주시고, 메리야 안 돼! 라고 대사를 하면서, 지금 마에서는 효과음으로 딸깍 목줄을 채우니까, 이제 호랑이가 뭘로? 그렇죠. 강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멍멍 하면서 밝고 경쾌한 음악이 나오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키울 땐 무엇을 지키자? 그렇죠. 타인에 대한 배려, 예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매체 자료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권을 침해하는 동물원을 개선해야 한다 아니고요. 타인을 배려하여 반려동물 예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목줄 채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을 장려하자 아니고요. 무서워하는 사람도 반려동물 키우자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이해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도 아니죠.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가부터 사의 시청각적 요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영상 매체 자료의 복합 양식성을 분석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각 자료 같은 것에는 그림, 그쵸? 그리고 자막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청각적 요소에는요, 효과음, 그쵸? 배경음악, 내레이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나는 다에 비해 대상을 가까이에서 촬영하여 대상과 인물의 표정을 드러낸다. 그래서 가와 나는요, 다에 비해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은, 즉 클로즈업 숏인 거 알게 그래서 우리 대상을 가까이에서 촬영해서 대상과 인물의 표정을 드러낸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와 다에 활용된 배경음악과 효과음은 나의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느낀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 비장하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고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나의 등장한 이 인물들이 호랑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 맞겠죠. 자, 가와 사에서 비슷한 분위기의 배경음악을 활용하여 영상 매체

자료에 통일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는 배경음악으로 비장한 음악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에서는 배경음악으로 밝고 경쾌한 음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분위기의 배경음악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마에서 대상을 가까이에서 촬영하여 목줄을 채우는 행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마에 보시면 목줄을 채우는 장면에 이 목줄 장면을 굉장히 클로즈업 숏으로 확대해서 찍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목줄을 채우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 맞고요. 사에 사용된 내레이션과 자막을 통해 제작자의 의도를 표현한다. 그래서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다. 그러니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타인을 배려하며 예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제작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고요. 그러다 보니 5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54번. 다와 바를 비교하여 다에서 제작자가 선택한 대상을 통해 알수 있는 제작자의 의도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그래서 다에서는 호랑이를 선택을 했고, 바에서는 강아지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에서 무엇을 표현할 때 무엇을 선택한 것은 어떠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에서 강아지를 표현할 때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호랑이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건 어떤 의도? 나에겐 귀여운 강아지도 타인에게는 그렇죠. 무서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에서 강아지를 표현할 때 호랑이를 선택한 것은 강아지가 목줄 없이 달려오는 것이 타인에게는 어떻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죠. 엄청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호랑이로 의도적으로 선택 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최종 평가 2회의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50번의 수업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50번의 수업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2학년 국어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마무리 소감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50번의 수업을 완강한 건 정말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완강했어요 라고 이 자랑을 가득 담아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본 교재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볼 거고요. 26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26번, 27번은 과란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간단한 문제 유형이었고요. 26번, 그 아름다운 드레스가 is, 이다.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녀의 것. 이게 맞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hers.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그 아름다운 드레스는 그녀의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27번 갑니다. 일단은 단어부터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blame이란 단어가 탓하다 또는 비난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보니까 주어 자리에, 그러네요. we가 나와주죠. we shouldn't blame.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 탓하면 안 된다. 라는 건데요. 어쨌든, blame 다음에 누구를 탓하는 건지, 누구를 비난하는 건지, 목적은 나와주는데, 그러고 보니까

주어랑 같은 대상이죠. 이럴 때 우리 바로 제기 대명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 정답은 ourselves가 정답이 되겠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면 안 된다, 탓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27번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28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는 빈칸에 it 또는 원중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문제였고요. 28번, 나의 휴대전화가 doesn't work. 근데 work란 단어가 물론 일하다란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하다란 의미 외에도 기계 같은 거 얘기할 때는 그렇죠. 작동하다 의미를 가지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나의 휴대전화가 doesn't work. 작동하지 않는다. I have to buy. 내가 사야 한다. 그러면 여기 뭐가 줘야 될까요? 내용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휴대전화 하나를 사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 이시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그때 이는요, 작동하지 않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휴대전화는 맞는데, 작동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대전화를 사야 한다. 이거잖아요. 당연히,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I have to buy one. 됐죠? 28번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29번입니다. I lost my umbrella. 자, 우리 lose의 과거형 나와줬죠? 내가 잃어버렸다. 뭐를? 나의 우산을. 빈칸 나와주고요. It's big and yellow. 크고 노란색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러네요. 앞에서 말한 잃어버린 나의 우산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크고 노란색이다.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it is big and yellow.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나의 우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앞에 나온 그 명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it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30번. This bus is full. full이 여러분들, 가득하는 의미잖아요? 이 버스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가득 찬 거야. 우리 보통 만 원이라고 얘기하죠? 버스가 만 원이다. wait for가,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Let's 다음에 우리 동사 원형은 뭐뭐 하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다음 거를 다음 버스를 기다리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버스가 사람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Let's wait for the next 다음에 그런데 여기 뭐가 줘야 될까요? 당연히 원이에요. 자, 쉽게 우리가 구분 가능한 것이 보면 버스를 받아주는 대명사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시 오게 되면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있어주게 되면, 자, 지금 사람이 가득한 이 버스 자체를 얘기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버스는 버스인데, 다음 버스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요? 또, 문법적으로, next가 다음에 라는 의미로 원을 꾸며주고 있죠. 여러분들, is는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문법적으로도 당연히 is이 아닌 원이 정답이 되는 문장이었고, Let's wait for the next one. 다음 것을 기다리자. 다음 거 기다리자. 결국 다음 버스를 기다리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어지는 31번, 32번.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대명사를 넣어주는 건데요. 3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빈칭 주어, 빈칭 대명사 it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오늘의 날짜를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런 식으로 today를 주어자리에 써주고, 오늘은 10월 17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굳이 today에 써주지 않고, 주어자리에 그냥 여러분들, 날짜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빈칭 주어 it 활용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it is October 17th. 이런 식으로 10월 17일이다. 라는 의미의 날짜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빈칭 주어 it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31번 문제의 의도였고요. 32번. She has a cute doll. 그녀가 귀여운 인형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그녀의 인형은 귀엽다. 이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인형인데 그녀의 인형이니까 여기는 맞아요. 그녀의 소유격으로 우리 her가 바로 정답이에요. Her doll is cute. 이런 식으로 32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우리 33번부터 35번까지는 밑줄 친 A에서 C를 대명사로 바꿔 써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의 친구의 이름이 루시이다.

자, 루시가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은 루시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써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my friends는, 자, 지금 이게 나의 친구의 이건데요. 그녀의, 우리 대명사로 her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루시가 뉴욕에 산다라고 얘기해주고요. 그녀가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안젤라야. 루시와 안젤라가, 가끔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 자, 루시와 안젤라입니다. 그들이 되겠죠? 주어 자리예요. 당연히 그들은 they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I miss Lucy and Angela so much. 자, miss가 우리, 그렇죠. 그리워하다, 보고 싶어 하다. 이걸 사용 가능하고요. 나는,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얘기야. 누굴 그리워하는 거죠?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루시와 앤젤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리워하는 거야. 요번에는, 그렇죠.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바로 them이 정답이 됩니다. So much. 그러니까, 정말 많이 그들이 그립다란 이야기예요. 35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우리 36번부터 38번까지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 유형인데, 36번 문제 의도 확인하셨나요? 우리 거리를 물어봐 줄 때, how far? 이렇게 의문문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그래요.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s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대시 아닌 is로 바꿔줘야 되고요. How far is it? 얼마나 머냐? From here to the airport. 여기서 공항까지 얼마나 머니? 라는 의미의 질문이 되는 거고요. 거리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우리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s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37번입니다. I should change these tickets. 내가 이 표들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들 여기 these가 사용된 이유가 뭘까요? 뒤에 tickets.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란 의미로 this가 나오게 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이란 의미로 this가 나와준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I bought it online. 내가 온라인으로 그것을 샀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이시 받아주는 내용이 뭐예요? 앞에 나와주는 these tickets. 이러면 안 되죠. 왜? 이 티켓들, 이 표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is 아닌 맞아요. 됨으로 받아줘야 되겠죠? 내가 이 티켓을 이 표들을 바꿔야 한다. 내가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이런 식의 의미의 문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I bought them online.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37번의 정답은 is을 됨으로 바꿔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진 문제. James and you can be proud of yourself. 자, 일단 비동사 proud of. 이 표현부터 잡아줘야 돼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또 중요한 표현이고요. 자, 비동사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근데 보세요. 제임스와 너가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근데 자랑스러워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아, 너희들 자신이에요. 왜냐면 주어가 제임스와 너거든요. 근데 yourself 이거는 너 자신 한 명을 얘기해 주는 거고 너희들 자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요. yourselves 이렇게 self가 selves로 모양을 바꿔 줍니다. 결국 38번의 정답이 yourself 이거를 yourselves 이렇게 바꿔 주는 거예요. 됐죠? 제임스와 너는 너희들 자신을 자랑스러워도 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 비동사 proud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다시 한번 표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자, 이어지는 39번부터 41번까지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란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주는 단어 배열 문제였고요. 일단 39번은 마이크의 형은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나와주지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사의 소유격을 만들어줄 때는 기억하시죠? 명사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이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주고요. 마이크의 뭐뭐의 소유격을 만들어줄 때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와준 거야. 마이크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Mike's brother. 자, 주어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 이다. 비동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한 명의 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A high school student. 자,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Mike's brother is a high school student. 됐죠? Mike's brother is a high school student. 됐나요? 39번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40번입니다. 하나는 길고 나머지 하나는 짧다. 뭔가 둘을 각각 얘기해 줄때 처음에 하나, 그렇죠. 원으로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래요. The other로 표현되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먼저는 하나는 길다. One is long.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짧다. The other is short. 이런 식으로 주면 바로 40번의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둘 중에 하나. 처음에 하나 여러분들 원이에요. 그다음 나머지 하나 the other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됐죠? One is long and the other is short. 이런 식으로 40번의 정답까지 우리 확인해 봤고 자, 이어지는 41번입니다. 이 책들은 내 것이다. 이건데요. 근데 우리가 this나 this 대신에 those. 자, 이거 쓰임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일단 얘네가 각각 지시 대명사로 사용될 때는 this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것 또는 이 사람, 이분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these는 this의 복수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 또는 이 사람들, 이분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반면에 that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것 또는 저 사람 지시 대명사일 때 의미이고요. those 같은 경우에는 that의 복수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저것들, 저 사람들 그렇죠? 이때는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을 때 얘네가 꾸며주는 말이 없을 때를 얘기해 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자, this나 this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똑같이 이. that이나 those 같은 경우에는 명사 나와줄 때 똑같이 저. 자, 이런 해석이 된다는 거지요? 근데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다르게 사용되는 거야. these나 thos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뒤에 나와줄 명사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온 명사가 복수명사가 아니다. 그럴 때는 이란 의미로, 그렇죠? this가 활용이 되는 거고요. 저란 의미로는 that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는 보니까 이 책들은, 뭐 여러분들? 책들입니다. 당연히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란 의미로 this가 아닌, 그렇죠? this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These books are 나의 것, mine이 되겠죠. 여기는 또 우리 소유 대명사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These books are mine. 바로 41번의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이어지는 42번, 43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주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빈칭 대명사 it. 우리 교재는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보통 이제 다른 교재들을 보게 되면 빈칭 주어 it 이란 용어가 많이 나와주는데 똑같은 내용 여러분들. 뭐냐면 주어 자리에 it이 보이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언제 많이 사용이 된다고 얘기했죠? 유치하지만 선생님 여러분들 암기법을 알려드렸죠. 자, 요게 날 거라고 표시 명시가 안돼 있었네. 요게 날 거라고 자, 명시가 안돼 있었네. 물론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철자가 이 개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암기법이니까 그냥 양해해 주시고 요가 뭐 여러분들 요일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개는 계절입니다. 날이 중요하잖아. 그쵸? 날씨, 날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는 거리 얘기할 때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명은 명함이에요. 시는 시간. 이렇게 앞잡아서 우리 요게 날고라고 명시가 안돼 있었네. 암기하기도 쉽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요일, 계절, 날씨, 날짜, 거리, 명함, 시간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어쨌든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it을 넣어주는데 해석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빈칭 대명사 it 또는 빈칭 주어 it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it이 정답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It was hot today. 오늘 더웠다.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우리 빈칭 주어 it이 나와준 거고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It is 7 o'clock. 자, 7시다. 시간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빈칭 주어 it이 활용이 된 겁니다. 이어지는 문제. 이번 보니까 자, 원래 지금 첫 번째 문장이 My pencil case is old. 나의 필통이 낡은 거야. 오래된 상태예요. I want to buy a new. 다음에 빈칸이 나와주는데요. 자, 내용상으로 나의 필통이 오래됐대. 낡은 거야. 그러면 내가 새 거를 하나

two pants. One is black and the other is blue. 이런 식으로 하나는 검정색이고 나머지 하나는 파랑색이다. 다시 한번 또 우리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 뭔가 둘을 얘기할 때 처음에 하나 one, 나머지 하나 the other로 표현된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43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44번 보도록 합니다. 밑줄 친 yours가 가리키는 걸 대화에서 찾아 두 개의 단어로 써주는 건데요. 종종 나와주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뭐냐? 우리 소유대명사, 우리말로 뭐뭐의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문맥상으로 자 뭐뭐의 것, 소유대명사 나와줄 때 이거를 자 소유격과 명사로 바꿔주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문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와, 너의 드레스가 정말 아름답다. B가 A가 칭찬해 줬기 때문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죠? 나도 또한 want to wear a long dress like yours. 자, 일단 여기서 끊어볼까요? 나도 또한 긴 드레스를 입고 싶다. 입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미 동사는 want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like는, 그쵸? 좋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것과 같은 긴 드레스를 나도 입고 싶다. 뭐뭐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너의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는, 그렇죠. 내용상으로 너의 드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your dress가 정답으로 나와주는 문제였고, 이렇게 문맥상으로 여러분들, yours, 너의 것. 봐봐, 뭐뭐의 것, 이렇게 나와주는 소유 대명사를 소유격과 명사로 바꿔주는 문제. 문맥상으로 파악해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정답은 your dress가 바로 44번의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자, 이어지는 4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틀린 문장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 이런 또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일단 A번 문장 맞나요? 맞죠. 이것이 우리의 학교이다. 잘 써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 A번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B번은 아, 안타깝네요. 뒤에 뭐가 잘못됐죠? 우리의 전체사 2가 나와줍니다. 그러면 전체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인칭대명사에 당연히 목적격이 나와줘야 돼요. 히는 여러분들 주격이잖아요. 뭐로 바꿔줘야 돼요? 당연히 힘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들이 그에게 친절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C번 문장 잘못된 문장이지요. 그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Yours 하게 되면 너의 것 소유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주면 안 되겠죠. 여기는 S를 떼어주시고 소유격으로 바꿔줄게요. 너와 너의 여동생이 학생이니? 이런 식의 의미로 됐죠? Your sister.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나와주는 반면에 소유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틀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D번 볼까요? 잘못된 거 있나요? 없죠. 맞는 문장이야. 저것들은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다. 이런 식으로 도우즈가 잘 활용됐고요. 소유격도 제대로 나와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볼까요? It is a perfect day for hiking. 자, 비인칭 주어 is이 활용된 문장입니다. 역시 맞는 문장이고요. is 해석되지 않죠. 완벽한 날이다. 뭐 하기 위한? 하이킹을 하기 위한. 그 얘기는 하이킹하기에 완벽한 날이다. 하이킹하기에 정말 날씨가 좋은 날인 거예요. 이선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비인칭 주어이시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그렇죠. A, D, E 우리 정답이 되는 문제였죠. 45번에 우리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B와 C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46번부터 48번까지의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세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볼까요? 표현 잡아줘야 돼요. Talk about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라는 의미고 여기는 과거형으로 나와준 거죠. 오늘 내가 뭐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야? Pets,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야. 누구랑? 나의 반 친구들과. 자, 지금 보니까 one students 말이 안 되죠. 자, 지금 내용을 보면 오늘 내가 나의 반 친구들과 반려동물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one이 나왔는데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입니다. 내용상으로 아, 몇몇 학생들이 고양이를 기른다.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자, 몇몇 일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원이 아닌 뭐가 보여야 될까요? 당연히 some이 맞겠죠. 자, one students 이게 아니라 some students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46번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몇몇 학생들은 고양이를 기르는 거야. 그리고
자, 고양이를 기르는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일부를 얘기해 줍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개를 가지고 있다. 개를 기른다는 이야기예요. 했나요? 그 다음에 There are three dogs in my house. 세 마리의 개가 있다. 자, 뒤에 우리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 there are가 나와준 거 너무나 잘했죠? 만약에 is였던 문법적 틀린 문장이었겠죠? 이것도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There is냐, there are냐.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뒤에 나오는 명사 형태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세 마리의 개이기 때문에 is가 아닌 당연히 are가 맞고요. 나의 집에 세 마리의 개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의도 파악하셨나요? 뭔가 셋을 이야기할 때 각각 하나씩 얘기하면 처음에 하나는 one. 그리고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other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another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other를 another로 바꿔주는 것이 맞겠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one,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 another고요. 나머지 하나 the other예요. 됐죠? 여기 앞에 three. 자, 이런 부분이 힌트가 되는 겁니다. 나의 집에 세 마리의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불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돗개고요. 나머지 하나는 푸들이다. 됐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거를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뒤에 보면 I love it so much. 그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앞에 지금 세 마리의 개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자, 세 마리의 개가 나의 집에 있고, 불독과 진돗개 그리고 푸들. 그것들을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이거겠죠. 그러면 이시 아니라 그것들이니까. 그리고 love란 동사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 나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목적격이 와줘야 됩니다. 이 시안이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됨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돼요. 됐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 몇몇 얘기할 때, some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원이 아닌 some이었죠? 그 다음에, 그 몇몇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일부를 얘기할 때는, others의 개념이다라는 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셋이 나와주는데, 각각 하나씩을 언급할 때 처음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나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얘기할 때는 디아더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그것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이에요. 러브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인칭되면서 목적격으로 됨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 46번, 48번까지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진 49번, 50번 마지막 두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어로 바르게 써주는 문제인데 49번은 어제 내가 직접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먼저는 여러분들 send라는 동사가 지금 과거형으로 sent라고 나왔는데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잡아줘야 돼요. 얘가 뭐뭐에게 뭐뭐를 보내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에게 해당되는 말이 와주고요. 그다음에 뭐뭐를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를 보내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동사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어제는 이미 나왔고요. 내가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걸 먼저 영작해 보자고요. 내가 보낸 거야. 당연히 주어 자리는 I가 나오겠죠. 그리고 보냈다니까 우리 지금 주어진 조건에 있는 것처럼 send의 과거형인 sent를 활용해 줍니다. 그다음에 자. 그녀에게, 우리 여러분들, 동사 다음에, 뭐뭐에게 해당되는 것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목적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허가 나와주고요. 뭘 보낸 건가요? An email. 됐죠? I sent her an email yesterday. 사실 이것만으로 문장이 됩니다. 내가 그녀에게 이메일을 어제 보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빠진 내용이 있죠? 직접. 뭐예요? 아, 내가 직접 보냈다는 거. 주어인 나를 강조하기 위해 제기대명사가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렇죠. I 다음에 myself. 이걸 넣어주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I myself sent her an email yesterday.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올 것이다.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이죠. 아, 비인칭 주어 is를 활용해 주는 거고요. 단어는 rain will this evening. 이걸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단어로 써주는 문제의 조건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 비인칭 주어 it, 주어 자리에 it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비가 올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우리 will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rain이 비란 의미에도 비가 오다라는

동사로 활용 가능하죠. will 다음에 나와주기 때문에 동사 원형 그대로 rain이에요. It'll rain.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완성됐고요. 언제? 오늘 저녁에. 영어로는 this evening.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붙여주고 마침표 찍어주면 바로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It'll rain this evening. 됐죠? 오늘 저녁에 비가 올 것이다. 분명히 주어 자리에 is이 보입니다. 하지만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s이 활용이 된 거고 해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주어진 단어들로 여러분들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죠? Will rain. 비가 올 것이다. 언제?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우리 지금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s을 활용한 문장으로 완성을 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제 통해 우리 비인칭 주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요, 이번 챕터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볼 거예요.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모두 다 수업 시간에 풀이해 드릴 테니까 오늘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풀게 될 문제들 쭉 한번 풀어 주신 후에 다음 시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22강에서 또 만났네요. 오늘은 개념책으로 함께 공부하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실전책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 퀴즈입니다. 발표 자료를 선별할 때는 자료 유형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여러분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O였습니다. 자, 발표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주제가 봄꽃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 꽃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같은 자료가 좋겠죠. 또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유형인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요. 단원 확인 평가 7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교재는 83쪽을 펴주시면 돼요. 7번과 8번의 문제는 우리 지문 읽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화산은 땅속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화산에 대한 설명이네요. 화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화산은 땅 위에도 바다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는 현상을 화산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문단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발표하는 친구가 얘기를 할 때 중심 내용이 이거군 하면서 들으면 우리 질문하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가를 읽어봤을 때 중심 내용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화산과 화산 활동의 뜻이라고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죠. 화산은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이고 이러한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나도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중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꼭대기까지의 경사가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습니다. 마그마가 분출해 정상 주변이 무너지면서 생긴 곳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라산의 백록담, 백두산의 천지가 이렇게 생긴 호수입니다. 화산이란 단어도 나오고 호수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호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화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우리 가 문단에 이어서 화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나온 이유는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해서 정상 주변이 무너지면서 생긴 곳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우리 정리해보면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화산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도 한번 읽어볼까요? 화산 활동으로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화산암석 조각이 나옵니다. 화산가스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 용암은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액체 상태로 지표면을 따라 흐릅니다. 화산재와 화산암석 조각은 고체 상태인데 화산재는 아주 작고 화산암석 조각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다의 중심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화산 활동의 뜻은 우리가 가 문단에서 봤는데 화산 활동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산가스는 이거고 용암은 이거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데 선생님 중심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자, 이 것들은 뭐예요?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화산암석 조각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것, 이렇게요. 아, 화산은 이런 것이고 화산 활동은 이런 것인데 그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까지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 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화산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건물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화산은 그럼 안 좋은 건가 봐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땅속 마그마 근처의 열은 지하수를 데워 온천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화산재는 땅을 기름지게 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줍니다. 아, 끝까지 읽어보니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구나. 도움을 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화산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운 점, 이렇게요. 피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로운 점만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부터 라까지 문단을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문제 풀기도 훨씬 좋고 혹시 발표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좋겠죠. 네,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면서 적으면서 또는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어떤 단원이든지 간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7번이에요. 가부터 라 가운데 수진이가 활용해야 할 글 자료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쓰는 거네요. 가부터 라까지는 자료 유형이 무엇이죠? 모두 글입니다. 글.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글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글 자료라고 하고 있네요. 자, 수진. 화산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로운 점이 있다는 걸 발표하고 싶어. 아, 우리 이런 내용 비슷하게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가나 다라 중에 어떤 문단을 활용하면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까요? 그렇죠. 라였습니다. 라.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로운 점도 있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라의 내용이었습니다. 8번. 나의 내용을 가장 알맞게 요약한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간추리는 거죠. 중요한 부분만 간추리는 건데 나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하면서 호수가 생기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화산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가장 알맞게 요약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1. 모든 화산은 꼭대기까지의 경사가 가파르게 생긴다. 맞는 내용인가요?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알맞게 요약한 것이 아니겠죠? 2. 한라산의 백록담과 백두산의 천지는 대표적인 호수이다. 선생님, 한라산의 백록담도 나왔고 백두산의 천지도 나왔고 호수도 나왔네요. 2번이 정답인가 봐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2번이 왜 답이 아닌지를 두 가지 이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대표적인 호수이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호수다라는 말 찾을 수 있나요? 아, 이렇게 화산 활동을 통해서 호수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한라산의 백록담, 백두산의 천지이다라고 했지. 이것이 대표적인 호수이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글이, 전체적인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화산이었어요? 호수였어요? 화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내용을 요약할 때 화산에 대한 내용 없이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호수이다 하는 것은 알맞게 요약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2번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만 정답이 아닙니다. 3번 읽어볼게요.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정상 부분에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우리 주제인 화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화산, 우리가 나의 내용 그렇게 정리했었는데, 그리고 호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중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정상 부분에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면 이 나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발표에 필요한 표나 그래프 자료를 찾을 때는, 자, 표나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가 봐요. 이것처럼 좀더 믿을 수 있는 곳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믿을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만한 곳이요. 1번, 블로그. 2번, 개인 SNS. 3번, 공공기관 누리집. 4번, 광고 목적의 누리집. 5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게시판인데요. 여러분, 정답을 무엇으로 하셨나요? 자, 우리 일단 정답부터 확인해 보면 정답은 3번이죠. 공공기관 누리집이에요. 공공기관 누리집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기 때문에 깐깐하게 검토를 하고 올리는 곳이에요. 공공기관 누리집. 그런데 블로그나 개인 SNS는 어떤 검토가 없이도 자유롭게 내용을 올릴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김은혜 선생님은 만점왕 수학 5학년 1학기 강의를 하신다 하면 맞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국어 강의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아니야, 선생님은 수학 강의를 하고 계시지 않아 하면서 글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내용이더라도 블로그나 개인 SNS에는 글을 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 자유롭긴 하지만 믿을 만한 자료,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에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4번에는 선생님 누리집인데요. 똑같이 공공기관 누리집, 광고 목적의 누리집. 그런데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떤 대가를 받기 때문에 신뢰성이 공공기관 누리집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5번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믿기 어렵겠군.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얻은 자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발표에 활용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10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는 누구인지 쓰고 알맞게 고쳐 쓰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정. 자료를 찾을 때는 한 곳에서만 살펴보면 돼. 한 곳에서만요? 아니요. 자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를 찾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되겠죠. 우리 물건을 살 때도 한 곳만 보고 사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서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가격 비교하기도 좋고 더 품질 좋은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서만 살펴보는 것보다 여러 군데의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민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넣을 때도 출처를 살펴봐야 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 내가 이것을 가져왔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앞선 문제처럼 개인 SNS에서 가져왔는지 또는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가져왔는지 이런 출처를 표기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신뢰성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맞는 내용이고요. 준호.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조사하려는 내용의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게 좋아. 맞는 내용이죠. 인터넷은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는 누구죠? 현정이에요, 현정. 현정이라고 적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정이가 말한 내용을 알맞게 고쳐보면 자료를 한 곳에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정확한지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정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줘야 합니다. 한곳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봐야 조금 더 정확성이 올라가겠죠. 자, 11번부터 13번까지의 문제는 대화를 읽어볼게요. 우리 학급 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학급 회의를 시작하는 부분은 아니죠. 앞서서 어떤 주제, 오늘의 주제는 이거고 이것을 정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분은 발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누군가 얘기를 마친 상황인가 봐요.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가 나왔습니다. 아, 누군가 첫 번째 의견도 내고 두 번째 의견까지 낸 상황이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잠시 쉬고 기다렸다가, 누가 손을 들길 기다렸다가, 장윤호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발언권을 얻었네요. 이제 장윤호라는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다투면 하루 내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도 우리 반 친구들이 장난으로 별명을 부르다가 다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친구가 의견을 낸 건가요? 의견을 내진 않고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답변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네.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별명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 부르는 것은 학교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의견이 무엇이죠?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 이런 것이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이 학급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 윤호는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는 규칙을 제안하였다. 맞죠?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별명을 부르지 말자라는 의견을 냈어요. 2. 윤호는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맞나요? 아니에요. 발언권을 얻었어요. 장윤호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3. 사회자는 윤호의 의견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하였다. 사회자가 질문을 한번 하죠. 어떻게 질문하죠?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것의 목적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 맞나요? 그렇죠. 아,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별명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뜻 맞죠? 이렇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 회의의 두 번째 의견은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이다. 맞았죠?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그리고 세 번째 의견으로 이제 윤호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5. 윤호는 자신의 의견에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라고 까닭을 제시하였다. 네, 까닭이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별명을 부르지 말자.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12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억과 목적이 같은 질문입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만나봤었는데 어떤 목적의 질문이에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선생님, 이해라고만 적어둘게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인데, 이런 같은 목적을 가진 질문 찾아봅시다. 1.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한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무엇이 있죠? 이것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아니죠. 대안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겠죠. 다른 방법도 뭐 있죠? 하는 거니까. 2. 모든 별명을 부르지 말자는 건가요? 놀리는 말투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는 건가요? 자, 지금 말하는 것이 조금 모호한데, 모든 별명 다 부르지 말자는 건가요? 아니면 놀리는 말투의 별명 부르지 말자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의 질문과 목적이 같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볼수 있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13번. 윤호의 의견에 민준이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민준이에게 할 조언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자, 민준이가 윤호에게 질문을 했는데 또 누군가가 민준이에게 조언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맞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대요. 계속 별명을 부르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니까 더 작게 말했을 때, 계속 별명을 부르는 친구가, 잘 들려요? 선생님 목소리 잘안 들리죠? 자, 이렇게 말하면 분명하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겠죠. 그러면 민준이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알맞을까? 수정, 질문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해야 해. 이런 조언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죠. 분명하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알맞은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알맞은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알맞은 조언이네요. 윤우, 질문을 할 때는 발표자의 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해야 해. 비판적인 태도로 하지 않았나요, 지금? 아니요. 그 문제점 그게 아니라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게 지금 문제인 거죠. 저 친구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게 주제에 알맞은 건가? 비판적인 태도로 해야 한다라는 조언은 민준이에게는 알맞지 않죠. 수정이의 조언이 더 알맞겠습니다.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을 해야 해요. 큰 목소리로, 그쵸? 자, 14번입니다. 다음 질문 기역 니은 디귿을 보고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의견이 1인 1역할 제도를 조정하자였습니다. 그럴 때 질문을 하려고 해요. 다른 학급에서는 1인 1역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은 어떤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질문의 목적이 있었는데, 1인 1역할 제도 조정하자라고 했을 때, 다른 학급에서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는 것은 대안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죠. 대안이나 정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라는 의견에 소규모 재능 발표회에서 소규모는 발표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인가요? 관객이 적다는 뜻인가요?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의미니까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네요.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라는 세 번째 의견에 대해서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묻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거예요? 기억과 마찬가지로 대안이나 정보를 묻기 위한 질문이네요. 의도를 묻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대안이나 정보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 볼까요? 1. 질문 기역과 디귿의 목적은 같다. 목적 같죠? 대안과 정보를 묻기 위한 질문. 2. 질문 니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다. 역시 맞아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라고 적어두었어요. 3. 질문 기억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아니죠. 대안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네요. 3번. 3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질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요? 질문하는 방법. 질문하는데도 다 방법이 있어요. 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질문한다. 아니죠.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해요. 그쵸? 분명하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그리고 알맞은 표현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분명하게 표현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가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둘중 하나는 정답이겠죠. 그런데 알맞은 내용은 나. 다. 다른 친구의 말을 집중해 들은 뒤 질문한다. 그렇죠. 집중해서 들어야 거기서 알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질문할 수 있죠. 완전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맞는 내용이고요. 라, 친구가 발표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질문한다. 아니죠. 말이 끝난 후에 순서를 지켜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 두 가지니까 나 그리고 다 두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16번부터 마지막 20번 문제까지는 이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우리가 읽어봤던 진짜 소원 글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야 마람 언니가 내 다리를 봤던 이유를 알았다. 나는 내 다리나 다름없는 휠체어를 떠올렸는데 마람 언니는 진짜 내 다리를 말한 거였다. 이걸 두고 동생이모라고 하던가 동상이몽을 잘못 말한 거였다고 했었죠. 학교에 가면 김똑똑한테 물어봐야겠다. 나는 아쉬워하는 마람 언니에게 내 생각을 전했다. 엄마도 언니가 말한 거랑 비슷한 소원을 빈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건 좀 별로예요. 마람 언니가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째서? 이게 나잖아요.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순간 마람 언니 표정이 텅 빈 듯 멍해졌다. 곧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얼, 내가 어리석었다. 변해야 하는 건 한얼이 아닌데, 바로 이 세상인데. 정말 미안해. 라고 했죠. 마람 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다. 나는 괜찮다는 뜻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 왜 저를 선택했어요? 언니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솔직하게 말해? 네. 실은 한얼 소원 들어주는 거 처음엔 망설였다. 어려운 소원 빌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람 언니나 엄마가 생각했던 소원과 한얼이 다른 소원을 얘기했죠. 자, 그럼 문제 먼저 볼게요. 16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한얼이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니까. 하늘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소원으로 전동 휠체어를 선택했죠. 그것이 왜? 하면서 갸우뚱하게 했어요. 마람 언니를. 3. 엄마도 마람 언니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소원을 빈 적이 있다. 엄마도 그런 소원 빈 적 있대요. 했었죠. 4. 마람 언니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하늘이에게 사과했다. 아, 변해야 하는 건 세상인데 미안해. 5. 마람 언니는 하늘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변해야 돼. 다른 소원 빌어. 뭐 이런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17번.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질문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네요. 엄마도 언니가 말한 거랑 비슷한 소원을 빈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건 좀 별로예요. 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빈 소원이 별로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까닭을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의 목적 중에 무엇에 해당하죠? 그렇죠.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까닭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니은에 나타난 인물의 생각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알맞은 것입니다. 곧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이때 어떤 감정이었어요? 마람 언니가. 미안한 감정이었죠. 아, 내가 그렇게 섣불리 편견을 가지고 생각해서 미안해. 미안함.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알맞은 것은 미안함이 되겠네요. 19번. 마람 언니가 디귿과 같이 말한 까닭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디귿. 변해야 하는 건 한얼이 아닌데 바로 이 세상인데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나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받아주지 않았던 유치원, 놀리고 괴롭히던 친구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은하, 하늘이를 대하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맞죠? 변해야 하는 건 한얼이 아니라 세상인데 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루, 하늘이가 더 노력해서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서 미안해 라고 했었습니다. 선, 하늘이는 이미 충분히 변했기 때문에 더 바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변한 거 있어요? 변한 거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하늘이입니다.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은하네요.
네,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다음 하늘이의 말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질문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하늘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라고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조건이 뭐예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까닭을 묻거나 왜 그랬나요? 대안이나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시로 이런 것이 있겠네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 본적 없다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으니까. 또는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나 스스로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죠.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또 이렇게 말한 하늘이의 말과 관련 있는 그런 질문을 만드셨다면 모두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20번까지의 문제도 다잘 풀었는데요. 마지막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넣기 위한 만점 고치기 퀴즈 확인하고 갈게요. 공공기관 누리집을 활용하면 좀더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왜 그것이 정답이 되는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또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도 하느라 수고했고요. 선생님 오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물질의 구성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 원소로부터 시작해서요, 원자도 배웠고요, 또 주기율표, 그리고 마지막 분자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 시간 이온에 대해서 완성을 하시면 우리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바닷물은 왜 전기가 잘 통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물 분해 실험 기억나시나요? 물에 전류를 흘러주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물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하여 황산 나트륨을 녹여주었습니다. 우리 물은 이처럼 황산 나트륨을 녹이지 않으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는 전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통합니다. 도대체 이 바다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녹아 있길래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지 오늘 시간에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이온은요, 이온 음료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이온 음료는요, 말 그대로 음료에 이렇게 이온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자의 구조를 봤을 때 원자는 중앙에, 중심에 원자핵이 있었고요.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면서 전자가 원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밖에 있던 전자가 이 원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구나.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전자를 잃어버릴 때와 얻을 때 어떠한 전하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양이온은요, 이 그림처럼 원자에서 전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전자가 빠져나갔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떠한 전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를 잃어서 무슨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양이온은요, 전자가 원자에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에 무엇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무엇보다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원자핵의 전하량은 무슨 전하를 띠어요?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클때 우리는 이를 무슨 이온?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이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음이온은 원자에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쏙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이온을 봤더니 여기 플러스는 한 개예요.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는 두 개네요. 상대적으로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큰것 같죠? 우리가 이처럼 전자를 얻어서 어떠한 전하를 띠면, 네,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우리는 그 이온을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이온은요,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즉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량보다 어디에 전자의 총 전하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의 총 전하량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전하량을 뜻하죠. 아, 이온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이온도 이온식으로 나타내 볼수 있거든요. 이처럼 원소 기호에 이온의 전하를 함께 나타낸 걸 이온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온식을 만드는 것도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양이온의 예로 칼슘 이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칼슘 이온이면 칼슘의 원소 기호를 일단 쓰면 됩니다. 대문자 C 그리고 소문자 A 적어주시면 칼슘이 되고요. 그때 칼슘의 오른쪽 위쪽에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쓰면 돼요. 칼슘 이온은요,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거든요. 두 개의 전자가 나가면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 수두 개, 2를 작게 오른쪽 위에 쓴 다음에 그때 우리가 전하의 종류를 오른쪽에 붙여줍니다. 양이온은 플러스가 붙을 것 같고요. 음이온은 마이너스가 붙을 것 같네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리튬 이온에 우리 일단 원소 기호를 먼저 쓰면요. 리튬은 Li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튬 이온은요,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잃은 전자 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분자식 할 때도 화학식 할 때도 1은 어떻게 했어요? 생략했어요. 이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원래 써야 하지만 1은 생략을 해요. 그럼 뭐만 쓰면 되겠어요? 전하의 종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은 Li 플러스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음이온 쓰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음이온은 산화이온이 있어요. 우리가 산소가요, 몇 개의 전자를 얻어요? 두 개의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얻은 전자 수인 2를 쓰고 거기에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를 오른쪽 위에 작게 써주면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플루오린화 이온, 플루오린의 원소 기호는 우리 대문자 F로 썼습니다. 플루오린은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얻은 전자 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를 얻는데요. 1은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다는 뭐만,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만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플루오린화 이온이 된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 이름이 왜 산화이온이죠? 이거 산소 아닌가요? 그리고 플루오린 이온이 아니라 왜 플루오린 화이온인가요? 우리 이렇게 이온의 이름을 붙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양이온의 이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은 보면은 칼슘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에 지금 뭐만 붙였어요? 이온만 붙였어요. 리튬도 마찬가지죠. 리튬이라고 하는 그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뒤에다 붙였습니다. 아,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이면 이 이온의 이름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음이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플루오린을 보니까 플루오린 화이온이 되었죠. 즉, 그냥 이온을 붙인 게 아니라 뭐뭐 화이온을 붙였습니다. 아, 원소 이름 뒤에 음이온의 경우는 뭐뭐 화이온을 붙이면 이온의 이름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 산소 이상해요. 뭐뭐 화이온이면 얘는 이름이 산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원소의 이름이 무엇으로 끝나면 소로 끝날 때는 그 소를 뺀 다음에 뭐뭐화 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이온으로 되면은요. 소를 지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면 돼요? 염화 이온이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온식 만드는 방법 알아봤으면 여러 가지 이온식을 써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 마지막 이온식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고요. 양이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이온은요, 일단 수소기호 쓰고 위에다가 H+라고 써주고요. 칼륨이온도 K+입니다. 은이온도요, Ag에다가 우리가 1+ 해서 Ag 플러스, 나트륨 이온도요, Na 쓰고 위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작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구리 이온은요, 우리가 E+라고 이야기합니다. Cu E+. 즉,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거겠죠. 자, 나비온도요, 마찬가지로 PbE+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바륨 이온도 BaE+. 마그네슘 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마그네슘 Mg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도 E+예요. 알루미늄 이온은요, 전자를 3개나 잃어버립니다. 일단 알루미늄 기호는 Al이었고요. 거기에 3+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암모늄 이온은요, NH4+다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양 이온이었고요. 음이온 넘어가면요, 염화이온, 아까 염소는 소를 빼고 뭐뭐 화이온을 붙여서 음이온의 이름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염화이온 Cl 마이너스다라고 적고요. 아이오디나 이온도 한 개의 전자를 얻어서 I 마이너스. 황화이온은 S2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은요, OH 마이너스. 탄산이온은요, CO3 2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황산입니다. 황산은요, SO4 E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질산이온은요, NO3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자, 아세트산 이온이요. CH3, COO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과망간이지산 이온은요, MnO4 마이너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이요. 크로뮴산 이온은요, CrO4E 마이너스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 선생님, 원소기호 열심히 외우고, 화학식 열심히 공부하고, 분자식까지 왔더니, 이제 마지막 이온식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이 이온식도 많이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화학 공부를 할때 이온의 결합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이표한 번씩 적어보세요. 사실은 처음에 갑자기 많은 양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렇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쓰는데 그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아,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가끔씩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찾아보면, 아, 맞다, 이거였지 라고 금방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몇 번만 공책에 연습하시면 이 이온식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이온식까지 알아보았으니, 우리 이번에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요, 말 그대로 이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럼 그거 결합할 때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결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양과 음이 있잖아요. 양이온과 음이

전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요, 전체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체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합할 때요, 그 개수를 맞춰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 전하량의 양과 전체 그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와 같은 염화나트륨의 예를 들수 있거든요. 우리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 NaC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화합물 배울 때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야,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어라고 한글로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딱 이렇게 화학식 쓰니까요. 딱 보이죠? 나트륨이랑 염소로 이루어져 있네. 그리고 얘네는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지.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즉 나트륨이라고 하는 양이온이랑 그리고 염소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염화나트륨이구나.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요, 각각의 이온으로 나누어지죠. 우리 눈에는 마치 물에 소금 넣으면 소금이 사르르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 소금, 염화나트륨이 대표적으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온의 전류를 흘리면요,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전기적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극을 너무 좋아해요.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극을 좋아해요. 우리가 자석 생각해보면 N극은 S극 좋아하고 S극은 N극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극을 좋아하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인력이 무슨 뜻이냐? 이게 한문으로 끌, 인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전기적인 인력은요. 전기적인 그 인력에 의해서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왜? 양이온은 우리 플러스 전하 띠잖아요. 선생님이 서로 반대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음이온은 무슨 극으로 가겠어요? 우리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황산구리투 수용액이 어디로? 양극으로 이온이 이동하는 실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은 필수 탐구로 교재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필수 탐구 개념책 122쪽에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황산구리투 수용액과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녹아서 이온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이온의 색깔을 갖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색깔을 띠는 이온을 이용해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 녹아 있는 이온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색깔을 띠는 이온의 경우는 얘가 움직이는 게그 색깔로 보이게 되겠죠. 자, 2번. 거름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거름 종이 양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온의 이동을 알려고 쓰는 물질은 사실 위에 황산구리 수용액,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거름 종이에 적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음으로써 전류가 조금 더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3번이요. 집게를 전원장치 전극에 연결을 하고요. 4번. 거름 종이의 중앙에 황산구리투 수용액과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을 3, 4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요. 5번. 전원장치를 켜서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고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실험은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어떠한 색깔을 이렇게 띠고 있고,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이 어떠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을 띠고 있는 건 황산구리 중 어떠한 하나의 이온일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띠고 있는 건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 중에 어떠한 한 이온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이 이온이 지금 무슨 극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자, 그럼 실험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산구리투 수용액에는요, 당연히 구리이온과 Cu2+죠. 그리고 황산이온 SO4E- 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미 황산구리라는 이름에서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 바로 읽을 수 있죠. 자,

이온의 움직임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리 이온은 무슨 색? 푸른색이고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무슨 색?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온은 모두 무색이에요. 나머지 이온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전기적 인력에 따라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우리 눈에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의 움직임만 보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이 구리 이온 지금 무슨 극으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지금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리 이온 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거예요? 선생님이 구리 이온은 무슨 이온이라고 했어요? Cu2 플러스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MnO4 마이너스였어요. 음이온이네요. 음이온은 우리 반대, 플러스 극을 좋아하겠구나,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푸른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함으로 무엇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렇죠. 푸른색을 띠고 있던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 우리 양이온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리고요,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대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온은 뭐였어요? MnO4 마이너스였죠.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요. 왜? MnO4 마이너스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의 전기적인 인력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은 무슨 극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실험이요,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수행 평가로도 많이 활용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 아, 우리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을 보니까 어떤 극으로 끌려가는지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거잘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모아본 개념 아이템으로 문제 열심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탐구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온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나요? 네,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띕니다. 그럼 음이온은 무슨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했었죠. 2번, 이온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지 않을까요? 이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에요. 양이온이거나 음이온이어야 돼요. 그러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면 안 되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데, 전하라고 하는 건 전하를 띠는 입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리 이온은요,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나타내나요? 네, 아까 바로 실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리 이온은요, 우리 수용액에서 이렇게 보면 푸른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주면요, 음이온은요,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음이온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선생님, 반대. 무슨 극?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9번입니다.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가요,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이 될까요? 여러분들, 전자를 얻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양이온이 아니라 우리가 전자가 많아진 거니까 음이온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2번,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된대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여서 부른다. 어때요? 아까 우리 구리 이온의 경우는 구리에다가 이온 이름 붙였죠? 뭐뭐 이온을 붙여서 양이온의 이름 만드는 거 맞으니까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음이온은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대요. 원자핵의 전하량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전하량이에요.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 양이온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음이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음이온은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표시하나요? 마이너스 전하인 건 맞아요. 음이온이니까. 그런데 음이온은 전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잃은 전자가 아니라 얻은 전자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요. 그림은

이온 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 해당하는 이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가를 보았더니 가에 가라고 하는 원자에서 무엇이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네요.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일단 전자를 잃어버렸으니 양이온이 될 거고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우리 1가 양이온이 되겠구나. 1양이온이 되겠구나. 그때 이 1은 생략하니까 어떠한 원소기호에 플러스만 써져 있는 이온을 고르면 답이 될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13번.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틀리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이온식은요, 많이 써보시고 많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수소이온은 H 플러스 맞고요. 리튬 이온. Li 플러스 맞죠? 3번, 산화이온 O2 마이너스 맞고요. 염소이온, 여러분도 좀 이름이 좀 낯설지 않아요? 우리 음이온 만들 때 선생님이 소로 끝나는 원자는 어떻게? 이소 지우고 뭐뭐 화이온 붙이자고 했잖아요. 그럼 염소이온이 아니라 뭐예요? 염화이온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틀렸습니다. Cl 마이너스가 염화이온인 건 맞아요. 탄산이온은 CO3 2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이요. 14번. 표는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트륨 원자,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핵전하량이 플러스 11이면 전자도 몇 개? 11개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자가 11개라는 건 마이너스 11이니까 더하면 총 전하량은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래요. 전자가 10개예요. 여러분들 전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즉, 핵전하량은 나트륨 이온도 똑같이 플러스 11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11, 여기는 마이너스 10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그러면 총 전하량, 디귿은 얼마여야 해요? 우리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아, 여기는 디귿은 1이겠구나. 자, 그러면요. 기역은 11인 거 맞죠? 니은은요. 우리 니은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도 11인 거 맞습니다. 디귿은요. 플러스 1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해서 5번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림은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라색은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얘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무슨 국으로? 플러스 극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맞고요. 2번. 푸른색은 마이너스. Cu2 플러스. 구리 이온이 푸른색 띄었고요.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 거예요. 왜?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고요. 보라색을 띠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었던 음이온이었죠. 근데 여기 양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4번. 푸른색을 띠는 이온은 구리 이온이다. 맞죠? 정극의 위치를 바꿔서 전류를 흘러주면 보라색과 푸른색은 당연히 반대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거라고 하네요.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전류를 흐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색깔을 띠는 이온은 뭐만 있어요? 구리 이온만 있어요. 구리 이온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이고요. 구리 이온은 Cu2 플러스였어요. 아, 그럼 구리 이온은 무슨 극으로?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구나. 우리 이거 알면 바로 문제 풀수 있겠죠. 기억.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좋아하니까요. 기억 맞고요. 니은, 칼륨 이온은 이동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른 이온들이 무색이라고 해서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온은 다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칼륨 이온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니죠. 디귿,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음이온 한번 찾아볼까요? 질산 이온도 음이온.

0: 음이온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황산이온도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음이온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 이두 종류의 음이온은 모두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다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네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개념 클리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무엇이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무엇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답안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하고 우리 응원의 답변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물질의 구성의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책 바로 덮지 마시고 꼼꼼히 내용 복습하고 문제 풀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2강이죠. 절차를 지키며 도전해요. 예, 북2 준비하시는 날입니다. 핵심을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쪽지 시험까지 보는데 오늘, 호호호, 놀라지 마세요. 대단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반전일까? 궁금하죠? 자, 빨리 라면 먹으러 가자. 네, 바로 이것이 반전입니다. 우리 라면 있어요, 친구들은 이런 반전도 볼수 있어요. 이게 왜 반전이지? 궁금하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토론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여준 적 있어요. 북원에 있던 그림 맞죠? 자, 여기에서 토론 주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를 놓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서 토론하는 모습을 우리 첫 시간에 봤습니다. 첫 시간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봤어. 맞죠?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넘어갔을 거야. 그런 기억이 없는데 하는 친구는 다시 그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휴, 뭐 학교에서 여기 있는 토론하는 친구들 잘안 보고 그냥 딴 생각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반전이었어. 이제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토론을 할 때에는 누가 필요하다? 여기 사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사회자가 있어야 하고 여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금지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찬성하는 찬성 측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반대 측이겠지. 자, 아유, 아닙니다. 일회용품을 예, 무조건 네, 금지하는 것은 저희는 반대예요 하는 반대 측이 있었어. 자, 이 친구들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이제 핵심 복습하고 쪽지 시험까지 보는 마당에 이 친구들, 뭐야, 난 관심 없어. 하고 딴짓하는 친구들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반전. 알겠죠? 이 친구들 정체, 예, 바로, 맞아요. 판정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판정단이에요. 와, 이 친구들이,

이제 찬성측이 이길지 또 반대측이 이길지를 이제 판정을 해주는 친구들이죠. 어때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 이 친구들 그냥 옆에 보면서 그냥 나는 토론에 관심 없어. 이런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 펴기, 반론하기, 또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아주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던 친구들이었다는 거. 이거보다 더한 반전이 어딨어? 그죠? 예, 우리 라면 친구들은 그 반전을 아하 하고 알아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밝히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그동안 사회자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그리고 판정단으로 이루어진 토론 대회, 뭐 토론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토론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구나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이 잘알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있는 것부터 보세요. 이거 하얀 거 뭘까요? 아, 이제 좀 눈치를 채셨을 거야. 이거 뭘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도 근거자료나 또는 뭐 주장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걸잘 정리해 놓은 예, 그런 자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하나 더 그려놓고 싶어, 사실은. 요렇게, 요렇게. 예. 필기도구. 그치? 요렇게, 요렇게. 필기도구도 좀 있으면 좋겠어. 필기도구가 왜 필요했을까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주장이나 이유를 댈 때, 아, 거기에서 허점을 찾아야 반론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필기도구로 필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자가 시간을 좀 주면 2분 주겠습니다. 3분 주겠습니다. 하면 자기네 팀끼리 서로 이렇게 의논도 좀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토론은 정말 다이나믹한. 심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네. 이걸 많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핵심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북2를 꺼내주시면 돼요. 북2. 토론의 절차와 규칙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절차. 제일 처음, 예, 자기네 편에, 자기네 측에 주장을 쭉 하고 펼쳐야 되겠죠? 주장을 따다다다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바로 주장 펼치기고요. 하다 보면 상대편에 어떤 허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치?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막 이렇게 쓰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수 있어. 자, 이게 바로 반론하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이게 바로 주장 다지기였고요. 마지막에 그 판정단들이 나서서 어떤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어느 팀이 이겼습니다 하고 선언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이제 이로써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이 끝났습니다 하고 정리까지 해주죠. 자, 이러한 토론의 절차와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북투를 함께 북투 여기 있으니까 북원을 함께 좀 보세요. 북원을 보시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 토론했었지? SNS도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제였잖아요. 그쵸? 누리소통망. 누리소통망을 나쁘게만 보지 않고, 이런 SNS가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제로 주장 펼치게 했던 거 기억하죠? 북원도 같이 보세요. 네. 여러분 책상 위에 북원과 북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게다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토론 주제와 토론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누가? 사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누리소통망, 즉 SNS가 우정 쌓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자, 지금 예시를 여러분이 북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이제부터 제시를 하는 거죠. 이 토론자는 어떻게 나뉘어요? 찬성 측, 그쵸? 그 다음에 반대 측으로 나뉜다 했어요. 이렇게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이 토론의 재미예요. 그쵸? 서로 어떻게 하면 저 상대편보다 우리의 주장을 좀더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토론자들이 할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어떻게 찬성 측에서 주장을 펼쳤을까? 일단, 찬성 측이니까 SNS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랄까요? 근거. 예, 근거 자료도 쓱 하고 내밀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였어요? 전국 초등학생들. 뭐, 한 지역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초등학생들 골고루 모아서 몇 명? 자그마치 5천 명. 5천 명의 학생들에게 뿌린 설문조사.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5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수 있었죠? 네, 우리가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성이 또 있어야 해요. 다섯 명, 이거 아니야. 다섯 명의 설문조사가 아니야. 자그마치 5천 명. 네, 5천 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본 그 설문조사를 떡하니 들고 왔어요. 자, 반대 측에서는 어떤 근거 자료를 들고 왔습니까? 예, 어느 교육 전문가. 자, 보세요. 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북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교육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진짜 데리고 온건 아니고, 예. 이 교육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지금 현재 그 초등학생들은 전화 대화에 굉장히 미숙하다. 그 이유가 실제 경험에서, 실제 생활에서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SNS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 즉각즉각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는 실제 대화에 굉장히 미숙했다. 이런 교육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왔죠. 자,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든든하게 펼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주장과 이유를 든든하게 떠받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거다. 이 근거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객관적인 자료, 믿음직스러운 자료. 이걸 신뢰성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거 자료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네, 앞에 있는 주장과 이유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들고 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 아무리 관련성이 있더라도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믿지 못할 자료라면 들고 오나 마나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이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면 더 좋겠죠? 자료가 충분할수록 좋아. 그래서 충분성의 조건도 만족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예요. 복습, 네, 정리가 되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 펼치기를 끝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론하기로 넘어가죠. 이때 사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 측, 네, 반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반대 측의 반론을 먼저 할수 있게 기회를 주죠. 이 반대 측, 예, 여기 반대 측에서 찬성 측이 제시한 주장의 이유나 근거에서 뭘 찾아요? 허점을 찾는 겁니다. 구멍을 찾아내는 거야. 앗! 저거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다. 네. 자, 이 허점을 찾아서 지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반론이다. 자, 그러면 반대 측에서 반론을 가지고 와서 찬성 측에 막 공격을 하죠? 그러면 찬성 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졌다.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는 게 뭐다? 답변이다. 네. 토론 용어로는 대답이라고 하지 않고 답변한다 라고 한다고 했죠. 자, 어떻게 해요? 반대 측이 막 반론으로 공격을 해요. 이걸 탕탕탕 막아내요. 자, 이게 바로 답변인데, 상대편, 반대 측의 반론이 타당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북원을 다시 보세요. 어떻게 반대 측에서 반론하고 찬성 측에서 잘 막아냈나요? 기억나죠? 자, 반대 측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SNS가 좋다고 하셨는데, 이 SNS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어폭력.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북원을 꼭 보세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또,
개인 정보

정보가 유출이 돼. 아,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데 어떻게, 예, 그 찬성 측의 주장이 옳다고 볼수 있습니까? 하고 반론을 턱 내던진 거야. 그랬더니 이 찬성 측에서 어떻게 땅땅땅 막아내요? 아, 이런 거요? 아, 물론 있을 수 있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아, 우리도 실제 상황에서, 학교라는 실제 세계에서도,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꼭 SNS 안에서만 이게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측에,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측의 반론을 찬성 측이 잘 막아냈어. 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 찬성 측이 아주 쐐기를 박았죠. 아니, 이런 것들은 꼭 SNS 세상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SNS에서 잘 조정을 하고 좀 협의를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띠용. 이제 여기서 진 거지. 그지?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SNS 세계에서 조정해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잘 막아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자, 이번엔 찬성 측에서 반론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때다! 하고, 반대 측이 제시한 주장의 이유나 근거에서 이제 허점을 찾아내서 지적을 또 해요. 여기서 찾아낸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죠. 한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교육 전문가가 도대체 누군데요? 왜? 아무도 몰라. 누군지 이름을 몰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반대 측에서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했어요? 아, 그 지금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요? 아, 이분이요. TV에 나오고 굉장히 막 유명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신 분이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아무도 몰라. 물론, 뭐, 이렇게 반대 측에서는 아는데 이 사람 이름을 지금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성 측이 공격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건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못 되겠네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우리 자료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 믿음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어느 한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못 된다라고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반대 측은 또 뭐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론의 승자와 패자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을 다지죠? 자, 토론자들이 주장과 근거를 정리를 해서, 자기네 측, 즉,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상대 측 반론을 반영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였어요? 찬성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 뭐, 네. SNS에서 뭐, 유해한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의견이었어요? 반대 측의 의견이었잖아요? 인정? 인정하는데, 유해, 그러니까 해로운 것들이 있으면 좀 주의해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반대 측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 아까 얘기했죠? 뭐, 아, 이분이 뭐, 현장에, 있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그리고 또, SNS가 여기 찬성 측 주장대로, 뭔가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죠? 맞지만, 이 초등학생은 스스로 제어가 어려운 나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SNS보다는 실제 세계에서 우정을 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판정단이 나타날 차례죠.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요. 양측이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판정해 주는 것이 판정단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판정단이 거기에서 북원을 보세요. 기준을 정해 주죠. 어떤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객관적이어야 된다. 네.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유에 객관성 있어야 된다. 네. 이 말을 했어요. 물론 근거도 객관성이 있는 거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에 대한 이유가 객관적이고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들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근거 자료가 또 신뢰가 있는 그런 자료여야 합니다. 네, 근거에, 네, 근거에 뭐, 뭐랄까요? 신뢰성,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각 팀마다, 찬성 측에서는 이걸 잘했네요. 반대 측에서는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고요. 그래서 찬성 측이겠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들어줬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토론이 끝났음을 선언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학급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한번 볼게요. 일단, 학급 문제는요, 우리 반 친구들이 관심 있어야 돼. 예. 학급 문제인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거, 이건 불가능하죠? 네. 학급 문제라면 우리 반 친구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토론을 할수 있죠. 그리고요, 학급 문제는 누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변화, 즉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토론 주제로 정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뭐 급식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급식 줄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는 거 좋죠. 그 다음에 급식에서 잔반을 남겨도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주제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침 시간에 우리가 딱 등교하고 나면 만약에 9시에 수업이 딱 시작된다면 그 사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주제. 아니면 자유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주제. 여러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사실은 그 토론은요, 이 싸움이에요. 이유와 근거가 신뢰성이 있느냐, 타당한가, 예, 이 싸움입니다. 요게 튼튼하면 이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주장을 하나 딱딱 놓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걸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 자료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 이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상대 측에서 펼칠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를 무엇을 해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저쪽 편에서 이렇게 공격해 올 거야. 이걸 예상을 해야 돼. 그래야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사회자가 하라는 대로 그 절차를 지키면서 토론하고요. 토론에서 우리 편이 어떤 걸 잘했고 또 어떤 점이 아쉬웠고 이런 것도 정리하고 나면 다음 토론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사회 문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동물 복제에 대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동물 실험. 네, 이런 것에 대한 토론. 해 본다면 아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보겠습니다. 타당성이 뭐다? 이치에 맞아서 옳다. 옳다. 네. 자, 근거가 옳은 것인지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다라고 했었어요. 성은 신시요. 이름은 관충이라. 네. 자, 근거가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내용인지, 객관적이어야 신뢰가 가지요. 그다음, 근거에 정보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근거가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낫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관중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책,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의 생각을 설문조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근거는 어때야 된다?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거죠. 믿음직한 뭐 책, 신뢰할 만한 책, 자료, 설문조사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야 근거의 타당성을 옳다구나 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쪽지 시험으로 가요.

주제와 순서를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진행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토론에서는 사회자라고 부릅니다. 진행자라고 부르지 마시고 사회자라고 불러주세요. 자,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토론의 첫 번째 단계죠. 여기에서 할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판정 기준을 제시한다. 주장에 대한 반론과 답변을 말한다. 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요거죠, 요거.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주장, 자신 그 팀의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그 팀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을 얘기하고 그 이유와 근거까지도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측에서 반론을 또 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에 바로 판정 기준을 제시해주는 판정단의 역할이 있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토론의 절차를 써볼게요. 주장 펼치기, 당연히 반론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판정단이 나섭니다. 다음은 토론에서 판정단이 할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각각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판정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판정 주제를 제시할까요? 판정 기준을 제시할까요? 주제를 제시해 주시는, 제시하는 거 제시해 주신대. 자, 그 토론에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회자고요. 판정단은 주제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토론 주제는 사회자가 얘기하니까 판정 기준을 제시해 주고요. 양측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정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판정단이 찬성 측이 이겼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 예, 그런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정이 필요합니다. 토론에서 다음 역할은 누가 할까요? 토론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도 역시 사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사회자의 몫이 되겠죠. 자, 학급 문제에 대하여 토론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학급 문제예요. 학급 문제. 학급 문제니까 휴대폰을 학교에 들어와서도 사용을 해야 한다.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토론 주제 정하기일까요? 자신의 주장을 정해야 되는 걸까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자가 딱 나서겠죠. 사회자가 무엇을 던져줘야 될까요? 토론, 네, 토론 주제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토론 주제를 일단 정해 놔야겠죠. 그래야 토론 주제를 사회자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주장에 맞는 이유와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찬성 측이야. 그럼 거기에 맞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들고 와야겠죠? 나는 반대일세. 그러면 또 반대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잘 마련하시면 토론에서 이길 수 있어요. 토론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몇 가지, 두 가지를 골라서 기호를 쓰겠습니다. 자, 토론 주제를 정해야 돼요. 재미있는 주제인가? 야, 너 부먹이 좋아? 찍먹이 좋아? 물론 재밌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뭘까요?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더 좋겠죠. 그죠? 야, 너는 초능력 중에서 어떤 초능력이 가장 강한 초능력이라고 생각해? 뭐, 타임머신을 탈수 있는 능력? 아니면 투명인간이 될수 있는 능력? 뭐, 물론 좋지요. 좋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좋겠다라는 거고요. 토론이기 때문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나는 찬성도 좋고 반대도 좋아요.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와 라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토론을 준비하며 예상해.

0: 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에 동그라미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 측에서 어떤 주장과 이유를 들고 나올지를 반드시 예상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어떤 주장과 이유를 얘기를 했을 때 상대 측에서 어떻게 반론을 펼칠지도 미리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의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볼게요. 책이나, 아까 봤죠?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조사하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가져오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을, 설문, 조사한다. 자, 다음은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신뢰성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중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요? 자, 아주 공부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약속, 알았죠?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10번부터 풀어갈 텐데 오늘의 구원픽 12번과 16번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최대한 빠르게 답을 고르고 넘어가자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한번 골라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빨리 10번부터 확인해 보죠. 10번 봤더니 주어져 있는 평행 사변형이 궁극적으로 뭐가 되라?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XY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마름모가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 여기 있는 Y가 이쪽으로 그대로 Y도 옮겨오게 될 거고요. 마름모니까 너 직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24도와 Y도를 더하면 9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를 생각하면 Y가 66이야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X는 어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아야 되죠. X는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개 빼서 Y 빼기 X 구해봐. 이거 정답은 60하고 쓸수 있는 1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자, 변의 길이들, 각의 크기들 주어져 있는데 그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길이, 즉 선분 OA와 선분 O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얘네 둘이 똑같아? 근데 OA랑 OC는 원래 똑같아. OD랑 OB도 원래 똑같아. 아,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 선생님, 이 대각선의 길이만 같다고 해서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 매우 좋은 지적이었어. 그래서 어때요? 여기 있는 8cm와 65도를 보면 길이가 똑같은데 엇각이 똑같으니까 평행까지 하네? 평행 사변형인데 대각선 길이 똑같네? 아, 그래. 직사각형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었어야겠지. 그랬을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얘기했네. 자, AD하고 BC의 길이 확인합시다. AD의 길이, BC의 길이, 직사각형 당연히 마주보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ADO라는 각과 ADO라는 각. 자, 여기 있는 이 각. 그리고 DBC라는 각. DBC라는 각, 요가 각의 크기 똑같으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각의 크기 똑같죠. 엇각으로.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직사각형에서는 요렇게도 각의 크기가 다 같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DAO

90도가 25도니라고 물어봤어요. DAO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90도에서 65도 빼면 되는 거니까, 아, 이거 25도 맞아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1, 2, 3번 전부 참이죠. BO의 길이와 CO의 길이 똑같으니, 네, 아까 똑같다고 우리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 다 참이고요. 5번만 잘못됐어 확인할 수 있고, 5번은 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선분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8cm라고 고정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8cm가 되려면 대각선이 45도로 각 90도를 나누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정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8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갑시다. 1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볼 문제인데,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과 직사각형이 될 조건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마름모가 될 조건, 얘는 직사각형이 될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머릿속에 마름모 직사각형 딱 구별돼야 돼, 그지? 3번이 정답인데, 3번 확인합시다.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니까 마름모 조건 만족시키고 있는 거지. 이걸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죠.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마름모 조건을. 자, 그리고 AB와 AD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AB의 길이와 선분 AB와 선분 AD가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각의 크기 중에 하나가 직각이란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전부 다 직각되면서 직사각형의 조건 만족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다른 형태로는 어떻게 주어질 수 있다? 대각선 두 개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조건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3번을 우리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 됐죠? 이거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개념책이었다면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 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 마름모가 될 조건이야. 이 변의 길이들이 같아야 돼. 이게 수직이어야 돼. 이걸 먼저 생각해서 그냥 보기를 보고 골라내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됐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AC 위에 지금 48도가 되도록 점의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DE의 연장선이 있대요. 그래요. DE가 있는데 이 DAE의 연장선을 그려서 그게 BC의 연장선하고 만나는 점을 F라고 얘기하면서 각 EFB라는 각, 이 끝에 있는 각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현재 AD와 BC가 평행이기 때문에 그래, 억각으로 그대로 옮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각 EDA의 크기를 구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각의 크기가 똑같아져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이 EDA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뭘 바라볼 거냐? 다음과 같이 생긴 삼각형 ABE라는 삼각형과 또 위에 있는 ADE라는 삼각형을 한번 볼 겁니다. 이두 개의 삼각형을 봤더니 두 삼각형은 AE라는 선분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AB라는 길이와 AD라는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같아집니다. 더불어 AC는 대각선이니까 90도를 정확히 둘로 나누어 가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두 삼각형이 SAS 합동이다라고 우리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이쪽으로 또 옮겨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DA라는 각을 생각해 보면 EBA라는 각이랑 같아져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각은요, 90도에서 48도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42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의 정답이 3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림이 좀 조그만 곳에 있어서 생각하기 좀 어려운, 네, 그런 형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실제로 이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좀 독특한 삼각형으로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요. 48도가 그 삼각형의 외곽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그렇다면, 요게 42도라는 걸 지금 구해놓은 상태라면, 당연히 각 FEB라는 이 조그맣게 얇게 주어져 있는 이가, 요 각의 크기가 6도구나라는 것도 구해내 볼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걸 질문했다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였었다.
자, 14번 갈게요. 자, 14번은 눈으로 딱 봐도 아, 직사각형 90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그림이죠. 하지만 그림에서 현혹되면 안 돼요. 평행사변형이라고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저 평행사변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40도와 100도만 가지고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40도는 AB와 CD가 평행이니까 이렇게 위로 옮겨줄 수 있겠죠. 이 각의 크기 40도예요. 자, 그랬더니 삼각형이 하나 눈에 보이더라라는 거고 이 삼각형에서 그래 40도와 100도 그럼 나머지 각도 40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 40도 때문에 선분 OD의 길이와 선분 OC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지금 요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OD와 OB는 원래 똑같았고요. OC와 OA도 원래 똑같았습니다. 아, 대각선의 길이 똑같구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니까 이게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BCD라고 이야기하는 각 이거 90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골랐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시험에 출제를 하면 이게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냥 대충 그림 보고 찍어도 90도거든. 그래서 서술형으로 과정을 써내려가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과정을 써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눈으로 그냥 대충 짐작해서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정사각형인 걸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때야 돼? 아,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조건을 가지고 분화가 됐었고 그게 서로 다른 조건, 상대방의 조건들까지 추가가 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죠. 직사각형에다가 마름모 조건을 더하거나 마름모 조건에 직사각형 조건을 더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보자.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여기까지 그래 직사각형이야 마름모 조건 더해져 있는지 봐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이래요. 아 그럼 이건 아니야 그냥 직사각형 말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아 그래 그럼 이거 직사각형의 조건이야 그지? 아 그래 물론 등변사다리꼴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마름모를 생각하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은 기본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직사각형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름모 아 그러면 너는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하는 평행사변형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한다. 이게 수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름모의 조건이죠. 그런 평행사변형, 아 그럼 얘는 여전히 마름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음,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하면 평행사변형보다도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네 개의 내각의 크기 모두 똑같대요. 아 그러면 네 개의 내각이 모두 직각이 되면서 이거 평행사변형이면서 직각인 직사각형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면요 억각으로 인해서 마주보고 있는 게 전부 다 평행하다 평행사변형 자동으로 되면서 이거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정사각형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자 그 다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평행사변형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건 마름모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평행사변형 여전히 마름모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 몇 번? 2번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6번 갑시다. 자, 다음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X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사각형이 Y개다.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험에는 진짜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래, 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이다 이거지. 저게 평행사변형은 아닌데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정을 좀 파는 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요 부분 주의하면서 문제 한번 다시 보죠.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찾아봐라고 이야기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려면 어때요?
평행 사변형 중에서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평행 사변형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평행 사변형이 아니어도 등변 사다리 꼴이라면 대각선의 길이 같아지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3개다. 그래서 X는 3이다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사각형은 Y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는 조건은 뭡니까?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만 되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까지는 평행사변형이니까 골라주셔야 되죠. 등변사다리꼴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엄연히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Y는 5가 아니라 4가 정답입니다. 그럼 3 더하기 4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 몇 번? 4번 7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이게 이제 16번이었었죠. 어때요? 그래,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이 등변 사다리꼴이 나오면 함정이 파여지는 거니까 항상 그 부분 유의하면서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되겠지. 자, 16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자. 17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점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OD의 길이가 6cm로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 찾아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길이가 6이야, 너도 6이야, 너도 6이야, 너도 6이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12cm가 된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 마름모로 접근할 수 있다.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가 12cm인 거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해서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하기 2분의 1 해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넓이가 72제곱센티미터다라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 2번이야 라고 골라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꼭 마름모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정사각형이야? 그럼 이거 수직이야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 있는 너랑 여기 있는 너 모든 사각형이 전부 다 합동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 삼각형들의 넓이에 그 4배를 해주면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삼각형의 넓이 4개 있다라고 생각해서 72제곱센티미터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괜찮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죠. 실은 널 평행사변형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지. 하나 넓이 구해서 두 배 하면 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 수직이니까요. 널 밑변으로 생각하면 네가 높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넓이 구할 수 있고요. 그 넓이의 2배라고 이야기하면서 72제곱센티미터 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걸 왜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마름모의 성질도, 정사각형의 성질도 다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자, 공부가 되셨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대요. AD하고 BC 평행해. 그런데 길이가 20이야 라고 주어져 있네.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됐어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선 그냥 사각형이라고만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평행사변형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여기 있는 12와 3y도 같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y는 4다 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때? 평행사변형이니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내각 더해주면 몇 도 나와야 돼? 180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OX도에다가 EX 더하기 5도 더하면 180도입니다. 이거 도라는 단위를 붙이면 좀 식쓰기 불편하니까요. 단위를 빼고 아예 숫자로만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OX에다가 EX 플러스 5까지 더해주면 그래 네가 180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럼 7X가
175가 되고요. X는 25다라고 X값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를 더해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 플러스 Y를 계산해주면 너는 29라는 정답 써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죠. 이게 18번 문제였었어요.

위치 위에 있는 두점 PQ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넓이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AQD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조건의 넓이들 다, 그 주어져 있는 조건들의 넓이를 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삼각형 ABP의 넓이 얼마? 9. 삼각형 BCP의 넓이 15. 자, BCP 이 넓이 15. 자, 그리고 DQC의 넓이가 8. 자,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 삼각형 AQD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은 서로 어때? 합동이어야 됩니다. 그치?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는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넓이 더한 게 24다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넓이는 얼마? 16제곱센티미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6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됐니?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되는 거 보장이 없어, 그치? 요게 둘다 수직으로 내려 그어져야지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2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4개의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을 각각 EFGH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실제로 이 그림을 예전에 우리 개념책 공부하면서 봤었던 그림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 요렇게 연장선 그리고요. 요거 요렇게 연장선 그려주는 형태로 우리 설명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부분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 사각형의 모양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동그라미 두 개, X표 두 개. 아, 그래. 그럼 동그라미랑 X표를 더해서 두 배한 게 180도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동그라미 하나와 X표 하나를 더하면 90도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해서 90도니까, 아, 각 F가 90도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삼각형 AFD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어디에서도 일어난다? 반대쪽에서도 일어나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 BCH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도 동그라미랑 X 하나 더하면 90도가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이각이 9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져? 반대쪽에서도 벌어져.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에서 역시나 동그라미랑 X표 그럼 너 90도니까 맞꼭지각으로 너도 90도야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이 표시된 네 개의 각이 모두 다 직각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다? 그렇지. 직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어져 있는 20번 문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20번에서 이렇게 네 개의 각이 모두 다 직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직사각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던 친구들이에요. 선생님, 이건 평행사변형이란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그냥 각만 가지고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요게 직각이죠. 그리고 이것도 직각이고요. 너도 직각이에요. 자,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각들이 직각이니까 요것도 직각이니까 서로 엇각의 위치에 있는 게 직각이 되면서 이렇게 평행이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들이 모두 다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대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행사변형이란 전제가 깔려 있게 됩니다. 어떤 식의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각이 하나만 되더라도, 아,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이 되는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됐지? 하나가 직각이 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다 직각이 되고, 아, 그래서 직사각형이야.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중요한 그림이니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개념책을 선생님하고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개념책에서 선생님이 저 그림 가지고 공부했던 게 기억이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 배우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동그라미 X표가 있는데요. 그게 내각을 2등분하는 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각이 2등분선이에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그라미 X표 하나씩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 이게 직각삼각형 되더라.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이야기할 수 있었고, 여기 있는 너도 직각삼각형이야. 위쪽에 있는 이런 삼각형도 직각

직각삼각형이야. 너도 직각삼각형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볼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내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얘기하면 직각 찾아내면서 직각삼각형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나중에 가면 뭐할수 있다? 닮음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또 여기에서 이등변 삼각형도 눈에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요거 연장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었어. 왜 그래? 이 동그라미 아래쪽으로 옮겨올 거니까 선분 AB와 선분 2.2라고 EFGH I라고 한다면 BI랑 BA라는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죠. 이게 반대쪽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할수 있었고요. 또 마주 보고 있는 각에 대한 이등분선들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선 그려지면서 요두 개의 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었죠. 자, 이 동그라미가 이쪽 다 같은 각으로 옮겨진다라는 얘기를 궁극적으로 할수 있었고요.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었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들까지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직사각형이야 라고 답을 쓰는 것보다 이 그림 자체에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이 좀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개념책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복습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이라면 아, 각의 이등분선을 평행사변형에서 그리면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됐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대각선 AC의 중점을 O라고 이야기하고 점 O를 지나면서 AC의 수직인 직선과 두 개의 변이 만나는 점을 각각 EF라고 지금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선분 EC를 연결해 줍시다. 왠지 이게 지금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등분되는 마름모다라는 느낌 좀 드세요? 그걸 실제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삼각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지금 변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삼각형이랑 합동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좀 유추를 해보고요. 합동이 되는 걸 증명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너 직각 동일하고요. 이각이 엇각으로 서로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ASA 합동이 되면서 두 개의 길이가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자, 그러니까 어때? 선분 AE의 길이와 선분 FC의 길이가 같아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 평행이었던 두 개의 변인데, 그럼 여전히 평행인데 길이마저 똑같아진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죠?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야? 아, 그럼 말은 뭐네? 라는 결론 딱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사각형 AFCE가 말은 뭐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의 모양을 보고 힌트를 좀 얻어서 선을 그리고 말은 뭐라는 걸 증명을 해놓은 상태죠. 자, 그러면 어때? 얘들아. 여기는 AF의 길이와 여기 있는 FC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요.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AB의 길이가 6cm라는 걸 알고 있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더해야 되는데요. 그두 변을 옮겨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야. 6cm에다가 원래는 선분 BF의 길이에다가 선분 AF의 길이까지 더해주는 게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였어요. 이걸 구하라고 이야기한 건데 실제로 이두 개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F와 똑같은 길이 FC로 바꿔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6 더하기 선분 BF 더하기 선분 FC로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고요. 여기 있는 두 개의 길이 똑같으니까 BF의 길이와 FC의 길이를 더한 건 이게 10cm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요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더하면 10cm야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둘레의 길이는 16cm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괜찮습니까? 그래, 분명히 구하기 좀 어려운 요

0: 그 변의 길이를 옮겨서 직선으로 바꿔가지고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이렇게 안 풀었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 물론 이 뒤에 있는 학습들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이라면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음 학년 내용들까지 포함시킨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철저히 중학교 2학년스러운 방법으로만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괜찮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순수하고 어린 야생동물을 좀 보세요. 우린 이전에 거의 촬영된 적이 없는 새끼 사자의 삶을 포착하기 위한 도전을 했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구원들이 40년 동안 관찰해온 사자무리 안에서 출산이 증가했죠. 여러 마리의 암컷이 같은 시기에 출산해 촬영하기에 이상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 결과 사자의 놀라운 양육 역할도 밝혀졌죠. 어미가 사냥하러 간 동안 할머니는 새끼를 대신 돌보며 양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온종일 치열한 영역 싸움에 시달린 수컷들도 새끼를 돌보는 데 참여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사바나로 떠나 다음 세대의 왕을 만나러 가봅시다. 촬영팀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린 새끼 사자가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섰죠. 그리고 운이 좋았습니다. 우린 세로네라 무리를 찾았죠. 총 23마리의 사자가 한 무리입니다. 사자 무리는 보통 10마리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 무리의 규모는 꽤 큰 거죠. 여긴 3마리의 우두머리 수컷이 있습니다. 어른 사자들과 어린 사자들이 함께 있죠. 하지만 새끼 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촬영팀은 조심스럽게 무리의 영역을 살핍니다. 우린 작은 언덕에서 멈췄죠. 그리고 혼자 있는 암컷을 발견했습니다. 확실히 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외관상으로 보아 수유 중인 어미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새끼는 안 보이죠. 아, 목소리를 내는군요. 그리고 새끼들이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이들은 바위 투성이의 언덕에 숨어 있었죠. 두 마리의 새끼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들은 막 걷기 시작했죠. 마치 새끼 고양이들이 노는 모습 같지 않나요? 암사자는 언제나 무리에서 떨어져 바위지대나 초원에서 혼자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들이 이동하죠. 멈춰서 저질먹지도 않고 어미를 지나쳐서 직진합니다. 더 멀리에 다른 암컷이 있죠. 연구원들은 이 암컷이 할머니라고 합니다. 보통 어미는 새끼를 키우려고 무리에서 3개월 정도 떨어져 지내게 되죠. 그 시기에 어미는 혼자서 새끼를 기르고 사냥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암사자는 아직 어린 데다 출산이 처음이기도 하죠. 이럴 때는 경험이 많은 할머니가 가끔 새끼들의 양육을 돕기도 합니다. 잠시 후 새끼들은 언덕에 있는 그들의 서식지로 돌아가죠. 어미도 이동합니다. 이제 사냥할 때가 된 거죠. 아, 암사자가 사냥감을 포착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죠. 그리고 추격합니다. 하지만 홍외돼지는 간신히 도망쳤죠. 초보 어미에게나 경험이 많은 어미에게나 사냥은 쉽지 않습니다. 어미는 사냥을 나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서 할머니가 새끼들을 돌보고 있죠. 분명 배가 고플 겁니다. 젖을 달라고 조르죠. 잠깐, 이건 어미가 부르는 소리네요. 뭔가를 구해온 게 분명하죠. 어미와 새끼가 다시 만났습니다. 어미는 양육을 도와준 자신의 어미와도 인사를 나누죠. 새끼는 마침내 젖을 먹습니다.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할머니 사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죠. 촬영팀은 그동안 연구원들도 거의 관찰한 적이 없는 놀라운 양육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한 달 된 새끼 사자 한 마리가 주변을 살피고 있죠. 그 아래 어른 암컷 세 마리가 있습니다. 세 마리 모두 어미인데 사실 이 어미들은 새끼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죠. 이런 드문 행동은 비슷한 시기에 새끼들이 많이 태어난 후에만 발생합니다. 사냥과 새끼들의 양육을 집단으로 하면서 이들은 무리로서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어미들이 새끼를 키우는 동안엔 무리에 남아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새로 태어난 새끼는 그런 방식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죠. 곧 알게 되겠지만

무리 안에서 모든 새끼가 늘 잘 지내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세로네라 무리의 낮잠 시간입니다. 우두머리 수컷 중 한 마리가 갑자기 경계태세를 취하죠. 사자들이 무리를 향해 걸어옵니다. 어미와 세 마리의 새끼죠. 다른 사자들과 떨어져서 새끼를 양육하던 암컷이 새끼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새끼들은 생후 3개월 정도 됐죠. 아비 사자와의 첫인사를 위해 다가갑니다. 수컷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불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확실히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새끼들은 아비의 큰 덩치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의 유대는 강화되죠. 잠시 후 어미 사자는 무리를 떠납니다. 어미는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 쪽으로 향하죠. 새끼들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들 역시 모두 처음 만나는 거죠. 새끼들은 어린 사자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새끼들이 무리의 구성원으로 빠르게 받아들여지는 방법이죠. 수유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눕자마자 다른 어린 사자들이 끼어들죠. 이 어미의 새끼도 아닙니다. 어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죠. 사실 수유 중인 암사자는 새끼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세 마리의 새끼는 젖 먹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무리에서 새끼들이 잘 지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죠. 새끼들은 처음으로 무리 내에서 경쟁을 맛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연자실한 것 같죠.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누워서 어린 사자를 가로막아 보기도 했지만 젖을 몇 번 뺏긴 후엔 계획을 세우게 됐죠. 새끼들이 생후 3개월이 되면 어린 사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무리에 합류하는 거죠. 일주일 후 작은 강 근처에서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세 마리의 새끼도 함께였죠. 새끼와 어린 사자들의 유대는 강합니다. 어린 사자들은 중요한 놀이 상대죠. 어린 사자 한 마리가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무 꼭대기는 이들에게 안전한 휴식처죠. 새끼 한 마리가 따라가려 합니다. 나무를 오르려면 더 커야 할 것 같군요. 새끼들은 놀이를 통해 삶의 요령을 배웁니다. 며칠이 지난 후 새끼들끼리만 남아있죠.
무리의 다른 구성원은 모두 사냥하러 가고 새끼들은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사냥이 시작됐죠. 암컷이 이끄는 무리가 물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같은 모습이죠.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물을 싫어하죠. 우리는 강둑에 남겨졌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죠. 폭우가 거세지면서 사자들은 비를 피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가 될 뻔한 아프리카 물소는 강둑을 올라온 다음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저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른 사자들은 먹이 없이는 새끼에게 돌아갈 수가 없죠. 그동안 새끼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몹시 배가 고플 테죠. 어미가 돌아오기 전에 새끼들이 굶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저녁이 찾아왔죠. 숨어있던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점박이 하이에나와 같은 포식자들에게 발견되면 분명히 표적이 될 겁니다. 저 멀리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죠. 이들은 초식동물인 토피물입니다. 새끼들은 경계하죠. 탁 트인 초원은 위험한 곳입니다. 아, 안전할 곳도 있군요. 한 마리씩 완만한 경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전하고 주변을 살펴보기에도 좋지요. 놀이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사냥을 떠난 지 3일째. 사자 무리가 하마를 쓰러뜨렸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나 어미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새끼들을 부릅니다. 새끼들은 무사할까요? 무사했군요. 모두 건강한 것 같습니다. 어미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새끼들을 이끌죠. 2km를 이동한 후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일단 아비 사자와 인사를 나누죠. 이제 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3일 만의 식사죠.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사자 무리가 다시 사냥을 나서죠.
그런데 이번엔 아비 사자가 새끼들과 함께 남습니다. 새끼들에겐 즐거운 시간이죠. 이 무렵 우린 놀랍고 즐거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과 어린 사자들이 최근에 사냥한 걸 먹고 있죠. 암컷이 다가옵니다. 수컷이 으르렁거리며 암컷들이 못 먹게 하죠. 우두머리 수컷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먼저 먹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어린 새끼가 나타나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죠. 새끼 사자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우두머리 수컷이 조금 전 먹이를 먹이던 어린 사자들에게 으르렁거리죠. 이제 먹이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먹어보려 시도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수컷 사자는 새끼들이 먼저 먹을 수 있게 우선권을 줍니다. 촬영팀이 우두머리 수컷의 이런 놀라운 행동을 포착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새끼들에게 우두머리는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강하고 친절한 존재입니다. 새끼 사자들이 이제 좀 성장한 걸 볼 수 있죠. 이 새끼 사자는 놀이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이 놀던 어린 사자들은 주변에 없죠. 멀지 않은 곳에서 생후 8개월 된 사자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임팔라물이죠. 이 둘은 스스로 사냥을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른 사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먹잇감에 다가가기 위해선 작은 개울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물에 젖는 걸 싫어하죠. 서로 격려 중인 걸까요?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건너고 다른 한 마리는 좀 더 쉬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벗어나 조심스럽게 목표물에 접근하죠. 이제 임팔라와 약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던 새끼 사자 중 한 마리가 두 사자를 향해 이동하죠. 아마 사냥에 동참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뚝 서 있어서 먹잇감에 모두 노출됐죠. 그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새끼 사자들은 사냥 기술도 배우고 무리와 함께 사냥하게 되겠죠.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이들은 자라서 사냥 전문가가 되겠죠.

0: 새끼들은 곧 어른 사자들의 자취를 따를 겁니다. 우린 세로네라 사자 무리 내에서 예상치 못한 친절함과 강한 유대감을 발견했죠. 이 새끼 사자들에게 다가올 내일은 밝아 보입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리사리 한 사리, 생물의 한 사리 단원에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생물의 한 사리 단원의 단원 정리평가 2회. 2회 문제, 1번부터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볼 거니까요.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오늘의 과학 공부도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 사리를 관찰하기에 알맞지 않은 생물은 어느 곳이게요? 라고 묻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봐야겠지요?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하기에 알맞지 않은 생물 고르기 전에 이 생물의 조건 두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러니까 이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하기에 알맞은 생물의 조건 말이지요.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운 생물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한 사리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 것. 보통은 한해 안에 생물의 한 사리가 이루어지는 생물이 좋습니다. 한 해라는 것은 보통 1년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한 사리 기간이 1년 이내인 생물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두 가지 조건 기억하면서 선택지 1번부터 살펴볼까요? 사자, 고추, 개구리, 장수풍뎅이, 방울토마토 중에서 고추나 개구리, 또 장수풍뎅이, 방울토마토 같은 생물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고 또한 사리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1번에 있는 사자는요, 한 사리 기간도 길 뿐더러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생물은, 바로 알맞지 않은 생물은 1번 사자라고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쉽게 해결해 봤고요. 다음 2번 문제 살펴볼까요? 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 배추흰나비, 그러니까 이 배추흰나비는 한 사리를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고요. 또한 사리 기간이 보통 한해 안에, 그러니까 보통 한달 정도, 어른벌레가 될 때까지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한 사리를 관찰하기에 알맞은 생물이라고 배웠지요. 이때 배추잇나비를 기를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으니까요. 선택지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은요, 알이나 번데기를 만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 알이나 번데기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2번. 물뿌리개로 화장지에 물을 뿌려줍니다.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화장지에 물을 뿌려주는 것 좋고요. 세 번째, 사육상자가 지저분해지면 청소를 해준다. 그래요. 배추잇나비를 기를 때 이렇게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죠. 4번, 배추잇나비 어른벌레는 자연으로 잘 돌려보내주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5번을 볼까요? 애벌레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손으로 쓰다듬는다. 자, 이 배추잇나비 알이나 번데기도 만지지 않아야 하지만 애벌레도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으로 쓰다듬으면요, 애벌레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2번의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또 배추잇나비 문제인데요. 배추잇나비 애벌레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번 이 문제 풀어볼까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귀여운 배추잇나비 애벌레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아주 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몸이 마디마디마디로, 여러 개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를 보면요. 아주 많은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색깔은 어떤가요? 갓 태어난 애벌레는 연한 노란빛을 띠고 있지만요. 애벌레가 먹이를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먹이와 비슷한 색깔로 바뀌는데요. 배추잇나비 애벌레는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무나
양배추, 또 배추, 뭐 케일 같은 이 초록색 잎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이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이렇게 색깔이 연한 노란빛에서 초록색으로 바뀐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발이 없고 기어다닌다. 틀렸죠. 1번부터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애벌레는요, 굉장히 많은 발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발을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발이 없고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1번이 옳지 않네요. 자, 2번. 몸이 여러 개 마디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다. 3번. 허물을 벗으며 몸이 커지고 길이가 길어진다. 맞고요. 4번. 몸이 긴 원통형이고 표면에 아주 작은 털들, 잔털이 많이 나 있다. 4번도 맞습니다. 5번. 처음에는 연한 노란색이었다가 먹이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하지요. 5번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발이 없고라고 이야기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볼까요? 배추 흰나비 알과 애벌레의 차이점, 다른 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정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읽을 때,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아! 답이 하나가 아니겠구나,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개일 수 있겠구나라고 눈치를 채겠지요. 자, 모두 골라라고 했으니까요, 기호를 기억부터 한번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은 움직이지 않지만, 애벌레는 움직인다, 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맞죠? 알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만요, 애벌레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맞고요. 니은, 알은 점점점 자라지만 애벌레는 자라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알은 자라지 않고요, 애벌레는 점점 자랍니다. 우리 배운 것처럼 애벌레는요, 허물을 벗으면서 길이가 길어지고 몸통도 굵어진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알은 색 변화가 있지만 애벌레는 색 변화가 없다. 디귿도 역시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알은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색 변화가 없지만 애벌레는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갓 태어났을 때는 연한 노란색, 그리고 먹이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초록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애벌레가 색의 변화가 있습니다. 들렸고요. 리을. 알은 먹이를 먹지 않지만 애벌레는 먹이를 먹는다. 맞지요. 알은 먹이를 먹지 않고 애벌레가 먹이를 냠냠 먹기 때문에 리을도 맞습니다. 따라서 차이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요. 두 개를 고를 수가 있고 정답 칸에 기역과 리을 두 개의 기호를 골라 적어주면 4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배추잇나비 어른벌레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배추잇나비가 알, 애벌레, 번데기를 지나 날개도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어른벌레가 된 모습입니다. 자, 우리 공부할 때 함께 또 사진으로 만나보았었죠.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멋진 날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입 모양이요, 긴 빨대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쌍의 더듬이도 있고요. 여섯 개의 다리, 세 쌍의 다리가 있고, 또 몸이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집니다. 곤충이기 때문이죠. 자, 기억하면서 우리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머리에 더듬이가 한쌍 있다. 그래요. 머리에 더듬이가 한 쌍, 두 개가 있습니다. 2번.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한다라고 했는데요.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하는 건이 어른벌레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배웠던 것처럼 바로 번데기의 특징입니다. 번데기는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나를 잡아먹는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하는데요. 어른벌레는요,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네요. 자, 3번. 몸이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고요. 4번. 원하는 곳으로 이 크고 멋진 날개를 이용해서 활활 자유롭게 날아가지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날개는 두 쌍이고요, 다리는 세 쌍입니다. 역시 맞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배추잎나비의 알과 애벌레와 번데기와 얼음벌레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풀수 있는 5번 문제였네요. 이제 6번 문제를 볼까요? 역시 배추잎나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추잎나비 번데기와 얼음벌레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이 배추잎나비 번데기와 얼음벌레의 특징을 떠올리면서 선택지 1번부터 또 차근차근 보죠. 자, 1번. 번데기는 잘하지 않지만 얼음벌레는 잘한다라고 했는데요. 번데기와 얼음벌레 둘다 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음벌레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한 1번이 들렸네요. 옳지 않습니다. 2번. 번데기는요, 그 자리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지만 얼음벌레는 날아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죠. 3번. 번데기는 먹이를 먹지 않고요. 얼음벌레는 먹습니다. 4번. 번데기는 색이 주변과 비슷하게 변하지만 얼음벌레는 변하지 않지요. 마지막으로 5번. 번데기는 몸이 머리, 가슴, 배로 특별히 구분되지 않지만 다 자란 얼음벌레는 몸이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적어주면 6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 7번 문제 보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동물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또 우리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친구들? 자, 우리 이 동물의 한 사리를 배울 때요. 동물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새끼를 낳는 동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을 낳는 동물이 있습니다. 자, 이 7번 문제는요, 이 새끼를 낳는 동물, 그리고 알을 낳는 동물의 특징을 떠올리며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죠. 자, 다음과 같은 특징. 첫 번째는요, 새끼는 어미와 모습이 비슷하대요. 이미 많은 도움말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새끼라고 했고요. 어미와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새끼는 어미 젖을 먹고 자라다가 점차 다른 먹이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가 어미와 모습이 비슷하고요. 또 먹이가 아닌 이렇게 어미 젖을 먹고 자라는 특징을 가진 동물들은 바로 알을 낳는 동물들이 아니라 그래요. 새끼를 낳는 동물들의 특징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자, 선택지에서 개, 소, 토끼, 고래 같은 동물 친구들은 모두 새끼를 낳는 동물들이지만 이 3번의 연어는요. 알을 낳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연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새끼를 낳는 동물들의 특징과 알을 낳는 동물들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아주 귀여운 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개한 사리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진을 좀 구경을 할까요? 자, 먼저 우리 개는요, 새끼를 낳는 동물, 알을 낳는 동물 중에 새끼를 낳는 동물이라고 배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가 있고요. 조금 더 자라면 이렇게 어린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디귿은 다 자란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지요. 그러니까 이개한 사리 과정을 생각하며 8번 문제 풀어보면 되겠는데요. 8번 문제에서는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 강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을 보니까요. 이빨이 없다라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는요. 이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습니다. 이빨이 없기 때문에 2번처럼 어미젖을 먹으며 자랐지요. 2번도 맞고요. 3번,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는요, 아직 소리를 듣지 못하죠. 4번, 몸이 털로 덮여 있다. 이것도 역시 맞고요. 우리 배운 것처럼 이 새끼를 낳는 동물들은요, 이갓 태어난 새끼가 어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털이 있는 것도 비슷하지요. 어미 개와 말이죠. 자, 5번. 눈을 떠 사물을 볼수 있다라고 있는데요. 이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는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5번은 눈을 떠서 사물을 볼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9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니은과 디귿의 공통점, 같은 점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 니은은요, 아직 어린 강아지이고요. 디귿은요, 다 자란 개잖아요. 이두 사진의 공통점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걷거나 뛸수 있다. 그래요. 아직 어린 강아지, 그리고 다 자란 개, 모두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죠. 맞습니다. 자, 2번.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3번. 눈을 떠서 사물을 볼수 있다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 강아지도 눈을 떠서 사물을 볼수 있고요. 다 자란 개 역시 눈을 떠서 사물을 볼수 있죠.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4번.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있는데요. 어때요? 이건 맞을까요? 자, 먼저 디귿부터 보면요. 이다 자란 개, 그 중에서도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강아지는요, 암컷이라고 해서 새끼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다라고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5번. 이빨이 있어서 먹이를 씹어 먹을 수 있죠. 그래요. 새끼 강아지는요, 아직 이빨이 없기 때문에 어미젖을 먹고 자라지만 이렇게 어린 강아지나 다 자란 개는요, 이빨이 있어서 먹이를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의 한 사리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하는 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10번부터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페트를 접시 두 개에 탈지면 깨끗이 소독한 솜을 깔고 강낭콩을 올려놓은 다음 한쪽 페트리 접시에만 물을 주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0번 문제부터 보죠. 위 실험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또 배운 내용 떠올리며 풀어보기 전에,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떤 조건을 그대로, 또 어떤 조건을 변하게 했지, 다르게 했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다르게 한 조건이 바로 한쪽 페트리 접시에만 뭐를 주었다고요? 물을 주었고요. 그외 다른 조건, 그러니까 뭐 강낭콩의 종류라든지 페트리 접시의 크기라든지 뭐 탈지면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그외 다른 조건은 그대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때는 이 실험은 과연 물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구나를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물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험이냐면 강낭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낭콩 씨에서 싹이 트는데 바로 물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이구나를 다르게 한 조건을 보고 골라내야 하는 것이죠. 자, 찾아볼까요? 1번, 씨가 싹 트는데 물이 미치는 영향. 2번, 씨가 싹 트는데 빛이 미치는 영향. 3번, 씨가 싹 트는데 공기가 미치는 영향. 4번, 온도가 미치는 영향. 5번, 달지면이 미치는 영향 중에서 다르게 한 조건이 물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선택지 1번.

이제 방금 이야기한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모두 골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방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물물 골라주고요. 물물물 그리고 우리 또 배웠죠?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은요. 물 외에도 온도가 꼭 필요하다.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빛도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보면, 씨가 싹이 트는데 물과 온도는 꼭 필요하지만요. 빛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빛은 언제 꼭 필요하냐면, 식물이 잘 자라는데 빛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씨가 싹이 트는 데는 물과 온도가 꼭꼭꼭 필요하고요.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물, 온도 말고도 이 빛이 꼭 필요합니다. 이 12번 문제에서는요,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기역과 비읍 두 개를 골라주면 되는 것이죠. 기역과 비읍 두 개를 골라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다시 문제를 보면은요. 식물이 잘 자라는데 햇빛이 얼마나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를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은요. 햇빛, 이 빛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조건은요. 빛입니다. 한쪽은 빛을 비춰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고 한쪽은 가려서 빛을 못 받게 하게 이렇게 조건을 다르게 해주고요. 그 외의 조건, 물이라던가 온도라던가 뭐그 공기라던가 그 외의 다른 조건은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생각하면서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실험 조건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햇빛만큼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2번. 종류가 다른 식물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 외에는 이 다른 조건들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류가 같은 식물로 실험해야 되겠죠? 3번.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햇빛입니다. 바로 이게 정답이죠. 3번이 옳고요. 4번. 햇빛을 가린 강낭콩에는요, 물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됩니다. 왜? 햇빛만 다르게 하고 물 같은 다른 조건은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5번. 두 화분은 서로 온도가 다른 곳에 두면 안 되고요. 온도 역시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내가 알고 싶은 조건을 다르게 한다. 그외 다른 조건은 똑같이 한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는 화분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빛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죠. 이세 가지가 잘 갖추어져야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빛, 온도가 다 들어간 걸 찾으면, 자, 볼까요? 4번, 물을 주고 빛이 잘 비치며 따뜻한 곳에 둔 화분. 물도 있고요, 빛도 있고요, 따뜻한 온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 빛, 온도가 다 갖춰진 조건, 이 4번에서는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14번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이세 가지 조건 기억하면서 문제 풀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인데요. 하늘살이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배운 것 떠올려 봐야겠죠? 하늘살이 식물이란 뭘까요? 하늘살이 식물이란 기억하고 있나요? 하네살이 식물이란 이 식물의 한 사리 과정이 보통 한해한해 이루어지는 것을 하네살이 식물이라고 하죠. 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보통은 이한해한해한 사리 과정을 거치고 죽는 식물이 바로 하네살이 식물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기억부터 보죠.

풀은 모두 한해살이 식물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틀렸지요? 풀은요, 모두 한해살이 식물이 아닙니다. 풀 중에서 우리 배운 것처럼 민들레라던가 비비추라던가 대나무 같은 식물은 풀이지만 여러 해의 살이 식물이거든요. 자, 니은, 나무는 모두 한 해의 살이 식물이 아니라 나무는 모두 여러 해의 살이 식물이라고 배웠고요. 디귿, 한해 동안 한 사리를 거치고 일생을 마치는 식물이 바로 한 해의 살이 식물 맞습니다. 리을, 여러 해를 살며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반복하는 식물은 바로 한 해의 살이 식물이 아니라 우리 배운 것처럼 여러 해의 살이 식물이잖아요. 따라서 한 해살이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디귿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부터 17번 문제부터 보죠. 자, 16번. 위 식물을 두 종류로 분류해 각각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한 해살이 식물 골라볼까요? 한 해살이 식물은요, 호박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리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여러 해의 살이 식물은요, 나무는 모두 여러 해의 살이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무궁화라던가 감나무는 다 나무죠. 따라서 여러 해의 살이 식물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 적어주면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인데요. 위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1번. 기역, 그러니까 호박은 열매를 맺고 죽어요. 한해살이 식물은 열매를 맺고 죽지요. 맞습니다. 2번, 니은, 무궁화는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러 해를 거쳐 한살이 과정의 일부를 반복하잖아요.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가지에서 새순이 돋습니다. 맞고요. 3번, 디귿, 감나무는 꽃이 지면 열매를 맺지요. 한해살이 식물과 여러 해살이 식물의 공통점입니다. 4번, 디귿, 감나무는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다시 초록빛의 새순이 나옵니다. 맞고요. 5번, 리을은 코스모스는 여러 해 동안 살며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반복한다. 이 여러 해 동안 살며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반복하는 것은 무궁화나 감나무와 같은 여러 해 살이 식물이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와 같은 한해 살이 식물의 특징은 아니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인데요. 한 사리 소개 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귀여운 새끼였을 때 내용만 넣는다가 아니라 내가 귀여운 새끼였을 때 내용만 넣고 싶어도 한 사리 소개 자료이기 때문에 한 사리의 모든 과정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들렸고요. 정답이네요. 자, 2번. 각 단계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 3번. 동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 만들고요. 4번. 생물의 한 사리 과정이 전부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야겠죠. 5번. 책, 만화, 노래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 가능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18번 문제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아하 문제까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문제를 열심히 풀며 더 알고 싶은 점,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생물의 한 사리 단원의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훑어보고 미리 풀어보는 것도 참참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서술형 문제로 다시 만나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몸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레벨 2 들어갈 차례죠. 지난 시간 문제보다 살짝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봐야 될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는 12번으로 지정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례식을 세우는데, 비례식을 세우는 관점을 좀 달리하면 문제의 식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했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이 12번에서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시험지 미리 보기 지정하고 우리 문제는 9번부터 이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 삼각형 ABC에서 사각형 DBFE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각형이 말은 뭐다라는 조건 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 DBFE가 말은 뭐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그대로 만족하면서 말은 뭐의 성질도 만족해야 되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BD의 길이 9cm, FE의 길이 9cm, BF의 길이 9cm,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생각 하는 것 당연한데, 그거 말고 또 뭐도? 그렇죠. 말은 뭐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선분 DE와 BF 서로 평행이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더불어서 FE하고 BD도 서로 평행이구나라는 생각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행선들이 존재하니까 각들을 옮길 수 있고요. 심지어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각을 한번 옮겨보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 이렇게 두 개의 각이 동그라미로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동의각이니까. 그리고요, 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또 옮겨올 겁니다. 왜? 동의각이죠. 그래요. 동의각, 동의각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전부 다 옮겨왔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더불어 각 A를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모라는 각이 이렇게 옮겨오겠고요. 자, 여기 있는 이 각도 네모라고 한다면, 아, 너 네모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죠. 평행선이 다음과 같이 계속 연장되어지는 상황일 건데, 여기에 공통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있으니까 역시나 동의각의 자리에 같은 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 즉 삼각형 ADE와 삼각형 EF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아, 서로 닮음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한번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삼각형 ABC라는 것과도 서로 닮음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삼각형이요, 커다란 삼각형과 위에 작은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모두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자, BC의 길이 어디 있어? 그렇지, 이렇게 바닥에 있다라는 걸볼수 있겠네. 그러면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F라는 점으로 잘라서 아래에 있는 삼각형과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15cm, BD의 길이는 9cm니까 AD의 길이는 6cm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상태인데,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한 게 6,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한 게 9로 주어져 있으니까, 아,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6대 9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동그라미와 네모는 9cm. 여기서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바로 선분 FC로 주어져 있어서 선분 F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6대 9라는 거 천천히 3으로 나누면요, 2대 3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분 FC의 길이가 2분의 27cm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선분 FC의 길이를 2분의 27cm라고 구했다면 어때요? 그 옆에 있는 9cm까지 이렇게 둘을 서로 더해준다면

우리 선분 BC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선분 BC의 길이는 2분의 45cm다라고 생각해서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전체 커다란 삼각형과도 닮음이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러니까 6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15가 대응하는 변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6대 15가 9대 선분 BC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쪽 작은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관점으로 한꺼번에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6대 15가 9대 BC다라는 식 좀 정리하기 위해서 약분하면 너 2대 5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분 BC의 길이 그냥 한꺼번에 2분의 45cm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괜찮니? 좋았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이 비례식을 다른 관점에서는 볼 수 없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마름모다라는 조건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선이 평행이다라는 조건을 준 거랑 마찬가지였었죠. 그렇다면요. 다음과 같이 평행선에서 곶갈모자 모양의 닮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A를 기준으로 해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상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AD 대 AB가 9대 BC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식이 바로 이거죠. AB가 6, AD가 6이었으니까 6대 15가 9대 BC다, 즉 2대 5가 9대 BC다라는 식 이렇게 평행선에서 A를 기준으로 긴 것 대 전체가 여기 있는 9대 BC다라는 식 이렇게 세워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죠. 물론 이 문제에선 마름모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삼각형 ADE와 전체 삼각형 ABC의 닮음을 생각하는 게 아마 문제를 풀기에는 제일 간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1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와 DE가 평행으로 주어져 있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앞에서도 한번 강조했었어요. 이게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원리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조금은 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무언가 공식화시켜서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원래는 이런 거였었죠. 여기 있는 AD 대 AB라고 이야기하는 게 DG 대 BF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왼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가운데 선분 AG와 AF로도 생각할 수 있었지. 그래서 DG 대 BF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 네가 가운데 있는 선분 AG 대 AF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선분 AG 대 AF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 AG 대 AF가 또 뭘 만들어내기도 하더라? 그렇죠. 12 대 15라고 이야기하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더라. GE 대 FC를 만들어내기도 하더라라는 거였었지. 결국 가운데 있는 AG 대 AF를 빼고 DG 대 BF가 12 대 15다라고 바로 엮어낼 수도 있다. 근데 이거 DG 이 길이 Y cm고요. BF가 5cm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Y 대 5가 12 대 15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네요. 자, 근데 결론은 우리 이게 아니었었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얘네들을 자리 바꿀 수 있었으니까 Y 대 12가 5 대 15다라는 사실 얘기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리 원칙대로는 빨간색처럼 비례식들을 엮어가면서 풀어야 하지만 결론이 너 대 너는 너 대 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Y 대 12가 5 대 15, Y 대 12가 1 대 3이다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으니까 Y 대 12, 1 대 3 만들어지려면 Y값이 4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바로 그냥 Y값 찾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공부는 빨간색처럼 했지만 문제를 풀 때는 그 원리들을 다 이해하고 1 대 3이야 그럼 1 대 3이야 라고 생각해서 Y값은 4야 라고 한꺼번에 이렇게 써주셔야 좋은 우리 실전적인 접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우리 개념책에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니까 중간 과정을 설명했지만 실전책 가면요 이 문제 나오거든요. 다시 그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이의 비 그냥 바로 찾아버릴 겁니다. 할 수 있겠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뭐였다? 가운데 있는 AG와 AF라는 선분.

이 양쪽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비를 엮어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x값 구해봅시다. x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x와 4라고 이야기하는 게 위쪽과 또 4를 포함한 게 x 플러스 4가 전체다라고 얘기하는 요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서 a를 중심으로 해서 긴 x 대 전체 x 플러스 4의 길이의 비가 12대 15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4대 5가 x 대 x 플러스 4더라라고 비례식 세워낼 수 있어요. 그러면 5x가 4x 플러스 16이더라라고 얘기해 볼수 있고, 그럼 x가 16이다라는 사실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x equal 16, y equal 4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답 찾았으니까 두개 더해주면 우리는 5번 20을 답으로 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게 10번이었죠. 만약 이 비례식을 그냥 바로 쓰고 y를 그냥 구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의 풀이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됐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과 또 실전에서의 풀이가 한 발짝 더 공부해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그때 AD 대 DB가 2대 3이다. 그리고 평행인 선분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림에 평행인 선분들이 다 표시돼 있어요. 그랬을 때 FG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이거 실제 길이를 여기 있는 2대3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좀 방정식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AD 대 그다음에 DB가 2대 3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AB를 생각하면 길이의 비가 5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여기 있는 이 선분 DE의 길이가 2, 또 선분 BC의 길이가 5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자. 이걸 EA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BC는 OA가 돼야 되니까, 아, 15cm 자체가 OA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이 3이다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 괜찮아? 그래, 물론, 여기 있는 15cm를 가지고 DE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2대 5가 선분 DE 대 15cm. 하지만 우리 2대 5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를 EA, 널 OA라고 하면 A 값을 바로 3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구하면 뭐가 좋으냐? 이 EA라는 것이 아래쪽으로 그대로 넘어오면서 선분 BF의 길이가 EA다 생각할 수 있고요. 또 EA가 평행사변형의 성질 때문에 GC로 바로 넘어오면서 이 길이가 EA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전체 OA 중에서 선분 FG의 길이가 A만큼이구나라는 사실도 우리 가볍게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EA, EA, A 다 더하면 OA. 아까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FG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A값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cm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BF 대 FG 대 GC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너2대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고도 얘기해 볼수 있겠죠. 어때요? 평행 사변형이 여기 숨어서 위에 있는 변의 길이를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밑에 있는 변들을 좀더 쉽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평행 사변형이다라는 조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풀때 활용해 볼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문제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삼각형의 각을 똑같은 것들을 표시해 가면서 닮음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훨씬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율을 문자로 표현해서 그냥 식들을 옮겨주는 게 제일 좋은 풀이인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가보자. 1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평행인 선분들이 주어져 있고요.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로 선생님이 지정한 그런 문제죠. 왜?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비례식을 보는 다른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문제가 좀 편하게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문제 자체에 여러 모양의 닮음들이 섞여 있는 거알수 있죠? 실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그림들이 숨겨져 있고 합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분석해 보면 이런 거지. 첫 번째,
이렇게 평행선 두 개가 존재하고 하나의 꼭지점 기준으로 삼각형들이 두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AA 닮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성립해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고깔모자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의 닮음이야. 이런 이야기도 살짝 했었죠. 고깔 모양의 닮음, 고깔모자 모양의 닮음, 뭐 이런 이야기 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그림엔 다른 닮음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지금 선생님이 그린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이 그림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선분 DE가 평행이고요. BC, DE와 BC가 평행이고 크로스되는 그 교점에서 S자로 또 그 S자로 또 리을자로 이렇게 서로 닮음이다. 길이의 비가 똑같다라는 얘기, 요런 얘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숨어 있는 네, 그런 그림이죠. 자, 그래서 XY 값 한번 구해 볼 거예요. 먼저 X 값 구해 보도록 하자. X 값 구하려고 우린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닮음 혹은 고깔모자 모양의 닮음 생각할 겁니다. B를 기준으로 해서 긴 것 대 전체의 길이의 비가 7대 9다라고 식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7대 9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대 14 플러스 X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정석대로 식을 세운 거죠. 그러면 두 개 곱해줘서 식을 정리해서 X값 구해볼 수 있다. 여기 있는 9와 14 곱하면요. 자, 14 곱하기 9 하면 126하고 만들어지나요? 자, 126이 자, 이렇게 14와 7 곱하면 98 더하기 7x 하고 쓰여져요. 계산이 쉽지 않죠? 그래. 넘겨요. 그러면 7x가 28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값이 4야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괜찮니? 아, 근데 선생님, 이거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요?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숫자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관점으로 비례식을 세우는 걸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B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 자 삼각형 지금 하나와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하나가 서로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때 동일한 크기의 각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동일한 크기의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7대 14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9대 18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대 14, 1대 2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으니까 1대 2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게 눈에 보였다면요. 뭘 비례식을 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지. 1대 2, 1대 2, 아, x 플러스 14가 18이구나. x는 4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똑같은 x는 4다라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거쳐갈 거냐,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계산을 할 거냐의 차이가 생깁니다. 됐죠? 비례식을 보는 관점을 바꾼 거예요. 이 문제 당연히 정석대로라면 B를 중심으로 해서 긴 것 대 전체가 7대 9씩 세우는 게 맞아요. 아, 식이 복잡해. 그치? 그래서 우리 예전에 했었던 방법처럼 동일한 각을 가지고 그 동일한 각에 있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삼각형에서도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따로 나중에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7대 14, 1대 2가 9대 14 더하기 X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그냥 아까 이렇게 써서 풀어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방법이 알면 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골랐고요. X값을 구하는 풀이론은 그냥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빨간색 정석적인 방법 살짝 지워보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 다음 문제 보자. Y 볼 건데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에서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5대 9라는 길이의 비가 성립하는데 그게 바로 Y 대 18하고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X값 4였으니까. 그래서 Y 대 18이 5대 9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Y값이 10이라는 거 우리 가볍게 찾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 두 개 더해봐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우리 중단원 마무리 12번이었어요. 어때? 할 만해요? 그래요. 요거 비례식을 세우는 관점을

좀 달리하면 훨씬 계산을 좀 가볍게 만들 수 있고 선생님처럼 계산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이 계산 실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됐지?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1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사각형에서 각변의 중점을 PQRS라고 이야기할 때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림을 보고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림이 너무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보고 이 삼각형에서 선분 SR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가 아 여기 있는 13cm의 절반이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SR은 13의 절반이에요. 그런데요. 그것과 똑같은 길이를 갖는 게 바로 아래쪽 PQ에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삼각형 ABC를 보세요. 그럼 P도 Q도 중점이니까 당연히 AC의 절반이 바로 PQ가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PQ의 길이도 그렇고 선분 SR의 길이도 그렇고 13cm의 절반, 즉 2분의 13cm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두 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레의 길이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주황색 두 개의 변의 길이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13cm가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방향만 바꾸면 되죠. 방향만. 여기 있는 BD의 길이의 절반이 PSQR 이게 바로 BD의 길이의 절반이 될 거기 때문에 아 하얀색 길이 두 개를 더해주면 바로 15cm가 되는구나 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결국 15cm를 흰색 두 개로 13cm를 주황색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거다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개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28cm가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가볍죠. 그래, 한 번은 이렇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C로 한번 삼각형을 보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로 삼각형을 한번 보면 삼각형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에 관련된 성질을 네 번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에 레벨 1에서 봤던 문제를 살짝 업그레이드 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3번 기억나죠? 삼각형 안에 있는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 그거를 살짝 확장시켜서 사각형으로 바꾼 문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 D, 삼각형 ABC와 DBC에서 네 점이 각각 선분의 중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야기했네요. 현재 아래에 있는 삼각형 ABC에 집중하면 우리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M이 선분 AB의 중점, N이 선분 AC의 중점이니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고 그렇다면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 되더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길이는 똑같고요.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가 10cm다라고 이렇게 BC의 길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디에서 보겠다라는 거야? 오른쪽에서 보겠다라는 거죠. 오른쪽 삼각형 DBC를 살펴보면 역시나 밑변의 길이가 선분 BC가 되는데 선분 BD의 중점이 P고 선분 DC의 중점이 Q니까 선분 PQ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되고 그럼 당연히 10cm의 절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cm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오른쪽에 있는 선분 PQ가 더 길어 보여요. 착시현상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동일한 밑변을 갖고 있는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요. 위치가 어디 있고 모양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요점을 E라고 한다면 선분 BE의 중점을 생각하고 또 선분 CE의 중점을 생각해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준다라고 하면 요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도 역시나 몇 센티미터? 5cm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밑변의 길이가 10cm, 중점 연결했으니까 평행하면서 길이가 절반이다라는 얘기는 삼각형의 모양에 상관없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이건 직각삼각형이건 둔각삼각형이건 상관이 없이 무조건 되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5cm를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점 D가 선분 BC의 중점이다라고 이야기했네요. D가 중점이야라는 거야. 자, 그리고 선분 AB의 3등분점을 EF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자, AB의 3등분점이 EF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선분 CP의 길이, 자, 이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죠. 근데 CP의 길이는 정말 좀 엉뚱한 곳에 있는 그런 선분입니다. 그래서 선분 EC를 구한 다음에 EP의 길이를 빼내는 방향으로 문제를 생각해 볼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면 하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평행선들이 여러 개 존재할 텐데 그 평행선들을 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 이렇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괜찮은가요? 그래, B를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BCE라는 삼각형을 봤다면 지금 F도 그렇고요, D도 그렇고 중점과 중점이니까 중점과 중점 연결하면 선분 CE와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분 E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이 뒤집어져서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분 EC의 길이가 8cm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됐죠? 선생님, 근데 E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EP는 밑에 있는 BC랑 평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관점을 바꿔야죠.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EP잖아. 그럼 EP와 평행인 선분을 생각하고 그 평행인 선분이 만들어내는 삼각형을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래, A를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AFD를 볼수 있는데 이 삼각형 AFD에서 E라는 점은 중점입니다. 선분 AF에. 그리고요, 두 개의 선이 지금 서로 평행이다라는 건 이미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선분 FD하고 EC가 평행이었으니까 선분 FD하고 EP는 당연히 평행이 될 거고, 그렇다면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P가 선분 AD의 중점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DP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P가 중점이에요. 그럼 어때? FD의 길이의 절반이 EP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분 EP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4cm의 절반, 2cm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선분 CP의 길이는 8에서 2 빼는 거니까 6cm라고 정답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몇 번?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아? 삼각형이 뒤집혀 있는 거, 또 세워져 있는 거, 이게 동시에 눈에 보여야 하는 네, 그런 그림입니다. 뒤집혀 있는 삼각형이 눈에 잘안 보이는 친구들한테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다라는 생각 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16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과, 딱 머릿속 스쳐 지나가야 되지? 내각이 있는데 그 내각의 2등분선이 있다면 AB 대 AC의 길이의 비가 아래에서 BD 대 CD로 그대로 옮겨온다라는 생각해야 되죠. 12대 10, 12대 10. 그렇지? 그러니까 6대 5다라는 생각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면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가르쳐 주고 있네요. 전체 삼각형에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높이는 동일한데 밑변의 길이가 6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답니다. 그럼 넓이의 비도 몇대 몇? 6대 5라는 넓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6S, 오른쪽의 삼각형의 넓이를 5S라고 얘기해 볼수 있어요. 즉, 11S가 44제곱센티미터니까 S는 4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6S니까 당연히 삼각형 ABD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더라라는 사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뒷페이지 넘겨서 외곽의 2등분선의 정리에 관련된 문제 17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사회 두 번째, 세 번째 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 먼저 읽고 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오늘 만날 두 개의 글 제목부터 만나봅니다. 사회 두 번째 글은 SNS, 슬기롭게 사용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SNS, 그래요.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겠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세 번째 글은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즈 이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글부터 만나볼까요? 자,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첫 번째 글과 함께하는 독해 지식은 설명문의 구성입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도, 중학국어 시간에도 자주 만나는 내용이죠. 설명문은 세 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말, 본문, 맺음말이라고 합니다. 뭐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머리말에서는 설명하려는 대상을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SNS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어서 본문에서는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글에서는 SNS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설명문의 맺음말, 본문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죠. 뭐 설명의 의의, 전망과 당부, 뭐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같은 내용 등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자, 이 글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국어 시간에는 이제 SNS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소셜, 사회, 네트워크, 관계망, 서비스, 서비스죠. 그래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 편리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여러분 그런가요? 자, 이처럼 SNS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새로운 사회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글을 읽다 보면 이제 이 글에서 향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SNS의 내용 중에서도 SNS가 일으키는 새로운 사회 문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 화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 1문단인데 SNS의 특성과 사회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머리말이었습니다. 이제 머리말 끝났으니까 이제 본문 내용 가야겠죠. 본문 내용에서는 SNS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볼까요? SNS는 다른 사람과 다양하게 연결되면서 자신의 인정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렇죠? 좋아요. 하, 인정받았어. 아, 나 좀 잘하는가 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반동도 생기가 마련인데. 반동이 생긴대요. SNS상에서는 욕구 불만의 반동으로 악플 쇄도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자, 욕구 불만의 반동. 이것이 바로 악플 쇄도의 이유라는 거죠. 악플은 말 그대로 악성 댓글을 뜻하는 말인데 쇄도는 그럼 뭘까? 쇄도는 한꺼번에 막 세차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 쇄도는 악성 댓글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오는 막 그냥 아주 열이 올라서 악성 댓글을 쓰게 되는 일을 만든다는 거죠. 악플 쇄도는 개인의 언행,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인터넷에서 중상 비방이 쇄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중상 비방, 중상과 비방이 합해진 말인데요. 중상은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것을 뜻해요. 근거 없이 헐뜯는 것. 아, 이건 좀 문제죠. 그리고 비방은 나쁘게 말해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상과 비방이 합해진 중상 비방은 뭘까? 거짓이나 과장된 말로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중상 비방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사실 되게 정말 나쁜 거잖아요. 내가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그 허위, 과장에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이런 잘못된 글, 나쁜 글들을 누군가가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죠? 좌절감이 들고 얼마나 이 사회가 무서워지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악플 쇄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문단 나의 내용인데 SNS상 악플 쇄도의 원인과 악플 쇄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미국의 사회학자 피더스는 이와 관련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희생양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 희생양 실험의 내용인데 대학생들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누었죠. 분노 있음 그룹과 분노 없음 그룹. 분노 있음 그룹은 뭐냐면 일부러 분노를 자극했어요. 야, 너네 과제 성적 나왔는데 되게 못 받더라, 니들. 성적 엉망이야. 그래서 이제
이미 분노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분노 없음 그룹에는 뭐 과제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화면으로 문제를 내는 진행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했더니 분노 있음 그룹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진행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이렇듯 악플 쇄도는 SNS상에서 불쾌한 정보를 만나면 그동안의 욕구 불만이 촉발되어 희생양을 찾아 악플로 공격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실험에서 희생양이 된건 누구예요? 그렇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진행자가 희생양이 된 거죠. 뭐 진짜 뭘 되게 잘못하거나 뭐 진행이 엉망이거나 하지 않는데 분노, 다른 데서 분노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 잘 됐어. 하나 걸렸어. 해가지고 막 악플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악플 섀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SNS의 익명성, 익명성이 뭐죠? 그쵸. 나를 드러내지 않고 글을 쓸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 이 쓸데없는 용기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어때요? 희생양을 만들어 악플을 감행하는데 한몫하는 것이다. 그쵸.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악플 감행에 이제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다의 내용은 희생양 실험과 SNS상의 악플 섀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SNS상에서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한 집단끼리의 의견 대립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문제는 SNS는 이런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 아주 쉬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NS상의 팔로워, 친구, 등록 등의 장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쉬운 메커니즘입니다. 집단을 이루는 기능이나 메커니즘이죠. 자, SNS에 따라서는 자신과 흥미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이나 공통의 친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 그렇죠.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집단을 이루는 기능이나 메커니즘 두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SNS에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 유사한 의견, 비슷한 의견끼리 모이는 현상을 자신의 소리가 방에서 계속 울린다는 의미의 에코 체인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에코 체인버 현상은 뭐예요? 유사한 의견끼리 모이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SNS가 얼마나 글로벌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 다양한 것을 볼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알고리즘이 항상 내가 찾는 거 위주로만 보여주잖아요. 비슷한 내용들만 보여주고 비슷한 사람들만 오히려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이죠. 라에서는 SNS의 기능과 에코체인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에코체인버 현상은 SNS가 사람들에게 자신과 생각이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을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과 그렇죠. 관련이 깊습니다. 에코체인버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SNS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치에 관한 트위터 25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봐봐.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만 의견을 교환해. 상대 진영과는 거의 연계를 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가 뭔줄 압니까? 그래서 SNS 상에서는 자신의 사고가 옳다고 믿기가 쉬워요. 왜냐면 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거 봐, 다 봐. 다내 생각이 맞다고 하잖아. 내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서로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해 논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집단 사이에 대립이 생길. 그렇죠? 그렇게 의견이 똘똘똘똘 뭉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이게 폭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코체인버 현상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악플 쇄도와 에코체인버 현상.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맺음말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볼까요? 현대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정말 맞긴 하죠. 그 편리함은 장점이지만, 그쵸? 아예 편리함이 없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장점 있어. 근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할 수 없다.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SNS도 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읽히는 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뭐내 공간인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가 아니야. 누구 보라고 올리는 글이잖아요. 누구 보라고 찍는 사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래. 배제한다는 건 빼는 거예요. 감정을 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 이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쓸때 보통 보면 감정이 올라서 댓글을 쓰거든요. 다 감정적인 댓글이야. 근데 감정을 싹 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댓글 쓸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 웬만하면 쓰지 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 뿐더러, 다양한 사람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악플 쇄도와 에코 체인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SNS의 올바른 사용 태도를 맺은 말에서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뭐 계속해서 SNS 더 많이, 지금 안 쓰는 친구들도 사실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SNS를 거의 안 해요. 왜안 하냐면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근데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좀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구조도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인데요. 이 글은 SNS에서 나타나는 문제 두 가지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악플 쇄도입니다. 개인의 언행 등에 대해 인터넷에서 중상비방이 쇄도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SNS상에서 불쾌한 정보를 만나면 그동안의 욕구 불만이 촉발돼. 그래서 어떻게 돼? 희생양을 찾아 악플로 공격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에코체인버 현상인데요. SNS상에서 유사한 의견끼리 모이는 현상입니다. 왜 발생하느냐? SNS상에 팔로워나 친구 등록 등의 장치, 그리고 자신과 흥미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이나 공통의 친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 SNS에 있어요. 그래서 발생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이 서로 대립할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맺은 말에서 SNS를 사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자. 감정을 빼고 소통을 하고 다양한 사람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내용이 정리되시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자, 스텝 3, 1번입니다. 이 문제 참 좋은 문제. 이렇게 글의 내용을 가지고 구조를 도식화하는 문제. 근데 여러분이 이 도식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글의 구조는 알고 있는데 이 구조를 도식화한 예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지금 답은 1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에서 나눠주는 거고 나다 묻고 라마 묻고 여기서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지가 이제 그맨 처음 시작하는 머리말 부분, 그리고 나다라마가 본문, 그리고 바가 맺음말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 다라와마는 왜 옆으로 갔냐? 얘네들은 비슷한 내용이라서 옆으로 있는 거예요. 나다에서는 악플 쇄도 현상, 그리고 라마에서는 에코 체인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내용이 바로 이 글을 구조화한 것으로 알맞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보고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보기 볼까요? 몇년전 유명 가수 A와 무명 가수 B가, 아유, A는 유명이고 B는 무명이에요. 몰래 데이트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팬들이 난리 나겠죠. 특히 일부 A의 팬들이 B를 시기에 SNS상에서 B에 대한 악플을 퍼부었어요. 뭐야? 악플 쇄도 현상인 거죠. 심지어 A의 극렬 팬몇 명은 B가 하지 않은 말까지 조작하여 B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플 쇄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당시 소수였던 B의 팬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SNS에서 팬들을 규합해 삽시간에 수만 명이 SNS에 모였고, 이후에는 A의 팬들과 B의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댓글 싸움을 버렸대요. 에코체인버 현상으로 번져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네요. 자, 알맞지 않은 것 볼게요. A의 팬들이 하지 않은 말까지 조작하여 B를 인신공격한 일은 악플 쇄도에서 중상 비방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A의 극렬 팬들이 B를 시기에 악플 쇄도를 퍼부은 행위는 욕구 불만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악플 쇄도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맞네요. A의 팬들이 A와 B의 데이트 사진을 보고 B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SNS의 익명성으로 인한 에코 체인버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희생양으로 삼아서 악플을 쓰는 것은 물론 익명성과는 관련이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에코 체인버 현상과는 관련이 없잖아. 에코 체인버 현상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뭉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알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어지는 내용도 한번 볼까요? 비의 팬들이 짧은 시간에 수만 명의 팬을 규합할 수 있었던 것은 SNS상의 팔로워나 친구 등록 등의 기능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 맞죠? A의 팬과 B의 팬이 벌인 격렬한 댓글 싸움은 자신들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에서 빚어진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에코체인버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글 먼저 지문으로 엮어 읽는 배경 지식부터 만나볼게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 글의 공유지,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공유지란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를 뜻하는데, 그럼 공유지의 비극은 뭐냐? 초지, 삼림, 공기, 물고기, 지하 자원과 같이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 기능에 그냥 맡겨놔. 그걸 마음대로 써. 이렇게 맡겨두면 이를 현재 세대에서 남용해. 막 사용해요. 그래서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공유지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글 내용을 살펴봅니다.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즈 이론. 자, 공공재는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 말하는 중심 화제죠. 많은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국방, 치안,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데요. 이게 바로 공공재의 특성이야.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줘야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질이나 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 즉, 가로등 사용 등을 가리킨다. 그쵸? 우리가 가로등을 내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로등 쓰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상품의 소비에 배제되지 않는 일. 즉, 공중화장실 이용 등을 가리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우리 돈안 내잖아요? 돈안 낸다고 해서, 넌 이용하지 마. 이런 거 없죠. 이게 바로, 비배제성.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문단이죠.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봅니다. 그런데 공공재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 이제 공공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공재가 일으키는 문제점, 무임승차의 문제점인데, 아니, 그래서 공공재인 건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거지? 봅시다. 즉,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발생으로, 그렇죠.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유지가 그냥 아예 황폐화되어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은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의 욕구로 인해 쉽게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일을 가리킨다. 공공재의 비극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에 농부들이 소를 데려와 풀을 마구 뜯게 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풀이 없어지겠죠. 풀이 고갈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2문단 공공재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뭐죠? 무임승차의 문제, 공유지의 비극을 낳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대요. 외부 효과는 또 뭐야? 외부 효과는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을 바로 외부 효과라고 한대요. 외부 효과에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보는 경우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볼 때는 외부 경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거는 외부 불경제라고 한대요. 자, 농부가 비용을 들여 버려야 할 가축 분뇨를 공유지인 강물에 몰래 방류를 했어. 그럼 어때요? 농부에게는 이익이 되죠. 비용이 안 들었으니까. 근데 오염된 강물을 마신 하류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을 해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농부와 하류 지역 사람이 피해와 관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문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다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 있는 외부 효과인데, 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다툼을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제학자 코즈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코즈 이론, 사람 이름이었네요. 시장 참여자 간의 조정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시장 참여자 간의 참여자 간의 조정 어떻게 한다는 거죠? 먼저 코즈는 시장 참여자 간 분쟁이 강물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일단 원인부터 살펴봤어요.

줄이거나 또는 하류 지역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데 재산권이 농부에게 있다고 하면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코즈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라는 거죠. 3문단,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즈의 주장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그한 사람의 주장인데요. 자, 이 글에서는 이 코즈 이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코즈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시장 참여자 간의 상호적 성격을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이 상호 간의 문제에서 해결을 하려고 본 거죠. 코즈가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상호적 성격을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했냐? 즉, 원인만 놓고 보자면 분뇨, 방뇨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분뇨를 그렇게 방뇨를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만이 아니고, 뭐다? 하류 지역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상호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코즈의 이론은 일방적으로 한쪽을 가해자나 피해자로 상정하지 않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코즈가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에요. 상호 원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자, 코즈의 주장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만나볼까요? 스텝 2, 3번 문제입니다. 자, 구조도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서 윗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공공재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란 뭐다? 많은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해요. 자,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일단 공공재는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그랬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상품의 소비에 배제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 욕구로 쉽게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념은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보는 외부 경제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외부 불경제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코즈의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유지 재산권을 확립하는 거다. 그래서 그 재산권을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조정해서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 간에 협상하고 조정한다. 이렇게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상하려 했다는 것. 이것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좀 전문 용어들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뭐 경제 분야도 그렇고, 뭐 과학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이런 좀 전문 용어가 나온다고 했을 때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막 외우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걸 막 외우려고 아 이런 게 있었지 막 이렇게 하려기보다는 아 그냥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3, 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기억은 공공재입니다. 그 내용에서 공공재에 대한 설명 부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많은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사용해도 서비스는 동일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특징을 갖는다라고 했죠. 맞네요. 공공재 혜택 때문에 발생한 공유주의 비극이 무임승차 욕구를 발생시킨다? 공유지의 비극 때문에 무임승차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2문단 봐봐요. 자,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발생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발생해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 결과를 반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3번이 알맞지 않습니다. 서비스 사용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공공재의 특성 맞고 가격에 대한 지불 없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맞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생산하는 A

공장은 100만 원이 드는 유독가스 포집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된 가스를 하늘로 방출했어요.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150만 원의 피해를 당해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A 공장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인 오염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확립을 하려는 거죠. 환경권이 인정되면 A 공장은 유독가스의 배출에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보상하거나 유독가스 포집시설에 설치해야 돼. 근데 오염권이 인정되면 어때?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거나 A 공장 측에 유독가스 포집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A 공장과 인근 주민의 분쟁은 하늘이 공유지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렇죠. 같은 하늘을 쓰고 있어요. 하늘은 공유지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을 오염을 해도 되는 그 권리, 아니요, 맑은 공기를 쐬어야 되는 권리,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맞네요. A 공장의 유독가스 배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당한 것에서, 그죠? 피해를 당했으니까 외부 불경제라고 할 수 있죠. 법원에서 환경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A 공장은 유독가스 포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환경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돼? A 공장은 유독가스 배출에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보상하거나 포집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피해액을 보상하려면 150만 원을 내야 되죠. 그런데 포집시설을 설치하면 100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포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죠. 맞네요. 이어서 봅시다. 법원에서 오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근 주민들은 현재 피해액을 그대로 감수하는 것이 더 이익이겠군이라고 했는데, 봐봐. 오염권이 인정되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거나 공장 측에 포집시설을 설치해줘야 돼요. 피해를 감수하면 150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면 돼. 포집시설을 설치해주면 1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면 돼. 그럼 뭐가 이익이에요? 설치해주는 게 이익이지 피해액을 그대로 감수하는 건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독가스 포집시설이 설치되거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외부 효과의 내부화, 그렇죠? 문제가 이제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니까 외부 효과의 내부화,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이렇게 지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에서 우리 힌트를 얻어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오늘도 어휘 보물상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희생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빼앗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희생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악플 세도나 SNS상에서 불쾌한 정보를 만나면 그동안의 욕구 불만이 촉발되어 희생양을 찾아, 즉 목숨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익 따위를 빼앗긴 사람, 누구 걸 빼앗아 볼까? 그래서 빼앗긴 사람을 찾아서 악플로 공격하는 행위다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어휘는 조정입니다.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 보면 미국의 경제학자 코제는 시장 참여자 간의 조정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간의 조정,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간이 서로 화해하게 하거나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가지 어휘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시고 글을 쓰거나 또는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글을 쓸 때 활용할 줄 알고 또 말을 할 때 활용할 줄 아느냐가 그것이 내 어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사회 분야의 두 개의 글 만나볼게요. 저작권과 CCL,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글들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도대체 어떻게 동물들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분을 섭취하는 과정, 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소화했죠. 그거 온몸에 도대체 어떻게 배달하는 거야? 그 순환의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표현들을 썼냐면, 산소 얻어왔습니다. 산소 좋습니다. 이산화탄소 받아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이건 어떤 원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오늘 같이 이 호흡과 관련된 시선을 통해서 또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이나요? 뭔가 굉장히 많은 또 동일한 것들이 반복된 구조로 보이거든요. 도대체 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숨을 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매번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오늘은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호흡한 기체가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 우리는 그것을 호흡 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소화계, 순환계 이것도 공부했는데 세 번째로 이 호흡계라고 하는 용어까지 여러분 추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얘도 그림을 토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럼 여러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코로 숨이 쭉 들어가요. 그 다음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숨 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기관, 기관지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여러분 일상적인 용어는 그런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숨관이라고 하는 용어 지금부터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양쪽으로 숨관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파악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 끝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폐가 어디에 들어 있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바로 갈비뼈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갈비뼈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가로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갈비뼈와 가로막이 이루게 되는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공간을 지금부터 흉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흉강에 바로 폐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공기들이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기관들의 모임을 우리가 호흡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공기가 코를 지나 숨관, 숨관까지 폐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이 이루고 있는 흉강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폐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폐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보면, 폐는 일단 좌우에 한 개씩 있고요. 수만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하나를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허파과리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우리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얘가 기관계들의 통합적인 작용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심장을 공부하면서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우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우심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뚝 떨어진 혈액이 여기에서 뭘 타고 나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폐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폐

동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폐의 모세혈관으로 이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폐정맥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우리 어디로 간다고 했었냐면 바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파순환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고요. 그것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심실에서 출발한 혈액 폐동맥 타고 그다음 폐에 갔다가 폐정맥으로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그렇죠. 모세혈관이잖아요. 바로 그 모세혈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그 모세혈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허파과리를 둘러싸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폐는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허파과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제가 이 허파순환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산소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폐로 가서, 폐에서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얻어올 겁니다. 산소 가득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 기체의 교환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산소 얻은 거죠. 그것을 다시 모세혈관에게 줘야만 그거 폐정맥 타고 다시 산소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산소가 이동하고 있는 걸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보내서 다시 우리가 후 하고 내뱉는 숨에 이산화탄소 배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허파순환과 이 호흡계의 내용을 반드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공부하면 이건 이 내용대로, 저건 저 내용대로 합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공부량이 많아지는 것 같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혼동이 될수 있어요. 아, 우리가 공부했던 허파순환, 폐동맥과 폐정맥을 연결하는 폐의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모세혈관한테는 산소를 줘서 다시 심장으로 산소 많아지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허파과리한테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줌으로써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큰 스토리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서 저번 시간, 우리 저저번 시간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퀴즈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화학에 공부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작은 창자에서는 최종 소화도 일어나지만 흡수도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작은 창자의 구조를 보니까 주름지고 수많은 융털 돌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의 장점이 뭐였냐면 표면적을 넓게 해주면서 영양소 흡수에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대요, 폐가. 도대체 이게 어떤 구조적인 장점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모세혈관에 둘러싸이면서 기체 교환해야 되는 건데 수많은 허파과리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표면적을 넓혀줌으로써 기체 교환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라고 하는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시면서 선원수령 대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호흡계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공부했던 허파순환과 연결하면서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그 원리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개념책의 18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Y자관 거꾸로 이렇게 놔뒀는데 이게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숨관, 숨관가지, 거기에 폐, 좌우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을 각각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갈비뼈에 대한 운동은 구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고무막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가로막의 상하 운동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은

채가 들어있는, 풍선이 들어있는 바로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형성되는 흉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원리를 어떻게 볼 거냐면 고무막을 여러분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어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부피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잖아요. 이러한 부피와 압력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우리 보일 법칙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당연히 흉강 폐의 압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안에 압력이 감소했네요. 그럼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체들이 이동하게 되잖아요. 이 안에 압력이 감소했어요. 바깥의 압력은 계속 그대로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압력 여기 더 작아졌으니까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겠구나. 그 결과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게 되겠구나. 아, 그러면 공기가 실제로 이동하게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고무막을 위로 한껏 밀어 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되겠죠. 아, 이 안에 부피는 감소하게 되겠다.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 요 안에 압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바깥쪽은 똑같은데 안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체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안쪽에 있던 공기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의 원리를 간단한 모형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몸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들숨과 날숨 어떻게 공기들이 이동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형이 각각을 무엇을 비유하는지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렇죠, 코가 되겠죠. 그럼 쭉 들어가서 B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순관, 순관가지 끝쪽으로 지금 C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D는 여기가 바로 가로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Y자관이라고 하는 것은 순관, 순간가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무풍선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좌우에 하나씩 있는 폐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 고무막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가로막이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가 있고, 이 페트병 여기 안에 공간을 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형, 1대1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실험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호흡 운동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요, 이제 지금부터 실제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조금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렵지 않게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원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지금부터 공기들이 드나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폐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공기들이 드나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폐는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요. 누구와 누구의 움직이냐면 갈비뼈 그리고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상하 운동을 통해서 운동하게 되면 그 안에 공간, 흉강과 폐의 부피의 변화가 생기고 부피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 압력의 변화로 이어지게 돼요. 압력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들이 이동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결국에는 호흡 운동이 가능한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아, 폐는 근육이 없구나. 사람의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고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피가 달라지면 그것 때문에 압력이 달라지고 압력의 차이 때문에 공기들이 드나들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들이마시는 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갈비뼈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러면 갈비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막은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요. 뭔가 내 안의 공간이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그대로예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죠. 그러면 갈비뼈와 가로막이 이루는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흉강의 부피가 증가해요. 흉강 폐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부피가 증가해요. 그럼 그거에 따라 압력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압력이 바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압력이 감소했어요. 바깥쪽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폐 안으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파악해 주시면서 이런 숨,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로 들숨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예요. 후, 한번 공기를 내뱉어 볼까요? 그럼 내가 뭔가 내 안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이번에는 갈비뼈가 내려가요. 그리고 가로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 이번에는 흉강의 부피, 폐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안쪽이 압력이 크다면 이때는요, 폐에서 밖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 하고 내뱉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숨을 바로 날숨입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만 천천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 사람의 폐는 근육이 없지.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고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따라 부피가 변하네? 그럼 압력이 변하겠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하겠지? 그것 때문에 들숨과 날숨이 가능한 거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서술형 문항으로 이런 호흡 운동의 원리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서술형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각 단계별을 과학적 논리성을 가지고 적어보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 운동의 원리 정리했는데, 여기 안에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과 이제 계속 연결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기체 교환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큰 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순환을 공부할 때이 그림을 이미 보고 왔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호흡도 공부했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좌심실에서 우리 열심히 먹었잖아요. 그거 소화시켰어요. 이제 양분, 각각이 어떤 양분이냐, 수용성 영양소냐, 지용성 영양소냐에 따라 루트는 다르지만 최종 집결지는 심장이 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 심장이요, 얻은 영양소, 산소 가지고 온몸에 운반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그거 온몸 순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다 데리고 대동맥 타고 이제 온몸으로 가는 거죠. 대동맥과 대정맥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혈관에 산소, 영양소 많이 가지고 온 거죠. 이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조직세포에서는 산소 영양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모세혈관한테 주게 되면서 바로 우리 폐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심실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폐동맥을 타고 갈 건데, 폐동맥과 폐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폐의 모세혈관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폐의 모세혈관이 누구 둘둘둘 둘러싸고 있었죠? 그렇죠. 허파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허파과리한테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허파과리가 모세혈관한테 줘야 되는 것은 산소가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산소 충전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다시 좌심실로 들어와서 온몸 순환하고, 다시 충전하러 허파 순환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게 되고 있는지를 큰 그림에서 이해한 다음에 부분적인 그림을 봐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조각조각 각 부분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순환을 보시면서, 아, 얘는 산소 주러 간 거니까 조직세포에다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와야지. 그럼 이산화탄소 버리러 폐로 가니까 허파가리한테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서 다시 출발해야지. 이런 흐름들을 큰 그림으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호흡기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지게 되는지 부분적,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그려진 그림으로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도 앞에 걸 이해했으면 여러분 그대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들이마셨어요. 얘 지금 허파과리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코로 들이마셨어요. 숨관, 숨관까지. 그럼 폐는 수많은 허파과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허파과리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모세혈관으로 줘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얘가 지금 산소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산소 가지고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서 좌심실에서 대동맥 타고 다시 온몸의 모세혈관 조직세포에다가 지금 산소 주고 있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합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만들었다고요. 그 이산화탄소를 지금 뭐 모세혈관에게 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허파순환하기 위해서 심장을 통해 나가서 허파가리에게 주고 있는 비가 바로 이산화탄소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앞에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다르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파순환, 온몸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건 온몸순환, 다시 폐로 가서 허파순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기체들이 교환되는가, 어느 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되, 그럼 도대체 이러한 기체들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이동하게 됩니까? 이때는요, 농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에요. 우리 1학년 때 확산 공부했죠?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우리가 별다른 에너지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도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허파과리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크고, 그 다음 모세혈관이 그거보다 작으니까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요, 그렇죠. 바로 모세혈관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크고, 조직세포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작으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농도 차에 의한 확산으로 여러분들이 기체의 교환과 이동까지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더 확대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차점차 안으로 들어가야 이 모습만 제시가 됐을 때도 큰 그림 안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지금 허파과리예요. 그리고 모세혈관이면 얘 빨리 산소 얻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얻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허파과리한테 주면서 후 하고 내뱉는 숨으로 배출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조직세포예요. 조직세포에 빨리 산소 줘야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할 거죠. 그럼 당연히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는 거고, 이 조직세포에서 세포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경우에는 허파가리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폐와 온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산화탄소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온몸에서는요, 바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제 폐로 가면 모세혈관에서 허파가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토대로 농도에 대한 비교까지도 가능한가?

0: 코골이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더 크니까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농도에 대한 차이까지 이 그림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바르게 이해했는지 이걸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혈액의 방향 지금 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 뭐죠? 폐동맥, 산소 부족한 정맥혈, 그 다음에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거죠? 폐정맥, 산소 충전했으니까 얘는 동맥혈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혈관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럼 지금 얘가 모세혈관이고 얘가 허파가리 하나를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허파가리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허파가리가 모세혈관한테 줘서 빨리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비가 산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해서 얘가 산소, 얘가 이산화탄소다라고 AB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해했으면 그림이 달라져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 지금 허파가리예요. 그리고 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산소 얻으러 들어가는 건고, 산소 다 얻었기 때문에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산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 모세혈관에서 허파가리로 줘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A는 바로 이산화탄소였습니다라고 AB까지 모두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제시가 되었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공부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그림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 기체의 교환과 이동할 때이 그림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 순환을 기본적으로 두시면서 폐에서 어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온몸 그 모세혈관, 조직세포에서 어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그 위에 기체의 교환과 이동에 대한 내용들을 차분히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환계, 그리고 소화계, 오늘 우리가 공부한 호흡계까지 이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요. 분절적으로 공부에서는 이 단원의 목표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각각의 기관계들이 독립적인 작용도 하지만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여러분의 스토리로 완성해 주시되 그 중심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 공부했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두시면서 내가 모든 내용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호흡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문장 볼게요. 폐는요, 이것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사람의 폐에 무엇이 없었는지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수학 공부 열심히 할 준비 됐나요? 좋아요. 자, 우리 2단원 약수와 배수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1단원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어요. 계산하는 문제였는데요. 64 나누기 8 더하기 4 곱하기 2, 이 식의 정답을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계산해 봤나요? 정답은 바로 그렇죠. 16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혼합 계산에서는 계산하는 순서가 중요하지요. 나누기와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그 가운데 있는 덧셈을 마지막에 계산하면 정답이 1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2단원 새로운 단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약수와 배수예요. 약수는 뭐고 배수는 또 뭘까요?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2단원의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살펴보고 그 뒤에 있는 단원평가 1회 문제 모두 같이 만나볼게요. 우리 친구들 바로 수학 공부하러 지금 가볼까요? 네, 교재의 60쪽이고요. 우리 핵심 정리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은 우리 친구들이 약수와 배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가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배수는요.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곱하기 해준 수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우리 문제 풀면서 약수와 배수 각각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개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알아보기입니다. 자, 공약수, 최대 공약수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최소한 숫자가 두 개는 있어야 돼요. 왜냐? 공약수라는 것은 두 수의 공통된 약수거든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8의 약수가 1, 2, 4, 8이고 12의 약수가 1, 2, 3, 4, 6, 10이에요. 자, 그렇다면 8과 12의 공약수는 겹치는 수 1, 2, 4가 되는 거고 최대 공약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4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왜 없어요, 선생님? 자, 왜 없을까요? 그렇죠. 모든 수의 약수 중 가장 작은 수는 항상 1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최대 공약수 이 부분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18과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할 때는 우리 이렇게 두 수의 공통된 약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1보다는 커야겠죠. 자, 2로 나눠서 2, 9, 18, 2 곱하기 15는 30. 자, 그런데 9랑 15 공통된 약수가 또 있죠. 3. 3, 3은 9, 3, 5, 1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공통된 약수가 없을 때까지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왼쪽에 있는 나눈 공통된 약수 있죠? 이 부분을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식으로 나타내도 마찬가지예요. 18을 2 곱하기 3 곱하기 3, 30을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낸 다음에 이 식에서 공통된 부분 있죠.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바로 이 두 수의 공약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문제 풀면서 또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것도 있어요. 공배수는 두 수의 공통된 배수입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그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최대 공배수라는 말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이 배수라는 것은 무한정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라는 말은 있지만 최대 공배수라는 말은 없다는 거. 자, 예를 들어 2의 배수 2, 4,
6, 8 쭉쭉쭉 적어주고 3의 배수 3, 6, 9, 12 쭉쭉쭉 적어줍니다. 그렇다면 2와 3의 공배수는 겹치는 부분 6, 12, 18 이런 식으로 공배수를 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 6이 바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구하기 방법이에요. 우리 아까 했듯이 두 수의 공통된 약수로 나누어 주는 방법 있지요.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니은자에 이치 곱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이 36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확인 문제에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라는 부분 있죠? 8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왼쪽에 1보다는 큰두 수의 공통된 약수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자, 2로 나눌 수 있죠? 2, 4, 8, 2, 3은 6이에요. 자, 그리고 4와 3은 더 이상 1 제외하고 공통된 약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왼쪽에 있는 나눈 공통된 약수와 밑에 있는 목까지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계산하면 2, 4, 8, 8, 3, 24가 된다.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정리했고요. 단원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네, 교재 61쪽이고요. 우리 친구들 단원평가 문제 풀 준비됐죠? 총 20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차분하게 다 풀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쌤이랑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눗셈씩을 보고 6의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6을 1부터 6까지의 수로 나눈 나눗셈씩을 이미 문제에서 줬습니다. 이걸 보고 이 안에서 6의 약수를 골라보세요라는 거예요. 약수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 자, 그렇다면 이 식들에서 나누는 수들 중에서 나머지가 없는 것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6 나누기 1 나머지 없고, 6 나누기 3 나머지 없죠. 6 나누기 5는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약수가 될수 없다. 자, 6 나누기 2 나머지 없고요. 6 나누기 4를 했더니 나머지 2가 남았죠. 따라서 약수가 될수 없다. 마지막 6 나누기 6을 했더니 나머지가 없죠. 따라서 약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하면 1, 2, 3,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쉽게 정답 찾을 수 있었어요. 2번 볼게요. 자, 이번엔 배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3개씩 쓰세요. 가장 작은 수부터라고 했어요.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맞죠? 따라서 5의 배수, 5 곱하기 1인 5부터 적고, 그 다음 5 곱하기 2, 10, 5 곱하기 3, 15.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1의 배수예요. 11의 배수,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11 곱하기 2는 22, 11 곱하기 3은 33.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번과 2번 문제 모두 우리 친구들이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묻는 간단한 문제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8의 약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약수를 우리의 힘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곱했을 때 38이 되는 어떤 두 숫자 쌍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38은 1 곱하기 38. 맞죠? 자, 두 번째. 38은 2 곱하기도 되죠. 2 곱하기 19가 됩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19까지 쭉 세어봐도 이 외에는 곱해서 38이 되는 두 수쌍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다다. 그러면 약수는 1, 2, 19, 38이 된다. 이렇게 해서 4개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잘 구했죠? 잘했어요. 4번 넘어갈게요. 수배열표에서 7의 배수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수 구하기. 자, 7의 배수 가장 작은 숫자는 자기 자신이다. 그럼 7 곱하기 1인 7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7 곱하기 2, 14 여기 있죠. 7 곱하기 3은 21 여기 있고요. 7 곱하기 4는 28 여기 있죠. 7 곱하기 5는 35.

7 곱하기 6은 42. 7 곱하기 7은 49. 자, 여기까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7개 동그라미 찾아주세요. 5번.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3개의 숫자 쌍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서로서로 약수, 배수 관계인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두 숫자를 보고, 이게 약수, 배수 관계인지 아닌지 우리 친구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약수는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6 나누기 4 해볼까요? 26 나누기 4 계산하면 몫은 6인데 나머지 2가 남죠. 따라서 약수 배수 관계가 안 된다. 자, 그럼 40 나누기 12 해볼게요. 40 나누기 12 계산하면 몫은 3인데 나머지가 4가 남아요. 따라서 약수 배수 안 된다. 자,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다음 68 나누기 17 계산해 봅시다. 68 나누기 17 계산하면 몫이, 그렇죠, 4가 나오고 나머지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68과 17이 서로 약수, 배수 관계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 읽어봅시다. 정호는 장미꽃 22송이를 친구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수 없는 친구 수는 모두 몇 명인지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처음으로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친구에게 남김이 없어야 됩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약수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약수 찾기. 나누었을 때 남는 거 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이 22송이, 즉 22의 약수를 찾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장제 문제를 보고,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해석할 수 없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똑같이 나누어 줄수 없는 친구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2의 약수가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22의 약수 우리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1 가능하죠? 2 가능합니다. 2 곱하기 11이 22니까. 그다음 11 가능하죠? 마지막 자기 자신 22 가능해요. 1, 2, 11, 22가 바로 22의 약수다. 자, 그럼 여기 해당하지 않는 숫자 어디 있나요? 그렇죠. 3번에 4명. 그래서 3번 4명.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맞아요. 여기 3도 마찬가지로, 3명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2번과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두 사람이 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를 구하세요. 자,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태호가 이야기하죠. 8의 배수야. 8의 배수야라고 하면 8 곱하기 1, 8 곱하기 2, 8 곱하기 3 이렇게 쭉쭉쭉 나열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경화가 한 말을 보니까 40보다는 크고 50보다는 작아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8의 배수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8, 5, 40, 8, 6, 48, 8, 7에 56.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수 하나 보이죠? 어디 있나요? 그렇죠. 48이 되겠죠? 정답은 48.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배수의 개념만 알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3과 11의 공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공배수의 개념이 문제에서 등장을 했어요. 3과 11의 공배수입니다. 자, 우리 공배수를 찾기 위해서는 3의 배수 쭉 늘어놓고
11의 배수 쭉 늘어놓고 거기서 겹치는 부분 찾아서 그 중에 100보다 작은 수몇 개인지 세어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원리예요. 우리 친구들 개념 학습할 때 공부했나요? 그 원리를 활용하면 이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3과 11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한다라는 거죠. 최소 공배수 구하기 위해서 한번 봤더니 이두 수는 공통된 약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두 수를 곱한 값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33이에요. 자, 그럼 이 최소 공배수인 33의 배수가 이두 수의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33의 배수 적어 봅시다. 33, 66, 99, 그다음 132 쭉쭉쭉 무한히 커지겠죠. 자, 문제에서 100보다 작은 수가 몇 개인지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33, 66, 99총 3개입니다라고 정답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거.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9번, 48과 72의 공약수 중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을 구하세요. 자, 문제를 우리 친구들 뚫어져라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알수 있는 내용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항상 뭐라고 했죠? 모든 수의 약수 중 가장 작은 건 항상 1이잖아요. 따라서 벌써 공약수 중 가장 작은 수는 1이라고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만 구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럼 48과 72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두 수의 공통된 약수로 나눠줄게요. 2 되죠. 24, 36이 되고, 또2 되네요. 2, 12가 되고, 18이 되죠. 자, 또2 됩니다. 2, 6, 12, 2, 9, 18. 이제 3으로 나눌 수 있죠? 3, 2는 6, 3, 3은 9예요. 2와 3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을 모두 곱하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3은 24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이두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5가 되는 겁니다. 10번. 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쓰세요. 자,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그 원리를 공부했죠. 이번에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줄게요. 두 수의 공약수는요, 바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원리를 활용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0과 28의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있는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 곱셈식을 통해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70은 7 곱하기 10이에요. 자, 그런데 10은 또 다른 두 개의 숫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바로 2 곱하기 5입니다. 따라서 70은 7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28은 2 곱하기 14인데, 14도 두 개의 수로 나눠지죠. 바로 2 곱하기 7이에요. 따라서 28은 2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된다. 됐죠? 따라서 우리는 7 곱하기 2 곱하기 5, 2 곱하기 2 곱하기 7에서 공통된 부분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 7 공통됐고,

그 수의 약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볼게요. 45와 63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 나눠줍니다. 공통된 거3 보이죠? 3, 15, 21. 그 다음 또 3으로 나눠줄게요. 3, 55, 3, 7, 21. 더 이상 안 되니까 여기 있는 3 곱하기 3이 바로 이두 수의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가 9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9의 약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1, 3, 9 있죠. 1, 3, 9가 정답. 12번.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8입니다. 이두 수의 공약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자, 아주 고맙게도 우리가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 이 원리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어떤 두 수가 어떤 수들인지 중요해요?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공약수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18의 약수 적어볼게요. 1, 그 다음 2 되죠. 3도 되고, 그 다음 3, 6, 18, 2, 9, 18, 1 곱하기 18은 18.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인가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답은 여섯 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3번 볼게요. 6과 10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런데 공배수는 가장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배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우리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한다고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가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6과 10의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봅시다. 6, 10 있죠? 이것을 나누면 2, 3은 6, 2, 5, 10. 자, 3, 5더 이상 안 되죠? 니은자로 모두 곱해줍니다. 2 곱하기 3은 6, 6 곱하기 5는 30. 따라서 최소 공배수 30. 됐나요? 6, 5, 30. 맞죠? 자, 그렇다면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가 된다. 30, 60, 90, 120. 이렇게 정답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4번 보겠습니다.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5입니다. 이두 수의 공배수에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두 수가 뭔지 전혀 몰라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최소 공배수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최소 공배수 15부터 시작해서 배수 적어봅시다. 30, 45, 그 다음 60, 75, 그 다음에 90,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죠. 자, 여기 해당하지 않는 수 모두 고르면 되는 거예요. 15는 있고, 35 없죠. 45 있고, 75도 있습니다. 그런데 85는 없다. 정답은 2번과 5번이구나. 이렇게 답 찾을게요. 15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 자, 구할 수 있어요. 30과 48 공통된 수로 나눠봅시다. 2 가능하죠? 15, 24. 이번에는 어떤 수가 가능할까요? 3. 3, 5, 15, 3, 8에 24. 5와 8은 더 이상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을 모두 채웠고요. 최소 공배수는 니은자로 모두 곱해줘야 합니다. 2 곱하기 3은 6, 6 곱하기 5는 30, 30 곱하기 8은 240. 최소 공배수는 240이다. 16번. 민재는 길이가 8cm인 상자를 쌓았고, 지안이는 길이가 10cm인 상자를 쌓았습니다. 두 사람이 쌓은 상자의 높이가 처음으로 같아질 때 민재가 쌓은 상자는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민재는 8cm를 쭉 쌓으니까 8, 16, 24, 8의 배수만큼 높아지겠죠. 지안이는 10, 20, 30, 10의 배수로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쌓은 상자의 높이가 처음으로 같아집니다. 그 말은 8의 배수도 되고 10의 배수도 되는 거. 공배수인데 처음으로 같아지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으세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8과 10의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겠죠? 2, 4, 8, 2, 5, 10 모두 곱해서 2, 4, 8, 8, 5, 40. 따라서 이 만나게 되는 높이

높이가 40c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민재가 몇 개 쌓았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40cm 안에 팔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구하면 되겠죠? 5번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답을 5개라고 정리하면 되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문장으로 글로 적는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7번, 색연필 72개와 사인펜 90개를 각각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최대한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나요? 자, 이렇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 주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 준다. 이 말은 즉 두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거죠. 72와 90의 최대 공약수 구하면 됩니다. 항상 여기 가장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눈에 보이죠? 9. 9, 8, 72, 9 곱하기 10은 90, 한번더 2, 4, 8, 2, 50.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를 곱하면 18명.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18번 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최소 공배수가 126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여기 기역을 3으로 나누고, 그 다음 7로 나눈 몫이 2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역을 구하기 위해서 3 곱하기 7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은도 봅시다. 니은도 마찬가지로 이 니은을 3으로 나누고, 7로 나눈 몫이 3이에요. 따라서 니은은 3 곱하기 7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37에 21 곱하기 2는 42죠. 37에 21 곱하기 3은 63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42, 니은은 63이다. 자, 이렇게 정답 찾을게요. 19번. 가로가 54cm, 세로가 42cm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크기가 같은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남는 부분 없이 잘랐어요. 자른 정사각형 모두 몇개 들어가는지 구하세요라고 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자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총몇개 들어가는지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한 변의 길이는 바로 54와 42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계산하면 6이 나와요. 그러면 가로 54cm 안에 6은 9번 들어가고 4cm는 7번 들어가니까 우리는 9 곱하기 7을 계산해서 총 63개가 들어간다라고 답을 정리할 수 있겠죠? 20번. 자, 하트는 두수의 최대 공약수이고 별표는 두수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 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4와 49의 최소 공배수 구해 볼까요? 여기 7, 2, 14, 7, 7에 49. 니은을 모두 곱해주면 98이 돼요. 44와 33 겹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거, 11이 되겠죠? 98 빼기 11, 정답은 87이 됩니다. 정답 87로 정리할게요. 네, 오늘의 문제 모두 맞췄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요. 8과 12의 공약수는 두수의 공약, 최대 공약수인 4의 약수와 같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런 경우가 있어. 겉모습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막상 써보거나 맛보면 어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오늘의 속담엔 거칠의 허상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이번에 새로 장만했지. 공부 전용 스마트 디지털 타이머야.
2: 시계구나.
1: 무슨 소리? 디자인 봐봐. 엄청 예쁘지? 가격도 비싸. 보통 시계가 아니야.
3: 어라? 이게 왜 나오다 안 나오지? 화면이 이상하네.
2: 겉모습만 멋있고 작동은 제대로 안 되나 보네. 그냥 손목시계 써.
0: 오늘의 속담, 빛 좋은 게살구.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게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이 놀이공원은 광고만 거창했지 실상 와보니 기구가 변변찮고 디자인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딱 빛 좋은 게살구다. 이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태평천하 최만식. 서울의 거부인 윤직원 영감은 화려한 옷차림과 풍채 좋은 외모를 가졌으나 인력거꾼의 삭을 깎기 위해 실랑이를 벌일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다. 그는 과거 화적대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본 경찰의 통치를 태평천하라고 믿으며 찬양한다. 그는 돈과 권력만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인물이다. 윤직원 영감은 돈으로 족보를 세탁하고 향교의 직원이라는 감투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려 한다. 그는 가문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 손자들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고 여자에 빠지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산을 탕진한다. 군수가 되라던 큰손자 윤종수마저 뇌물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낸다. 집안이 엉망인 상태에서도 윤직원 영감의 탐욕과 기행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오래 살기 위해 어린아이의 오줌을 받아 마시는가 하면 어린 기생 춘심이를 데리고 다니며 욕망을 채우려 한다. 춘심이에게 줄 싸구려 반지의 값을 깎으려 드는 등 추악하고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오직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만 집착한다. 윤직원 영감은 방탕한 아들과 큰 손자는 포기하더라도 똑똑한 둘째 손자 종학만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동경 유학 중인 종학이 사상 문제로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전보가 날아온다. 자신이 그토록 찬양하던 태평천하의 경찰에게 가장 믿었던 손자가 잡혀간다는 사실에 윤직원 영감은
5: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을 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4: 라고 절규하며 통곡한다. 이 집안을 들여다보면 영락없는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겉보기엔 웅장한 부잣집이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노름과 손자의 방탕함, 며느리들의 한숨으로 썩어 있습니다. 보기 좋은 껍데기로 아무리 감싸려 해도 그 안에서 풍기는 악취는 숨길 수가 없었죠.
0: 오늘의 속담, 빛 좋은 게살구. 겉으로 보기에 매우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지만 막상 맛이 없는 게살구라는 뜻이겠지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겉만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요. 이 속담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챙겨야 할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기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을까요? 물질이 물에 녹는 정도, 즉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 속 물질들을 직접 분리해낼 거예요. 이를 통해 앞에서 배운 용해도 개념이 실제 분리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 황산구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입니다. 40도의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모두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물질의 양을 다르게 넣은 것은 이후 냉각했을 때 용해도 차이로 인해 한 물질만 먼저 섭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체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저어 완전히 녹였는지 확인해주세요.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 1의 비커를 넣어 냉각합니다. 용액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면 온도 감소에 따라 용해도가 크게 줄어드는 물질이 먼저 섭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고체가 먼저 생기는지 그리고 용액의 색이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거름종이를 설치하고 과정 2의 물질을 거름종이로 걸러 섭출된 물질을 분리합니다. 냉각 과정에서 생긴 고체는 용액에 다시 녹지 않는 섭출물입니다. 거름종이를 이용하면 섭출된 고체와 남아있는 용액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혼합물 속 물질을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이용해서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면 어떤 물질이 얼만큼 분리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60g 그리고 황산구리 1g을 모두 녹인 용액을 냉각하면 질산칼륨만 약 28g 섭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황산구리는 20도에서 물 100g에 약 20g까지 녹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황산구리 1g은 계속 물에 녹아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거름 과정에서 거름 종이 위에는 질산칼륨 결정만 남게 되고 황산구리는 용액에 함께 녹아 거름 종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합물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뒤 냉각하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천일염을 정제하거나 합성한 약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레벨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함께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금 벌써 20강까지 달려왔어요. 지금 전체 강의 중 절반을 달려온 거거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아, 스스로 진짜 잘했다라고 좀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핵심 표현 노트도 계속해서 잘 열쇠를 기록하고 모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탐험할 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Nature Island, 자연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막지대에 있는 Death Valley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Death Valley, 이름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Death Valley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혹독한 환경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덥고 건조하다라고 해요. 자, 이곳에서는 이 움직이는 돌이라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돌이 쭉 이렇게 혼자서 움직인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 바위가 혼자 이동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단어 의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워크북 봐주세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eave, 남기다. Mysterious, 불가사의한. Ground, 땅. At last, 마침내. Mark, 표시, 자국. Mystery, 신비. Strange, 이상한. Desert, 사막. Solve, 해결하다. Dry up, 마르게 하다. Rock, 바위. Map, 지도. Nobody, 누구도 아닌. Thin, 얇은. 자, 단어 다 적어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질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re's something strange. 자, 이상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With rocks in Death Valley. Death Valley의 돌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Strange라는 형용사가 something 뒤에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아는 이런 형용사는 명사를 어디서 꾸며줄까요? 네, 명사를 앞에서 꾸며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적어 볼 텐데,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앞이 아닌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something strange라고 하면 이상한 무언가가 되는 거죠. 자, Death Valley에 있는 바위들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Death Valley is a large desert. Death Valley는 큰 사막이다. Desert, 사막이죠. And, 그리고, it is famous for moving rocks. 이것은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대요. 자, famous라고 하면 유명한이란 뜻인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와 그리고 for이라는 전치사를 함께 묶어서 무엇으로 유명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It is famous for moving rocks. 그것은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합니다. The rocks move themselves. 자, 지금 themselves라는 제기 대명사가 쓰였어요. 이 말은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목적어가 어떠하다? 그렇지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the rocks 그 바위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주어와 목적어에 쓰인 대상이 같은 대상이죠. 이럴 때 우리가 제기 대명사를 써준다라는 거죠. 자, 돌은요 스스로 움직입니다. And leave라고 하면 남기다죠. 자, 남긴대요. 무엇을? Long marks on the ground. 땅에 긴 자국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 움직이는 바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긴 자국을 남긴다. Sometimes, 때때로 they move 200 meters. 그들은 200m까지도 움직인대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nobod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구도 뭐뭐 안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nobody의 no가 이미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obody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문장 전체가 부정문이 됩니다. 즉, nobody knew. 그 누구도 몰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Why these mysterious rocks moved? 자, 왜?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네요. 좀 이렇게 띄어져 있지만 주어가 these mysterious rocks. 이러한 불가사의한 돌들이 주어가 되는 거죠. moved가 동사고요. 그러면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why? 왜? 이러한 mysterious rocks. 불가사의한 돌들이 moved. 움직였는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 어떤 형태죠? 그렇지.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요, 네. 직접 의문문을 문장의 일부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해석할 때도 왜 이러한 불가사의한 돌들이 움직였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scientists, 과학자들이 tried, 노력했습니다. To solve the mystery. 자, 여기서 the mystery라고 하면 그 신비 또는 그 불가사의가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 불가사의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뒷부분에 가면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y made maps. 자, 그들은 맵을 만들었대요. 맵은 지도죠. 즉, 그들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지도요? Of the moving rocks. 이 움직이는 바위들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At last. 자, 중요한 연결어 나오죠. 마침내요. 마침내. They blank. 그들은 빈칸했다. 자, 이 빈칸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In the daytime. 자, daytime은 낮이에요. 즉, in the daytime이라고 하면 낮에. Death Valley is hot. Death Valley는 뜨거워요. But, 그러나, it becomes cold at night. 밤에는요, 추워진대요. 낮에는 정말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집니다. Water on the ground. 땅에 있는 물이 changes into thin ice. 무엇으로 바뀐다? 그렇죠. 얇은 얼음으로 바뀐다고 해요. Then, 그러면, strong winds. 자, 강한 바람이죠. 강한 바람이 move the rocks on the ice. 아, 얼음 위에 있는 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드디어 지금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낮에 Death Valley는 어떠하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뜨겁기 때문에 얼음이 없겠죠. 자, 그런데 밤에는요. 그렇지. 밤에는 굉장히 추워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었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changes into. 이거 의미 한번 적어볼까요? 무엇으로 변하다란 뜻이에요. 자, 무엇으로 변한다? thin ice. 얇은 얼음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강한 바람이 돌들을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In the morning. 아침에 the sun dries up the ground. 해가 땅을 뭐 한다? 마르게 합니다. And 그리고 only the marks are left on it. 그리고 오직 무엇만이 the marks라고 하면 자국이 되겠죠. 자국 또는 흔적인데요. 그 자국들만이 위에 남습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dry up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 텐데요. 원형이 dry예요. 그래서 dry up이라고 하면 마르게 하다이고 여기에서 dries up이라고 쓰인 건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주어에 맞춰가지고 단수 형태로 동사를 바꿔준 겁니다. 즉, 땅을 마르게 한다. 무엇이 태양이요. And 그리고 자국들만이 are left on it이라고 하면 그 위에 남겨지다인데요. 여기서 비동사 뒤에 그렇지. 과거 분사가 쓰인 형태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렇지. 수동태다라고 하죠. 즉, 그들이 무엇을 남기는 게 아니고 자국들이 남겨져 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leave의 과거 분사 left 그리고 그 앞에 비동사를 같이 써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Death Valley에 어떻게 이 움직이는 돌들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그러면 comprehension check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빈칸이 있었어요. 이 문장을 보면 at last, 마침내 그들은 빈칸했다. 자, 그럼 지금 과학자들이, 그쵸, scientists, 이들이 바로 이 불가사의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보니까, 아, 왜 돌들이 움직였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요, 이 빈칸은요, at last, 마침내 그들은, 발견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moved rocks라고 하면, 그들은 돌을 움직였다. 적합하지 않죠. 자, 그 다음 2번. At last they found the answer. 아, 마침내 그들은 답을 찾았다. 어때요? 2번이 가장 적절할 것 같죠? 자, 나머지 보기도 읽어보면, saw rocks changing. 그들은 돌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네, 이것도 적합하지 않고요. gave up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They gave up solving the mystery. 그들은 그 불가사의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made maps of the moving rocks. 움직이는 돌들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앞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번이 정답으로 적합합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위글의 밑줄 친 The Mystery. 이 불가사의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Mystery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앞에 보면요. The rocks move themselves. 이 돌들이 스스로를 움직이죠. 그리고 무엇을 한다? Leave long marks on the ground. 땅에 긴 자국을 남긴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였어요. 자, 이걸 우리말로 쓰면요. 돌들이 아니다. 바위라고 적어볼게요. 네. 자, 바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긴 자국을 남기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불가사의가 되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잘 적어보셨으면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That valley는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다. 그렇죠. The moving rocks.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한 곳이고요. 자, 바위들은, 그치, 200m까지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3번. 과학자들은 움직이는 바위의 maps. 그쵸. 지도를 만들었고요. 4번. That valley의 땅에 있는 물은 밤에, 그치. Then ice, 얼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 강한 바람이 돌들을 민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아침에 태양이 얼음을 녹여 물이 되면 물에 의해 바위가 움직인다. 자, 방금 4번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랑 달라요. 그쵸? 물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러면 틀린 건요? 네,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가서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A의 strange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strange, 이상한 이란 뜻이에요. 자, 이상한, 무엇과 연결을 하면 될까요? 자, 지금 보니까 3번에 unusual or weird, 특이하거나 기이한 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3번이랑 연결이 잘 되겠죠? unusual or weird. 자, 그리고 B번에 map. 맵은 지도예요, 지도. 자, 맵이라고 하면, 그렇지. A detailed drawing of a part of the earth. 자, 지구의 한 표면의 구체적인 그림이다. 네, 이것이 바로 지도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C번의 ground라고 하면 땅이죠, 땅. 땅 또는 뭐 지면이란 뜻이 되겠는데요. 2번을 보니까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이다라고 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컴프리헨션 책 문제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107쪽이고요. 괄호 안에 단어들을 잘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데스밸리에 있는 바위들의 이상한 점이 있다. 이것을 아까 우리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봤는데요. 자, there's 뭐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상한 무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그렇지. 앞이 아니고 뒤에서 그것을 꾸며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something이 먼저 나와 있겠죠. 자, something 그리고 이상한 형용사가 다음에 나옵니다. There's something strange. 무엇에? With the rocks. 바위들의 이상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Death Valley, Death Valley에서요. 자, 그 다음 2번. 그것은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다. 자, 뭐뭐로 유명하다는 be famous for. 네, 이런 표현이 있었죠.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요. It is. 그쵸?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famous for. 자, 움직이는 바위들. moving rocks. It is famous for moving rocks. 이것은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다. 자, 다음 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그 바위들은
스스로 움직인대요. 그러면요, the rocks

0: move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한다라고 할때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그렇죠. 재기대명사를 써준다라 그랬죠. 그래서 move themselves. 자, 그런 다음에 and 무엇을 한다? 땅에 긴 자국을 남긴다. and leave 남깁니다. 그렇지. long marks on the ground. 땅에 긴 자국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이렇게 필기를 하면요. 이 재기대명사는 주어와 동사가 같은 대상일 때 써주는 거고요. 해석은요. 그렇지. 스스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4번 한번 가봅니다. 과학자들은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뭐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할 때, scientist tried 그리고 to solve라고 써져 있었어요. Tried to solve the mystery. 그 불가사의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번 문장 가볼게요. 자, 땅에 있는 물은, 자, 일단 물, water인데 어떤 물? 그치, 땅에 있는 물이다. 그러면 water on the ground. 자, 이것은요, 뭐뭐로 변하다. Changes into. 자, 무엇으로 변한다? 얇은 얼음으로, thin ice. Water on the ground changes into thin ice. 얇은 얼음으로 변한다. 자, 이때 change into는 무슨 의미다? 그렇죠. 뭐뭐로 변하다라는 의미였고요. 이때, 네, s가 붙은 건요. 그렇죠. 주어 water, 셀수 없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단수형태로 동사를 바꿔줬다라는 것까지 우리 정리를 해봤고요. 자, 어때요? 영장 열심히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만의 핵심 표현 노트에 적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something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는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이상한 남자다라고 하면 a strange man. 자, 이런 식으로 man이라는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를 꾸며줘요. 자, 그런데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 이렇게 something, 무언가와 같은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어디서? 그렇죠.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something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이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re's something strange with the rocks in Death Valley. Death Valley의 바위들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something strange, 이상한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Death Valley는 큰 사막인데 그것은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다라고 할때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을 빈칸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탐험을 했다라는 걸꼭 인증해 주세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살짝 달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 파워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0번째 시간에 쌤이랑 같이 독해할 글의 제목은 루시의 고고학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유물이나 유적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가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지 우리 같이 독해해보면서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n 1974, a partially recovered skeleton was found in Ethiopia 라고 했죠. 일단 연도가 나옵니다. 1974년에 한 skeleton 하면요, 어떤 골격이나 해골이거든요. 그 교재에 그림 나와 있죠. 한 골격이 was found 라고 했습니다. 우리 find는요, 뭐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was found 라고 했으니까 발견이 되었다는 거겠죠.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쌤이 지금 skeleton was found를 해석을 했는데 이 앞부분 아직 해석 안 했거든요. 이 앞부분은 모두 이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partially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또 recovered 하면 과거 분사 형태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recovered 하면 복구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문장 다시 해석해보면 1974년에 부분적으로 복구된 골격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이어서 it was named Lucy라고 했으니까 그 골격에다가 지금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 뭐라고 붙였어요? Lucy라고 붙여준 거예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According to scientists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제 according to라는 표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 따르면 이런 뜻이죠. According to scientists 라고 했으니까 과학자들에 따르면이 됩니다. She lived about 3.2 million years ago 라고 했네요. 이 루시가 언제 살았는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언제 살았냐면 3.2million이라고 했잖아요. million 하면 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3.2million은 320만이 되는 겁니다. 약 320만 년 전쯤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자, 계속 볼게요. Lucy is very important in archaeology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archaeology가 바로 아까 말한 고고학입니다. Lucy는요, 고고학에서 매우 important,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할까? Because she is very complete. 자, complet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완전한입니다. Lucy가 굉장히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고고학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Other skeletons aren't as complete as Lucy 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구문 포인트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as complete as 이렇게 한번 밑줄 쳐볼게요. 우리 as 형용사 as 하면요,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입니다. 누구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as complete as Lucy 하면 루시만큼 완전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골격들은 루시만큼 완전하진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른 골격들에 비해서 루시 골격은 정말 완전한 형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n addition 이라고 했는데 게다가 라는 의미의 연결어입니다. 게다가 It is said that. 자, 얘는요, 이제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둘게요. It is said that 이라고 하면 뭐뭐라고 말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뭐라고들 말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들 말하냐면 She is the last common ancestor between humans and chimpanzees. 자, 무슨 뜻이에요? 이 루시가 마지막 공동 ancestor이라고 한대요. ancestor 하면 조상이죠?
between A and B니까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마지막 공동 조상이 바로 루시라고들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Scientists reconstructed the skeleton and found that 이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끊어서 가볼게요. 과학자들은 그 골격을 reconstructed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construct라고 하면요. 건설하고 뭔가 건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reconstruct라고 했으니까 재건하는 겁니다. 재건, 다시 만드는 거죠. 다시 짓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골격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발견했습니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재건한 다음에 무엇을 발견했을까? Lucy was about 1.1 meters tall. 루시의 키가 약 1.1m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 weighed about 29 kilograms. 무게는 몇 킬로? 29kg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루시를 통해서 다양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네요. More importantly라고 했습니다. More importantly 하면 더 중요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Lucy walked upright라고 했는데 우리 upright 하면 수직으로, 직립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시는 직립 보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쵸? She is one of the early skeletons to clearly show the evolution of that motion 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녀는요. 즉, 루시는 가장 초기의 골격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뭐한 골격들인지 뒤에 나와요. 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골격들 중 하나래요. 무엇을? The evolution of that motion이니까 motion 하면 움직임이잖아요. 그런 움직임의 evolution, 진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골격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그 움직임이 나타내는 건 뭘까요? 그 움직임이라는 건 앞에 그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바로 직립 보행이 되겠네요. 직립 보행의 이러한 진화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골격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루시가.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바로 내용 확인 문제 들어가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위글의 밑줄 친 that motion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라고 했어요. 자, 우리 that motion이 들어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한 움직임의 진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초기 골격들 중 하나입니다. 누가? 루시가 라고 했어요. 근데 루시는 앞에 보니까 직립보행을 했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직립보행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위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위클에서 찾아 쓰시오. 자, 그럼 요약문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In terms of human 빈칸 of walking upright 라고 했는데요. 우리 in terms of 라고 하면 뭐뭐의 관점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의 관점에서 그래서 직립보행의 인간 빈칸 관점에서 이 두 번째 빈칸은 is a very important piece of evidence라고 했거든요. 매우 중요한 증거래요. 자, 매우 중요한 증거는 누구였죠? 바로 루시였습니다. 그쵸? 근데 어떤 관점에서 루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엇에 이 직립보행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하면 영어로 evolution이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Lucy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Lucy에 관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첫 번째 선택지 보시면 부분적으로 복구된 골격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부분적으로 복구된 골격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첫 번째 문장에 역시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내용 잘 나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요, 3200년 전에 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3200년 전, 여기가 지금 함정이죠. 자,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She lived about 3.2 million years ago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3.2 million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million이 100만이니까 320만 년 전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200년 전에 살았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인 것으로 여겨진다. 네, 이런 내용 정확히 있었죠. 그리고 5번을 보시면 키가 1.1m이고 몸무게가 29kg 정도이다 라고 했는데 해당 내용 역시 수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million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100만입니다. 100만 알겠죠? 자,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클에서 찾아 쓰시오. 자, 우리 A 볼게요. This diet program is 빈칸. 자, 여기서 다이어트는요, 살 빼는 그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뭔가 식단, 식이요법 이런 의미의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단 프로그램은 빈칸합니다 라는 의미가 나오겠네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It has all the necessary types of food 라고 합니다. 자, 모든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음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식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식단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우리 완전한 영어로 뭐라고 하죠? complete라고 합니다. 자, 스펠링도 확인해 주세요. complete입니다. 완전한. 다음으로 B 갈게요. Both brothers are interested in taking photos라고 했어요. 우리 both라고 하면 둘 다 이런 뜻이잖아요. 형제 두 명 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 있다죠?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빈칸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인데 공통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사진 찍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따라서 공통의 라는 뜻의 단어인 누구? commo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스펠링 확인 C-O-M-M-O-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4번까지 문제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단어와 구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워크북은요, 107쪽에 있습니다. 쌤이랑 중요한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바로 암기해 볼까요? 자, A입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partially 라고 했어요. partial 이라고 하면 부분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ly로 끝나니까 뭐뭐하게, 뭐뭐으로 이렇게 부사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부분적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recovered 인데요. recover 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회복시키다 혹은 복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covered가 과거 분사로 쓰여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복구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3번입니다. skeleton 인데요. 얘는 무슨 뜻? 네, 골격, 뭐 뼈대, 해골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ccording to 인데요. 아까 according to scientists 라고 했잖아요. 과학자들의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ccording to 하면 누구에 의하면 누구에 따르면 이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archaeology 입니다. 자, 이건 무슨 학문이었죠? 고고학입니다. 다음으로 complete 인데요. complete 하면 완전한, 완벽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어서 in addition 입니다. addition 이라고 하면 뭔가 추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in addition 이라고 하면 게다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common 인데요. common 하면 공동의 혹은 공통의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ncestor 인데요. ancestor 하면 조상이죠. 그리고 reconstruct 나왔는데 우리 construct 하면 건설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re를 붙였으니까 재건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어서 way 나왔습니다. 스펠링을 보시면 weigh 인데 읽을 때는

way라고 읽으시면 돼요. 얘는 동사예요. 무게가 얼마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upright 하면 무슨 뜻? 직립하여 수직으로. 그리고 clearly인데요. 얘도 명확한, 분명한이라는 형용사 뒤에 ly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evolution 하면 진화고요. 또 motion 하면 뭐예요? 움직임. 그리고 million 나왔네요. 100만입니다. 중요한 구문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1번을 보면 부분적으로 복구된 골격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복구된 골격 어떻게 쓸까요? A partially recovered skeleton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견되었다. 수동태 형태로 써야겠죠? 그래서 was found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2번 갈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according to scientists 나왔으니까 뒷부분 그녀는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다 써줄게요. 자, 그녀가 살았다. She lived부터 쓰면 되겠네요. 근데 언제 살았어요? 약 320만 년 전에니까 about 3.2 million years ago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 앞에 있는 about은 약, 대략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음 3번입니다. listen은 매우 완전하기 때문에 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Lucy is 다음에 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얘부터 한번 써봅시다. Lucy is very important in archaeology가 되겠죠? 자, 근데 왜 중요한지 뒤에 이유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Lucy가 아주 완전하기 때문이죠. 자,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할 때는 우리 because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because she is very complete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매우 완전하기 때문에 고고학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른 해골들은 루시만큼 완전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as 형용사 as를 활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주어 동사부터 갈까요? 다른 해골들은 뭐뭐하지 않다니까 other skeletons aren't 가주시고 뒤에 as complete as를 써서 루시만큼 완전하진 않다 이런 의미를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그녀는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마지막 공동 조상이라고 한다. 자, 우리 뭐뭐라고 한다 할 때는 it is said that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said that 먼저 쓰고 그 뒤에 그녀는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마지막 공동 조상이다 써주시면 she is the last common ancestor between humans and chimpanzees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common 하면 공동의라는 의미로 나온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려웠던 문장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쌤이 as 형용사 as 구문은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간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데이 10의 두 번째 이야기로 재미있는 도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예습 필수 꼭 기억해 주시고, 미리 문제도 풀고, 어휘도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독해도 한번 꼼꼼하게, 이제 하나하나 한땀한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끊어 읽기는 잘 되는지, 구문 독해가 좀잘 이루어지는지, 주제 파악은 잘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쌤과 같이 리딩 파워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봤습니다. 그 내용들 복습하면서 독해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의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

우리가 주장을 파악할 때는요, 이 주장을 나타내는 단서 표현들을 집중해서 딱 골라내시면 되거든요. 그 문장이 그냥 정답이에요. 이 유형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장이라고 하는 것에 글쓴이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령문으로 뭐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히 주장이겠죠. 그리고 너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조동사 should, must, have to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need to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 해야 돼. 할 필요 있어. 너 이거 해야 돼. 이건 다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it is important 그리고 투부정사. important는 비슷한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도 돼요. 뭐 necessary라든지. 그래서 to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o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문장들도 당연히 글쓴이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는 힘이 실려있는 문장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주장 파악하기는 조금은 비교적 그래도 쉽게 풀리는, 왜냐면 단서가 딱 걸리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또 독해하면서 우리 또 이번에 주장 파악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장에는 어디에 단서 문장이 숨어 있었는지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Today, almost everyone uses some sort of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자, SNS가 오늘의 소재인 것 같아요. 자,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어떤 종류의 SNS를 다 쓰죠. 우리가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그거를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사실 SNS가 그거를 뭐 어떤 종류든 거의 다 쓰지 않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역시나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 해석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누구랑 다른 사람들이랑. With an SNS, we can get in contact with people whom we cannot see often and with those we see almost every day. 자, 그래서 이 SNS를 가지고서 우리는 get in contact with. 요거는 표현을 한번 외워주시고, 누구누구와 연락하다예요. 계속해서 접촉하는 거니까, 누구누구와 연락하다라는 뜻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관계대명사 수식. 우리가 자주 볼수 없는 사람. 다시, 우리가 자주 볼수 없는 사람이요. 요렇게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문장이었고, and가 지금 with하고 같이 병렬됩니다. 앞에 있는 with, 뒤에 있는 with 병렬이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과도 연락할 수 있어요. Those we see almost every day. 자, 요렇게 꾸며요. 우리가 거의 맨날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주 안 보는 사람하고도 연락하는 수단이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하고도 필수로 SNS를 하죠. 뭐 요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SNS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자, 그래서 through their post online, they can easily find out what and how they are doing. 요 through 하면 통해서란 뜻이죠? 뭘 통해서요? 그들의 게시물, 온라인에 올리는 그들의 게시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find out, 알아낼 수 있죠. What and how they are doing.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It seems like we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친밀하게 서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seems 하면 보이다. Seems like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Closely가 가깝게, 친밀하게, 이런 부사의 뜻이죠. connected to be plus pp 수동태로 서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빈칸 나와 있고요. 이 빈칸이 바로 1번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 부사, 연결어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요거는 많이 해봤습니다. 각각의 연결어 한 번씩 해석을 해보면 1번의 in fact, 뭐였어요? 사실. 이런 뜻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심화, 강조할 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이 같은 연결어였습니다. 앞에 내용과. 그쵸? 그리고 however, 이게 공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접의 접속사였죠. 그러나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과
흐름을 바꿔버리는 역점의 접속사.

였고, 그 다음 therefore는 그러므로란 뜻이어서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결과, 결론이 이어지죠. 그리고 for example 얘는 예를 들어니까 말 그대로 주제에 관한 어떤 예시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에 as a result 이것도 결과적으로란 뜻이기 때문에 원인 뒤에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연결어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앞에까지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빈칸 앞까지는 SNS의 어떤 우리가 조금 다알것 같은 그런 역할, 그쵸?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SNS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과연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방향이 바뀌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의문문인 것 같아요. 의구심을 품는다는 얘기죠. 근데 SNS가 정말로 보여줄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뉘앙스가 사실 나오긴 합니다. 뭘 진짜 보여줄까? 의문을 품는 거야. What people think and feel inside.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SNS가 정말로 보여주는 걸까요? 이렇게 의구심을 품잖아. 그러니까 앞에 쭉 얘기하던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접의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이어지는 문장도 사람들은 do not usually post exactly how they feel or what they think. 사람들은 사실 대개는 올리지 않아요. 정확히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5월로 병렬 무엇을 생각하는지. 됐죠? 사실 정확히 올리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역접의 접속사 however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Even if they do, it is hard to be 100% truthful as they worry that other people might criticize them. 그리고 실제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이에요. 그들의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렵대요. It은 해석하지 않죠. 가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100% 진실되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왜? 자, is는 여기서 이유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because의 뜻인 것 같죠? 왜냐면 그 사람들 걱정하거든요. The other people might criticize them.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비판하다, 그쵸? 걱정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사실은 이런데 그걸 100%또 솔직하게 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0% truthful하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Although SNSs provide an easy way to communicate with a person. 자, 비록 SNS들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쉬운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although 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뒤에 주어, 동사 이어지죠? 그래서 비록 provide 제공한다고 해도 뭘 easy way 쉬운 방법을 뭐할수 있는 수식합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face to face communication 면대면이라고 하지 얼굴을 직접 마주 보는 걸 우리가 face to fac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보는 의사소통은 is still 여전히 needed 필요합니다. To get to know that person really well. 그 사람을 정말로 잘 알기 위해서는요. 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한번 공기의 흐름을 끊는 접속사,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 이제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뒤 중에서도 결론, 여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need to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주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럼 온라인 말고 직접 얼굴 보고서 면대면으로 하는 의사소통 여전히 필요해라는 거를 글의 주장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의 정답은 역접의 접속사였고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뭐예요? SNS, 여기요.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가죠. 상대방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아까 요 표현이 나와 있었던 그 문장, face to face communication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게 주장의 문장이네. 이렇게 5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돼요. 자, 대화의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는데요. I can't get a hold of Sally. 사실 몰라도요. 그냥 문맥을 보는 겁니다. 나는 셀리하고 이렇게 할수 없대요. 뒤에 보세요. I already sent three messages to her SNS account. 내가 이미 메시지를 3개나 그녀의 SNS 계정에 보냈거든. 그랬더니 B가 Well, why don't you give her a car? 전화하는 게 어떨까?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연락이 안 되는구나. 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et a hold of를 모른다고 해도요. 문맥적으로 이게 지금 연락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구나를 추론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바로 get in contact with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get in contact with도 계속해서 접촉을 취하는 거니까 연락하다였고요. 이것도 hold는 원래 이렇게 붙잡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락을 붙잡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연락하다라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그대로 써주시고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A 문장 보죠. I go to an international school. 나 국제학교에 다녀. 우리는 동사 자리예요. In English. 영어로 이걸 해. 왜냐? We all speak different languages. 국제학교라 우리 다 다른 언어를 말하거든?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만국 공통어라고 하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단어는 의사소통하다, communicate. 자, B 문장은 The new tax policy is ineffective. 자, 그 새로운 세금 정책은 비효율적입니다. The lawmakers, 그러니까 입법자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have been 빈칸이에요 for it.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비효율적인 이런 세금 정책을 낸 것에 대해서 비난받겠죠? 비판받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criticize가 비난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지금 구조 보시면 얘네들이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야. 당하는 입장입니다. Have been PP 자리다. 현재 완료 수동태 자리다. 그래서 ED 형태로, PP의 형태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본문의 문제풀이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계속 이어서 Workable, Power Up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다 봤었던 어휘 표현들인데요. 한 번씩 중요한 거 다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get in contact with. 계속 반복이 됩니다. 누구누구와 연락하다였고요. 좀 전에 문제로는 get a hold of 요거랑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둘다 연락하다.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죠. 사실 hold는 붙잡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과의 연락을 붙잡는 느낌으로 얘가 연락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기본 뜻을 잘 생각해 보고 이런 표현들을 암기를 해 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closely 하면 가깝게, 친밀하게라는 부사 뜻이고, truthful, full로 끝나는 거 형용사죠? 진실한, 정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criticize, 비판하다이고, give a call은 전화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작훈련으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1번은 직접 해보시고, 2번 문제부터 한번 배열해 볼까요? SNS로 우리는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With an SNS 나와 있고, 우리는 할수 있어요까지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뭘할수 있어요? 연락할 수 있어요. 다시 반복. 자, 연락하다를 우리가 네 단어로 get in contact with. 그쵸? Get in contact with. 누구랑 연락할 수 있느냐? 사람들과 get in contact with people.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이제 관계 대명사로 수식할 겁니다. Whom we cannot see often. 우리가 자주 볼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해서 우리 관계대명사 whom 들어가면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빠져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소식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그들의 온라인 게시물들을 통해
through their posts, 온라인까지 나와 있고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까지 있네요. 뭘 할 수 있는 거야? 알아낼 수 있다고요. Find out.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What they are doing. 됐죠? 이거 어순을 잘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What are they doing?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문장 중간에 들어간 간접 의문문이어서 What 뒤에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What are they doing? 그러면 그들은 뭐 하고 있지? 이런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니까 요거 좀 주의하면서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SNS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진짜 보여줄 수 있을까? 아, 요런 문장. 자, 의문문이니까 조동사 먼저 나왔고요. 주어가 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Can SNSs really show?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SNS가 진짜 보여줄 수 있을까? 까지는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아, 이거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 이것도 우리 예전에 리딩파워에서 정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요. 그쵸? 좀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봤었던 what, 자, 여기에서 봤었던 what 있죠? 여기 있죠? 그쵸? 이게 바로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의문사 what인 거고요.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what을 뭐뭐하는 것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쓸 겁니다. 역시나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면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what people 주어 think and feel 동사 insid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의 what은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좀 다른 what이었다.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오늘의 완강 미션은 우리 get in contact with 엄청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누구누구와 연락하다 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 활용해서 여러분 문장 만들어서 이 표현 완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선생님이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복습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생각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2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챕터 7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번 단원에서는 비교 표현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명사, 형용사, 부사 단원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일단 부사, 형용사의 좀 기본적인 것들 학습을 했고요. 이번에는 비교를 배워볼 겁니다. 이 비교를 할때 형용사와 부사가 좀 쓰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배웠던 형용사 부사와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형용사 부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우선 오늘은 비교급까지 배워볼 텐데, 보통 비교 표현을 배울 때 순서가 있어요. 원급 비교를 배우고, 비교급, 최상급, 요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원급 비교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급 비교. 이름이 왜 원급일까? 이 원급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비교급, 최상급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의 원래 형태를 비교급, 최상급의 원래 형태. 그러니까 얘도 급을 붙이는 거죠. 원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도 동사의 원형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사 원형. 이렇게 원래 형태인 거예요. 근데 비교급

최상급 이럴 때는 형용사 부사는 형태라는 말 말고 급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급이다. 형용사 부사의 원급이다. 동사의 원래 형태다. 동사 원형.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는 원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래 형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비교급 최상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급 비교는 동등 비교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동등 비교라고 하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똑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비교라고 하면 우리가 차이만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 비교당했어, 비교한다 이럴 때는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때 비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라는 말이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견주어 보는 것을 비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비교했을 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 비교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비교는 차이점인데 왜 동등하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비교라는 뜻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급 비교, 동등 비교, 아, 비교를 해서 동등하구나. 차이를 알아봤더니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등 비교 때는 원급 그대로를 쓰는데 걔를 어디에 넣냐면요. as와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 부사 우리가 사전에서 찾을 때 원래 형태 그대로 원급을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뭐뭐만큼 뭐뭐한 형용사면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하게 부사면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만큼 뭐뭐하다 즉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She is as kind as him 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 친절한데요. as 사이에 원래 형태가 그대로 왔어요. 근데 누구만큼 친절하냐? 힘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힘이라고 쓸 수도 있고 She is kind 였으니까 He is kind에서 따와서 He is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녀는 그만큼 친절하다. 즉, 그녀가 친절한 정도와 그가 친절한 정도가 비슷하다. 둘다 똑같이 친절해라는 말인 거죠. 자, 부사일 때도 볼까요? She can swim as well인 거죠. 그녀는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as if 그만큼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 건 알겠는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앞에 as를 빼보세요. She is kind죠. 그쵸? 그래서 she is 뒤에는 형용사니까 kind가 오는 거고, she can swim well이죠? 그래서 이때는 부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s가 없을 때 원래 와야 되는 아이가 그대로 as 사이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she isn't as kind as him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녀는 그만큼 친절하지는 않다. 그럼 누가 더 친절해요? 그가 더 친절한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비교급으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He is kinder than she.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건 우리 비교급 때또 볼게요. 자, 그리고 she didn't study as hard as him이에요. 자, 이때는요, 동사가 앞에 오면 이 동사의 부정형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she isn't kind. 원래는 she is not as kind죠. 그래서 as 앞에 not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she studied as hard 에서 she studied not as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동사의 부정형, study라는 동사의 과거 부정형은 didn't study니까 이렇게 부정형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누구만큼? 그가 한 것만큼. 그가 한 것만큼 또는 그만큼. 둘다 가능합니다. 주어 동사를 쓰든지 이렇게 him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해버리면 동등했던 것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교급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원래 as 뒤에 이렇게 힘도 쓸수 있지만 동사를 쓸 수도 있는데 주어 동사를 쓸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써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대동사라고 해서 do라는 동사를 대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일반 동사의 경우는 do, does, did가 도와주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did가 도와줍니다. 또는 뭐 현재면 do, does, 3인칭이면 또 does 이렇게 바뀌겠죠. 어쨌든 대동사 do가 도와준다. 즉 수에 맞게, 시제에 맞게 골라서 쓰면 된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급 비교에 우리 B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데, 없으면 없다라고 쓰라고 했어요. 없음. 이렇게 써라. 자, my bike is as new as your 이라고 했어요. 자, 내 자전거는, 자, 뭐뭐만큼 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as가 없을 때, my bike is new. 괜찮죠? 그래서 new라는 형용사가 오는 건 맞아요. 근데 as가 왔고요. your은 뜻이 뭐예요? 너의죠. 자, 내 자전거는 너의와 너의처럼 새 것이다? 이상하죠? 뭐예요? 너의 것, 너의 자전거만큼 새 것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밑줄은 여러분들은 your을 그으시고 yours, 너의 자전거를 줄여서 너의 것, yours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yours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 I can jump. 나는 점프할 수 있어요. 뛸수 있어요. As highly as 60cm 라고 했어요. 자, 얘는 일단 as 사이에 부사가 왔죠. 자, 나는, 자, 의도 한 번은 뭐예요? 나는 높이 뛸수 있어요. 뭐만큼? 60cm만큼. 즉, 60cm의 높이와 내가 뛴 높이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highly는 뜻이 뭐예요? 매우, 대단히, 아주, 꽤 이런 뜻이었죠. 우리 지난번에 챕터 6에서 배웠어요. 이 자체로 하이 자체가 형용사 부사가 되지 ly를 붙이면 뜻이 바뀐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곳 밑줄은 highly에 쓰시고 하이로 고쳐줘야겠죠. 높이, 나는 60cm만큼 높이 점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this car goes as fast as that car is 라고 했어요. 자, 이 차는 가요. 근데 뭐만큼 빠르게 가느냐? 빠르게 라는 거죠. 근데 뭐만큼 빠르게 가냐? 저 차만큼인 거예요. 그럼 저 차가 가는 것만큼이죠. 앞에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근데 비동사 쓸수 없겠죠. 그래서 얘네 어떻게 고치냐? is를 does로 고쳐야겠죠. 앞에서 얘기했죠.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do라는 대동사를 쓰는데 수나 시제에 맞게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3인칭 단수이므로 does로 고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Your mobile phone is as expensive as me 라고 했어요. As expensive as는 괜찮죠? 그죠? 너의 휴대전화가 뭐만큼 비싸다? 내 것만큼 비싸다. 내 것만큼 비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 그죠? 나의 휴대전화잖아요. 나만큼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틀린 부분 me의 밑줄을 그으시고 my, 내 것, 나의 것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my dad doesn't go fishing. 우리 아빠는 낚시하러 가지 않으세요. As often as 얼만큼 자주, 누구만큼 자주? My uncle. 우리 삼촌만큼 자주는 가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누가 더 자주 가요? 우리 삼촌이 더 자주 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부사 often이 as 사이에 너무 잘 들어갔고요. 뒤에 비교 대상도 우리 아빠가 삼촌만큼 자주는 안 간다라는 거니까 얘도 괜찮죠? 그래서 얘는 틀린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 she does not sing as well as you are 이라고 했어요. 자, 그녀는 노래를 잘하지 못해요. does not sing이 왔어요. as 비교가 온 거죠. 그리고 사이에 부사 온건 괜찮아요. 그녀는 노래를 잘하지 못해요. 누구만큼? 너만큼이죠. 근데 주어 동사를 썼는데 sing이라는 건 일반 동사잖아요. 근데 are 비동사 쓸수 없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 are 밑줄 그으시고 do As you do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Mike didn't play the violin well as Suzy. 자, 또 뭐가 빠졌어요? 그쵸? 여기에 뭔가가 빠졌어요. 자, 마이크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했어요. 그죠? 수지만큼 잘 연주하지는 못했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뭐 여기는 well의 밑줄을 긋고 as well as 수지 이렇게 되게끔 well을 as well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도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었는데 부정일 때는요, as의 첫 번째 as를 so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not so as도 가능하고 not as도 가능해요. 긍정문일 때는 as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8번, you drew. 너는 그림을 그렸어요. 뭔가를 그렸네요. as well as. 뭐만큼 잘 그렸느냐? 피카소가 그랬던 것만큼 잘 그렸대요. 자, 그럼 비교 대상이 피카소인데, 워즈가 역시 잘못됐죠? drew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did로 바꿔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as possible를 배워볼 건데요.

자, as 사이에 형용사 부사 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possible, 비교 대상 말고 그냥 possible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수거처럼 하나의 관용어구로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둬야 된다. 즉, 외워둬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as possible 하면 possible이 가능한이란 뜻이라서 가능한 한 뭐뭐 하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please call me,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가능한 한 뭐하게? Quickly, 빨리. 그렇죠. 그 다음, I try to go there as often as possible예요. 나는 그곳에 가려고 노력했어요. 가능한 한 어떻게? 자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 형용사 부사 as possible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요, possible 뒤에 우리가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는데 주어 조동사, 즉 can 또는 과거면 could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사실 의미가 같거든요. 주어가 할수 있는 만큼 뭐뭐하게 라는 뜻입니다. 즉 가능한 한 뭐뭐하게, 할수 있는 만큼 뭐뭐하게 같은 의미죠. 그죠? 근데 뒤에 주어 can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바꿔본다면 please call me as quickly as you ca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I tried to go there 했어요. 여기 왜 밑줄을 쳐놨냐면, can이 아니라 could다. 왜냐면, 과거 시제의 문장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as often as I could.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as possible 이라는 문장을, as 주어 can이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좀 다르게 바꿔 써라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 주어를 잘 찾는 거예요. 그쵸? I가 주어였죠? 내가 할수 있었던 한 자주니까 I가 되는 거고, please call me, 나에게 전화하세요. 지금 명령문은 대상이 you예요. 그래서 you can. 이렇게 주어를 잘 찾아서 써야 되고, can이냐, could냐, 시제도 잘 찾아서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라는 문장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비 문장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이런 문장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Jenny spoke as slowly as possible 이에요. 그럼 얘를 똑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 우리는 as, 주어, can 또는 could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제니는 말을 했네요. 가능한 한 천천히 말한 거예요. 그녀가 할수 있는 한 천천히 말한 거죠. 그럼 as slowly as she, 제니는 she니까 she could 과거 시제까지 살려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will repair this machine이에요. 우리는 이 기계를 수리할 겁니다. As quickly as we can. 이번에는 as 주어 can을 써놨네요. 그쵸?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 가능한 한 빠르게 같은 말이죠. 그럼 같이 고쳐보면 as quickly as possible 이 되겠습니다. 사실 얘를 얘로 바꿔라 라는 문제보다는 뭐가 잘 나오겠어요? 얘를 얘로 바꿔라가 훨씬 잘 나오겠죠. 왜요? 얘는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주어, can 다 빼버리고 possible만 쓰면 되는데 얘는 주어도 고민해야 되고 can, could도 고민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 자주 나오겠죠. 자, 그 다음 3번. You'd better send an email. 너는 이메일을 보내는 게 낫겠다. As soon as possible이에요. 자, 얘도 가능한 한 soon. 얘가 곧. 이런 뜻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이런 뜻이겠죠. 그럼 얘도 as possible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As soon as you can. 여긴 주어가 you니까 그대로 you ca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lease keep the fruits as cool as they can 이라고 했습니다. 과일을 보관을 하는데 가능한 한 시원하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as cool as는 그대로 쓸 것이고 어떻게 돼요? They can을 그죠? possible 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내신 기출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틀린 거 찾아라, 틀린 거 고쳐라,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as는 대부분 이렇게 as와 as 사이에 형용사 부사를 잘 썼는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she can 해서 can도 괜찮은가? 우리 can은 시제 잘 봐야 된다고 했죠. as 하고 주어 can은 시제도 잘 봐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그 나이가 든 여자가 쓰려고 노력했네요. 그녀의 이름을 여기까지는 괜찮죠? as clearly as. 자, 부사가 오는 거 맞나요? 그쵸? 깔끔하게, 깨끗하게, 명확하게 쓰려고 노력한 거죠. as를 없애면 the old woman
try to write her name clearly.

말이 돼요. 그쵸? 부사가 오는 건 맞고요. as 왔고, she could가 와야겠죠. 왜요? 시제가 과거이므로. 그래서 이럴 때는 정답을 5번에 골라준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닛 3로 우리가 가서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얘는 우리 기출료 영문법 1에도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중1쯤에 이걸 다 알고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일단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비교급에는 er을 붙이고 최상급에는 est를 붙이죠. 그래서 원래 형태 원급이 적혀 있고 비교급 최상급 형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기본 규칙이고 이로 끝날 때는 이를 또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r, 그냥 st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nicer, nices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y로 끝났다? y를 보통 i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ier, iest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earlier, earliest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단모음, 단자음이에요. 우리가 단모음, 모음 하나, 단자음, 자음 하나라는 뜻이죠. 그럴 때는 마지막 자음을 추가해요. 이 자음 추가가 마지막이 단자음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hot, t를 하나 추가해서 hotter, t 하나 추가해서 hottest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형용사 또는 형용사에 ly가 붙은 부사들은 이렇게 쓰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는 이런 걸 외우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단어를 그냥 외우는 걸 추천해요. 여기다가 사실은 뭐 어떤 교재에 보면 우리 기출로 영문법 1에는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몇 음절 이상일 때는 뭐 이걸 붙인다, 뭐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 외우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규칙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는 형용사라는 것도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는 이렇게 more이나 most를 쓰는 형용사나 부사를 만났을 때 그냥 그때그때 하나씩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익숙해지면 이제 자동으로 famous는 당연히 more이지, more famous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방법을 사실은 좀더 추천해요.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 아이들의 형태가 자동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명사에다가 ly 이렇게 붙여서 우리 형용사 만든다. 이것도 지난 챕터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이럴 때는 y 대신에 ier, iest 이렇게 붙여서 만들기도 하더라라는 이 형태도 예시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문제죠. 불규칙 변화. 자, 불규칙하게 변하니까 외워야 합니다. 그쵸? 자, 얘는 good, well.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데 비교급은 똑같아요. better 하면 형용사로 더 좋은도 있고 부사로 더 잘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최상급 best는 많이 들어봤죠. 이 best가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 형용사 부사의 최상급이었던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또는 가장 잘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 bad와 ill 그리고 badly 이 아이들의 모두의 비교급이 worse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형용사 부사가 다 되고요. worst 역시 형용사 부사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many, much 얘는 셀수 있는 명사와 쓰이냐 없는 명사와 쓰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교급 최상급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more, most 이렇게 가고요. 자, little 적은이죠. 얘는 less 더 적은, least 가장 적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화하는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 또는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은 외워야 한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자주 보고 문장에 많이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면서 외우시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쓰면서 쭉 외우면 되고요. 선생님이랑 몇 개만 볼게요. 자, comfortable, 편안한. 얘는 보통 이렇게 좀 길어 보인다 하면 more, most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more comfortable, most comfortable 이렇게 되는 애고요. dangerous도 마찬가지예요. more dangerous, most dangerous 이렇게 갑니다. 자, 맛있는, delicious. 얘도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OUS로 끝나는 아이라고 되어는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more delicious, most delicious예요.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지면 delicious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이거 어색한데? 우리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이 들 때까지 이런 아이들을 자꾸 보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자, 어려운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근면한 성실한

diligent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얘도 more diligent, most diligent 이렇게 가고요. 심각한, 진지한 얘도 역시 more serious, 그다음에 most serious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 얕은, 얕은이라는 shallow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shallower 이렇게 가고요. shallowest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 마른, skinny라는 아이는 y로 끝났죠? 그래서 skinnier 이렇게 되고요. skinniest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우리 느린, slow는 slower, 그다음에 slowest가 돼요. 근데 천천히, slowly, 얘는요, slowlier 그렇게 쓰지 않고요. more slowly, 얘는 most slowly 이렇게 씁니다. 얘가 slow, slowly, 얘는 뭐한끗 차이인 것 같지만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유니포로 가서 비교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제 비교급 최상급 형태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교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비교 표현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비교급은 동등 비교와는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게끔 하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비교급을 이때까지 배웠던 거 앞에서 배운 거그 형태로 쓰면 되고요. than을 같이 써야 해요. 비교급의 짝꿍은 than이에요. 얘 뜻이 뭐뭐보다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대상이 된 뒤에 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문을 볼까요? She is taller than her mom이에요. 그녀는 그녀의 엄마보다 키가 더큰 거죠. 그녀가 비교하는 대상이 her mom인 거죠. 그녀와 그녀 엄마 중에 그녀가 키가 더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she can run faster이에요. than her dad. 이번에는 그녀와 그녀의 아빠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녀는 그녀의 아빠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형용사든 부사든 상관없이 어쨌든 뭐뭐보다, 누구보다라고 할 때는 than을 씁니다. 그래서 than은 뭐뭐보다라는 의미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항상 짝꿍으로 쓰인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시험에도 내신에서 좀잘 나오고요. 근데 훨씬 더라고 하고 싶은 거죠. 더 빠르게 달린다?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훨씬 더 키가 크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쓸수 있는 부사가 많은데 much, even, far, still, a lot. 얘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비교급 앞에 쓰는 거죠. 그런데 very는 쓸수 없어요. very는 원급만 강조할 수 있어요. 원급 앞에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 앞에는 쓸수 없는데 아주 더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왠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함정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다. 나머지 이 아이들을 강조한다. 강조할 때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B 문제 몇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네요. 행복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 행복은 중요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Happiness is important 쓰면 되는데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럼 뭐예요? 더 중요하다, important는 more important가 되고요. 그 앞에 even이라는 강조하는 부사를 써야겠죠? 돈보다예요. 그러면 끝에는 뭘 써요? than money.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even more important than money.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쥐가 개보다 냄새를 더잘 맡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쥐가, 자, 맡을 수 있다. mice can smell 이겠죠? 근데 잘 맡을 수 있는데 더 잘이에요. 그러면 where의 비교급 뭐예요? better. 불규칙이었죠? better입니다. 근데 뭐보다? 개보다겠죠? 그래서 smell better than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한국에서는 야구가 축구보다 더 인기가 있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is baseball? 이렇게 의문문이 됐고요. 자, 그러면 더 인기가 있니? 물어볼 거예요. 더 인기가 있니? popular의 비교급은 more popular입니다. 그러면 more popular 쓰면 되겠죠? 뭐보다, 축구보다 할 때는 than이 되겠죠. 그래서 is baseball more popular 비교급 than soccer in Korea?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그곳까지 버스로 가는 편이 지하철로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했어요. Going there by bus예요. 그곳까지 버스로 가는 것이 이게 지금 주어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하철로 가는 것도 적혀 있죠. 그럼 뭐뭐보다 더 쉽다만 쓰면 돼요. 동사는 easy겠죠? 동명사 주어니까 is easier than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보다 더 노래 잘해. 약간 좀 이렇게 질투나게 하는 것 같은데.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주어에 있어요. 그러면 노래를 더 잘한다 어떡해요? 그렇죠? sings가 될 거고요. 3인칭 단수니까 where의 비교급 bette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an 뭐뭐보다 와야겠죠? sings better tha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마지막에 내숭기출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보면 다음 빈칸에 very를 쓸수 없는 것,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very를 쓸수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저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잖아요. very는. 그래서 보시면 the boy is very smart and polite. 괜찮죠? 왜요? 얘는 원급이에요. 비교급이 아니죠. 그쵸? 자, James earns very more money는 어때요? more이라는 비교급이 있는데 very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 들어가야 돼요? 뭐 much, even, still, a lot, far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the woman was예요. very pleased는 괜찮나요? 그 여자는 매우 기뻤다 그 소식을 듣고. 자, 얘도 그냥 형용사가 왔지 비교급이나 최상급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유닛 4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늘 이렇게 하는 잔소리지만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유닛 5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40번째 시간이고요. 1단원 우리나라 국토 여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작별할 시간입니다. 무엇이랑 1단원이랑 1단원 우리나라 국토 여행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걸 공부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단원 정리 평가 이외 문제까지 풀어 봤는데요. 오늘은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1단원 마지막 아직 서술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서술형 문제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요. 항상 그렇듯이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풀어보면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오늘도 함께 해보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서술형 문제라고 하면요, 막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런데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요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서술형 문제인데요,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서술형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그 내용이 들어가게끔 문장으로만 쓰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 저 서술형 문제가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요, 평소에 이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에만 익숙한 친구들일 것

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서술형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서술형 문제 잘 푸는 방법도 함께 익혀보자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배운 내용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가볼 건데요. 자, 친구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나요? 자, 아직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다면, 자, 가장 좋아하는 색연필, 형광펜, 뭐 볼펜 다 좋습니다. 하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요, 선생님이랑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함께 볼 거거든요. 우리는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이 선생님 옷에 지금 로봇이 그려져 있죠. 이 로봇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입력하는 대로 잘 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더라? 이런 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장을 다 외울 순 없더라도 우리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 단어 중심으로 한번 외워 볼 텐데 지금 이렇게 볼펜을 들고 중요한 낱말의 밑줄을 그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외워 보고자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지형의 종류 배웠습니다.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섬이 있는데요. 산지는요, 주변보다 높이 솟은 여러 산들이 모여있는 지형이에요. 선생님은 오늘 좀 빨간색이 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천은요, 땅 위를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평야는 낮고 평평한 땅이 넓게 펼쳐진 곳을 말합니다.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곳이고요. 섬은 강이나 바다 등의 물로 둘러싸인 땅을 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지형의 종류예요. 지형은 땅의 생김새잖아요. 지형의 종류에는 이렇게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섬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익혀두자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산지의 특징과 생활 모습도 배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고요. 높고 험한 산지는 주로 북쪽과 동쪽에 분포해요. 그래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동고서저의 지형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자, 산지에서 생활 모습은요. 사람들은 스키장, 썰매장 같은 휴양시설을 만들고 휴양림과 등산로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목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고랭지라고 한다면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아 여름에도 서늘한 산지 지역을 고랭지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랭지 채소라고 하면 산지와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봅니다. 자, 다음은 하천의 특징과 생활 모습입니다. 큰 하천은요, 동쪽 산지에서 시작해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흘러가요. 동고서저의 지형이잖아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천도 동쪽에서 시작해 이렇게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겠죠. 다음, 우리나라 주요 평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의 하류가 있는 서쪽과 남쪽에 주로 분포한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함께 익혀두자고요. 자, 하천의 생활 모습입니다. 하천은요, 벼농사를 지으며 예로부터 사람들이 모였고요. 아무래도 벼농사에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이 모여 살며 하천 주변에는 큰 도시가 발달하기도 했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해안의 특징과 생활 모습입니다. 우리 해안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동해, 서해, 또 남해, 그러니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다. 다 중요해요.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고 갯벌이 넓게 발달돼 있다. 갯벌 익혀둬야 되고요. 남해안은 별명이 다도해라고 있죠. 섬이 많아서요. 마늘 따 섬도 다도해라는 별명 남해안입니다. 자, 그 아래는 생활 모습입니다. 동해안은 해수욕장 발달돼 있어요. 모래사장이 발달돼 있거든요. 다음 서해안은요, 갯벌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해산물을 채취하고 염전도 기억해야 돼요. 소금을 생산하는 곳 서해안 염전. 다음 남해안은요,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높지 않고 잔잔하기 때문에 양식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그 각각의 특징들을 꼭 우리 친구들이 잘 익혀두어야

다가만 날 서술형 문제도 자신 있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독도도 배웠습니다. 먼저 독도의 위치인데요. 대한민국 영토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해 있고요. 경상북도 울릉군 속하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이네 가지의 가치이죠. 영역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위치적 가치가 모두 독도의 가치들인데요. 하나씩 보죠. 영역적 가치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해서 국토의 영역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영역적 가치. 이 생태적 가치는요, 독도와 독도 주변 바다는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보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적 가치이고요. 경제적 가치는요, 주변 바다에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또 해양 심층수 같은 여러 자원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예요. 다음, 위치적 가치는요, 동해안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선박과 항공의 항로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따라서 영역적 가치, 아하, 국토의 영역, 생태적 가치, 다양한 여러 종류의 동식물, 경제적 가치,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양 심층수, 위치적 가치, 동해안 한가운데 이 키워드 중심으로 네 가지 가치를 모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가치? 소중한 우리 땅, 독도의 가치를 말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독도의 자연환경도 또 보겠습니다. 자, 독도의 자연환경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형, 기후, 동식물 살펴볼 건데요. 자, 지형은요,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에 많은 바위섬이 있습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특한 지형 경관이 나타나고요. 자, 기후는요, 동해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여 흐린 날이 많고 비나 눈이 자주 내리기도 하고요. 자, 동식물은요, 여러 동식물이 서식해요. 주변 바다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 먹이가 풍부해요. 그래서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죠. 이렇게 독도의 자연 환경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독도에 관한 역사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모두 이렇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면은 이 세종목실록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팔도총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런 문서들 지도에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 표시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국 접양지도, 태정관 지령,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등에도 예로부터 조선 또 우리나라 땅으로 독도를 표시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모두 아주 예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잘 떠올리면서 우리 오늘의 주인공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죠. 자, 가와 나가 있습니다. 자, 가 보세요. 푸른 하늘, 그리고 이 초록초록한 산들 보입니다. 자, 나는요, 풍경을 좀 구경해 볼까요? 자, 저 멀리 산들이 있고요. 와, 하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사진을 구경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아래를 보죠. 자, 1번. 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지형에서 볼수 있는 시설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가는 어떤 지형이에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배웠던 산지, 해안, 평야, 섬, 뭐 이런 것 중에서 바로 그래요. 산지 지형입니다. 산지 지형. 높은 산들이 모여 있는 산지 지형이에요. 다음, 나는요, 어때요? 나는 낮고 평평한 땅이죠. 하천이 흐르는 바로 평야 지형입니다. 평야. 자, 그러니까 1번 한번 볼게요. 이 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지형에서 볼수 있는 시설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산지 지형에서 볼수 있는 건 우리 방금 봤잖아요. 우리 요약 정리해 봤죠.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변홍사를 짓고 살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모습 하나를 적어 보았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이룬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는 1번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 정도는 쓸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가가 있고요. 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면 가, 나는 우리나라 어느 해안인지 쓰시오라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요. 해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 땅의 생김새, 지형의 종류 중에 해안이 있습니다. 해안은요,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곳이에요.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 황해, 남해가 있는데요. 자, 어느 해안일까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중에 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육지이고요. 여기 동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동해바다겠다. 동해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 바로 어디예요? 동해안입니다. 가는 동해안 적어주고요. 다음은요, 나입니다. 자, 나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나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육지이고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서쪽에 있고요. 육지도 서쪽으로 뻗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황해와 맞닿은 서해안이라는 것알수 있죠. 여기에 서해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기 전에 우리 4학년 때 배웠던 것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4학년 때요. 여기 있는 이 방위표와 축척 배웠지요. 이 방위라고 한다면 방향을 나타내는 위치를 방위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시한 것을 바로 방위표라고 합니다. 여기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는 뜻이지요. 방위표. 그리고 축척은요, 지도에서 실제 길이를 줄여 나타낸 정도를 축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요만큼의 길이를 20km로 줄여서 요렇게 요만큼 표시했구나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축척. 방위표와 축척도 우리 함께 확인하고 가면 좋겠네요.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나 해안의 특징을 비교하여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배운 내용 떠올려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한다면 이 지도를 보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자, 볼까요? 자, 동해안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동해안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일단, 해안선이 어때요? 단조롭습니다. 해안선이 단조롭고요. 그리고 이 바다의 수심이 깊어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 서해안은 어때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수심이 동해안과 달리 얕아요. 그래서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염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가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다. 그리고 나해안은 서해안이죠. 나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심이 얕다. 이렇게 두 해안의 특징을 생각하며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산지 분포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쉽죠. 우리나라 산지는요, 이렇게 동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하나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나라 산지는 주로 동쪽과 북쪽에 분포해 있다. 라고 이 지도를 보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하천이 흐르는 방향은요. 아무래도 동쪽이 높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요. 주로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과 남쪽으로 흐른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흐른다. 이렇게 말이죠. 전체적인 산지 지형을 생각해 보세요. 동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강, 하천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정답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기역니은에서 각각 볼수 있는 지형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여행지 기역은요.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채석강이에요. 파도, 바다예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해안지형이고요. 니은은요, 김제 지평선 축제예요. 사진 보세요.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지요. 니은은 바로 평야지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역니은에서 각각 볼수 있는 지형, 이렇게 적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볼수 있는 지형은? 자, 문장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니까. 해안 지형이고, 다음. 니은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은? 무슨 지형? 평야 지형이다. 이렇게 말이죠. 평야 지형이다. 평야 지형이다. 자, 서술형 문제를 적을 때요. 잘 적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로 설명하듯이 그걸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 적으면 돼요. 우리가 말로 할때 그냥 해안, 평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처럼 기역은 해안지형이고, 니은은 평야지형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적어주면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죠. 5번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가를 보고 기역니은에 들어갈 말 쓰시오. 1번 문제예요. 자, 독도는 두 개의 큰 섬인 바로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죠. 기역과 니은, 동도와 서도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크고 작은 89개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가요? 소중한 우리 땅 독도가 말이죠.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자, 가나를 통해 알수 있는 독도의 지형적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나를 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요, 암석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지형 경관을 볼 수가 있죠. 이 바위의 이름은 독립문 바위이고요. 뭐또 촛대처럼 생겼다고 해서 촛대 바위도 있고요. 코끼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끼리 바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지형적 특징 적어 보겠습니다. 독도는 화산섬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독특한 지형 경관을

0: 독특한 지형 경관을 볼수 있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생각을 문장으로 잘 적어주면 좋겠네요. 독도는 화산섬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이렇게 독특한 지형 경관을 볼수 있다. 이렇게 한번 지형적 특징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독도의 해양생물부터 볼까요? 독도 주변에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곳이라 먹이가 풍부해서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독도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는 외워두자고요. 한 가지 쓰시오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도화새우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도화새우. 해양생물의 이름 한 가지, 도화새우, 또는 뭐 부채뿔 산호, 또는 뭐 파랑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옷도 파란데요. 파랑돔, 또는 뭐 부채뿔 산호, 뭐또 도화새우, 다 좋습니다. 하나만 적어보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죠. 밑줄 친 니은의 까닭 묻고 있습니다. 니은은요,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어요. 섬기린초, 해국, 사철나무 같은 것 말이죠. 자, 왜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냐면, 한번 적어 볼게요. 아무래도 이 독도는요, 독도는 경사가 급해요. 그렇죠? 경사가 급하고, 독도는 경사가 급하고, 계속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동물,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생태적 가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경사가 급하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문장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인데요. 이번엔 독도의 가치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위치적, 경제적, 영역적 가치, 하나 더 생태적 가치도 있겠죠? 1번, 기역에 해당하는 지하자원 한 가지 쓰시오라고 있습니다. 자, 독도 주변 깊은 바다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죠. 가스, 하이드레이트, 또는 해양심층수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으면서 영역적 가치, 뭐라 적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영토의 동쪽 끝에 위치해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영역적 가치입니다. 길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 영토의 동쪽 끝에 위치해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영역적 가치 생각하며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만나볼 시간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가나 사람들의 공통점,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는요, 안용복입니다. 조선시대 어부죠. 용감하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라는 문서까지 받아온 바로 조선의 어부이고요. 나는요, 이 정부가 파견한 독도 경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뭐예요? 소중한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뭐 하고 있는 사람들?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공통점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적을 때도요, 이걸 그대로 문장으로 잘 적어주면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과거 사람이니까 안영복은 노력한 사람들이다. 이런 공통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대단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만 할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죠. 지금부터라도 독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일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의 문제 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하나 더 확인해 보면, 자, 수강국위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1단원, 우리나라 국토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배운 내용 떠올리며, 선생님, 저는 이곳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1단원 국토 여행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서술형 문제 열심히 연습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또 봐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국어 단원평가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4단원의 내용을 만나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5단원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5단원,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아, 우리 글쓰기 과정을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그런 단원이 될 텐데요. 특별히 어떤 글을 써볼 거냐면요. 바로 주장하는 글이라는 걸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는 논설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장하는 글이라고 하는 건요. 이 글을 써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을 말해요. 주장하는 글을 읽어보고 이 글에서 주장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직접 글쓰기도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5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1회까지 해결해볼게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핵심 정리 먼저 시작할게요. 5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개념 1, 먼저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주장하는 글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의견인 주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주관적인 까닭인 이유도 들어있어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들어가 있는데요. 통계자료, 전문가 의견, 책 내용, 기사 내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모두 모아서 근거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장하는 글은 선생님이 무엇이 목적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내세우고 싶은 말, 우리가 글쓴이의 의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주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주장을 그냥 막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주관적인 까닭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유예요. 그런데 아, 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만 이야기하면 그래? 근데 너 근거 있어? 진짜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더해줍니다. 이게 바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근거가 든든해야 이유가 말이 되고, 자, 이유가 충분히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이 주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주장하는 글은 어떤 점이 좋길래 우리가 이것을 5단원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주장하는 글은요, 이 글을 쓰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이유가 뭘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에 설득이 되려면 내가 이유로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이유에 대한 근거로는 무엇이 적절할까? 고민하고 검색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설득하는 것이 주장하는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글을 잘 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화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설득하고 부모님도 쉽게 설득하고 선생님도 설득하고 친구들도 잘 설득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 다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장하는 글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주장하는 글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구성을 할 때요, 일단 처음을 우리가 서론이라고 부르고요,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본론이라고 부르고요, 끝에 있는 내용을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부분의 주장하는 글은요, 이렇게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 서론에서는요, 글을 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문제 상황 밝히고요. 그 다음,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자, 주장은요, 제일 처음 서론에 일단 한번 나와요. 자, 그 다음, 본론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자, 이유는요, 한 가지도 되고요, 두 가지도 되고요, 세 가지도 되고요, 네 가지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씁시다. 자,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할 때요, 한 가지는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최소한 두 가지, 사실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유를 여러 개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 이유만 쓰면 안 되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이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인터뷰도 있고요, 또는 신문 기사 내용도 있고요, 통계 자료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 우리가 본론에서 이야기했던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쓰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내 말처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앞으로의 기대를 담은 말도 담아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개념 4번,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인용이 뭐예요, 인용? 자,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려면 내 생각이면 안 돼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거나 뉴스 기자라던가 어떤 통계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서 사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내 글로 가져와서 쓰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그 다음 자료 등을 가져와서 내 말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그냥 막 가져다 쓰면 되느냐? 아니고요. 출처를 밝혀야 돼요. 자, 출처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야 하고요. 두 번째, 언제 나온 자료인지 밝혀야 하고요. 세 번째, 인용한 자료명, 그러니까 글이면 글의 제목, 또 통계 표면, 어떤 표의 제목 같은 걸 써야 하고요. 그 다음, 자료가 실린 곳은 어디인지, 자,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인지, 또는 어떤 통계집의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2025년 초등학생 희망 직업, 한 다음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라고 되어 있죠. 출처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을 가장 먼저 쓰는데요, 교육부죠. 그 다음 자료를 만든

시기를 괄호 안에다가 적어줘요. 2025년이죠. 그 다음 자료에 이름을 씁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써줬죠. 그 다음 이 자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인지 쓰는 거예요.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아, 이 전체적인 조사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자,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내용이야. 이렇게 출처를 우리가 글을 썼을 때 그 아래쪽에다가 다음과 같이 써두면 내가 글을 가져다 썼더라도 자료를 가져다 썼더라도 아주 당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인용의 출처를 왜 밝혀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사람, 또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개념 5번도 볼게요.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 점검하기입니다.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을 해볼 건데요. 우리 네 가지 단계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계획하기, 두 번째는 내용 생성하기, 세 번째는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 네 번째는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했나? 확인을 해보고요.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 정했나요? 확인해보시고, 글의 주제는 글을 쓰는 목적과 관련이 있나요?도 확인을 해보시고,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읽을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나요? 이것도 역시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요. 글에 쓸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점검해보시고요. 글을 쓸 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나요? 글의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점검해 보시고요. 글의 내용은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요? 이것도 역시 점검을 해봅니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의 내용을 조직했나요? 조직 잘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떠올린 내용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잘 묶었나요?도 확인해 보시고, 글의 짜임을 고려해서 주장, 이유, 근거를 조직했나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 조직했나요? 이것도 역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표현하기 단계에서는요. 떠올린 내용을 글의 짜임에 맞게 조직하여 표현했나요? 점검하고, 글을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표현했나요? 역시 점검하고,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통일성 있게 표현했나요?도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해봤나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잘했는지도 점검을 해봅니다. 각 단계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들, 이렇게 질문을 통해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도 여러 번 눈으로 보면서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보았고요. 확인 문제도 만나볼게요. 1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의견인 이것과 주장하는 까닭인 이것,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죠? 볼게요. 글쓴이의 의견인 주장과, 그리고 주장하는 까닭인, 자, 주장하는 까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유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그렇죠,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 주장, 이유, 근거를 순서대로 씁니다. 이번 주장하는 글의 짜임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자, 서론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까? 아닙니다. 서론에서는요, 문제 상황과 그 다음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야 해요. 이번 본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유도 나와야 하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제시하는 것 바로 본론이 됩니다. 결론, 글을 쓴 문제 상황 밝히기? 아니죠. 우리 결론에서는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준다라고 했죠?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 2번에만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를 가져와 자신의 말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걸 말해요. 자, 우리가 근거 자료를 가져올 때 우리가 이것을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했죠.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를 가져와서 내 말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부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보기에는 권리, 창작물, 출처, 그 다음 표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말, 도표, 자료 등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의 이것을 밝혀 저작자의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 자, 인용의 무엇을 밝혀야 한다고 했죠?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썼는지, 그 다음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 밝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용의 출처를 밝힌다. 출처죠.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히면

저작자의 무엇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저작자의 권리, 우리가 이것을 저작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5번 주장을 발표하는 방법에 알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가는 발표할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나는 발표하고 싶은 문제 정하기고요. 다는 발표 목적, 그다음 발표를 들을 대상 정하기. 라는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발표하기입니다. 많은 주장과 이유를 정하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자, 주장을 발표하는 방법 가장 첫 번째는 발표하고 싶은 문제 정하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실제로 발표를 하는 거니까 나도 제일 끝에 쓸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정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발표 목적과 들을 대상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우리 주장과 이유를 정하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찾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 바로 발표 내용 정리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까지 하면 되니까 다마가 순서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대화에서 강조하는 글쓰기 과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귀찮은데 계획을 꼭 세워야 돼? 계획을 안 세우고 쓰면 글의 처음과 끝이 달라지거나 주장과 이유, 근거가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자, 글쓰기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계획하기 단계죠. 계획하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글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통일성이래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뭔가 비슷해야 한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 아닙니다.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이건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 3번.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요, 주제와 세부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게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탄탄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8번입니다.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근거의 타당성. 이 근거가 얼마나 말이 되는가, 믿을 만한가를 확인하는 기준을 찾는 거예요. 가. 이유와 근거가 관련 있는 거? 그렇죠. 알맞은 것이죠. 그다음 나. 근거의 출처를 믿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근거의 타당성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믿을 만한 곳에서 우리가 이 글을 가져왔어요. 자료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제대로 근거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근거인가? 자,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주관적 자료인가? 자, 주관적 자료면 안 되죠. 객관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바로 가와 나를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글의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글의 내용은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요? 자, 이것은 우리 내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단계와 관련 있을까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표현하기. 맞아요. 바로 내용 생성하기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할 때각 단계에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문제 쉽게 풀수 있어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주장하는 글을 쓰면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해 다른 사람을 이것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장하는 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해결해 봤어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1회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 1번입니다.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백,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할 수 있어. 그렇죠.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하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진요, 글을 쓰면서 여러 번 주장을 바꿀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 번 주장을 바꾸는 것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여러 번 글쓰기 과정을 점검을 하면요. 내 주장과 관련 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희정, 내 생각을 글에 잘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진효가 되겠네요. 알겠죠? 2번부터 4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편리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여기에 글쓴이의 주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유를 살펴보자라고 하고 있죠. 첫째,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일부 병원은 진료 예약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할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현장에서 진료를 접수하려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을 줄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 이유가 나오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고 있죠. 2번,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 있다? 그렇죠. 소외된 계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2번, 기술 활용 능력 차이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이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겪고 있는 문제죠. 따라서 알맞지 않아요. 3번, 일부 병원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예약할 수 있게 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예약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3번,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떠올리며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합니다. 주장, 문제 상황, 이유에 해당되는 것 무엇인지 연결해 볼 건데요. 자, 먼저 글로 돌아가서 기억을 볼게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자, 이것은 바로 문제 상황이죠.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무엇무엇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건 주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디귿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무엇이기 때문이다.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은요, 문제 상황이고요. 니은은 주장입니다. 디귿은 바로 이유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이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근거 제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글에서 글쓴이가 무엇을 근거로 들고 있었죠? 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병원에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직접 가지 않고도 병원 예약을 할수 있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죠. 1번, 미래를 예상하여 상상하며 설명했다? 아니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2번,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였나요? 통계 자료 나와 있지 않았고요. 3번, 전문가 의견을 직접 인용하여 근거를 제시했나요? 전문가 의견 나와 있지 않았고요. 4번, 자주 사용하는 속담을 활용해서 내용을 강조했나요? 자, 속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 실제 있었던 일을 예시로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렇죠. 실제로 요즘 그렇게 병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 때문에 디지털 그런 소외계층이 생기면서 병원에서 더 오래 대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5번이 글쓴이가 사용한 근거 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부터 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2021년에 따르면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앞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겠죠. 첫째,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이야기한, 자, 이러한 안 좋은 점, 이런 결과가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둘째,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죠. 네모신문에 나온 환경 전문가 박동그라미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며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해양 생물을 오염하고 이는 어기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역시 어떤 신문에 나온 교수님의 인터뷰, 전문가의 인터뷰를 근거로 삼아서 이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자, 5번. 이 글을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장은요,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글을 읽는 사람에게 결국 이렇게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것 무엇일까요?

0: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인간에게도 안 좋고 환경에게도 안 좋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미세 플라스틱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장이 되겠죠. 2번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것은 이유고요.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것도 역시 이것의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주장 아니고요.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역시 알맞지 않습니다. 이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주장은요, 무엇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이런 문장을 찾으면 여러분 주장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6번,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장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글쓴이가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어울리는 근거로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자, 이 근거는 어떤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나요?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이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죠. 서로 관련이 있잖아요. 자,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근거일까요? 그렇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이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관련 있는 것끼리 이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7번. 다음 자료에 출처를 밝힌 방법이 바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라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10년간 생활폐 플라스틱 발생량, 코로나19 전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비교 결과 어떠한지. 자, 이런 자료를 잘 가져왔는데 출처를 이렇게 썼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기후 에너지 환경부 누리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에는 누가 만든 자료인지,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 자료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에 실린 것인지 이게 다 들어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빠진 게 있죠. 맞아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언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만든 시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면 바르지 못한 까닭으로 알맞습니다. 알겠죠? 8번. 주장을 발표할 때 들을 대상을 미리 정해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을 쓸 때요, 듣는 대상, 읽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읽을 때, 그 다음 아이가 읽을 때, 그리고 어른, 아이 모두가 읽을 때, 이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읽을 때,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읽을 때, 들어가는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1번. 들을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주제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글을 쓰는 방식이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들을 대상에게 잘 전달되도록 알맞은 방법과 자료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자,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더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대상을 미리 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교실 청소는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교실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교실 청소는 아침에 하는 것이 좋대요. 자, 특별히 아침에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야겠죠. 자, 이유. 1번.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자는 주장과 어울리죠. 2번, 아침 청소로 교실 공기가 상쾌해져서 수업에도 집중이 더잘 된다. 그렇죠. 교실 공기가 상쾌해지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이 수업도 잘 집중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련 있네요. 3번, 청소 시간은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 우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유로 알맞은가요? 알맞지 않습니다. 자, 청소 시간이 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가지고는 아침에 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맞지가 않죠. 4번. 교실이 깨끗하면 반 친구들이 교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죠.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만약에 청소를 해둔다면 그 하루 동안 반 친구들이 교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5번. 방과 후에는 학원 약속 등으로 청소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끝나고 청소하세요 하면 친구들이 다 학원 가야 돼요. 방과 후 가야 돼요. 선생님 저 약속 있어요. 청소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주장하는 이유를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0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은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자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계획하기 있었고요. 내용 생성하기 있었고요.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 표현하기 있었죠? 학급신문에 교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와 관련된 주제로 글을 실으면 좋겠어. 그 다음 은별, 찬성이야. 그럼 교실에서 뛰지 말자라는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쓰면 어때? 자, 주제를 정했어요. 좋아. 그럼 이 글을 읽을 사람은 우리 반 친구들이겠네. 실제로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예시로 들면 친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친구들이 글 쓰기 전에 아, 이런 주제로 쓰자라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계획하기.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를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죠. 단단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원평가 내용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국어 5단원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반가워요, 친구들.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한 지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와, 여러분, 어때요? 점점 국어가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한 약속 지키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뭐냐고요? 선생님이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딱 10초, 10초 동안 오늘 무엇을 배웠지?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라고 했잖아요. 모두 해봤나요? 그랬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친구들 전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무엇을 배웠죠? 맞아요.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았어요. 글쓰기가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내용을 쭉 정리해두고 쓰니까 글쓰기가 생각보다 쉬웠죠?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알아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먼저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쭉 떠올려서 우리 머릿속에 깊게 저장해 볼게요.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단어 낙인 평가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어 낙인 평가 문제 총 몇 문제인가요? 그렇죠. 총 스무 문제인데요. 오늘 다 푸는 게 아니라 오늘은 딱 여덟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그럼 우리 단원 정리 학습 먼저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래요. 우리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요.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었죠? 먼저 첫 번째,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만약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엄지

규칙을 지켜 세워주세요. 그 다음 만약에 이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끼어든다. 하나, 둘, 셋. 어때요? 잘하는 방법인가요? 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가요? 네, 정답은 잘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대화를 할 때에는 우리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 또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귀를 기울여 들어요. 어때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또는 아닌가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이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앞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겠죠? 우리 이렇게 몇 가지 퀴즈 알아보았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말차례를 지키며 대화하기. 이렇게 대화하면 좋아요. 먼저 첫 번째는 말차례를 지켜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차례 저잘 알고 있어요. 말차례가 뭐였죠? 그래요. 말차례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순서를 말했습니다. 말차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요, 집중해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내할 말만 해야지. 이런 건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물어본 뒤에 말하기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잘 한다면요,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될수 있어요. 자,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말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말했다면 친구의 기분이 좋지 않아지겠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이야기 다 끝났니? 그럼 이제 내가 이야기해도 될까? 이렇게 말이죠. 또는 어른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모님께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부모님께서 뭐라고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엄마, 그럼 혹시 오늘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대화 진짜 잘하는 어린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떤 것이 대화를 할때 좋지 않은 태도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과 퀴즈 풀어보았죠? 그래요.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드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예요. 왜냐? 상대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끼어드는 건요. 재미있게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막 끼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공놀이를 할때 누군가 끼어든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것처럼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에는 끼어드는 것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하기나 하는 것도 역시 좋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떡볶이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화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럼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잘 기억하면서 대화 잘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그다음, 우린 또 어떤 내용을 알아보았나요? 그래요.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아보았죠. 그리고 우리 직접 나를 소개하는 글도 써봤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글, 누구의 글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정하윤이라는 친구의 글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정하윤입니다.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지금은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종이 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때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나요? 그렇다고요? 맞아요. 잘 드러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개하는 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잘 썼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먼저, 저는 정하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네요. 나를 소개하는 글이라면 제일 먼저 내 이름이 나와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모습에는요, 여러분의 생김새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또는 여러분의 표정 같은 것들 모두 다 적어줘도 됩니다. 그 다음, 저는 종이 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라고 했어요. 종이 접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꼭 이렇게 종이접기 같은 것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계절 또는 좋아하는 운동 같은 것들을 소개해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 것도 소개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아요. 또 어떤 내용이 추가되면 더 좋을까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라던가 또는 성격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더 풍성한 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소개하는 글 아주 잘쓸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소개하는 글을 쓸때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아, 선생님이 소개하는 글을 쓸때꼭 이거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요. 모든 글은요, 항상 읽는 사람을 생각해야 해요. 그렇다면, 소개하는 글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은 무엇이 궁금할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나를 소개하는 글에, 내 동생 이야기를 쓰거나, 우리 아빠 이야기를 쓰거나, 또는 우리 친구 이야기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를 소개하는 내용으로는 알맞지 않다는 거,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소개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요,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해요. 소개하는 내용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죠? 뭐라고요? 그래요. 먼저 이름, 그리고 모습, 그리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성격, 장래 희망, 기타 등등등.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잘 드러나게 써주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소개하는 내용을 자세히 써야 해요. 내 모습을 쓴다면 저는 키가 큽니다.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 저는 키가 크고 얼굴은 동그랗습니다. 눈은 크고 반짝이고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좀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읽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만약 여러분들을 한달 정도 알고 지낸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게 무엇일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여러분들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름부터 해서 나의 생김새,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써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머릿속으로

집중하기에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저는 콧구멍이 두 개예요. 눈도 두 개고요. 이런 내용보다는 친구들이 궁금해할 내용 위주로 글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모두 정리해봤는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문제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오늘은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앞에 있는 그림이나 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요, 여러분, 문제를 먼저 읽고 나서 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요. 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해서 무엇에 신경 쓰며 읽어야 할까?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번에서 2번 이렇게 적혀 있다면 1번 문제, 2번 문제를 먼저 살펴본 다음 글 또는 그림으로 시선을 옮겨주세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수 있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때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방법 꼭 써보세요. 자, 1번부터 2번은 여기 보이는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예요. 이 그림만 봐도 우리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나죠? 그래요. 어떤 상황이었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내 생각이나 느낌 이야기하는 것 바로 두 글자 발표였죠? 발표를 잘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여학생처럼 발표를 할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시선을 나누어 주면서 바라보고요. 그 다음, 알맞은 목소리로 발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그렇다면 발표를 들을 때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뒤에 있는 이 여학생 한번 보세요. 발표를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바른 자세로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발표하는 친구가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이렇게 창밖을 쳐다보고 있다거나, 또는 책을 보고 있다거나 하면, 내 발표가 재미없나? 내 발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표를 들을 때에는요,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꼭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듣는다라고 했는데요. 바른 자세는요. 허리를 세우고 무릎은 가지런히 모은 다음 손은 무릎 위 또는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이 바른 자세겠죠? 턱을 이렇게 괴고 있거나 또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있거나 이런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여기 물음표가 있네. 이 친구 뭔가 궁금한 점이 있나 봐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서 질문한다. 어떤 친구는요, 손 번쩍 들면서 바로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에 들었다고 해서 바로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표하는 친구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눈을 맞춥니다. 만약 발표하는 친구가 기회를 주고 싶다면, 누구 친구 질문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질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친구 볼게요.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미소를 짓거나 끄덕인다 라고 했죠? 자, 이 친구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있어요. 이건, 잘 이해했어.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들어주는 친구들을 볼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아.

이 친구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잘 이해했다면 미소 짓거나 고개 끄덕이기. 마지막, 중요한 내용은 쓰면서 듣는다 라고 했는데요. 내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이 여학생처럼 이렇게 적으면서 발표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림 잘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 살펴볼게요. 1번,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1번, 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2번,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 네, 정답 여기 있네요.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과 함께 그림 살펴보면서 발표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발표를 잘 듣는 방법 알아봤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도 볼게요. 발표를 할 때 활용할 자료의 종류.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2번도 볼게요. 그림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왼쪽에 세 문장, 그리고 오른쪽에도 세 문장이 있어요. 한번 보죠. 중요한 내용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쓰면서 듣기,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기,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 질문하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짜잔, 바로 1번에 있네요. 중요한 내용은 쓰면서 듣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야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2번,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해야겠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여준다. 이렇게 이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번부터 5번 문제는요. 민수가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살펴보세요. 민수가 쓴 글이에요. 저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곱슬곱슬한 털이 많아 이름도 곱슬이입니다. 몸집은 작지만 귀는 아주 커서 얼굴을 다 덮을 정도입니다. 눈은 동그라면서 크고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단질거립니다.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공중공중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줍니다. 곱슬이는 우리 집 재롱둥이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강아지 이름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바로 곱슬이었어요. 이 글은 소개하는 글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드러나 있나요? 소개하는 대상의 이름, 곱슬이. 그 다음, 몸집은 작지만 귀는 아주 크다. 얼굴을 다 덮을 정도다. 눈이 동그라면서 크다.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린다 라고 했으니까 소개하는 대상의 생김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개하는 대상의 특징도 함께 적어주었네요.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알아볼게요. 민순의 강아지의 생김새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민순의 강아지의 생김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본문의 내용 적어두었는데요. 1번부터 보죠. 몸집이 작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요. 몸집은 작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설명했고요. 귀가 아주 큽니다. 귀는 아주 커서 라고 했죠? 잘 설명했고. 3번. 털이 길고 흰색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4번. 눈이 동그라면서 큽니다. 눈은 동그라면서 크다. 옳은 설명이죠? 5번.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립니다.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제대로 설명했네요. 털이 길고 흰색이다 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잘못 설명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어지는 4번 문제도 볼게요. 민수가 집에 오면 강아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곱슬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번, 크게 짖으며 반겨주었나요? 2번, 집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나요? 3번,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주었나요? 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요. 학교 갔다 오면 공중공중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주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맞은 설명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3번이 됩니다. 이렇게 3번에 동그라미 표해지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5번이에요. 그래서 소개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나요? 일단 첫 번째, 강아지의 이름 소개했나요? 그렇죠. 강아지의 이름 곱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번, 강아지의 특징은 설명했나요? 그래요. 학교 갔다 오면 공중공중 뛰어오른다라고 설명했죠. 강아지의 특징도 설명했어요. 3번, 강아지의 나이는 어때요? 강아지의 나이는 설명하지 않았죠. 4번, 강아지의 생김새는 어때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몸집은 작고 귀는 크다. 눈은 동그랗고 크다. 이런 설명이 있었죠? 마지막 5번,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식 소개했나요?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알수 없었죠? 그렇다면, 그래서 소개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골라본다면, 1번, 2번, 4번이 되겠네요. 1, 2, 4.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6번부터 7번 문제예요. 여러분, 이 상황 기억나나요? 그래요.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말해봅시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현이는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요? 라고 다시 물어보시니까, 동현이가, 왜냐하면 저는 이라고 막 이유를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선생님, 제 꿈도 과학자예요! 라고 짝꿍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현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동현이의 짝꿍, 무엇을 지키지 않은 것인가요? 그래요. 바로 말차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차례는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를 이야기하는데요. 말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화할 때 주의할 점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죠? 제일 먼저 말차례 지켜서 말한다. 그리고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다.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도 하지 않고 상대의 말귀 기울여 듣는다. 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동현이의 꿈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동현이의 꿈은 바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 7번. 친구가 끼어들었을 때 동현이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친구가 끼어들었을 때 동현이의 표정 봤나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가부터 보죠. 가,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쁩니다. 동현이의 기분과 일치하네요. 당황스러우면서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겠죠? 나, 친구가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아니요, 친구는 발표를 도와주고 있지 않았어요.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요, 우리 동현이가 신나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동현이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8번, 오늘의 마지막 서술형 문제 만나볼게요. 대화를 할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말하는 도중에 끼어든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지, 바른 행동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서술형 답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친구가 말할 때 네, 끼어들지 말고 말차례를 지키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의 8번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소개하는 글을 쓸 때 소개하는 내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나머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사회 시간인데요. 친구들, 우리 사회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공부하고 있죠. 두 번째 중단원에서 선생님이 어떤 내용 공부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국가기관의 역할과 권력 분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국회와 행정부가 하는 일을 살펴봤었죠. 자, 간단히 얘기한다면 국회는요, 법을 만드는 일을 해요. 자,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거, 그리고 청문회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는, 행정부는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었고, 우리 행정부 딱 하면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직도를 딱 머릿속에 그려주면 됩니다. 조직도를 보면서, 아, 이런 국가기관이 행정부구나. 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그리고 그 아래 청,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느낌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오늘은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고, 이제 다세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본 것이니까, 왜 국가 권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권력 분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두 번째 중단원 이제 내용을 마무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의 역할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법원은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법원의 역할.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사법부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법은 누가 만들죠? 어디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을 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고 부른대요. 자, 여기에서 사는요, 맡을 사예요. 그러니까 법을 맡아서 이제 법을 적용하면서 재판을 한다라고 해서 사법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연결 지어 볼까요? 국회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법을 만드니까 법을 세우다 해서 입법부. 자, 정부는 나라 살림을 실행한다 해서 행정부. 그리고 법원은 사법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법부 하면 법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입법부라고 하면 국회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알았죠? 자, 사법부라고도 부른다. 자, 그리고 법원은요, 재판을 통해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도둑 맞았어요.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가려줄 그런 국가기관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 누군가가 나를 갑자기 때렸어요.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이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국가기관이 없다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런 일을 누가 한다? 법원이 하는 거예요. 즉,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일을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요, 재판과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재판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너무 중요하죠?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요. 자, 법원이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공정한 재판입니까? 아닙니다. 자, 법원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막 국회나 행정부에서, 저기, 그 재판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항상 해야 돼. 이 사람한테 이제 벌을 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수 없겠죠. 즉, 공정한 재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은요,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법원은 재판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지 우리가 재판의 종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재판의 종류, 사람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다툼이 생겼어요. 이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을 해줘요. 자, 이런 재판을 민사 재판이라 그래요. 민사 재판. 자, 한번 상황을 볼게요. A씨는 B씨에게 배상하세요.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A씨랑 B씨는 이웃이에요. 자, 그리고 A씨는 윗집에 살고 B씨는 아랫집에 살아요. 자, 그런데 밤마다 A씨가 너무 큰 소음을 내고, 정말 계속 뛰어다니고 이래서 B씨가 정말 못 살겠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B씨가 이제 재판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죠. 자, 이런 것을 민사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개인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무엇에 따라?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게 민사 재판. 사람 사이의 다툼을 해결. 그래서 판사가 A씨는 B씨에게 배상하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요, 저 사람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내릴까? 뭐 징역 2년, 징역 5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어떤 처벌을 내릴까? 그게 목적이에요. 자, 이런 재판은 형사 재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강도. 자, 이런 것은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지에 관련된 재판이라고요. 자, 법을 어긴 사람을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재판이에요. 이 사람, 법을 어겼어요. 징역 몇 년을 선고합니다. 자, 징역은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자, 이런 형사 재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국가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는 재판을 하는데요. 자, 이런 재판은 우리가 행정재판이라고 해요. 자,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자,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주는 일을 해요. 즉, 개인과 국가 사이에 생긴 갈등, 혹은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줘요. 자,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개인의 땅을 이제 이용해서 어떤 지역에 관련된 것을 개발했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게 이제 보상금을 줬는데, 개인 입장에서 그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 재산상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 하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재판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것을 우리는 행정재판이라고 해요. 국가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는 재판이죠. 자, 네모 씨는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하세요. 자,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뭐 드라마, 법원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장면을 봤다면 판사, 변호인, 검사, 속기사 이런 직업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자, 함께 알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판사입니다. 자, 판사는 법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사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림을 잠깐 다시 본다면 이 사람이 뭐예요? 판사예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판사입니다. 판사, 판사.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변호인이라고 있어요. 변호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원고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며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요, 말을 되게 잘해야 돼요. 왜? 피고인이나 원고의 입장을 대신 말해줘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이제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피고인이나 원고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피고인이라는 낱말은 우리가 형사 재판에서 많이 쓰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사 재판에서는 이따 얘기할 거지만 검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어요. 그럼 검사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 소송을 제기해요. 이 사람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피고인이란 그 소송을 당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이제 민사 재판에서 오면 원고와 피고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원고라는 것은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에요. 재판을 먼저 신청한 사람, 건 사람. 그 사람이 원고고 이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당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피고가 되겠습니다. 즉 피고인이나 원고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며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이제 변호인입니다. 자, 그리고 검사는요. 이제 민사재판에서 검사가 등장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등장을 하죠. 자, 범죄가 일어났을 때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증거를 모아 범인을 찾아내고 재판에서 그 사람이 죄가 있음을 밝히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자, 검사. 자, 그리고 속기사. 자, 속이요.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기는 뭐 기록하다라는 거겠죠.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인데요. 재판 중에 오가는 모든 말을 빠짐없이 받아 적어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을 속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법원에서 다양한 직업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재판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선생님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삼심제도가 있어요. 자, 여기 삼심제도에서 3은요, 숫자 3을 말해요. 세 번. 그리고 심은 이제 세 번 이제 재판을 받는다. 이제 심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삼심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며 몇 번까지? 세 번까지. 그래서 3이에요.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삼심제도가 되겠어요. 자, 우리 재판을 하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무엇에 따라 재판을 해야 돼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누가 판결 내리죠? 판사예요. 자, 판사는 사람이죠. 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는 하지만 이 사람에 따라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사안이라도 이 판사에게 가서 판결을 받을 때와 저 판사에게 가서 판결을 받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즉,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몇 번,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삼심제도예요. 자, 그래서 1심, 첫 번째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이제 받는 거고, 여기에서 나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
고등법원에서 2심이에요. 두 번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이 판결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 이제 3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자,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심 제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방법원, 사건을 가장 처음으로 재판하는 곳이라서 1심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방법원은요, 우리나라 지역마다 있어요. 지방법원, 뭐 대전지방법원, 뭐 대구지방법원, 지역마다 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 자, 그리고 고등법원입니다.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다시 한 번 더 판단하는 곳이 이제 고등법원이죠. 그럼 2심 재판이 되겠죠. 2심, 두 번째니까. 자, 그럼 고등법원은 지역마다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몇 개의 고등법원이 있어요. 그렇죠? 몇 개의 고등법원. 자,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내가 불복했다. 그 판결에.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전국에서 올라온 사건을 마지막으로 판결하는 곳이 대법원이고, 이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법원 이렇게 하면서 장소 사진 기억나요? 법원 이렇게 하면서 가로 열고 대법원이라고 하면서 어떤 건물 봤죠? 자, 선생님이 서울특별시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자,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온 사건을 마지막으로 판결하는 곳. 그래서 3심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을 몇 번까지? 세 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다. 그럼 선생님 모든 사건이 다 30까지 가나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사건이 30까지 가지는 않아요. 대부분은요, 1심이나 2심에서 끝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을 가는 사건들이 있겠죠.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도 공부를 해봅시다. 자, 공개 재판 제도가 있어요. 재판의 과정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국가 기밀, 미성년자 보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판결을 내리는 판사 입장에서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가 돼요. 물론 공개되지 않아도 이제 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된다면 조금 더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쓰이겠죠? 아, 내가 정말 이게 공개가 되니까 이제 공정하게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바로 공개 재판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재판은 공개하면 될까요? 국가 기밀인데요? 비밀인데 알면 돼요? 안 되죠. 자,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고. 또 미성년자 보호, 이 재판을 공개했을 때 미성년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 같다. 자, 그럴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법관의 독립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독립된 국가기관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법관의 독립, 판사는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자, 누군가가 그 사람 벌 주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판결 내리면 될까요? 안 되죠. 이거 양심이 없는 법관입니다. 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관의 독립입니다. 자, 그럼 이 외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국민이 참여하는 건데요. 국민이요,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예요. 자, 이것은요, 공개재판 제도랑은 달라요. 공개재판 제도는요, 그냥 국민들에게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서 그냥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이다. 자, 그런데 의견만 내는 거지 국민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고 이제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는 거죠.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이제 배심원의 이런 결론을 판사가
듣겠죠? 그래서 국민의 생각이 재판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심원은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 이제 무작위로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배심원이 이제 선발이 되는 겁니다. 자,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원이 하는 일을 다 공부했는데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와 그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가 배운 제도이지요? 자, 그럼 옆에 볼게요. 판사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재판한다. 외부의 간섭이 없다. 독립이죠? 즉, 법관의 독립이고요. 자,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이거는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된다는 거잖아요. 공개 재판 제도. 자, 세 번의 재판 기회가 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삼심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개의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을 전부 공부를 했어요. 자, 공부해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아, 국가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르구나. 자,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나라 살림을 하고,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는구나. 아, 국가 권력이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국가 권력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기관에서 다 하면 어떨까요? 법도 만들어, 나라 살림도 해, 예산도 알아서 정해, 그리고 재판도 알아서 해.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된다면 뭔가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겠고요. 자, 그것은 국민에게로 피해가 돌아올 수 있어요. 자, 따라서 권력 분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권력 분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는 까닭. 여기에서 말하는 권력은 국가 권력이 되겠어요? 주권 아니죠? 자, 나란 일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힘, 국가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국가 권력을 나누는 까닭은요? 자, 권력 분립. 자, 권력 분립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자,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는 것을 뜻해요. 즉, 국회, 정부, 법원이 국가 권력을 나누어 맡는 것을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권력 분립은 왜 필요한가요?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 나라가 공정하게 운영이 될수 있죠. 국회, 행정부, 법원이 서로 견제하며 권력이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즉,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은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견제 내용과 예시가 있는데요. 자, 어떤 국가기관이 다른 어떤 국가기관을 어떻게 견제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국회는요, 행정부가 바르게 일하는지 감시하죠. 이게 뭐였어요?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 보면 국정감사가 있죠? 자, 그리고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 예를 들어 2026년이에요. 우리 2027년에 이런 곳에 예산을 쓰고 싶어요 하고 2026년에 미리 국회한테 예산안을 제출해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 그 예산안을 보고 심의하고 확정을 해줘야 그 예산을 가지고 2027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행정부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감사 예산 심의가 예시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법원이 바르게 일하는지 확인한다고 했죠. 무엇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할때 법에 따라 잘 처리를 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는데요.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은요, 누가 임명하냐면?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은 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즉, 국회가 법원 사람이죠. 지금 대법원장은요, 그 대법원 있죠? 대법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은요, 그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을 대법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원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임명할 때 국회가 동의를 해야만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해요. 자, 국회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도록 요청. 자, 이거 우리 공부했죠. 자, 국회에서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죠. 자, 본 이제 회의 그 의회에서 통과를 했다고 법이에요? 아니죠. 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해야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써서 다시 논의하세요 할수 있다 했잖아요. 자, 그런 방법으로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해요. 자, 그래서 법률안 제의 요구권, 법률안 거부권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의라는 것은요, 다시 논의해라, 다시 회의해라, 다시 심의해라, 그런 거예요.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는 요구권, 즉, 법률안 거부권을 쓰면서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이번에는 행정부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 보겠습니다. 자, 사면권이라고 있는데요. 대통령 사면권이 있어요. 자, 일단 대통령은 행정부에 속한 사람이죠. 자, 우리 형사재판에서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이 사람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형벌 있죠. 그 형을 감해주거나 없애줄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사면권이라고 해요. 뭐 광복절 특사, 광복절 기념해서 이제 사면권으로 이제 어떤 형을 이제 줄여주고 면제해 주는 거죠. 자, 그런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부가 법원을 견제하는 거고요. 또 대법관을 누가 임명한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속한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행정부가 법원을 견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사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자, 그리고 법원이 이제 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국회가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법은요, 법률은요, 헌법에 위배될 수 없어요.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거든요. 자, 근데 법원이 봤을 때, 이 법률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럴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지 심판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 행정부는 명령이나 규칙을 만들어요. 뭐 대통령령 명령일 수도 있고 국무총리 명령일 수도 있는데 이제 법률 있잖아요. 그 법률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이나 규칙을 만들어요. 자, 이 명령은 뭐 국민들에게 하는 명령일 수 있고 아니면 행정부 그 소속된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일 수도 있고 자, 규칙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교실에 학급이 운영 잘 되려면 규칙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행정부에서도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나라 살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명령이나 규칙은 헌법에 어긋날 수 없고 법률에 어긋날 수 없겠죠. 밑에 있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런 게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해요. 자, 명령 규칙을 심사하는 심사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나누는데요. 자, 권력 분립, 이 삼각형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 표는요, 선생님이 방금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권력 분립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잘못된 일을 막을 수도 있게 하는 거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자,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계의 국가 기관이 이제 이 삼각형이 이런 정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균형을 이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되고요.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권력 분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친구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는 것, 이거 뭐라 그랬어요? 권력 분립이 되겠죠. 자, 7번입니다. 권력 분립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자, 1번.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죠. 자, 2번. 세 기관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 각자 권한만 행사해야 권력이 공정하게 사용되어 협력도 해야죠. 틀렸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재미있는 내용 공부해 봤는데요.

0: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얻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며 최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였는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그렇죠.
0: 자, 제목이 여행 아니라 이민인 줄 알았어. 느낌이 좀 뭔가 오지 않아요?
1: 뭐, 진보따리를 한두 개 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0: 슬기 씨는 네네. 만약에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해외여행을 예. 간다고 칠 때
1: 그쵸.
0: 그 수트케이스를 얼마나 챙겨가나요? 이게 큰 거.
1: 어우, 저는 제 짐은 없어요. 그 안에. 저는 이제 아기가 제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기 짐으로 이미 캐리어가 꽉 차요.
0: 예.
1: 제 짐은 거의 배낭에.
0: 아, 그렇군요.
1: 배낭에 그냥 옷 하나 더 챙기는 정도?
0: 와, 예. 그 내 것을 줄이고 아이 것을 하나 더.
1: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0: 예. 자, 이게 아무래도 다들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여행 갈 때 짐을 너무나 많이 싸거나 그래서 서로 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1: 전 저희 남편이랑 꼭 싸워요.
0: 아, 그렇군요.
1: 너무 많이 싸려는 자와 아니다. 금방 올 건데 왜 그러십니까?
0: 아, 오히려 반대입니까?
1: 반대입니다, 저희는.
0: 와, 네. 기대치 못했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와, 뭔가 이제 대화가 분위기가 조금
1: 그쵸.
0: 싸우기 일보 직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뭔가 말리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0: 맞습니다.
1: 사람의,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1: 근데 이 말도 또 맞아요.
0: 그것도
1: 예,
0: 맞는데 이게
1: 맞아요.
0: 좀 애매한 게요.
1: 예.
0: 사실 거기 가면 100% 거기에서 또 뭔가 옷을 사고 싶거든요. 그
1: 그렇죠.
0: 장소에서
1: 그러면
0: 또.
1: 비워가는 게 맞죠.
0: 그러니까요. 네,
1: 예.
0: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의견이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1: 그래서
0: 오케이?
1: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알아요?
0: 뭐요?
1: 캐리어를 하나 더 사요.
0: 와, 그건 상상도 못
1: 저 그런 적
0: 해봤습니다.
1: 있거든요.
0: 이거는 아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네.
1: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럼.

0: 여행 집을 한번 싸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슬기롭게
1: 도전!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0: Hmm?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0: 아니,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Three suitcases 부족해.
2: New York?
0: New York. We are going to New York.
2: Yeah.
0: So we need more clothes. So three suitcases. Okay.
2: Really?
0: 어,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2: What?
0: 부족해. 응. Don't cry. So, three suitcases. Okay?
2: What? Telling me not to cry?
0: No. Three suitcases and we have more clothes. Okay. 딱 적당.
2: Can't
0: okay. 뉴욕.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응?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New clothes?
0: Buy? Wow. You have so much money?
2: Me?
0: What? Don't buy. Don't pay money. Right.
2: Three suitcase.
3: Oh. 아이고, 결국에는 진짜로 하나 더 사기로 하셨다고 에이, 가서.
0: 그거는 제가 허락했어요.
3: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이게 또 수트케이스가
0: 맞아요.
3: 하나 더 있으면
0: 불포함이에요.
3: 아 그러니까요. 예.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0: 돈 많이 내야 돼요.
3: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내용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용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4: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5: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4: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3: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여행을 가는데
0: 그렇죠.
3: 아니, 일주일에 왜 여행 가방이 3개나 필요해? 이거는 참고로 전체가 아닌 느낌이에요. 지금 그 상대방의 짐만 3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3: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0: 거의 이민 가방 수준이다.
3: 그렇죠. 예.
0: Why do you need? 왜 필요해? Three for a week. 일주일 동안에 세 개의 가방이니까. Three 가방. 여행 가방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 여행 가방 수트케이스 배웠잖아요.
3: 아, 그렇죠.
0: 수트케이스겠네요.
3: 오.
0: 세 개잖아요.
3: 오, 세 개네요. 네. 복수군요. 알겠습니다. 자. Why가 왜잖아요. 그죠? Why, 네. 왜? Do you need, 너 필요하니? Three suitcases. 근데 얼마 동안?
0: For a week.
3: For a week.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Perfect. Beautiful. Alright, suitcase가 우리 흔히 말하는 여행가방인데 사실 네. 생각해보면 이 suit이라고 하는 게 옷을 얘기를 하잖아요.
0: 그쵸.
3: 옷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여행 가면은 옷을 담는 게 대부분이죠.
0: 거의 옷 담기 때문에
3: 맞아요.
0: 그 커다란 가방을 꺼내죠.
3: 맞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게 뭔가 새롭게 입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부피가 나가는 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영어에서 suitcase one word로 쓰게 됩니다.
0: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행 가방으로 연결이 안 됐던 이유 중 하나가
3: 네.
0: 이 수트가 남자 정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 수트케이스라 그래서 뭔가 출장 가는 사람만 써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3: 아, 네. 그거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0: 그래요?
3: 근데 뭐 생각해보면 옷을 넣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케이스가 나온 김에 제가 아, 이 표현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0: 네?
3: 제가 항상 수트케이스가 나오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캐리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고 많이 알려드렸었죠?
0: 네.
3: 그거는 carry on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케이스로 끝나는 단어 중에 서류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짚어보자.
0: 서류 가방.
3: 네, 서류 가방은 보통 비즈니스 트립을 가거나 뭐라 그럴까요?
0: 어, 이것도 이것도
3: 무슨 케이스예요?
0: 아, 그래요?
3: 네.
0: 수트케이스.
3: 지금 저기 수트케이스는 여기 나오잖아요.
0: 아, 이게 수트케이스죠, 참. 어?
3: 네.
0: 무슨 케이스지?
3: 보여 드릴까요?
0: 네.
3: 네. 이건 아마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오.
3: 바로 브리프케이스입니다.
0: 아.
3: 브리프케이스.
0: 들어는 봤어요.
3: Yes.
0: 예.
3: 원래 브리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뭔가를 간단하게 보고한다라는
0: 맞아요.
3: 뜻이 또 있어요.
0: 예.
3: 오케이. 그래서 뭐 브리핑 한다 뭐 이러잖아요.
0: 네.
3: 그래서 브리프케이스가 one word로 서류 가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거 가시는 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3: 자, 근데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how long again?
0: A week.
3: For a week. 오케이. 얼마 동안이라고 할 때 전치사
0: for.
3: For. 얘는 무조건입니다.
0: 네.
3: So fo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얼마 동안, 얼마간 정도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0: 네.
3: 예를 들어 3일 동안 그러면은
0: for 3 days.
3: 30분 동안 그러면
0: for 30 minutes.
3: 그렇죠.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 $100가 필요해. 3일 동안. 그러면 나는 $100가 필요하다.
0: I need $300.
3: 100달러.
0: I need $100.
3: 3일 동안?
0: For 3 days.
3: 그렇죠. I need $100 for 3 days.
0: Mm-hmm.
3: 자, 기다려. 30분 동안. 자, 30분간 기다리세요. 명령어로.
0: Wait for 30 minutes.
3: 그렇죠. There you go. Wait for 30 minutes.
0: Mm-hmm.
3: 전치사 for 써주는 sense.
0: 네.
3: Okay? 특히 wait하고 for는 거의 친구예요.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need $100 for 3 days.
0: I need $100 for 3 days.
3: Wait for 30 minutes.
0: Wait for 30 minutes.
3: Okay, 자, 이번에는 뭐야 이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0: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3: 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0: 네.
3: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0: 뉴욕 가려면 일단 뉴욕커 느낌으로 입어야 되고.
3: 그렇군요.
0: 집 앞 나올 때 원마일 웨어 느낌으로다가 약간.
3: 느낌 자체가요?
0: 그런 느낌으로 또 옷을 한번 입어줘야 되고.
3: 맞습니다. 왠지 또 그리고 멀리 있고.
0: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다 싸가야 될 것 같은 느낌.
0: 뉴욕 가는데 느낌 감성 그때그때 따라가 줘야 되니까.
3: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거의 쇼핑으로 해서 입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0: 네. 2박 3일이어도 한 5벌 갖고 가시거든요.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옷. 옷이 필요한 거니까 clothes. 이렇게.
3: Okay. 좋습니다. So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라고 했는데
0: 네.
3: 아쉽게도 clothes죠. 방금 한 거 사실 하면은 cloth 발음도 다른데요. 그건 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기억이 나요.
3: 천이 하나 필요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0: 네.
3: So, we're going to New York. 우리 뉴욕 가. 그리고 나는 옷이 필요해. 옷이 필요한다. 자, THES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번데기 발음, right?
0: Cloths.
3: 가 맞는데, clothes가 네. 맞는데요. 그래서 원어민들 진짜 슬로우모로 천천히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0: 그래요?
3: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짧기 때문에 빨라요. 그래서 Z로 해도 무방하다. 오케이? So 어려우신 분들은 억지로 clothes 이렇게 하지 마세요. Clothes. 충분히 좋습니다. Alright?
0: 네.
3: 자, 여기서 사실은요. 핵심은 시제예요. 제가 이거 앞으로도 한 1000번 더 트레이닝 시켜드릴 예정이긴 한데
0: 네.
3: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넣으시려고 하는데 be going to가 뭔지 아시죠?
0: be going to는 저기 가까운 미래요.
3: be going to do be going to the 동사 넣는
0: 네.
3: 거 right? 뭐뭐 할 것이다.
0: 네.
3: 근데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0: 왜요?
3: 그러면 여기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0: 아니죠? 뉴욕은 아니네요.
3: 네. 그래서 얘는 be going to라고 하는 흔히 들어본 그 시제가 아니고요. 얘에서 끝이에요. Alright? 시제는 여기서 끝이고요.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가, 그래서 얘는 그냥, 네, be going to를 쓸 때 to가 아니고요. 그냥 어디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무시해 주셔야 돼요, 일단. 자, 비동사 ing만 남았어요, 그러면, right? 비동사 ing는 진행형, 한참 뭐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확정된 미래 사실도 비동사 ing입니다.
0: 네.
3: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석을, 뭐뭐 해? 정해졌어, 뭐뭐 해?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주말에
0: 네.
3: 남편분이랑 뮤지컬 보려고 티켓 다 끊어놓고 다 예약 잡아놓은 거예요.
0: 예.
3: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슬기 씨 내일 뭐예요? 이랬을 때 저는 뭐뭐 할래요? 이러나요?
0: 아니요, 할
3: 나
0: 거야.
3: 나 뮤지컬 볼래요? 이래요?
0: 아니요.
3: 나 뮤지컬, 저 뮤지컬 봐요.
0: 네.
3: 팩트처럼 그냥 얘기하죠.
0: 그렇죠.
3: 저 뮤지컬 봐요. 이러죠.
0: 확정된 미래 사실.
3: 그럴 때 쓰는 겁니다.
0: 아, B-I-G.
3: 특히 말하는 거. Right. Okay. 뭐, 너 수요일에 바빠? 이랬을 때 아, 나 수요일에 내 친구 만나. 팩트처럼 말하죠. 정해놓은 거.
0: 네네.
3: 그 말투예요. 그게 바로 비동사 ing.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 유일하게 미래 시제다라고 하는 건 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0: 윌리 아니라.
3: Right.
0: 아,
3: 그래서 우리는 갈래요? 이게 아니라 가. 우리 가 뉴욕에.
0: 어디로?
3: 팩트야.
0: 뉴욕에.
3: To 뉴욕으로. 자, 요거 해볼게요.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이거 물어본

0: moving to Germany.
1: She's moving to Germany.
2: 그리고 물론 질문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1: 네.
2: 자, 너 곧 돌아올래? 이거가 아니고 너 곧 돌아와? 너 곧 돌아오니? 컴백을 활용하세요.
1: Are you coming back?
2: 곧 뭐예요? 곧?
1: Soon?
2: Soon? Hey, are you coming back soon?
1: Oh.
2: Back to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Oh, yeah, yeah. I'm coming back so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 네.
2: Al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2: 아, 우리 가잖아. 나 이거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Oh,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2: Yes.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2: 네, 다음 문장은요. 아니,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괜히 갔다가 어 이거 안 가져왔네, 이거 안 가져왔네 이런 거보다.
1: 그렇죠.
2: Yeah.
1: 근데 옷은 보통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2: 그쵸?
1: 가져가고요.
2: 뭐, 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1: 그렇죠. Better than sorry, right? 응? 뭐지?
2: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1: 어 그래요?
2: 네.
1: 아 약간 그 속담처럼.
2: 맞아요.
1: 근데 미안한 거보다, 아 유감인 거보다. 이게 낫대, 넉넉한 게. 넉넉한 거를 그러면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요.
2: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의역을 한 거예요. 넉넉한 거라고 하는 거는. 직역을 해서 드릴게요. 원래 있는 표현이
1: 아니,
2: 직역.
1: 저 아는데요. 저 알 것 같은데요.
2: Do you know?
1: Yes. Better.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되죠.
2: 맞, 돼요?
1: 아,
2: 되는구나. 그거 들어가야 돼요.
1: Better enough than. 어, 지금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유감인 것보다 충분한 게 낫지.
2: 제가 분명히 의역 버전을 드린 거라고 하고 직역 드린다고 했으나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1: 이래서 사람이 아,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2: 아우, 내려놓으셔야 예. 돼요. 가끔은. 자, safe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고정돼 있는 아예 표현이고요. 얘를 바꾸질 않아요. 물론 응용을 해서 쓴다고 아, 이 모르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1: 네.
2: 눈치라는 게 있는데
1: 그죠.
2: 아 뭐 enough? Oh, you mean 이러겠지만 자 better safe than sorry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safe가 어떤 거예요? 형용사로
1: 안전한.
2: 안전한.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move on 하기 전에
1: 네.
2: 아 위험한 건 반대로 뭐라고 하죠? 우리 형용사로
1: 위험한 참고로. 거는 뭐 너무 dangerous.
2: O-U-S.
1: 요거 같아요.
2: 정답입니다.
1: 오호.
2: Okay. So safe. 안전한, dangerous, 위험한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1: 네.
2: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 than 기억나세요?
1: than, than.
2: 어, than, 뭐뭐 보다, right?
1: 네.
2: 그게 여기도 쓰였네요. sorry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han 뒤에 당연히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보다라는
1: 보다.
2: 뜻입니다.
1: 네.
2: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어? 원래 명사보다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왜 형용사 sorry보다 할까?
1: 그러게요.
2: 할 수 있는데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속담처럼 정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1: 아,
2: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법을 약간 파괴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예외입니다.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항상 형용사를 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네.
2: 오케이. 자, 여기 지금 better safe than sor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safe는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1: 그죠.
2: 근데 여기서 sorry는 미안한 게 아니라 뭐예요?
1: 유감인 거.
2: 어, 유감인 거. 후회하는 것을 sorry 한다고 합니다. 이 sorry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안 좋은이라는 원래 뜻이거든요.
1: 음흠.
2: 미안한 게 될 수도 있고 어, you'll be sorry 이러면 너 후회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safe하게 가는 게 낫다라고
1: 네.
2: 하는 좀 안전하게 가자. 라고 하는 하나의 속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케이? Better late than never.
1: 오.
2: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 오, 아니요.
2: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Better late than never.
1: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2: Exactly.
1: 예이!
2: Exactly. Better late than never. 얘도 정해진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늦는 게 차라리 낫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1: 그렇지.
2: 그렇죠. 우리 영어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난 이미 늦었어. 그게 최악인 겁니다.
0: 너무 멋진 말이다.

0: 그쵸, 그쵸. Right?
1: 네.
0: 그리고 이거는, 이 아래 거는 속담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오케이?
1: 네.
0: Tigers are faster than dogs. 그냥 평범한 문장입니다. Right?
1: 도구보다 호랑이가 빠르대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호랑이가 빠르다, 개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than을 쓸 수가 있겠고요. 자,
1: 네.
0: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표현은 better safe than sorry. 후회하느니, 조심하는 게더 낫다. 안전하게 가자.
1: 저는 better late than never가 더 좋은데요.
0: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예 안 하느니 늦어도 하는 게 낫다.
1: 와,
0: 아, 좋은 것 같아요.
1: 멋지다.
0: Right, right. 자, 여러분 읽어 볼게요.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at's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이랬을 때 저는 약간 이런 의견 쪽이긴 한데 그냥 거기서 사면 안 돼? 이런 느낌. 네.
1: 그치.
0: 너무 힘들어요, 그거. Right?
1: 자, can't you just buy them? 그러니까 그 옷들을 사, 그냥.
0: 네.
1: 살수 없어?
0: 언니,
1: 거기서.
0: 맞죠?
1: So there. Them there? 하겠네요.
0: 거기서니까요.
1: 거기서.
0: 간단하게. 오케이.
1: 네.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Yes. 아,
0: True.
1: 오늘 좋은데요,
0: 어디긴
1: 성격이.
0: 좋은데요?
1: 네.
0: Okay, so there는 거기라는 명사도 돼요. 되는데, 대부분은 부사로 써서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So 이것도 to there, 뭐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there이라고 하고요.
1: Yes.
0: 자, 여기 보세요. Can you just가 아니라 can't you just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1: 네.
0: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화된 느낌이죠. 그래서 할수 있겠니? 이거보다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 강하죠. 그죠? Alright. So 얘를 그대로 따와서 just까지 넣었어요.
1: 와,
0: 그냥 좀 이런
1: 그냥
0: 느낌으로.
1: 제발 좀 거기서 사자. 이런
0: 딱이
1: 느낌인데.
0: 표정이에요. 딱이
1: 예.
0: 표정. So 이거 암기하셔야 딱 어울릴 것
1: 저
0: 같아요.
1: 너무 외울 수
0: Alright,
1: 있어요.
0: alright. So,
1: 예.
0: can't you just do something? 이러면, 아, 뭐뭐 하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것들 사면 안 돼. 라고
1: 그쵸.
0: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왜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계속 몇 시간 동안 메시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 아이고.
0: 너 걔한테 그냥 전화를 하면 안 되니?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용건만. 이런 느낌. 자, 너 그냥 그에게 전화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얘 그대로 가면 돼요.
1: Can't you just call him?
0: 그러죠. Hey, can't you just call him? Al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너왜 이렇게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이랬다가 딴그 사람이 와서 우리 놓치겠다야. 이러면서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릴 순 없는 거야.
1: Can't you just wait here? Wait here?
0: wait here. 그죠?
1: Yes.
0: Hey, can't you just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느낌 맞죠?
1: 네.
0: Can you보다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하다.
1: 그쵸. 지금 특히나
0: 네.
1: can't you just 막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0: 아, 이미 힘든 거예요. 제발, 제발 좀, 이러면서.
1: 짐을 싸면은 뭔가 들어야 되는 건 본인 몫이 될수 있을 것도 같아요.
0: 느낌이 와요. 자, 읽어볼게요. 그 느낌 살려서. Can't you just call him?
1: Can't you just call him?
0: Can't you just wait here?
1: Can't you just wait here?
0: Alright.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벌써 파악을 한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1: 네.
0: them이 나왔잖아요. 댐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1: Close.
0: 오, 다시 한번 스펠링 써주세요.
1: 네.
0: 복습하는 겸.
1: 아, 이거는 이제는 close.
0: Okay, clothes. 맞습니다. 그래서
1: Yes.
0: 옷을 그냥 거기서 뉴욕에서 사면 안 돼? 이게 맞겠죠.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Yes.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ere you go. 아주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2: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0: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2: 네, 입으로 직접 따라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비동사 ing, 진행형으로서의 비동사 ing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 아무 감정 안 넣고 그냥 뭐뭐 해, 이런 느낌이죠.
3: 오케이.
2: 가볼게요. 아,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우리 오늘 밤에 떠나.
3: Yeah, we are leaving tonight.
2: You got it.
3: Yeah.
2: We're leaving tonight.
3: Mm-hmm.
2: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뉴욕 가잖아. 우리 뉴욕 가.
3: We are going to New York.
2: There you go. We're going to New York. 이게 be going to 때문에
3: 헷갈렸어요.
2: 헷갈릴 때가 많아요.
3: 네, 맞아요.
2: I understand.
3: We are going to go 할 뻔했어요.
2: Right.
3: 예.
2: 자, 이번에는요. 걔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걔 독일로 이민가.
3: Yeah, she is moving to Germany.
2: 그죠. She is moving to Germany.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예요.
3: 그러네요.
2: 오케이? 뭐 그녀가 내 베프여서 완전히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We are leaving tonight. We are going to New York. She is moving to Germany. Alright, 자 다음은요. Then 하고 단어. 제가 단어라고 한 이유는 이게 형용사 모양일 수도 있다.
3: 그쵸.
2: 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늦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자, 이거는 better로 시작을 해서 늦는 게 더 낫다. 절대 아닌 것보다.
3: 네. Better late than never.
2: 그렇죠. Better late than never. 문법적으로 깨지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3: 네.
2: 이거는 사실은 암기를 해도 괜찮아요.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평범한 문장 드릴게요. 이번에는.
3: 예.
2: 호랑이는 개보다 더 빨라. 자, 복수로 써야 되죠. 호랑이들은 더 빠르대요. 개들보다.
3: Tigers faster than
2: 비동사 빠졌다. Tigers
3: are faster than dogs.
2: 그렇죠? 얘는 정직한 문장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3: 예.
2: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이거는 이제
3: yeah.
2: 문맥 때문에 이렇게 의역이 된 거고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오케이. 안전한 게 더 낫다.
3: Yeah.
2: 후회하는 것보다. Right?
3: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2: Sorry, right?
3: 예.
2: 오케이. 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Better late than never. Tigers are faster than dog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All right.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5: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4: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3: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3: Can
0: you just buy the clothes in New York?
3: I have no money.
0: Oh.
3: Yeah.
2: Great job, you guys.
3: 네.
2: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자,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s more important than love?
2: Than love.
3: love.
2: 그렇죠. 중요한 건 없죠.
3: 예, right, 맞습니다.
2: Right. So, THAN이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3: 네.
2: 비동사에 ing를 걸어서 이거는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영작해 주세요. 아,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확정된 거예요. 네. 어, 마유, 금요일에 돌아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대신에 리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와, 이렇게 벌써 문학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시간 8강과 9강에서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마무리, 마침표를 찍는 그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장면 또 로그인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집이에요, 집. 거실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버지야 또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 얘기해 주시길 좋아하시잖아요. 선생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 앞에다 앉혀놓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를 쭉 말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교훈적인 내용 전달한답시고, 야,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아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영웅담을 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막 들려줬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비슷한 장면 경험해 봤으면, 아빠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했던 그 말 중에서 가장 재미있거나 아니면 믿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탈 때 라떼는 말이야 종이로 된 회수권을 내고 탔어. 아니면 라떼는 우리 교실에 겨울이 되면 석탄 때는 난로가 있었지. 그리고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을 층층이 쌓아놨어. 뭐 그런 얘기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라떼는 말이지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모여서 조회라는 걸 매주 한 번씩 했어. 심지어 우리 등교할 때 두 발 단속도 했다. 뭐 두 발 길면 막 머리 깎기도 하고 그랬어. 뭐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죠. 선생님 왜 이 장면을 골랐냐면,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사실은 같은 시대에 지금 아버지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과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학교를 다녔던 그 시대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데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달랐다고? 야, 사회문화적 상황이 이렇게 달랐어? 와, 이런 상황에서 인물들은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통해서 작가는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 공부할 거 기대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 두 시간에 걸쳐서 작품 속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 봤으니까 연습하는 거 이제 실제 파악해 보는 겁니다. 시대 상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특정 구절, 소재, 사실 반복되는 거예요. 8강, 9강에서 배운 거랑 전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작품 속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 간의 관계, 그들이 겪고 있는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 상황을 파악했다? 그럼 어디다 써먹지? 작품 감상하는데 써먹어야죠.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지,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비교해보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과 인물의 삶의 태도를 서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이러했으니 인물이 이런 삶의 태도를 취했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록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일제 탄압이 있어. 계몽운동 좀 하려고 그랬더니만 그걸 또 방해하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인물, 영신과 아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서로 연결해 보면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도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작품의 주제를 여기 있네요.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 주제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연습을 해 보기 위해서 조금 이제 긴 작품을 준비했어요. 미스터 방, 최만식의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에 좀 내용을 좀 길게 인용을 해 봤는데 그 내용 함께 보면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백주사야 될 백선봉이 있습니다. 백선봉. 백선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냐? 인물을 통해서 시대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순사 임명장을 받았대. 순서? 순서? 순서 그러니까? 아, 일제강점기구나. 시대 상황 파악됐죠? 그 다음에 이 인물은 친일경찰이었어. 친일경찰. 알고 보면. 시작하여 8.15그 전날까지, 1945년이죠. 1945년 8.15 그 전날까지 일본 경찰, 일본 앞잡이였어. 7년 동안 세곳 주재소와 두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주소 많은 재산을 모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친일 경찰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았다. 남들은, 다른 백성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어때요? 백선봉은? 와, 그냥 고기와 생선이 끼니 때마다 나왔다는 거야.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일제 협력한 대가로 호의호식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기회주의자, 그렇죠?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세가 나온 지 8.15가 돼서 화가 잔뜩 난 민중들이 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과세가는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시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 집으로 도망해 갔어.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백주사. 그럼 백주사는 어떤 사람이냐? 일변 고을에선 백주사, 백선봉의 아버지예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느냐? 그건 아니올시다. 동네 사람한테 거만이 굴고 소작농들한테 팔할 가건 무지막지한 그 땅값? 뭐라고 할까요? 빌려주고 받는 돈이죠, 그렇죠? 그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 이자놀이도 했어, 이자놀이도.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 그렇죠? 백주사나 백선봉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집과세간 죄다 부수고 이제 백주사 집도 습격했으니까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거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갔기 피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백주사와 백선봉이라는 아주 아주 부정적인 인물. 그 친일하면서 축적했던 재산 가지고 오히려 같은 민족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시대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내 기회주의자들을 좀 비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인물의 태도,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거를 한 세트로 이해하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 시간 공부했던 내용,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한 컷, 순사. 이번 시간에 정리할 것 별거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죠?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대 상황과 인물의 태도를 연결해서, 아까 시대 상황,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과 인물, 백주사와 백선봉의 삶의 태도를 연결해서 작가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주제가 무엇이냐? 그런 일제강점기 때 기회주의적으로 살았던, 그리고 그 같은 민족을 배신했던 이 기회주의자들의 그 말로가 어떠한지를 좀 이렇게 아프게 또 우스꽝스럽게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 확인해 봐야 되겠죠? 댓글 미션입니다. 또 타임머신 타고 가요.
문학이라는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시대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시대로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낸 건 뭐냐면 조선시대 홍길동을 찾아가서 홍길동이 왜 그런 도적질을 했고 이런 그런 다양한 알수 없는 행동들 많이 한거 있잖아요. 홍길동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재밌는 상황을 또 적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문학보다 더 재미있을지도 모를 문법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재밌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부터는요, 우리 북이 교재를 통해서 3단원의 내용 정리합니다. 자, 우리 북이 교재를 통해서 3단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간단한 쪽지 시험 문제 10문제 해결해보고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도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북2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북2 교재 16쪽이고요. 우리 3단원의 핵심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16쪽 준비되었죠? 자,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활기차게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3단원의 제목이요.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이었죠. 자, 우리 짜임새 있는 글에서 짜임새 있는 글이 어떤 글인지 생각을 해보고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자, 이러한 개념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문단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문장이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데요.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단이 여러 개 모이면 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문단 쓰기를 잘한다면 결국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짜임새 있는 문단을 쓰기 위해서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공부했었죠. 왜냐하면 짜임새 있는 문단을 쓰려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갖추어서 문단을 써야 하거든요. 자, 중심 문장은 뭐였죠? 중심 문장은요,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요, 중심 문장을 강조하거나 중심 문장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 따위로 표현한 문장,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을 무엇이라고 했죠? 뒷받침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문단은요, 그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그러니까 그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 뭐예요? 중심 문장이죠. 즉, 중심 문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한 문단에는 보통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문단이 끝나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뭐 한다고요? 줄을 바꾼다고요. 자, 그리고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몇 칸 들여쓰기? 한 칸 들여쓰기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문단 쓰기 할 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단 쓰기 할 때 시작할 때 한 칸 들여쓰기 항상 해야 하고요. 자, 문단 다 쓰고 나서 문단을 새롭게 시작할 때, 문단이 끝났을 때 줄 바꿈을 하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 자, 이거 우리 친구들 문단 쓸 때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에서 다양한 작품을 읽고 재미와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들 우리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들 정리해 볼게요. 자,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끼는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다양한 시를 수업하고 이 시를 읽고 나서 생각과 느낌 발표해 볼래요? 하면 솔직히 손 드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선생님이 시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면 발표하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정답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거는 발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이런 질문에서는 발표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친구들 어려워할 것 없이 자신감 있게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시 내용과 비슷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말하면 된다는 거죠. 또 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하면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동화를 읽고 재미와 감동을 표현해 보았어요. 나누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글을 읽기 전에 읽기 전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읽기 전에 떠올려 보면 좋은 생각들이 있었죠. 자, 읽기 전에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동화를 읽으면 우리가 재미와 감동을 더잘 느끼고 작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좋았죠? 첫 번째, 알뜰장터에 참여해본 경험을 생각해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죠. 왜냐하면 이 동화의 배경이 알뜰장터였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알뜰장터에서 파는 물건들에는 어떤 추억이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 물건을 아껴 쓰지 않고 무조건 새 것만 좋아해서 물건을 마구 사면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자, 이러한 점도 미리 생각해 본다면 수상한 선글라스 읽고 우리가 더 많은 생각들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친구들 다양한 이야기 읽기 전에 책 제목 보고 책 표지에 있는 그림 보고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었을 때와 그냥 읽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감동이 다를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죠. 자, 역할극으로 표현할 때 이와 같은 순서로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알아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재미와 감동을 느낀 부분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재미와 감동을 느낀 부분을 내가 역할극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나오는 인물들을 파악해서 역할을 정해요. 자, 그리고 대본을 써야 되겠죠. 대본 쓰는 방법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잘 모르겠으면 학교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우리 친구들 대본 스스로 쓰고요. 대본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자, 연습을 하고 이제 앞에 나와서 준비한 역할극을 발표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모둠끼리 역할극을 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새롭게 느낀 재미나 감동을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역할놀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또 4칸 만화로 그림 그리기, 또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이야기 읽고 이러한 활동 해봤지만 친구들 다양한 이야기 읽고도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나 감동 표현하면 좋아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재미나 감동을 이렇게 다양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좋은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사람마다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나는 이 작품 읽고 이런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을 했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을 다시 읽었을 때 친구들이 표현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다양한 작품을 읽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생각과 느낌, 재미와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갖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한 시간 가질 때 우리 친구들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의

발표만 듣지 말고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3단원의 핵심 정리했고요. 이제 쪽지 시험 문제 10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 우리 자신감 가지고 풀어요. 1번입니다. 문단에 관한 설명 가운데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문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 문단은 중심 문장들로만 이루어진다? 아니죠. 문단에는요, 중심 문장도 있지만 중심 문장을 뒤에서 도와주는 뒷받침 문장도 있습니다. 아니죠? 나,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다, 문장이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문단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알맞은 것 모두 골라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 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단의 특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문장이 있는데요. 문단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해 볼게요. 한 문단이 끝나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자, 뭐를 바꿔야 하죠? 그래요. 줄을 바꿔야 합니다. 줄을 바꿉니다. 줄 바꿈. 중요해요. 자,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여러 문단 쓰기 할때꼭 적용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아래 문장 볼게요. 문단을 시작할 때는 자, 몇 칸을 들여쓰어야 할까요? 몇칸 들여쓰기? 한칸 들여쓰기죠. 자, 정답은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아니고요. 한칸 들여쓰기입니다.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끼는 방법을 떠올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시를 읽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방법 굉장히 많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생각하면서 빈칸 채워볼게요. 첫 번째, 시를 읽고 떠오르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시를 읽고 떠오르는? 그래요, 장면이죠. 장면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장면. 장면. 자, 두 번째. 시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무엇을 떠올려 본다고 했나요? 시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고 했죠.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시속 인물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말고도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얘기했었어요. 뭐? 시를 낭송해 본다.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해 본다. 그럼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표현하는 방법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지금 방법이 나옵니다. 네칸 만화로 그림 그리기.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자, 이거 무슨 방법이에요?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 방법 말고 우리 또뭐 있었어요? 맞아요.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그것도 있었죠. 자, 그러면 무엇을 표현하는 방법입니까?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그래요.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단원의 제목이 뭐였어요?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이었잖아요. 재미나 감동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우리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 공부했었죠. 자, 이것은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과정을 이해해서 우리가 역할극으로 재미와 감동 표현할 때 실천을 해야죠. 자, 이해하면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친구들이 그 과정을 이해했는지 한번 볼까요? 가는요, 역할을 정하는 겁니다. 역할 정하기. 나, 역할극 발표하기. 이거는 연습하고 발표해야 되겠죠? 다, 대본 보며 연습하기예요. 라,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고르기.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되죠. 내가 역할극으로 표현할 부분부터 고른 다음에 역할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마,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자, 발표를 보고니까

신작을 발표하고 난 다음이겠어요.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새롭게 느낀 재미나 감동 나누기. 자, 그러면 순서대로 번호를 적는다면 일단 첫 번째에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고릅니다. 자, 그리고 역할을 정해요. 그리고 대본을 보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역할극을 발표하고 나서 새롭게 느낀 재미나 감동을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기호를 차례대로 적는다면, 라, 그리고 뭐예요? 가, 다, 나, 마. 이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하게 표현하면 좋은 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와 감동을 표현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죠? 1번. 작품을 다시 읽었을 때 친구들이 표현했던 장면이 생각나서 지루하다. 아, 요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친구들이 표현했던 장면이 생각나서 지루한 게 아니라 재밌죠. 틀렸습니다. 2번. 사람마다 작품을 읽고 재미나 감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맞아요. 자, 그래서 7번 문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한 선글라스를 읽기 전에 떠올려 보면 좋은 생각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가 이야기 읽기 전에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면 이야기 읽었을 때더 많은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수상한 선글라스 읽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알뜰장터에서 파는 물건들에는 어떤 치읓 이응이 담겨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뭐예요? 어떤? 그래요. 추억이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와 같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항상 이야기 읽으면서 중요한 세 가지 파악하자고 했습니다. 사건, 배경, 뭡니까? 그래요. 인물, 사건, 배경이죠.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나온 인물은 은소리, 한소리.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죠. 자, 인물은 이야기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건, 일어난 일, 배경은 장소나 시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읽을 때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지금 아래 문장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읽어볼게요. 나는 선글라스를 쓰자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여서 놀라는 한소리와 은소리의 모습이, 자, 이 모습이 뭐했대요? 재미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재미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감동을 느낀 부분인가요? 감동을 느낀 까닭인가요? 감동을 느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재미와 감동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감동을 느낀 부분을 말하고 감동을 느낀 까닭도 덧붙여서 말해주면 훨씬 좋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만점학 문제 선생님과 6번 문제까지 오늘 이 강의에서 해결해 봅시다. 자, 1번부터 2번까지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글 읽고 1번, 2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흥부전을 읽고 흥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 자, 이건 뭐예요?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대요. 자,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내가 감동을 느꼈다. 자, 감동을 느낀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읽으면 나는 제비가 왜 나무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은 흥부전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은요, 제비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앞에 있는 문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디귿 읽으면 감동을 느낀 까닭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자, 기억 부분이 바로 감동을 느낀 부분이었고요. 바로 이 부분이 감동을 느낀 까닭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조금 짜임새 있게 바꾼다면 어떤 문장 삭제하면 돼요? 맞아요. 나는 제비가 왜 나무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자, 이 문장을 삭제해 준다면 훨씬 짜임새 있는 글이 되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글쓴이가 흥부전을 읽고 감동을 느낀 부분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감동을 느낀 부분은 어디였어요? 감동을 느낀 부분은 기역이었죠.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을 흥부전을 읽고 느낀 감동이라고 할 때, 자, 이것이 중심 내용일 때,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글의 짜임에 맞지 않는 문장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중심 내용이 흥부전을 읽고 느낀 감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 글의 짜임에 맞지 않은 문장이죠? 자, 관련이 없는 문장 뭐예요? 니은입니다. 니은 문장은요, 흥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비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니은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어서 3번에서 6번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럼 글을 읽어야 되겠죠? 선생님이요, 글을 딱 봤더니, 아, 우리가 공부했던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라는 글이네요. 자, 우리 이 글에서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공부했었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많습니다. 주변에 많죠? 플라스틱은 과학자인 리오 베이클랜드가 발명한 인공재료입니다. 자,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플라스틱은 인공재료인데 과학자 리오 베이클랜드가 만든 거야. 자, 우리에게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아마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플라스틱의 두 얼굴에서 두 얼굴이 바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 하겠죠? 자, 나 읽어볼게요.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떤 좋은 점이요? 쭉 읽을게요. 플라스틱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장난감, 페트병과 같은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여요. 자, 또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문단은 플라스틱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글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문단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라는 이어주는 말 나왔기 때문에 나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겠구나 짐작하면서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자,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좋지 않은 점, 나쁜 점이죠? 자, 나쁜 점 이야기할 거구나. 플라스틱은 썩는데 300년에서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어 땅에 묻혔을 때 땅이 오염됩니다.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나쁜 점이 있어요. 자,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나쁜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문장들은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했어요. 이런 점이 있군요. 자, 그러면 라 읽어볼게요. 이처럼, 그러니까 앞에

앞서 말한 것처럼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편리함을 주지만 이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여기가 아마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일 거예요. 자,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할 때에 이러한 플라스틱의 두 얼굴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할 때 무엇을 기억해라? 두 얼굴이 뭐예요? 그렇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기억하면서 플라스틱을 잘 사용해라.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단, 뒷받침 문장. 좋아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글을 읽고 이 문제 풀어요.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미에, 플라스틱은 썩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아니죠. 썩는데 300년에서 50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이에요. 틀렸죠? 윤수, 플라스틱은 과학자인 리오 베이클랜드가 발명했어. 맞아요. 성진, 플라스틱은 좋은 점도 있지만 환경이 오염되기도 해. 나쁜 점도 있어요. 자, 맞습니다. 플라스틱은 두 얼굴이 있죠. 자, 그래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 누구예요? 미애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플라스틱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찾아 각각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좋은 점, 나쁜 점 있는데요. 자, 문장 읽고 좋은 점을 말하는지, 나쁜 점을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좋은 점이죠. 쓰레기가 되어 땅에 묻힌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 자, 이것은 나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친구들. 5번, 문단 다의 중심 문장을 찾아 쓰시오. 자, 지금 문단 다, 우리 아까 읽었을 때 중심 내용이 뭐였어요?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플라스틱의 나쁜 점이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심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었죠. 그러나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자, 중심 문장을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 문장 보고 적어주면 됩니다. 중심 문장.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지 쓰시오. 자, 우리 친구들, 문단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글뿐만이 아니라 어떤 글을 읽어도 우리 친구들이 문단의 개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엇으로 문단의 개수를 찾을까요? 바로 들여쓰기를 보면서 문단의 개수를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문단을 시작할 때한칸 들여쓰기를 한다고 했고, 문단이 끝나면 줄바꿈을 하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 어떤 글을 읽어도 문단의 개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지금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라는 글입니다. 자, 여기에서 들여쓰기 한 부분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 부분이 문단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들여쓰기 하나, 그렇죠? 둘, 또 셋. 넷! 이렇게 들여쓰기 네 번이잖아요. 그럼 이게 문단이 몇 개라는 거예요? 네 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들여쓰기 하면서 시작했고, 첫 번째 문단 끝나고, 두 번째 문단 시작할 때뭐 했어요? 줄을 바꿨죠. 여기에다가 이어쓰지 않고 다음 줄에 썼잖아요. 줄을 바꿨습니다. 줄을 바꾸고, 한칸 들여쓰고 또 시작했죠. 자, 쭉 쓰고, 또세 번째 문단 시작할 때 줄을 바꾸고, 한칸 들여쓰고 글을 썼죠. 세 번째 문단 끝나고 네 번째 문단 시작할 때 줄을 바꿨어요. 자, 여기다가 이어서 쓴 것이 아니라 줄을 바꾸고 한칸 들여쓰고 썼잖아요. 자, 이렇게 들여쓰기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를 보면서 문단의 개수 세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단 몇 개예요? 네 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까지 하겠습니다.

0: 함께 풀었습니다. 우리 7번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게요.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부기를 통해서 3단원의 내용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랑크 왕국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핵심 키워드와 학습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키워드와 학습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프랑크 왕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핵심 키워드를 제가 구조화 해보았습니다. 함께 필기하며 들어볼게요. 자, 서로마와 동로마가 4세기에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15세기까지 지속되었어요. 반대로 서로마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5세기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국이 오늘 우리가 배울 프랑크 왕국입니다. 한편 서로마가 멸망하자 서유럽을 지도해 나갈 중앙정부가 없어진 상태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크리스토교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해주고 공동체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가며 그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이로써 로마 교황의 권위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교황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구 증가로 인한 농경지 부족과 4세기 동쪽에서 밀려온 훈족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이 대규모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게르만족들이 로마 영토 곳곳에 나라를 세우고 혼란이 지속되었죠. 특히 게르만 출신 용병 대장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5세기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은 왕국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비결을 함께 살펴볼까요?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의 일파 중 하나인 프랑크족이 세운 왕국입니다. 지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동 거리가 짧아 보급이 유리했고요. 일찍이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여 로마 교회 및 현지인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방패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8세기 초에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투르푸아티에에서 카를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여 크리스트교 세계를 수호했거든요.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카를루스 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최대 전성기로 유추해 볼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카를루스 대제는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수복하고 정복지마다 크리스트교를 전파해 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문화를 부흥시켰는데

어우러진 서유럽 문화권 기틀을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게 있어요. 역사적인 패턴이라고 할까요? 뭔가 전성기를 맞이하면 내리막길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카를루스 대제사 후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는데요. 특히나 베르뎅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현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날 서프랑크는 프랑스,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그리고 동프랑크는 독일의 역사적인 기원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구조화된 판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꼭 기억해야 하는 세기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열된 4세기였습니다. 이 중에서 동로마는 15세기까지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서로마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5세기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질서를 유지해준 종교가 바로 크리스토교였고, 그랬기 때문에 로마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다라는 내용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의 핵심 왕국,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프랑크족이 세운 왕국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다른 왕국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동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보급이 유리했고,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함으로써 현지인들과 크리스트교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가지고 온 황제, 바로 카를루스 대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카를루스 대제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요. 어디까지 확장해 나갔나요? 그렇죠. 옛 서로마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를 부흥하기도 했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카를루스 대제에게 너 마치 옛날의 서로마 황제 같아 라고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적어 볼까요? 카를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줬습니다. 이를 서로마 황제 대관이라고 하며 함께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써 카를루스 대제의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카를루스 대제가 사망한 후 프랑크 왕국은 분열하게 되는데요.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확인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4세기 혼족의 압박으로 괄호는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괄호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게르만족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괄호는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가 융합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요. 괄호에 들어갈 사람은 네, 카를루스 대제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와 글을 바탕으로 한 구조화된 내용을 통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20강 현대세계의 전개와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근대가 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세계가 형성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흐름은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입니다. 그 대립이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첩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둘은 지속적으로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쟁처럼 뜨거운 전쟁은 아니지만 차갑게 눈빛 교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게 완화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볼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즉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냉전 체제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전개됐어? 제3세계 어떻게 등장했어? 냉전 체제 어떻게 완화됐어? 결국에는 냉전 체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더 넓어지고 더 많이 확산되게 됩니다. 어떻게 인권이 확산되었는지 특히 민주주의와 여권이라고 하면 여성의 권리인데 그 부분의 신장 부분 살펴볼 거고요. 과거와 다르게 세계가 되게 하나의 긴밀한 연결체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걸 세계화라고 부르는데 세계화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지역 세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세계사의 마지막 장을 닫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대국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뒤로 빠지게 되고 그 자리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도 경험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참혹하다라는 걸 이미 다 공감한 상태였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쓰면 상대방도 쓴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전쟁하지 않고 둘은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이 시기를 차가운 전쟁,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긴장감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춥다. 주변 국가들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냉전 체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의 세력이 확대됩니다. 특히나 소련이 독일을 공격할 때 동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유럽과 독일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민족주의랑 완전 반대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랑 반대되거든요. 자본주의란 자본가가 자본을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합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의 그런 공장들, 생산수단을 공유화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두 경제체제가 양립할 수 없는데

미국은 자본주의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게좀 걱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확대되면 자본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미국의 두 번째 독트린입니다. 첫 번째 독트린은 먼로 독트린이 있었죠. 라틴 아메리카 독립 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인데요.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독트린의 의미가 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셜 계획을 발표하는데 마셜 계획도 여기에 연장선에서 공산주의 세력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유럽이 이러한 마셜 계획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두 개가 너무 중요하고 냉전 체제 형성 부분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트루먼 독트린 먼저 보면 현 시점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겠죠. 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원은 경제적, 재정적인 원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에 이어서 먼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 자체가 공산주의 세력을 대놓고 이제 막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소련에 대한 이제 공격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소련도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코민포름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게 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대립은 크게 이 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 중심이고요, 마셜 계획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공동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이 중심이고요, 코메콘이라고 하는 경제 원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표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형성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과 대립은 이제 표면화됐어요. 그리고 이어졌던 사건이 소련의 베를린 봉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이제 마지막에 영국, 프랑스, 미국에 의해서 서독과 소련에 의해서 동독으로 이제 통치가 분열되게 됐는데 수도였던 베를린도 두 개로 쪼개지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련이 연합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베를린 봉쇄를 통해서 이 대립이 완전 이제 심각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런 냉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중국에서는요, 국공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공 내전이 뭐냐면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둘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맹, 합작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합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승리하냐면 중국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됐고요.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대립으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즉, 지금 공산당과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이에서 대립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 봉쇄 같은 경우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개국의 독일 분할 점령인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각 진출해서 독일을 두 개로 쪼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서쪽 독일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함께 통치하게 되고요. 동쪽 독일은 소련이 통치하게 됐는데 특히 동독에 있었던 베를린 지역도 두 개로 쪼개서 구분해서 통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이제
소련에 의해서

베를린이 봉쇄되니까 육지 교통로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생필품을 운반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전 체제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됩니다. 아까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쪼개졌다고 했었죠. 거기서 소련이 장벽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냉전이라고 하는 거, 독일의 분단이라고 하는 게 체감이 되게 됐던 것이고요. 아메리카에서는 소련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쿠바라고 하는 국가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미국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이 거의 핵무기까지 불사하면서 약간 대립의 각을 세웠는데 결국에 소련이 한발 물러서게 됐던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때 자료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정말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라고 할 만큼 위기 상황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게 됐던 게 1970년대인데 냉전이 완화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한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를 이끌던 북베트남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였던 남베트남 중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돼요. 1975년에 북베트남 승리하게 되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은 독립 영웅이었던 호찌민이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밑에 뭐를 깔고 앉아 있냐? 핵무기로 보이는 이 미사일을 깔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보면 지금 나 미사일 누른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게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잘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이 거의 날 뻔했던, 냉전이 절정에 치닫았던 게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3세계라고 하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제3세계는 어디서 유래가 된 단어냐면요. 우리 프랑스 혁명 기억나시나요? 프랑스 혁명에 보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신분이 있었죠. 그리고 제3신분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고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공산주의 경제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이들에 의해서 냉전이라고 하는 흐름이 크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3세계가 등장합니다. 전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이 출현했고, 이들은요, 비동맹주의를 내세웁니다. 즉, 미국이 이끌던 제1세계와 소련이 이끌던 제2세계, 어느 진영과도 동맹을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동맹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 5원칙을 내세우게 되는데, 1954년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얼라이가 상호 불가침과 평화 공존 등의 합의를 했던 다섯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리게 됩니다. 29개 대국 대표가 모여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다음에 상호 존중 등을 강조했던 평화 10원칙을 결의하게 됩니다. 평화 5원칙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동맹회의를 열게 됐는데, 196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전개 부분을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아무튼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국가들은,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등장했던 신생 독립국들이 많았고요. 그들은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히나 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는 제3세계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표됐던 평화 10원칙의 내용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 다른 나라의 정치에 대한 개입 또는 간섭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한 집단 방위 체제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국가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 부분이 특히나 제3세계가 냉전 시대 때 했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이 어떤 거냐면 미국과 소련 중심이었던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참가국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모든 국가들이 제3세계에 들어와서 뭐 일본 미국이라든지 소련으로부터 아예 독립적인 노선을 걸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목소리라든지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되면서 냉전은 점점 절정에서 완화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대립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에서 가장 큰 국가, 강대국은 소련과 중국이었는데 이두 국가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서도 개혁이 시도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독자 노선 추구하면서 제3세계를 이끌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에서 좀 계속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프랑스가 독자 노선 추구하면서 나토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제3세계가 등장하고 유럽의 통합운동, 일본의 성장 등이 있으면서 냉전이 점점 완화의 분위기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였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 닉슨 독트린은 어떤 거냐면 더 이상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각국의 방위는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핵무기에 의한 방위만 책임져주지, 기타적인 방위는 알아서 해라. 우리 발 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닉슨 독트린 이후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일부가 철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던 것이죠.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핵이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위협적이거든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일 그런 무기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군비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자, 핵무기를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냉전 체제에서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서독과 독일의 분열에 관련해서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냉전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자, 이 시기쯤에 이제 사회주의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일단 공산주의 세력을 이끌던 소련에서 그게 시작됐는데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와 통제 경제 체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침체까지 오게 됐다가 일단 소련의 가장 큰 배경이었어요. 냉전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소련과 미국의 격차가 이미 너무 심했거든요. 소련이 따라잡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시도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약간 자본주의, 약간 좀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볼수 있을 것 같고, 글라스노트는 어떤 거냐면 언론의 자유, 정보 공개와 같은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도입했고요. 언론 통제를 완화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소련은 더 이상 불간섭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의 몰타회담을 통해서 냉전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냉전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세력의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련 내에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원래 소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국가들이 연방체제로 묶여져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 연합이라고 하는 느슨한 형태로 묶이게 되는 거죠. 독립국가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성되게 되면서, 소련이 해체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소련 해체 이후에 이 소련이 가로막고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들, 그들의 이제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민주적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바웬사가 집권했다. 이 부분이 좀 교과서에서 강조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됐는데 그동안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이때부터 사회주의권이 좀 변화되면서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은 국공내전 승리한 이후에 중국은 공산화가 이제 됐었죠. 그래서 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권력을 잃게 되자, 힘을 잃게 되자, 이들은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그 권력을 이제 다시 권위를 되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중국은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 덩샤오핑은 뭐 쥐를 잡는데 검은색 고양이고 뭐 흰색 고양이 뭐가 중요하냐, 그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요, 경제 특구를 지정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적인 목소리까지 있었는데, 그게 텐안먼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였는데, 중국 공산당 관점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산당 측면에서 지금 경제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정치 민주화 요구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진압되면서 중국의 정치 민주화는 좀 물거품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정리하자면, 소련이라고 하는 냉전 체제의 한 축이 붕괴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냉전이 점점 끝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냉전 이후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됐는데, 각 지역별로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협력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유럽 연합 EU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 그 흐름 같은 거 있는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태평양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경제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APEC이라고 하는 경제 협력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프리카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뭐 라틴 아메리카 통합 기구와 같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축이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되고 있다, 다각화되고 있다가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는데,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민권운동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움직임으로써 약간 인종적인 차별을 없애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말하는데, 남성 중심 사회 체제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 변화 추구를 이제 주도했던 게 대표적으로 여성 운동이었습니다. 노동 운동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단체 교섭권 등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노동 운동도 함께 볼수 있고요. 반전 평화 운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대표적인 반전 평화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환경 운동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 사막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권 운동과 환경 운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운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부터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나
이 백인 사회가 이제 주축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흑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거든요. 1950년대부터 흑인 민권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발단이 됐던 사건은 몽고메리 시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있습니다. 흑인이 버스에 탑승하는 거를 좀 거부했다. 이 사건 이후로 흑인들의 불만이 그리고 커져가게 됐고,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서킹입니다. 마틴 루서킹이 워싱턴 행진을 통해서 어떤 명대사를 날리게 되는데, 바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어떤 꿈이냐면, 그 세계에서는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고 다 같이 어우러서 놀수 있는 그런 사회를 나는 희망한다. 라고 하는 이제 연설을 했던 게 워싱턴 행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서킹 이후로 여러 가지 흑인 운동이 진행되다가 민권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흑인에 대한 차별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968년을 기점으로 발생했던 6·8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있었던 전쟁을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게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국가 권력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항 운동, 뭐 저항 음악, 락커 같은 게 이때 크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 뭐냐면 분리 정책이에요. 그 이전에 백인들이 흑인과 분리하려고 만들었던 정책이 있는데, 이거에 맞서서 저항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요. 인종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기도 했었습니다. 환경운동으로 볼 텐데요. 일단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자. 우리가 지금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도 아름다운 지구를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되게 강조했고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거냐라고 하는 회의도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피스, 뭐 WWF와 같은 민간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도 크게 이제 여러분들 볼수 있는데, 일단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게 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졌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로 여행 가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게 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묶이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계화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개 양상을 보면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고요.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했었는데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두됩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화와 관련해서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계 무역 기구가 결성되고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무역도 활발해지게 되고요.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국가에 이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변화는 일단 자본 노동의 국제적 이동으로 다국적 기업이 성장했고 세계 시장이 통합되었고요. 세계적인 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 융합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되게 흔하게 볼수 있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문화 획일화 현상도 발생하게 됐고요. 이주민과 난민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사회 문제와 문화 갈등 역시 우리가 지금 직면한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선진공화국과 남반구의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면서 남북 문제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부작용도 증가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이 강좌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신 성적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 주식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주식투자 인구 1,500만, 뭐 한 서너 명에 한 명은 주식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주식투자가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자산관리,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한 이 투자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누구나 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 초대했습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 이효석 대표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여러 금융기관에서 자산운용이나 애널리스트로 일하셨고 네. 지금은 개인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교육을 하고 계신데 네.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주식투자 꼭 해야 됩니까?
1: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잘 살다가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아마 10년 전에는 내가 뭐 은퇴하고 나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150만 원만 써도 충분히 살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거든요.
0: 안 되죠.
1: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0: 그렇죠.
1: 소위 말하는 구매력이죠.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살다 죽고 싶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0: 그러니까 수익이 있어야죠.
1: 그렇죠.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잘 죽기 위한 거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전반전은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고요. 후반전은 은퇴한 이후거든요.
0: 예.
1: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자산을 사서 은퇴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데 은퇴 이후에는 내가 그때까지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0: 네.
1: 대안이 많지 않다. 그래서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 자산을 팔면서 이제 쓰면서 이제 살아가겠죠. 은퇴 이후에는 팔다가 다 떨어지면 자산이 죽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경우 이게 잘못 죽은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자산보다.
0: 물론이죠.
1: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outlive라고 표현합니다. 내 자산보다 오래 살아버리는 리스크.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의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뭐 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좋은 투자 대상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다시 한번
0: 네.
1: 좋은 투자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돈 벌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 살다가 잘 죽으려고
0: 그렇죠.
1: 하는 거다.
0: 네.
1: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저 전통적인 교과서적 가르침에 의하면 주식 투자는 뭐 고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투자잖아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 정도만 너무 과하지 않게 그것도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으니까 간접 투자 중심으로 펀드에 가입하거나 뭐 이런
1: 네.
0: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1: 네.
0: 배워왔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맞는 말입니까?
1: 맞는 말이고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은 언제 올라요? 언제 빠져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능력 범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범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개별 주식을 사서 내가 그 주식이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를 알아서 빠지더라도 견딜 수 있고 오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도 되는데
0: 네네.
1: 그렇지 않은데 어떤 질문이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를 우리는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0: 예.
1: 펀드.
0: 예.
1: 근데 이제 과거에는 펀드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펀드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ETF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0: ETF라는 게 그 무슨 지수에 연계해서 결국 펀드처럼 움직이는 건데.
1: 맞아요. ETF의 F가 펀드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펀드를 펀드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드는
0: 그렇죠.
1: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ETF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펀드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려면은 어디 가가지고 뭐 쓰고 네. 복잡한 거 하지 않고
0: 네.
1: 그냥 내가 그냥 MTS나 HTS 켜서 그냥 내가 펀드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듯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0: 그러니까 ETF를 내가 사면 펀드에 가입한 거고
1: 그렇죠.
0: 그걸 팔면 펀드에 해지한 거고
1: 맞아요.
0: 그런 거죠.
1: 그러니까 가입과 해지를 엄청나게 쉽고 편하게 예, 예. 게다가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낮춰서 그렇죠. 만들어놓은 걸 ETF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서 ETF의 성장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제일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0: 어허.
1: 무슨 말이냐면요. 해외에서는 펀드에 가입해놓은 거 귀찮아서 안 옮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펀드에 투자한 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스스로 ETF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싸요. 그러니까 ETF로 옮기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해외 투자자들은 귀찮아서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부지런하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ETF 시장이 뭐 400조 원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ETF라는 상품을 만드는 운용회사들이 있죠.
0: 그렇죠.
1: 그 운용회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더 좋은 상품을 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이 운용사들이 경쟁한다는 것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0: 선택지가
1: 점점 더 싸집니다.
0: 그렇죠. 선택지도 많아지고
1: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걸 의미해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게 아니 내가 지금 개별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ETF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0: 네. 그게 이제 아까 능력 범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던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요즘은 ETF도 매우 다양해졌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 전체에 연계되는 거, 코스닥 지수 전체에 연계되는 거, 그 중에 특정 업종하고만 관련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게 이제 마치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료 회사에서 무슨 우유, 흰색 우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다양한 신상품이 나오듯이
0: 예.
1: 운용회사에서도 새로운 ETF를 만들어야 저 ETF 좋다더라. 저 ETF 수익률 좋다더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ETF를 많이 출시를 하죠. 그래서 그런 ETF들도 좋은 수익률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면 그것도 이제 좀 알아야 뭘 선택할지를 고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ETF를 사는다 하더라도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정말 개별 종목을 자기가 사고 팔까지 해야 한다면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되고
1: 네네.
0: 그래서 주식 투자하려면 공부해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떤 공부예요, 그러니까?
1: 자,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투자가 공부를 한다고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늘어요, 그게? 투자 실력이 늘긴 늡니까? 그렇다고 운 아닌가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왜 저는 투자를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게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위한 발버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무슨 말이죠? 본성에 반하다.
1: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역도 국가대표 선수다. 그러면은 역기를 계속 들어야 근육이 커지고 더 무거운 걸 들을 수 있잖아요.
0: 예.
1: 이거는 중력에 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0: 당연하죠.
1: 그런데 투자는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손실 난 종목은 꼴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둬요.
0: 안 팔고.
1: 네. 그리고 이익 난 거는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손이 가서

0: 나중에는 이익 난 거는 비중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개인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포트폴리오에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난 종목도 있거든요. 막 수익률이 100% 난 종목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한 주 있어요. 왜냐면 다 팔아버렸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비례해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아버려요. 손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비중대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손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안 보고 싶어요. 고통이 반감됩니다. 그러면서 안 팔아도 스스로를 위안하게 돼요. 이것은 그냥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매를 잘하고 이익 실현을 덜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왜냐면은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면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막 오르면 그때야 뒤늦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1: 뛰어들죠.
0: 그럼 그때 같이 똑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냐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미리 해놓고 남들이 흥분할 때는 다 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위한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 인간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나 자신에 대한 공부고 인간에 대한 공부가 제일 먼저입니다.
1: 네.
0: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능력 범위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 이 정도의 능력 범위가 있구나 없구나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아,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운전도 하다 보면은 내가 운전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투자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 나 이거 못하는 사람이네. 아, 나는 이건 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그 기회 손실들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회 손실을 덜 보면서 나를 이해하면서 그래도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이제 투자의 공부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1: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뭐 천만 원, 1억을 이제 내가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먼저 지금 내가 투자할 시점인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0: 그 타이밍을 잡고 싶은 거는 누구나 욕망이 있죠. 그런데 누구도 그 부분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1: 그거 알면 사실 모두가 부자 되죠.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라는 단어보다는 타임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거든요.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싸게 사고 싶고 남들보다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욕구거든요. 저는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할 수도 없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어요.
1: 그러면,
0: 저도 지금까지 계속 하지만
1: 알겠습니다.
0: 남들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 그러면 일단 결심했으면 일단 투자 시작한다.
0: 그러면 타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1: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0: 게임이라는 걸 얘기를 제가 써야했는데 투자는 게임이에요. 전반전은 은퇴할 때까지예요.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을 오랫동안 내가 투자하는 기간을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지 내가 빨리 사야지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타임을 시간을 길게 투자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번 투자하고 계속 손대지 않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는 거죠.
0: 그럼요.
1: 그런 네. 거죠.
0: 그런 과정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최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 다른 내용은 모르더라도
1: 네.
0: 남들과 반하기 위한 인간의
1: 네.
0: 본성이
1: 네.
0: 남들하고 좀 다른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자,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가 이건 고민하지 마라. 자, 좋아요. 그럼 일단 이제 결심을 하고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ETF도 좋고 종목도 좋고 뭐에 투자할 것인가? 이건 뭘로 어떻게 그 결정합니까?
0: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이걸 먼저 해야 되고 아시는 분들일수록 이걸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1: 지수 전체.
0: 네, 지수 예. 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난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특정 섹터. 최근에는 AI 섹터가 너무 좋으니까 AI와 관련된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좋

0: 모아지는 기업들이 모아져 있는 섹터를 내가 공부해서 찾아서 그 섹터 ETF에 계속 투자한다.
1: 그렇죠.
0: 이게 이제 두 번째 중간이고요.
1: 예.
0: 마지막이 종목이에요.
1: 그렇죠.
0: 이것까지 하고 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한번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지.
1: 먼저 지수, 그 다음에는 업종 내지 섹터,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종목.
0: 네.
1: 이런 식으로 가라.
0: 순서가 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1: 네.
0: 순서가 있다. 이렇게
1: 네.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샀어요. 그럼 언제 팔아요?
0: 자, 언제 파느냐 이거를 이제
1: 어떤 사람은 뭐 손실은 10% 보면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0: 그렇죠.
1: 말하는 사람도 있고
0: 네네.
1: 오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전반전 끝날 때까지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하는 게임은요 전반전 끝날 때까지 최대한 많은 금융 자산을 모으기 게임이에요.
1: 예, 예.
0: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게임이 아니고요. 사고 팔아서 결론적으로 내 전반전 끝날 때 얼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 게임이지. 지금 팔아? 지금 사? 어떻게? 지금 손실 났는데 팔아봐. 이거는 그냥 세부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많은 자산을 갖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익 실현해요? 손절매해요? 이런 질문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비중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렇죠.
0: 내가 지금 금융자산이 이만큼 있거든요. 금융자산이 뭐 1억 있어요. 1억 중에서 주식의 비중을 얼만큼 가져가야 돼요? 근데 뭐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볼까요? 주식이 좀 줄었으니까 주식을 늘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자산 중에 주식의 비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 주식 중에서도 아, 이 섹터가 더 좋으니까 이 섹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1: 예, 예.
0: 이런 거지. 그러면 주식을 잘 해가지고 팔아먹겠다.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럼 게임을 중간에 안 하고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을 샀으면 절대 은퇴할 때까지 파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1: 네.
0: 1학년, 2학년, 3학년 있다고 했잖아요. 1학년, 그러니까 지수 투자는 은퇴할 때까지 안 팔아도 돼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흐름이 있겠지만 더 사가지고 어쨌든 주식시장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는다면은 그런 투자는 1층에서 하시고 1학년에서 하시고 2학년은 계속 섹터에 대한 ETF니까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샀다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발굴했다면 3학년 나왔을 때 3층에서 또 이렇게 투자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비중을 관리하는
1: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0: 그렇죠.
1: 그런 거죠.
0: 구성을 변화시키는 거지 사냐 파냐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1: 아니 근데 말씀은 맞는 말이지만 구성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결국은 뭐를 팔고 뭐를 사고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뭘 사고 뭘 판다라는
1: 예.
0: 개념은 결국은 비교의 개념이거든요.
1: 예.
0: 내가 지금 언제 팔아요, 언제 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비싸다, 싸다. 아니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싼 거 팔고 싼 거 팔면 사면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이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겁니다. 결국은 어떤 두 개의 자산을 놓고 섹터 ETF가 됐든 개별 종목이 됐든 뭐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다 혹은 싸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 능력은 결국 이 회사든 ETF든 가치 소위 말하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가치에 비해서 비싸다,
1: 예.
0: 가치에 비해서 싸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1: 네.
0: 그냥 주가가 올랐으니까 비싸다, 주가가 빠졌으니까 싸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1: 네.
0: 가치에 비해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은 최소한 필요한 거죠.
1: 바로 그 가치 평가를 뭘 가지고 합니까? 뭐 기업 같으면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것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0: 이제 2단계, 3층으로 올라왔다는 가정하에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흔히 말하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를 투자하는 주식이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회사랑 주식은 관계가 없어요. 그 회사들이 직원들이 일하는 거랑 주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 왜요?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주식값이 오르는 거고
0: 네.
1: 그런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1: 관계가 있죠.
0: 그렇게 만들도록 계약을 해가지고 억지로 묶어놔서 이게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잘 생각해 보니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관계가 있도록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가 빠지면 얘가 빠질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것이 주식시장이고 그 판에서 사람들이 야 싸다 비싸다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잘 붙어서 올라가고 잘 붙어서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1: 그렇죠.
0: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회사 있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야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0: 거죠.
1: 그러려면 뭐 재무제표 같은 거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회사에 대해서 안다는 게 뭘 안다는 거예요?
0: 회사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요. 재무제표는 이 회사에 대한 최소한이고요. 정말 이 회사가 뭐 저도 회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밤새요. 우리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 자랑할 거 많고요. 못도 많고요. 못도 많아요. 고객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정도의 성과가 났습니다. 매출은 이만큼 나왔는데요. 직원들한테도 나눠주고 세금도 내고 이자도 내고 뭐 하다 보니까 이익이 이만큼 남았어요.
1: 예.
0: 요 이익 있잖아요. 이익. 이 이익이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지금 금고에는 돈이 이만큼 있어요. 이런 자산들이 있어요. 다 부채 빼고 남의 돈 빼고 내 돈이 이만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재무제표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분석한다 이런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죠. 이익이 얼만큼 났느냐.
1: 이익.
0: 그리고 이 이익이 올해 말고 내년에 얼만큼 늘어날 거냐. 이거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래서 회사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또 최소한의 능력인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몇 배 정도 주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올해 200조 원의 순이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몇 배 정도를 줘야지 적당한 거지? 그걸 우리는 멀티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멀티플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몇 배 곱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는 가게가 있어요. 장사를 하는 그런 뭐 음식점입니다. 1년에 뭐 1억을 벌어요. 그럼 그 장사를 하는 그 가게를 얼마에 주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몇 배냐는 거예요.
1: 그렇죠.
0: 1억을 버는데 근데 어차피 너 내가 나한테 팔면 너 일 안 할 거니까는 1억밖에 못 주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한 배죠. 10배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0배. 이게 이제 PER이라고 하는 멀티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 PER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아까 제가 집에 있는 그 장고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 거기다 몇 배 곱할 거냐? PBR이죠. PER이냐 PBR이냐. 요런 개념까지만 아셔도 가치평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이런 거는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사실은 뭐 일반 투자자도 그렇지만 전문가도 마찬가지인 게 매일매일 어떤 특정 종목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지금 그 가치에 비해서 값이 비싸다 생각해서 파는 거고 누군가는 아직 싸다 생각해서 사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1: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물건을 놓고 전문가도 개인도 서로 판단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1: 돌아가는
0: 거고요.
1: 돌아가는 거고.
0: 그렇게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아니 주식도 약간 좀 도박스러운데 저런 걸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게 내버려둬도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 너무 좀 도박스러운데 막 그 사행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막.
1: 예.
0: 근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들이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적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적정한 가치가 찾아지면 마치 기업에서 내가 일을 잘한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면 더 열심히 하고 못한 사람은 혼내주고 하는 것처럼 그 기업들도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잘 돌아갑니다.
1: 맞아요.
0: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제가 지금 질문을 던져놓고도 참 이게 수준 낮은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한 게 물론 특정 시점에서는 서로 판단이 다르니까 사거나 팔죠. 그러나 집단지성이 작동한다는 말은 결국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고 그쵸.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려가는 거고
0: 맞아요.
1: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네.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이 주식시장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누구나 사람들이 돈을 걸고 하는 게임에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1: 예,
0: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 이 회사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전 국민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0: 엄청나게 빚내서 투자했어요. 어떻게 빚내서 투자했지? 이분은 저기 보험회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보험회사에서 사람들이 보험을 낼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니, 그렇게 위험한 짓을, 아니, 보험이,
1: 그러니까. 어떻게,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능력 범위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아니, 어차피 보험금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보험 타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 예.
0: 그 안에 내가 주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또 B2는 결국은 내가 이 빌린 돈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 질문에까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1: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은 아닌 거예요.
0: 아마 근데 지금 EBS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좀 더 솔직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대부분 사람은 하지 마라. 네. 그 말씀인 거죠?
0: 네. 대부분은 빚을 내서 투자했을 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빚을 내서, 아까 이제 워렌 버핏이 빚을 낸 거는 어떤 빚의 특징이 있냐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줘도 되는 돈인 거예요. 즉 대출의 만기가 엄청나게 긴 거죠. 근데 B2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몇 개월 잠깐 빌리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몇 개월 안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안에 돈 못 벌면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빚을 내더라도 빚의 성격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빌릴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잠깐에서 나 전세금 낼 때는 전세금 내기 전까지 잠깐 주식할 이거는 매우 높은 확률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쫄리거든요.
1: 네,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도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개인 방송 하고 계시지만, 요즘 주식 투자 관심 있는 분들 볼 수 있는 그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많아요.
0: 네.
1: 무슨 리딩방 이런 것도 너무나 많고.
0: 네, 네.
1: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거나 막 봐도 됩니까? 경계해야 합니까?
0: 사실 뭐 제가 이걸 보지 마세요 하더라도 보시는 분도 보실 거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렌 버핏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자가 얘기하는 건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나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하는 리딩방은 돈을 많이 받으세요.
1: 맞아요.
0: 왜 그런 걸까요?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고 이건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지불하냐면요, 나의 선택을 대신해 주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대신해 주는 데 돈을 내요. 워렌 버핏에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봐야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거기는 돈을 못 내겠는 거죠. 하지만 리딩방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고민 대신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리딩방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돈을 내고 지불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1: 네.
0: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들의 도움에 의지해 가지고 버는 돈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반드시 뺏어갑니다. 반드시 뺏어가요. 워렌 버핏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능력 범위를 키우고 해가지고 번 돈은 안 뺏어갑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전, 후반전까지 이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쪽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네, 역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이쪽에 가서 돈을 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 네. 자, 지난해 올해 뭐 우리 주식시장 정말 뜨겁습니다만, 좀 긴 호흡으로 보니까 10년 동안의 이 주식 그 변동이나 수익률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이 여전히 낮더라고요. 그 얘기는 10년의 흐름으로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그동안 너무 못 올랐었다, 안 올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0: 네.
1: 그런 거죠.
0: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주식시장이 올랐던 거는 메모리를 만드는 반도체 회사가 AI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몸값이 올랐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과거에는 빅테크 회사들한테 이걸 우리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단계에서, 최근에는 빅테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 호텔 잡아놓고 지금 살아요.
1: 계속 네, 우리 좀 주세요.
0: 우리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 할 테니까 나 줄 서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0: 근데 이런 상황이 해소되기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꺼지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계속

0: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 번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의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가 있고 이 회사의 주인, 주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두 관계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 회사의 이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갈수 있도록. 근데 이 주주들한테 갈수 있도록 이 연결된 이 파이프라인에 이 구멍이 나가지고 줄줄줄줄 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대주주들이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면 하는 행동 중에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을 줄 수도 있고 회사의 주식을 그냥 자기가 산다고 해서 자기 주식을 산다.
1: 자사주.
0: 자사주 매입 이런 거
1: 그렇죠.
0: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소각하지 않는 거는 상상을 못 해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사주 매입해놓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팔기도 하고 뭘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외국에서는 미국 투자자들은 아예 이해를 못 합니다.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가 보면서 얼마 전에 어떤 모 회사에서 자사주를 소각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1: 그럼요.
0: 외국인은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했다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자사주는 원래 사면 바로 소각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었는지를 이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쌌었던 거야? 이해를 못 합니다.
1: 그래서 얼마 전 법을 바꿔가지고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말씀하신 우리 주식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그런 제도적 기반들이 만들어진 거죠?
0: 네, 그게 이제 시작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으로 자산을 쌓아서 전반전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도 되는 그런 시장이 될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1: 가고
0: 것
1: 있다.
0: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한동안은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미국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국내 기업도 잘 모르면서 미국 기업까지 공부한다? 이거 좀 너무 위험했던 거 아니에요?
0: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특히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 그러니까 뭐 S&P 500이나 뭐 나스닥 이런 지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오를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찜찜해요. 옛날엔 그랬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버블이 터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걸 믿고 미국의 지수에 투자하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잖아요. 늙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그러면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 보면 그 새로 바꿔 끼면 됩니다. 낡은 거는 빼고 새로운 거 넣으면 돼요.
1: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계속 나쁜 건 빼고 좋은 걸 넣는군요.
0: 진화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도 공정해야겠죠. 예를 들자면은 나는 얘가 안 좋아 보이지만 얘가 그냥 그래 뭐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정한 경쟁 하에서 안 좋은 거, 오래된 건 빠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가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수에는 투자 가치가
1: 있다.
0: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1: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또좀더 능력이 있어야 업종도 고르고 종목도
0: 그렇죠.
1: 고르는 거죠.
0: 그렇죠.
1: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하는 단타 매매자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단타 비중이 높다고 그래요.
0: 네.
1: 맞습니까?
0: 좋아하시죠. 네. 저는 이제 이거는 저는 보면은 단타를 하는 거는 보면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젊은 남성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왜냐면 전형적인 오버컨피던스죠. 과잉 자신감.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명확한 게 그렇게 단타를 하시게 되면 비용을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1: 계속
0: 세금이
1: 세금
0: 나가고요.
1: 나가고
0: 그다음에
1: 수수료 나가고.
0: 수수료가 나가고요. 근데 세금과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대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걸 반복만 해도 한 5에서 10%는 나올걸요? 5에서

0: 10%를 이겨야 최소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가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대부분 거래 수수료나 세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금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사고 기분이 안 좋아서 팔고 기분이 좋아서 사고 이런 것만 반복하다가 그냥 세금 많이 내면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금을 계산해 보면 순위 정말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1: 단 아무튼 절대 하지 마라, 한마디로.
0: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서 수수료를 낮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닌데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단타를 해서 이기겠다는 건 누굴 이기겠다는 거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다 뽑아가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로운 알고리즘만 3개 올려놓고 너는 퇴근해 이렇게 해요. 뭐 연봉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그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애들이 계속 알고리즘 올립니다. 그럼 그 알고리즘을 전다 모으겠죠? 근데 그것 중에서 잘돼 있는 거 이런 걸몇개 뽑아요. 그리고 몇개 뽑은 걸로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건 버리고 계속 갈아껴요. 제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느냐를 질문해 보세요. 전 세계 제일 똑똑한 애들이 수도 없이 잠만 자, 뭐 잠, 밥만 먹고 막 하는 그 알고리즘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만 계속 갈아 끼우는 그것보다도 내가 단타로 잘할 수 있다?
1: 아이고.
0: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네.
1: 자,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늘려가고 계속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좀 바꿔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 시점이 딱 왔어요. 그 이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은퇴 이후에는 최대한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서 자산을 파는데 급급하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이 자산이 스스로 알을 낳도록 배당을 주든지 아니면 이자를 주든지 내가 이거를 팔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소득을 미리 설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반전에 끝내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은퇴 이후에 계속 알을 낳아서 배당도 주고 배당도 더 많이 주고 계속 그냥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당을 안 주고 이자를 안 주는 자산만 가지고 있다면 계속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팔지 않는 자산, 팔지 않지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자산으로 많이 최대한 모아놓으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산이 없다면 어쨌든 그 자산을 계속 조금이라도 덜 빠지는 자산으로 운용을 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후반전 때는 무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쌓아놓은 자산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 전반전 때는 어쨌든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 후반전에는 최대한 이게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도록. 얘는 나중에 죽도록 그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가 배당률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0: 맞습니다. 네.
1: 그거 왜, 그좀 올릴 수 없습니까? 그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일 텐데요.
0: 네. 배당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과세라는 측면에서 배당을 주든 아니면 주식을 팔든 대주주가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받는 거나 나중에 주식가가 올라서 파는 거나 이게 똑같은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그 우리 선진국 지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좀 이제 들어갈 때가 되진 거 아니에요? 제도적 기반도 좀 만들어지고 하면은.
0: 네, 실제로 보니까 저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7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밑에 뭐 영국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들어갈 수 있는
1: 그죠.
0: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선진국 안에서 비교를 하겠죠. 선진국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성장률이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잘 보시면 영국 뭐 이게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성장이 좋아요.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다른 더 많이 성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선진국에 들어가면 그런 국가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또그 안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1: 그렇죠.
0: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 어찌 보면 이제서야 우리 주식시장이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서 주식 투자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0: 제가 주식을 좋아하고 열심히

0: 매일매일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주식은 세상을 보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에는 인간의 집단 지성이 들어와 있어요. 무엇을 알고 싶은 집단 지성이냐면 미래를 알고 싶은 집단 지성입니다. 난 도대체 세상이 AI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어떤 회사가 이길지 궁금하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것 같다라는 걸 자기 돈을 내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주식시장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학습지입니다. 주식시장을 공부하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문제를 푸는 그런 좋은 기업에게 가치를 부여해줘요. 아, 그러면 세상은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공부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 열심히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진짜 내가 기업을 아느냐, 업종을 아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이게 출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 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0: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 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전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챕터 6, 동명사와 분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객관식 문제를 쭉 풀어볼 겁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볼 거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건데, 특히나 중요하다 혹은 설명이 많다라고 하는 문항을 집중적으로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달릴 준비 되셨죠? 1번부터 확인해 보죠. 1번부터 3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The witness. Witness는 우리말로 목격자입니다. 그 목격자는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The robber 강도를 기억할 수 있었대요. At the crime scene. 범죄 현장에서. 그런데 강도를 무엇한 것을? 본 것을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와 같이 얘기를 해야겠죠. Remember 다음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ing 형태, 동명사를 써야 한다. 정답을 몇 번? 2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혹시나 witness라든지 robber, crime scene과 같은 표현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표현까지 정리하고 가면 돼요. 2번 보죠. 너는 생각해? Your new car, 너의 새 자동차가 was worth 무엇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이때, be worth ing 형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봤을 때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르면 돼요? 3번으로 고르면 되고,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어지는 3번. 아이들은요, 보고 있습니다. Their kites, 그들의 연이 하늘에 날고 있는 것을, 하늘에서 날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할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날고 있는 이라는 능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 무엇일까? 4번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 의도는 현재 분사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에서 5번은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no one 다음에 to do a dangerous job. no one 다음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이 뒤에 있는 to 부정사에 무언가 맞지 않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는 동사를 잡아내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3번 prefers 맞는 거 같나요? 맞아요. enjoys 맞나요? 여기서 무언가 이제 삐걱거리죠. 1번, 3번, 4번, 5번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거나 목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enjoy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ing 형태가 와야 하는데 to도를 썼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물론 집어넣었을 때 의미는 통하긴 하지만 형태상의 문제가 있다. 이어지는 5번. 그들 모두는요, learning how to drive a car.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만두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의미는 다 통하지만, 이번엔 ing를, 즉,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는 동사를 찾으면 돼요. 그럼 바로 3번입니다. refuse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동사하는 것을 거부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6번에서 8번은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내고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 문법 포인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그녀가 많이 아프다고 듣게 되어 유감입니다. 선택지를 봤더니 regret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여요. 혹시 기억할까요? I regret 하면 나는 유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돼요. 뒤에 어떤 말이 붙을 때, to 부정사가 이렇게 붙을 때, 동사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나는 듣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녀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요. 라고 하는 듣는 내용은 대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7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 똑같이 골라야 한다. 그러면 주어부터 잡아야겠죠. 신나는 음악.

춤추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신나는 음악부터 잡아내야 하는데, exciting music, excited music 두 개가 있어요. 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나게 한다. 능동의 의미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ing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 3, 5번 중에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거리에서 계속 춤추겠다라고 할 때, kept라고 하는 과거형 뒤에 힘을 썼습니다. 1, 3, 5번만 보면 동일하게 썼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dancing이라고 쓴게 있고, dance라고 쓴게 있고, from dancing이라고 쓴게 있습니다. 이때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ing 형태를 써서 목적어가 계속 무엇하게 했다라고 할 때, kept라는 과거 시제, 그리고 목적어 ing 형태로 써주는 것이다. 자, 이어지는 8번. 그 배우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면 그 배우로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문제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제가 뭐라고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be used까지 썼습니다. 어디까지 써야 될까요? to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쓰면 안 됩니다. ing를 붙여주어야 돼요. 그러면 동사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물론 to 다음에는 그냥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형태? 동명사의 형태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러면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be used to 가고요. 그 다음에 ing까지 나와 있는 몇 번? 5번을 골라주는 거죠. The actor is used to getting people's attention 이라고 하는 문장. 정답을 5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다. 9번에서 10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볼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봐야 하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를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둘다 목적으로 쓸수 있는 동사도 있죠. 그러면 쭉 봤을 때 정답을 몇 번으로 우리가 골라야 할까? 5번 볼게요. 그는 그만두었습니다. 멈췄대요. To drink alcohol after heart surgery. 심장 수술 후에, 그러니까 수술을 받은 뒤겠죠? 후에 술을 마시는 것을, 음주를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할 때. quit이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무엇하는 것을 그만두다라고 할 때, ing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to drink가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돼요? drinking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정답을 몇 번? 5번으로 골라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0번. 이번에는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동명사의 관용 표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도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3번 볼게요. The squirrels, squirrel이라고 하는 건 발음도 쉽지 않죠. 다람쥐란 뜻이에요. 다람쥐들은요, were busy, 바빴습니다. 무엇하느라 바빴습니다라고 할 때, busy 다음에는 to collect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쓰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 collecting이라고 바꿔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ing를 써주면 acorns는 도토리입니다. 숲에서 도토리들을 모으느라 바빴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 be busy ing 형태를 기억하면서 정답을 3번으로 표시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11번부터 이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하는데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와, 이거 문법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겠구나.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몇 번을 가볼 거냐면, 3번을 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러 갑니다. 산에, 그들의 휴일에 산에 캠핑을 하러 갑니다라고 할 때, 하러 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은 go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ing를 쓴다.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그러면 캠핑하러 가다라는 것도 go to camp가 아니라 go camp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 하나 찾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번 볼게요. 질문이에요. Andrew가 spend all of his money, 그의 돈 모두를, 모든 돈을 to buy a car,
자동차를 사는데 썼니? 라고 질문

합니다. 이때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돈을 쓰다라고 할때 to 부정사를 썼나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어떻게 써야 한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ing 형태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to buy를 buying이라고 바꾸어 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을 또몇 번? 4번까지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have trouble ing라든지 it is no use ing 그리고 be worth ing와 같은 표현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2번에서 13번 어법상 옳은 것을 골라볼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뜯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면서 또 우리가 주요 문법임을 확인하는 그 문장을 몇 개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몇번 문장을 볼 것이냐? 바로 3번입니다. Upon taking a shower, upon ing라고 하는 거 교재에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 하자마자라는 말이에요. 샤워를 하자마자 Anne went to bed.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러 갔습니다. 잤다라는 거죠.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3번으로 고르면 돼요. 이제 우리는 몇번 문장을 보고 넘어갈 거냐? 바로 1번과 4번을 보고 할 거예요. 그들은요, looked forward to. Look forward to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말이죠. 그 뒤에 ing 형태가 쓰여야 하는데,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걸 묶어서 to 부정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다. ing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써줘야 하기 때문에 틀렸다. 그럼 4번은 어떤 표현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cannot help ing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 하는 걸 피할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되어서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가 되고 이때 help는 avoid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기를 to love가 아니라 loving으로 써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우리는 이 귀여운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답이 몇 번일까? 혹시 여러분들 찾으셨을까요? 우리 1번 볼 거예요. 그 여성은요, 그 여자는 놀랐습니다. At the news. 그 소식에 놀랐고요. 그리고 screamed loudly. 큰 소리로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길래. 이때 포인트는 바로 surprised입니다.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surpri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써준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몇 번으로 가볼 거냐? 2번으로 가볼 겁니다. What was the most? 무엇이 가장 embarrassed?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어. 너의 삶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황스러운 순간이라고 할때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이란 의미로 능동이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ing 형태로 바꿔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ing, 이 I를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ED가 아니라 ING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확실히 1번이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언가 분사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 14번으로 가볼 겁니다.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른 정답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4번입니다.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 I can't be friends with. 나는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A person, 어떤 사람과 lying to me. ing 형태가 쓰였죠. 나에게 무엇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수 없어요. 맞죠? 이렇게 능동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분사구가 명사를 설명해 주는지를 잘 확인하면 돼요. 해석을 먼저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몇 번으로 가볼 거냐? 5번으로 갈 겁니다. You should do The remaining homework. 너는 남아있는 숙제를 내일 해야 해. 라고 할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이라고 할때 자연스럽게 remaining을 골라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라고 하면은 분사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stood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man standing in the corner. 모퉁이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내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할때 능동이기 때문에 standing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4번과 5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갈 겁니다. 우리말 해석이 잘못된

모든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또 알아둬야 할건 동명사 표현입니다. 자, 동명사 표현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우리 2번 선택지를 볼 거예요.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 그녀는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To call her daughter까지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딸에게 전화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전화했던 것을 기억한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ing 형태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해석을 봤더니 전화했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방금 해석한 것처럼 to 부정사에 맞춰서 새벽 2시에 캐나다에 있는 그녀의 딸에게 전화할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와 같이 이 부분을 바꿔줘야 한다. 그 정답을 몇 번? 2번으로 골라주는 겁니다. 1번과 3번도 그렇고 4번과 5번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정확함을 알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더 동명사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16번과 17번으로 갈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내거 다른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잘 보면 전부 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바로 현재 분사와 무엇을 비교하라는 걸까? 동명사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 결국 짝이 되는 무엇이 있다? 명사가 있다. 그래서 하는과 같이 해석을 한다.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명사는 물론 보호로 쓰일 때 주어와 관련이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쭉 훑어보았을 때 learning languages 전치사 뒤에 나와 있고요. about recycling. 이번에도 전치사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면 여기는 전치사 뒤가 아니긴 하지만 동사 뒤에서 목적으로 쓰였고 playing the guitar는 묶었을 때 주어로 쓰였습니다. 1, 2, 4, 5번은 바로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3번을 보면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His smiling face. 웃고 있는,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미소 짓는 얼굴 말이에요. face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분사로 쓰인 거죠. 3번만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17번 보죠. 그러면 2번에도 ing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봤을 때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러면 수식을 해주는 명사가 다 있고요. 하는, 하고 있는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었을 때 1번부터 4번은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5번 볼까요? Mary는 항상 좋아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Help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다라는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돕는 것, 동명사로 쓰였죠. 그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는 거예요. 자, 이제 18번에서 19번입니다. 몇 문제 안 남았고요. 심호흡 한번 하고 문제를 이어서 풀어볼게요.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걸 골라볼 건데, 주어진 문장이 만만치 않아요. The man, 그 남자는요, 부인을 합니다. Having cried alone, 혼자서 울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왜 여기에 having PP를 썼을까요? 그 말은 denies라고 하는 이 동사와의 시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울었다라는 것을 혼자, 그걸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꿨을 때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동사와 그 뒤에 나와 있는 대절 안에 있는 이 동사, 주절의 동사와 이렇게 묶어봤을 때 어때요? 시제체가 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4번인 거예요. Denies that he cried alone. 여기는 과거형으로 써주었고, 여기는 현재형으로 써주었습니다. 이어지는 19번. Do you mind him? Do you mind?로 시작을 하죠.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동명사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건데,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질문을 하는 게 신경 쓰이실까요?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라는 거고, 동명사가 이렇게 연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밝혀주기 위해서 힘을 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같은 의미를 바꿀 때 결국 주어는 누구인가요? He가 되겠죠. 그러면 Do you mind if라고 하는 건 이렇게 뒤에 또 주어와 동사가 위치해서 그가 당신에게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요청해주고 부탁해주는 부탁하는 말로 쓰인다.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되고, 주어

20번까지 잘 잡아내야 합니다. 벌써 20번 문제요. 20번과 21번,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됩니다. 빈칸을 봐야겠죠. 그녀는 종종 즐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말, 볼 것도 없이 ing잖아요. 그래서 stepping으로 갑니다. Stepping on leaves on the street in autumn. 가을에 길거리에 뭐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그럼 나뭇잎 위를 걷는 걸 즐긴다라는 거죠. 그런 친구들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 fallen과 falling인데 이미 떨어져 있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땐 fall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써야 합니다. 이 완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21번입니다. Getting along with strangers. Get along with라고 하는 표현은 어울리다, 잘 놀다 이런 말입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요, 자, 동명사 구가 문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2, 3, 4번에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It's not very difficult for me. 내게 그렇게 어렵질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The girl. 그 여자아이는요, 상상을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라고 할때 ing 형태 동명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다 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being pp를 썼다. 그 다음 있습니다. 몇몇 goods 이렇게 s가 붙어 있으면 제품 상품이란 뜻으로 알면 돼요. To be repaired in the box 뭘까요? 수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파손된 이런 의미를 써야 합니다. damage는 피해를 주다 혹은 손상을 가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물건 입장에서는 뭡니까? 손상이 된 거니까 수동의 의미여야 돼서 정답을 3번이고 결국 해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22번으로 가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볼 겁니다. 대화가 나와 있다라는 건 우리가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How can I get to City Hall? 길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시청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Go straight. 자, 길을 알려줍니다. And turn left on Baker Street. 쭉 직진한 다음에, 그리고 Baker Street에서 뭐 하래요? 왼쪽으로 돌래요. You should. 뭐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will go in the opposite direction. Opposite 이라고 하는 건 정반대의란 말이에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왼쪽으로 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할 것을 이란 의미로 to 부정사를 쓰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란 의미로 not to를 쓰냐인데, 왼쪽으로 돌라고 했어요. not to를 쓴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돌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 의미까지 생각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줄 수 있을까? 4번으로 골라주는 거예요. 의미를 잘 판단해야 한다. 오른쪽으로 돌지 않도록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걸 놓친다면 당신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다음 23번이에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라볼 겁니다. 참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난감합니다. 차분히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되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여러분들은 한 3, 4분까지, 길게는 5분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도이고 그만큼 또 시간을 썼으니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절약하면 되겠죠. Animal protection, 동물 보호는요, can be, 될수 있습니다. A fascinating subject to discuss. 토의하기에, 논의하기에 뭐한 거예요? fascinate라고 하는 건 매료시키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뒤를 붙였어요. fascinate도 그러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본다. 그럴 때는 매력적인 주제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매력적인 주제라고 얘기할 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ing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fascinating으로 바꿔야 돼서 어색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표시합니다. 그리고 B.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Being caught by the enemy. Enemy는 적이에요. 적에게 잡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라고 할때 어떻습니까? 왜 being caught를 썼을까? of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주었고 의미상 수동이라서 being caught를 썼다. 그럼 이건 맞죠? 우리는 어색한 걸 찾아야 하니까 지웁니다. 그리고 C. 그는 거부했습니다. Accepting the truth. 진실을.

0: 타고 있는 냄새가 나지 않니? 냄새를 맡을 수 있니? 라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burning이라고 해주는 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자, 그러면 두 개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C. 운동선수들은요, 주로 exhausting이 아니라 기진맥진합니다. 지칩니다. 라는 말로 할때 ED로 써야 돼요. 그래서 경주 후에 주로 지칩니다. 라는 의미로 틀렸죠. 자, D는 We're fond of. Be fond of는 좋아하다, 선호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웃긴 얼굴들을 만든다. 웃긴 표정을 짓는다라는 거죠. 이때, 동명사구의 의미상 주어로 히스를 썼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D가 맞아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다음 25번입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틀린 문장을 찾아내면 됩니다. A랑 B를 볼 거예요. When it comes to 무엇에 관한 한이라는 표현이고 동명사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왜 dealing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왔을까?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dealing으로 바꿔야 합니다. deal with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란 말이에요. 고객들을 다루는 데서 있어서 다루는 데 관하여 No one can beat Jackson. 누구도 Jackson을 beat, 이길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 말은 잭슨이 이런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 the lady. 그 여성은요, choosing among the many princesses. 많은 공주들 사이에서 선발된이라고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ing가 아니라 chos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요, will marry the prince. 그 왕자와 결혼을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C, D, E는 맞습니다. 포인트만 빠르게 짚고 갈게요. C. Why does everyone avoid working with Mr. Jones? 왜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하니? 라고 할때 avoid ing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체크. 그 다음, D. Nora는 look so shocked. 너무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왜? 감정의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To hear about. 무언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건데, her husband accident. 그녀의 남편의 사고를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고요. 헷갈릴까 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보면 고려하고 있습니다. ing 하는 것을요 라는 걸로 consider ing 형태임을 알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형태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C, D, E를 찾았으니까 정답을 5번으로 고르면 된다. 자, 이렇게 실전 문제 첫 번째 시간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틀리거나 헷갈릴 문제는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엔 남아있는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기템 궁금하시죠? 오늘의 공기템을 소개합니다. 자,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오늘 공기템은요,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리키는 말. 응? 이것? 저것? 그것? 뭐 이렇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 그것, 그것. 저것, 저것. 이게 뭐예요? 바로 가리키는 말. 오늘의 공기템은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가리켜 볼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0: 자, 여기 교재를 보세요. 교과서 내용 학습에 보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 보면서 볼게요. 보면서 한번 알아보죠.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가리키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볼게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누구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정민이 거 같은데? 라고 해요.
1: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정민이 것이 맞아라고 합니다.
0: 자, 여기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볼까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도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아우, 귀찮아. 이렇게 짧지도 않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긴 말이 계속 반복되면은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불편해해요. 너무 긴 것을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말이 뭐냐? 한번 얘기하면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되게. 자, 그렇게 말을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이 어떻게 따단 둔갑을 했는지 보세요. 이것은 누구 거야? 자,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딱 보고 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누구 거야? 그것은 정민이 거 같은데.
1: 저것은 정민이 것이 맞아. 이렇게요.
0: 자, 이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이라는 긴 말이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간단하게 가리키는 말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가리키는 말의 힘입니다. 자, 가리키는 말은요, 이것, 그것, 저것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 가리키는 말은 사람이나 물건, 장소 따위를 이렇게 콕 집어서, 여기다 콕 자를 넣을 수 있어요. 콕 집어서 말하거나 알릴 때 씁니다. 앞에서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될때 사용하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다 외워야 되잖아. 자, 여기 보세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을 외워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있는 말을 반복해서 말해야 될때 사용할 수 있고요. 가리키는 말은 문장을 간결하게, 간결하다는 얘기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간결하게 표현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쉽죠? 내 앞에 있는 건 이것이야. 그리고 상대방 듣는 사람의 옆에 있는 건 그것이야. 그리고 상대방과 나보다 저기 멀리 떨어지면 저것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 그것, 저것. 따라해 볼까요? 이것, 그것, 저것. 다시 해 볼까요? 이것, 그것, 저것.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파란색 낱말이 가리키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 그것, 저것. 우리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자, 물병이다. 파란색이다. 정민이 것이다.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남자아이가 손에 들고 있다. 아닌데. 여기, 벽 위에, 담 위에 있죠. 자, 이쯤 하면 정민이가 누군지 한 번쯤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남자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5번. 자, 파란색 낱말과 같은 낱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정말 쉽죠? 꾸며주는 말, 가리키는 말, 이어주는 말. 뭐라고 쓸까요? 가리키는 말. 가리키는 말. 자, 이 가리키는 말 어디에서 나왔어요? 가리키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요걸 약간 좀 혼란스럽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르치는 말. 가르치다는 전혀 다른 말이죠? 공부를 가르치다. 그런 말은 아니죠?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니까 가리키는 말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꾸며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붉은 노을.

그러면 여기에서 붉은은 노를 꾸며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빨간 사과 그러면 빨간은 사과를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꾸며주는 말은 붉은이 되겠죠?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도 사용하고 있는 말이고요. 이어주는 말은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가 먹고 싶다. 그리고 떡볶이도 먹고 싶다. 어때요? 사과가 먹고 싶다. 떡볶이도 먹고 싶다를 이어주는 말, 그리고가 들어가죠? 자, 예를 들면, 그리고. 자, 예를 들면 또 있어요.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그러나 짜장면은 먹고 싶지 않다 할 때, 그러나. 네. 요런 것들 우리가 보통 다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아, 이렇게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어묵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죠. 자, 그다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지금 가리키는 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가리키는 말이 살짝 숨어 있을 거예요. 자, 읽으면서 가리키는 말 어디에 숨었나 한번 보세요.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자, 혜택은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좋은 것이죠. 혜택, 어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합니다. 자, 어떤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궁금하죠? 자, 그래서 뒤에 어떤 좋은 것을 주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줘. 뭔데, 뭔데? 하고 물어본다면, 나무는 일단 공기를 맑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어떤 좋은 점을 주냐면, 산에 나무가 많으면 말이야,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어. 아, 그런 혜택이 있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나무가 주는 이 좋은 점, 혜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때요? 아, 내가 무슨 문제 낼것 같아요? 가리키는 말 한번 찾아보라고, 정답을 얘기할 뻔했어. 끝까지 읽어볼게요.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데도 쓰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도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들을 주는데, 어떤 좋은 점을 우리에게 줄까? 나무는 일단 공기를 맑게 하고 말이야. 또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고 말이지. 그리고 종이 만드는데도 도움을 준다. 우리가 보는 책도 종이로 만들었는데 이 종이 나무로 만드는 거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내용을 딱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가리키는 말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네, 이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리키는 말은 그럼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무가 주는 혜택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걸 가리키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나무가 공기를 맑게 하고 산에 나무가 많으면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이런 혜택이 되겠죠? 앞에 나온 이두 가지 혜택을 가리키는 말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리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한다면 글을 읽을 때 내용을 잘 파악하기에 쉽다라는 거죠. 자,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 28번의 정답이 가리키는 내용, 아까 설명했죠. 자,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두 가지 무엇일까요? 나무가 공기를 맑게 한다는 것, 홍수나 가뭄을 막아준다는 것.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리을은 정답이 될수 없어요. 이것도 혜택이지만. 왜? 이미 이것이라는 가리키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고 했잖아. 그쵸? 요건 이것의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이것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는 거. 가리키는 말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느 상황에서나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가리키는 말은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때 사용해. 그렇죠?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 물병 다 외우기 힘들어. 그걸 간결하게, 간단하게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앞에서 이미 나온, 어디에서? 앞에서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

해서 말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자,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정답이 아닌 것은 지수가 되겠지요. 자, 어느 상황에서나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이거 왜 정답이 아닐까요? 어느 상황에서나? 아니죠. 물병이 아니라 먹을 것일 수도 있어. 이거 떡볶이 누가 먹다 남긴 거야? 이거 저 떡볶이 누가 먹다 남긴 거야? 그 떡볶이 누가 먹다 남긴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이것, 저것,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항상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돼요. 주은이는 오늘 학교에서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팠어요. 자, 목이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여기 제목 보세요. 감기 친구 시려라고 했습니다. 자, 감기가 친구일 리는 없는데 갑자기 감기가 친구가 돼서요. 왜냐하면 항상 감기에 걸렸나 봐요. 자, 그래서 싫다라고 했네요. 자,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감기 친구 어떻다고요? 싫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감기를 조심하자라는 뜻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감기에 안 걸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아마 이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살짝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제목을 잘 눈여겨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가리키는 말도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여기에서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중심 내용은 다음 시간에도 여기 공기템으로 한번 알아볼 거긴 한데 일단 살짝 한번 맛을 봅시다. 자,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 중심이란 얘기는 가운데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중심,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이 말은 너는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중심 내용이란 중요한 내용,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첫 번째, 제목을 유심히 보자. 감기 친구는 싫어! 자, 이 제목을 보면서 주은이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오늘 학교에서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팠어. 보건실에 갔더니 보건 선생님께서 열을 재워보고 말씀하셨어. 열이 많이 나는구나. 감기인 것 같으니까 얼른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주은이는 조퇴했어요. 엄마와 함께 빨리 그집 근처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는 아기가 많았고요. 지훈이 또래. 그러니까 지훈이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친구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또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참 기다렸더니 진찰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일 문단이 있습니다. 이걸 문단이라고 하죠. 문장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얘기해 줄 때, 요런 그 덩어리들을, 예, 문장들의 덩어리들을 문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일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은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진찰실로 갔다. 병원에 갔다. 여기까지. 주은이가 조퇴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 알맞은 걸 찾아볼게요. 병원에 입원한 친구 만나려고 엄마와 함께 가족 행사에 참여하려고 감기에 걸려서 보건 선생님께서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은이의 감기 증상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몸이 떨려요. 머리가 아파요. 열이 많이 나요. 목이 따끔거려요. 기침 심하게 나요. 차! 이럴 때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목이 따끔거려요. 그랬죠? 머리가 아프고요.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여기 보건 선생님께서 너열 많이 나. 그러니까 목, 머리, 열. 요거겠네요. 자, 그러면 외우지 마시고 머리가 아파요. 열이 많이 나요. 목이 따끔거려요. 그게 뭐예요? 나. 그 다음에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나, 다, 라. 이렇게 나, 다, 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야기에서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줄 그세요. 연필 있죠? 예, 놀지 마시고 줄 그세요. 자,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심 생각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뭐라고요? 중요하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예, 중요하다, 중요한 생각이란 얘기예요. 즉, 글쓴이가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중심 생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중심 생각을 우리가 알아내는, 즉 파악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자,
자, 이야기에 무엇을 먼저 보면 글쓴이의 생각이 짐작이 갈까요? 아까 얘기했죠? 제목에 이미 나왔습니다. 감기 친구시라! 예. 감기에 대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혹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 얘기할 수 있죠? 자, 배경이란 얘기는 시간과 뭐라고 했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이야기 얘기할 때. 예, 시간과 장소를 배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일단 제목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간추린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우리 1문단에서, 아, 주은이가 아픈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주요, 예, 내용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주요 장면을 보세요.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이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줄거리를 간추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등장인물이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간추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무엇을 보면?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렇죠? 목이 따끔거려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자, 이 주요 장면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이 말이나 행동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은이의 생김새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공부합니다.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무엇을 보면 됩니까? 제목에서 할수 있고요. 주요 장면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알수 있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갈게요. 글쓴이가 글의 제목을 감기 친구는 싫어라고 한 까닭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 감기에 걸린 친구를 멀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감기에 걸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감기 친구는 예, 그러니까 감기가 그만큼 내 옆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실천해서 감기에 걸리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다은이가 제대로 짐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이죠. 의사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2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주요 장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무엇도 봐야 됩니까? 일단 제목은 아까 봤으니까 주요 장면과 말,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읽어볼게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니? 주은이가 말했죠. 목도 아프고요. 열도 많이 나서 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입안을 살펴보시고요. 가슴에 청진기도 대어보셨어요. 청진기 딱 대어보면 폐에서 나는 소리, 뭐 심장에서 나는 소리 들을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너 감기구나. 목도 많이 부어있고 염증 때문에 열이 난 거란다. 좀 심한 편이라 많이 아팠겠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야. 라고 이제 좋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아이는 평소에도 감기를 달고 살아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 엄마죠. 자, 보세요.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처럼? 친구처럼. 그래서 제목도 뭐예요? 감기 친구야. 그런데 이 친구 좋아, 싫어? 싫어. 그렇죠, 이 말이죠. 자,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이미 감기 친구예요, 제목은. 자, 이 문단은 뭘까요? 예, 의사 선생님이 너 감기야! 라고 딱, 그 진단을 내려주신 거죠. 의사 선생님과 엄마가 한 말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까요? 의사 선생님, 감기구나. 목도 많이 부어있고 염증 때문에 열이 난 거란다? 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너 감기야! 라고 말이죠. 우리 아이가 평소에도 감기를 달고 살아요.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등장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아, 이 글쓴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감기 걸린 친구를 멀리 하자고 하는 걸까? 아니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이 또 우리가 중심 생각을 딱 뽑아내는데,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글을 통해 알수 없는 내용은 뭘까요? 주은이는 감기에 걸렸어. 맞아. 요즘엔 감기가 유행이야. 선생님이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주은이가 열이 난 까닭은 염증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주은이는 평소에 채소를 잘 먹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죠. 주은이는 평소에도 자주 감기에 걸리는 편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생각을 알맞게 짐작하는 것을 찾아 선으로 이을게요. 요즘 감기가 유행이야. 감기에 덜 걸렸으면 좋겠다.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요즘은 감기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야. 자.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너 요즘 감기가 유행이니까 조심해 신경 써. 아유, 감기가 친구도 아닌데 너좀안 걸렸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있죠? 그 이해 내용, 내용을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간추려 볼게요. 자, 줄거리를 간추려 보자. 일단, 감기에 걸렸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다. 뭐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다. 자, 이 내용만 들어가면 중심적인 그 중요 내용을 간추려 쓴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감기 걸리는 거 싫은데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은이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 음식을 골고루 먹자.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돼. 그리고요, 손을 잘 씻는 것도 중요해.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되고요. 또 충분한 휴식 필요하고요. 적절히 자고 운동하는 것도 아주 좋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4번째. 청소를 열심히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기. 환기는요, 공기를 갈아버린다, 바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더러워진 공기는 내보내고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여놓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이런 감기 예방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감기를 이것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뭘까요? 예방이죠? 네. 감기를 예방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무엇을 자주 할까요? 바꿔줘야 되겠죠? 공기를 환기. 그 다음 상민이는 일어나자마자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었다. 자, 깨끗한 환경이 어떻게 되도록, 지속되도록, 즉, 유지되도록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요.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글에 나타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휴식한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여기까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그대로 맞나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지 않는다. 반대죠. 자, 요거. 알맞지 않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깥 공기가 잘 들어오고 집안의 묵은 공기들이 나가야, 자, 이, 즉, 환기가 잘 되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글 3에 나타난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글 3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어요? 감기 예방하는 방법이 뭘까요? 감기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하렴.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주요 내용,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에요. 자, 주요란 얘기는 중요한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 의사 선생님께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 자, 정답은 민경이가 맞는 말을 했죠? 감기 예방 방법. 집에 돌아온 주은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두었고요. 하나하나 실천하기로 마음먹었고요. 주은이는 이것을 보면, 야, 여기 가리키는 말 나왔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열심히, 물론, 요 앞에서 찾아야겠죠.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보면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고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실천하기가 어려웠지만 몇달 동안 열심히 실천했더니 더 이상 감기는 찾아오지 않았대요. 오, 친구가 돌아왔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안 와요. 이제 감기는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만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간추린 것인데요. 이야기의 차례대로 기호를 써볼게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다. 주은이가 학교에서 조퇴하고 병원에 갔고,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열심히 실천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자, 처음에 조퇴한 것이죠. 그 다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마지막에 열심히 그 방법을 실천해서 감기 친구가 떠나갔대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글에서 찾아 두 글자로 쓰시오. 건강수칙을 꾸준히 뭐 했다? 실천했다.
우리 주은이가 한 것이죠? 예. 그 예방 방법을 책상에다가 막 이렇게 써, 그 글에다 종이에다 써서 딱 붙여놨다고 했죠? 자,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하려고?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여기도 실천하려고. 예. 자, 이 글에서 찾아서 두 글자로 쓰셔. 즉, 두 글자로 된 낱말을 써라. 이 말이니까 여기에 실천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가리키는 것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거 핵심 문제가 되겠죠? 우리 지금 가리키는 말, 예, 공기템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자, 집에 돌아온 주은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뭐예요? 감기 예방 방법이 되겠죠? 그 내용을 어디에 썼어요?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을 보며 무엇을 봤을까요? 종이를 봤겠죠. 어떤 종이? 예,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적힌 그 종이겠죠. 자, 그래서 기억이 가리키는 것을 알맞게 말한 친구, 몇 달 동안 열심히 실천했다는 것으로 보아 매일매일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할 수 있게 만든 실천 계획표가 아닐까라고 했어요. 주원이는 앞 문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병원에서 집에 돌아온 주은이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은 것을 가리키는 거야. 누가 얘기했을까요? 주원이가 얘기했습니다. 주원. 자, 글 1에서 4의 내용으로 봐서 이 이야기에서 글쓴이가 읽는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거. 핵심 문제가 되겠죠? 자, 글 1에서 4까지의 그 문단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이야기에서 글쓴이가 읽는 이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여기서 중심 생각이란 뭐다? 주요한 또는 중요한 이런 뜻이 된다라고 했죠? 자, 중심 생각, 꼭 얘기하고 싶은 그 생각은 뭘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감기에 걸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감기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해서 감기를 예방하자, 감기에 걸리지 말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무조건 되겠죠.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자.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자. 이것이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것은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때 사용한답니다. 가르치는 말일까요? 아니면 가리키는 말일까요? 자, 오늘 가리키는 말, 이것, 그것, 저것, 다시, 이것, 그것,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일리오스라는 도시, 즉 트로이아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먼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시작하기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랍의 서쪽 끝이죠. 그 이타카 섬을 다스리던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신혼부부가 아들 텔레마코스를 얻었을 때 트로이아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해요. 이제 행복을 누리려는데 징지병장이라니 이건 참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꾀를 냅니다. 징병관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소에 쟁기를 얹어서 밭을 가는데 씨앗 대신 소금을 뿌린 겁니다. 하지만 이 징병관들도 보통 내기들은 아니었는지 쟁기 앞에다가 아기 텔레마코스를 놓아둔 겁니다. 오디세우스도 그 쟁기를 아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끌려갑니다. 아기 텔레마코스에게 수염이 날 때까지도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그땐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재혼하라면서요. 자, 이렇게 트로이아에 갔는데 전쟁이 무려 10년이나 걸립니다. 귀향은 더 어렵습니다. 인간 세상 밖으로 나간 오디세우스는 괴물들도 또 마녀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저승도 다녀옵니다. 이렇게 3년이 가고 나중엔 풍랑에 혼자 살아남아서 결국 칼립소라는 여신의 섬으로 떠밀려가 7년째 억류 중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지는 이미 20년째가 되는 거죠. 그 아기 텔레마코스는 이미 남자가 됐습니다. 수염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 페넬로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타카 섬이라는 곳에서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 108명이 이미 4년 전부터 오디세우스의 궁전을 점거하고 페넬로페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넬로페는 이 구혼자들의 청혼을 물리치려고 꾀를 냈죠.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수의를 만들어드리려고 하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하면서요. 이 페넬로페는 낮에는 배틀 앞에서 수의를 짜고 밤에는 몰래 그것을 다시 풀어버리기를 3년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그만 구혼자들과 내통하던 하녀에게 이 페넬로페의 계략이 발각이 되고 이제는 구혼자들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아내는 더는 재혼을 미루기 어려워졌고 아들은 청년이 되어 수염도 납니다. 오디세우스가 올 거면 지금 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칼립소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자기 남편으로 삼고 싶어 하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전체가 12,109행, 총 24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서사시에서 5권에서 12권은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향, 그리고 13권부터 2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들을 처단하고 페넬로페와 재결합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부분인 1권부터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는 텔레마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텔레마코스에 관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어떤 문학작품도 그 시작 부분을 떼어놓고 온전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세 번에 걸쳐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 텔레마키아의 의미입니다. 이 시는 올림포스의 신들의 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아테네 여신은 칼립소에게 7년째 억류 중인 오디세우스를 이제 그만 풀어주자며 제우스의 승인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들의 뜻이 그렇게 모아졌다고 해서 주인공의 귀향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요, 신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강제하지 않아요. 사건의 진행은 반드시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

이번의 주역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됩니다. 이 아들이 아테네 여신의 계획에 따라서 필로스와 또 스파르타라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귀향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회의에서 제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스파르타로 또 모래 많은 필로스로 보낼 겁니다. 제 아버지의 귀향을 물어 알도록요. 행여 그가 뭐라도 듣게 될는지. 그래서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고귀한 명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신의 계획대로 3권, 4권에서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려집니다.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인 멘테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아테네는 자기 계획대로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동료들을 모으고 배를 빌려서 한밤중에 출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필로스에 도착하고 필로스에서는 전차를 타서 스파르타를 향해 육로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오는 길은 전차를 타고 필로스로 돌아와서 또다시 한밤중에 출항을 해서 다음날 새벽 고향 이타카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호메로스 시절 사람들은요, 야간 항해라는 걸 하질 않아요. 세찬 바람이 밤에 일어나서 배를 난파시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때의 작중 시점은 겨울 직전입니다. 이 고대 히라버에서 겨울과 폭풍은 케이모온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즉, 이 지중해 동부에서 겨울은 폭풍의 계절이고 배를 띄우면 절대로 안 되는 시기입니다. 뭔가 범상치가 않죠? 텔레마코스가 택한 육로 여행은 더욱 기이합니다. 텔레마코스는 페라이라는 곳을 중간 경유지로 삼아서 필로스와 스파르타를 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거의 아무런 우회 없이 직선주로를 택한 셈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필로스와 스파르타라는 두 도시 사이에 가로놓인 길이 100km, 높이 약 2,400m의 타위게토스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비현실적인 속도로 질주하면서 이 두 도시를 왕복해낸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 건설된 어떤 산악도로라든가 이 도로를 주파할 수 있는 어떤 탈것이 존재했을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2인승 입식전차인데 이 전차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전장에서 그리고 경주용 주로에서만 쓰일 뿐이지 이러한 장거리 여행용 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비현실적인 이동 뒤에 놓인 어떤 재의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세상 여행이라는 특수한 속성입니다. 이 여행의 불가사의한 속성을 암시하는 또 다른 장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제 헬리오스가 가라앉고 모든 길은 그늘로 덮였다. 헬리오스는 태양을 말하죠. 이 구절이 이 시에서 모두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텔레마코스의 야간 항해에서 2번, 그리고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와 함께 전차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3번,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용례는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저승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매번 특정한 문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면 이 여행은 인간 세상 밖의 여행과 아주 의미 있게 엮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 말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마치 오디세우스의 여행과 대위적인 선율을 이루듯이 인간 세상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저의 짐작대로 이 시에 나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가 저 세상에 속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인물들인 네스토르, 메넬라우스, 그리고 헬레네를
호메로스

가 그리는 방식 역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호메로스 서사시의 다른 인물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네스토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첫 번째 무대는 노장 네스토르가 다스리고 있는 필로스입니다. 호메로스가 소개하는 이 네스토르의 첫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이 약 4,500명의 인원이 참석한 헤카톤베를 집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헤카톤베는요, 고대 히랍 세계에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가장 성대하고 격식 있는 제사의 형식이에요. 원래는 황소 100마리를 바치는 제사라는 뜻인데 이 100마리를 숫자대로 다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리아스 2권을 보면 네스토르는 오디세이아의 시점보다 20년 전에 아가멤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90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당시의 군함은 약 50명씩 타도록 되어 있으니까 90척이면은 또 4,500명 정도의 인원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헤카톤베의 참가자 수와 그 당시의 원정군 숫자가 거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 네스토르가 여전히 20년이 흐른 지금도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시에서 네스토르는 지난 세월 동안 전혀 쇠약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스토르야 히랍 문학에서 언제나 노인으로 등장하니까 그 친숙함 탓에 우리는 그의 길고 긴 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의 노령은 이미 인간 상식 밖의 것입니다. 그가 일리아스에서 처음 소개될 때는 세 번째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미 세 세대의 인간들을 다스린 다음이라고 소개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학자들은 이 사람의 노령과 그 불가사의한 통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장에서 죽은 안틸로코스를 제외하고도 네스토르에겐 아들이 6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화의 전승에서도 네스토르의 왕위 승계를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살아남고 사회의 질서가 부자 관계 속의 계승에 의존하는 이 호메로스의 시대에서 네스토르의 이 각별한 지위는 이 사람을 다른 인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사람의 영원한 통치와 계승 없음의 배경에는 네스토르의 불사가 있습니다. 시인이 일리아스를 썼을 때 그때도 분명 네스토르의 불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사라는 개념은 인간은 물론이고 반인 반신들에 대해서조차 불사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일리아스의 생사관에 어울리지 않죠. 삶과 죽음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인식이 일리아스라는 시의 저류로 흐르고 일리아스는 그 죽음과 그 의미에 천착하는 까닭에 네스토르의 불사는 암시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리아스의 시인은 프리아모스와 펠레우스와 마찬가지로 네스토르의 노령과 쇠약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뿐입니다. 오디세이아에서도 필멸의 운명에 묶인 두 노인 라에르테스와 펠레우스에게 노년이란 것은 상실과 고통 그리고 슬픔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독 네스토르에게만은 노년에 대한 이런 음울한 서술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아카이아인들의 보루고 아카이아인들의 위대한 영광이며 게레니아의 전사입니다. 심지어는 네스토르에게는 생식 능력의 저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막내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텔레마코스와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네스토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의 모습이 제 눈엔 꼭 죽음을 모르는 분으로만 보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텔레마코스가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실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과연 배짱이는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접속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So next winter,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ed. There is a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
0: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개미에게 찾아갔었죠. 배짱이가 계속 여름 내내 놀았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하나도 구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덮여버렸죠. 그래서 개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배짱이는 look truly, 진정으로 어떻게 보였냐면 sorry, 후회하고 아주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And ashamed,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개미가 일하라 그랬잖아요. 충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뉘우치는 것 같고 후회하는 것 같고 너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약속했습니다. He promised. 그는 약속했어요. 누구랑 약속을 했냐 하면 개미와 약속을 했겠죠. He would work hard. 뭐라고 약속을 했냐 하면 그는 개미야 내가 열심히 일할게. Next summer. 다음 여름에 내 진짜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And store his own food. 그리고 나 자신을 먹을 그 음식도 많이 저장을 해두고 좀 비축을 해둘게. 라고 개미한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So, 그래서 the ant, 개미는 gave him, 그에게, 즉 배짱이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냐면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맞죠? 개미가 could spare, spare이라는 것은 내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내어줄 수 있는 만큼 많은 음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배짱이에게. 자, 그런데,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 문장부터 우리가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개미와 배짱이는 이 이야기, 여기서부터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개미가 음식을 조금 내어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일치합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까요?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약간씩 차이가 나죠.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여기는 see through라는 것은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견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it was just enough라고 돼 있죠. 여기서 it은 바로 앞에서 개미에게 받은 그 음식이 되겠죠. 그 음식은 was just enough 딱 알맞게 충분했습니다. 뭐 할 만큼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겨울을 맞죠? 이 배짱이가 겨울을 나기에 겨울을 견디기에 딱 알맞는 그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 배짱이가 그래도 겨울을 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그러나 배짱이에게는 아주 어땠다고요? 괴로운 비참한 몇 달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막 풍족한 게 아니라 개미 얼마나 그 몸집이 작습니까? 배짱이는 개미보다는 몸집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하나하나 모은 그 음식을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겨울을 잘 견딜 수 있고 잘 버텼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미에게 받았으니까 그 음식이 막 충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괴로운 몇 달. 여기서 괴로운 몇 달이라는 것은 아마 겨울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겨우겨우 억지로 개미에게 받은 음식을 통해서 겨울을 잘 날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는 배짱이가 죽었거든요. 배짱이가 음식을 조금밖에 못 얻고 아마 피디님들도 그 이야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그런데 지금 이 버전은 또 다른 버전

0: 다뤘었죠. 자, 오늘은 등위 접속사 말고 또 다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더해주는 것이 등위 접속사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종속 접속사는 무언가 더해주긴 하는데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나의 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문을 통해서 그 하인이 무슨 말인가 혹은 그 하인인 역할을 하는 맞죠? 그 문장, 그걸 연결해주는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because나 since 같은 것들이 있고요. when이나 after, 뭐뭐 할 때, 뭐뭐 한 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있죠. 조건을 나타내고요. although나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라고 하죠. 그렇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것들이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아 이래서 하인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I tried hard although I was sick.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맞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나는 열심히 했어요. 비록 뭐 했을지라도 내가 아팠을지라도 자 그럼 이게 왜 하인이냐 하면은 I tried hard는 그 홀로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문장이 잘 형성이 되는데 although I was sick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이것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홀로 앞에 있는 I tried hard가 없다면 although I was sick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장이 온전한 문장으로 의미상 쓰일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이거 끝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내가 안 아팠으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여기 있는 although I was sick 앞에 있는 I tried hard에 얹혀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건물로 비유하자면 I tried hard가 1층이에요. 2층이 바로 although I was sick인 거죠. 그러면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2층만 공중에 붕 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I stayed home. 나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1층이에요. 기둥이 되는, 맞죠? 이 단단한 1층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얹혀 있는 것이죠, 이유가. Because it rained.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비가 왔기 때문에만 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게 홀로 쓸 수 있습니까?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는데? 그 뭐 했는데가 1층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문장들은 바로 종속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는 아 문장이네, 하인이다, 혹은 2층이다. 1층이 바로 I tried hard, I stayed home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접속사들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속 접속사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혹은 무언가 무언가 이어주는데 그런데 하인 혹은 2층 역할을 한다. 다른 무언가에 얹혀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뱃장이는 진짜 바뀌었을까요? Next summer, 다음 여름에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자, 여기에서 word는 원래 word는 단어나 혹은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여름에 the grasshopper, 뱃장이는 어땠냐면 as good as, 뒤에 것만큼이나 좋았다. 그러면 여기서 his word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약속만큼이나 좋았다 이 말은 약속을 잘 지켰다 이 말이 되겠죠. 아, 배짱이가 뭔가 노력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음식도 좀 저장해두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알고 있던 그 이솝어가 아니에요. 또 다른 버전인 것이죠.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그렇죠.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그 스스로.

0: 서로를 위해서 충분한 음식을 저장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역시나 읽어보니까 배짱이가 많이 바뀌었네요. The grasshopper. 그 배짱이는 even found time, 심지어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즉, 시간을 좀 냈다라는 것이죠. 뭐 하는 시간을 냈냐면 to help the ant. 개미를 도와줄 시간을 좀 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개미가 작년에, 지난해 뭐라 그랬습니까? 일 열심히 좀 하라 그랬잖아요. 여름에 놀지 말고. 그런데 안 하고 결국은 겨울에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그의 나쁜, 맞죠? 여기 있는 이 behavior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나쁜 행동을 make up for. make up for은 만회하기 위해서. 맞죠? 과거에 좀 비쳤으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를 만회하냐 하면 그의 나쁜 행동. 그렇죠. 그의 부족한 혹은 그의 나쁜 행동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개미를 도와주는 시간도 좀 냈다라는 것이죠. 배짱이가 바뀌었네요. 진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은요. So next winter. 그래서 다음 겨울에는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그래서 그 다음 겨울에는 맞죠? 그해 잘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 겨울에는 배짱이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he worked as well as played. 이라고 되어 있네요. He had learned his lesson. Lesson이라는 것은 원래는 수업이라는 의미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지만 교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훈을 배웠고요. 교훈을 알게 되었고 배웠고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 그리고 놀기도 했지만 뭐도 했다고요? 일도 했습니다. 그렇죠. 배짱이가 누구든 놀 수도 있지만 일도 했다라는 것이죠. 할 거 하고 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There is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라고 되어 있죠. There's a time for work. 일할 시간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놀 시간도 있다. 즉, 일할 시간도 있고 놀 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이소부아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또 산뜻하게 재밌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이소부아는 어떤 이소부아인지 궁금하네요. 자,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So next winter,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ed. There is a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
0: 자,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모아서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2: Ashamed. Ashamed.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Spare. Spare.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Miserable. Miserabl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Behavior. Behavior. His rude behavior made other students upset. Make up for. Make up for.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Word. Word.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ord인데요. Word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learned 10 new words today. 그녀는 배웠습니다. 10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 낱말이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그녀는 오늘 10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저와 책을 읽으면서 1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지 않았나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I want to have a quick word with you. 나는 가지고 싶다. 무엇을 가지고 싶냐면 빠른, 맞죠? quick이라고 하면 짧은, 빠른 단어나 말을 너와 함께 가지고 싶다. 어? 너와 함께 빠른 말을 가지고 싶다. 혹은 짧은 말을 가지고 싶다.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 word라는 것은 바로 대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 너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듣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He always keeps his word. 그는 항상 지킨다. 무엇을 지킵니까? 그의 말을 지킨다. 그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 그의 약속이나 맹세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이제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능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지 20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총 40강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벌써 반이나 왔네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까지 차곡차곡 선생님과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니 실력이 조금 향상된 거 느껴지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강의도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4단원, 그리고 사회 2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20강부터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은 국어가 한 단원 한 단원 끝날 때 수행평가 문제도 함께 해결했지만, 우리 20강부터는 우리 4단원, 5단원, 6단원 수행평가를 한꺼번에 마지막에 선생님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과 국어 단원평가 2회, 사회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 33쪽에 단원평가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 1번과 2번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역시나 알맞은 내용, 자,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나요? 맞아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머릿속에 꼭꼭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보면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의 지금 문단입니다. 문단이 굉장히 길죠. 여러 개의 문장들이 지금 있는데, 이 문단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네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 아, 그럼

댓글은 버스 탑승할 때 지켜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그럼 그게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자, 먼저라고 하는 우리 힌트가 나왔어요. 자,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 출입문 앞쪽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문 이용할 때는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한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된다. 자, 이 내용 나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자,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자, 버스를 탄 뒤의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네요. 자, 이제 버스를 탔어요. 자, 버스를 탄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이것을 매는 일이다. 아, 처음에는 차례차례 질서 지켜서 올라가야 되고, 버스를 탄 뒤에는 어떤 것을 매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버스가 움직일 때, 자, 움직일 때를 보니까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 자, 만약에 선생님을 찾아야 될 일이 있다.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다. 누구를 찾 드세요. 선생님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 볼까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우리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래서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맞지 않고요.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버스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뛰어오르면, 자,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알맞은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볼까요? 자, 니은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버스를 타면 우리 친구들이 좌석에 놓은 이것을 바로 매야 돼요. 우리 안전을 잘 지키는 만점왕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 상식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자, 무엇을 매야 될까요? 자, 맨다. 그렇죠. 바로 안전띠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5번은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장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자,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된장은요, 콩으로 만든 메주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자, 그리고 찌은 콩 반죽을 대개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자,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할 때까지 잘 말리고요. 자,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서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글을 읽고서는 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는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글 속에서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했다. 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우리 가에 들어있죠. 가에 보면 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한다고 문장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번 내용 이해하는 문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1번 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제는요. 나의 내용대로 말린 메주는 대개 어떤 모양인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보기에는요. 세모난, 동그란, 네모난이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낱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 글 속에서 자, 어떤 모양으로 빚느냐? 찌은 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는다라고 하지요.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모난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중심 문장, 바르게 말한 친구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장의 가장 앞부분, 문단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자, 따라서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린다. 그래서 정답은 누가 되느냐? 그렇죠. 바로 현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7번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자, 여전히 우리 된장과 관련된 그 메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봐요. 중심 문장 찾아보면 이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이 매달아 놓은 것에 대한 뒷받침 문장들이 뒤에 쭉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자, 이 부분의 중심 문장은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술술 넣어 삭힙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단 볼까요? 또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일단 중심 문장 찾았습니다. 그럼 중심 문장 찾은 걸 바탕으로 우리 글 내용 볼게요. 자, 1번. 된장은요, 중간에 발효 과정을 생략해도 만들 수 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이 된장은 중간에 발효 과정 생각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20에서 30일 동안 여러분들 매주 발효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곳에서 매주 건져내서 건져낸 매주를 발효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 발효 과정 생략하면 안 되겠죠. 자, 2번. 장마철에는요, 장 항아리 뚜껑을 꼭 닫아야 발효가 잘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마지막 문장 보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장마철에 장항아리 뚜껑을 닫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단, 장마철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뚜껑을 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3번 보도록 할까요? 자, 메주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은 볏짚과 공기 중에 존재한다. 자, 우리 메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이죠. 볏짚과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다? 어? 메주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은 볏짚과 공기 중에 존재한다? 아, 우리가 읽은 내용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되어져 있네요. 따라서 우리 알맞은 내용 찾으면 여러분들 6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낱말, 기역을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고쳐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쇠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아, 여기에 들어갈 낱말은 우리가 쇠어, 쇠다라고 하는 낱말인데, 자, 이 낱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햇볕이나 바람 같은 것을 이렇게 쏘인다, 맞게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쓰이는 것이죠. 자, 이때 쇠다는 발음은 쇠어와 같겠지만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오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쇠, 오이로 여러분들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쇠다라고 하는 이 낱말이 바로 햇볕이나 바람 등을 쪼인다, 맞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7번 문제의 낱말 바르게 고쳤으면 쇠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8번, 9번, 10번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가 읽어볼까요? 자, 할머니, 지금 캐면 안 돼. 때 되마, 소리가 캐면 되지. 자, 우리 이 글은 참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사투리가, 정겨운 사투리가 여러분들 나오죠? 자, 이 사투리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투리를 쓰는 지역의 친구들이라면 이해가 쉽겠지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때 되마 소리가 캐면 되지. 즉, 때가 되면 우리 소리가 이걸 캐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저거 내 감자 할 거야. 할머니가 잘 가꿔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야, 오야. 자주 꼽힌 감자, 이제 소리끼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자, 자주색이 꽃이 핀 감자, 누구 거야? 소리 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내 감자가 생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만 볼게요. 자, 가에서 할머니와 소리, 무엇에 대해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감자를 캐는데, 자, 이거 때 되면 캘 건데, 저 자주색 꽃핀 감자는 누구 거야? 소리 너 거야. 지금 우리 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럼 선택지를 보면, 여러분들, 5번 볼까요? 소리의 감자가 생긴 이유에 대한 이야기. 자, 소리의 감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감자 지금 캐고 싶은데,
자, 때 되면은 소리가 캐면 돼. 그런데 소리가 뭐라고 했어요? 저거 내 감자 할 거야. 소리가 정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그거 너의 감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소리에 감자가 생긴 이야기. 자, 이게 여러분들 8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9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소리가 느꼈을 감정. 자, 오야오야, 그래. 자주색 꽃핀 감자? 이제 소리 너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할머니께서 해주셨어요. 자, 이때 어떤 기분이 여러분들 들었을까요? 나의 감자가 생겼어요. 내 감자야. 저 감자는 이제 네 거야. 정해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소리는 너무너무 기뻤겠죠? 왜? 내 감자가 생겼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기쁨, 놀라움, 두려움 세 가지 낱말 중에서 기쁨이 여러분들 기억에서 소리가 느꼈을 감정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국어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에 대한 인물의 마음. 자, 니은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니은. 그런데 감자꽃이 다 져버렸어요. 어잉? 세상에.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 토요일 날에, 자, 할머니네 마을 다시 갔어요. 자, 할머니께서 가서, 자, 그거 너의 감자야 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감자꽃이 다 져버렸어요. 세상에. 우리 소리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나의 감자가 시들어서 내 감자가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슬픈 마음이 들었겠죠. 자, 슬픈 마음이 든 소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적어보겠어요. 자, 일단 슬프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위로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소리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자, 이렇게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 감자꽃은 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땅 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여러분들, 감자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감자꽃은 졌지만, 땅속에 감자 그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더 위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뒤로 휙휙휙휙 더 많이 넘겨야겠죠?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12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 124쪽에 있는 4회 2단원, 두 번째 중단원의 단원평가 2회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오래된 유물 또는 건물 또는 사진,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 중요한 것은 바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래된 예전의 지금보다 시간이 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과거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알맞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관련 있거나 또는 미래, 앞으로 다가올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정답이 될수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옛날이 아니라 현재와 관련된 선택지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1번이죠.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과 자료로 알수 있는 것. 자,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내가 입었던 옷, 어렸을 때 모습이 찍힌 사진, 소중히 가지고 놀던 장난감, 내가 쓴 일기, 내가 살던 집. 자, 여러분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나라는 것이죠.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이 찍힌 사진, 내가 쓴 일기. 모두 공통점은 다 나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공통점이 더 있다면 바로 옛날 것, 바로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1번. 나의 과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물건의 모양과 쓰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자, 이렇게 오래된 물건의 모양. 쓰임.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지를 골라보는 것입니다.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다.
오잉. 자, 우리 오래된 물건의 모양과 쓰임을 통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단원평가 1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서도 역시 무엇이었냐면, 뭐,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가격을 알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오래된 물건, 모양,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을 알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기억 알맞지 않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물건 등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래된 물건을 오늘날의 물건과 비교하면 무엇을 할수 있느냐? 아, 옛날엔 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아, 오늘날엔 이렇게 또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차이점을 비교해 볼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5번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위, 기역, 디귿의 물건 이름을 각각 쓰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 최종 미션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최종 미션에서 여러분들 바로 디귿 이미지를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자, 이것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잘 수강무기 게시판에 올려줬더라고요. 그럼 디귿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디귿 여러분들 어떤 물건인가요? 맞아요. 바로 요강이라고 하는 물건이었죠. 이 요강은 여러분들 우리 화장실이 과거에는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었어요. 즉, 집 밖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이겠죠. 내가 생활하는 이집 안에 방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따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밤에는 가기 너무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 요강을 이용해서 이곳의 볼일을 봤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 기역이 있는데요. 자, 기역은 여러분들 맷돌입니다. 맷돌. 자, 니은은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냐면 바로 따다다다다다다다 타자를 치면서 우리가 종이에 글자를 입력하는 타자기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맷돌 타자기 요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위 기역에서 디귿의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자, 그러면 우리 맷돌 타자기 요강인 거 확인했으니까 선택지를 볼게요. 1번, 기역은 화장실의 역할을 한다. 자, 화장실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디귿이지요. 자, 따라서 1번은 디귿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니은은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든다.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맷돌이지요. 자, 따라서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자, 디귿 무엇이었어요? 요강이지요. 자, 요강은 종이를 넣고 타자를 쳐서 글자를 찍어낸다? 아니지요. 자, 3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려면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타자기인 니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4번.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오래된 물건들이죠. 마지막 5번. 기역, 니은, 디귿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다? 그렇죠. 우린 이러한 물건들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5번 문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점. 자, 우리가 오래된 물건, 자료를 보는 까닭,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오래된 물건과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고 확인해 보는 것일까요? 자, 그 까닭은 바로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다른 점을 알수 있다. 자,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두 번째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우리 친구들이 기억한 다음에 문장으로 작성해 주시면 6번 서술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으로 오래된 이것을 검색하면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힌트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그 시대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것.

자, 선생님 벌써 정답을 이야기해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사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오래된 여러분들, 자, 사진을 검색하면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바로 오래된 책이네요. 자, 오래된 책인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라고 합니다. 자, 일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 쓰나요? 그날 그날 내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일기에다 쓰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린 알수 있는 것. 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알수 있겠죠. 물론 그 시대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읽다 보면, 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행동들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당시 생활 모습을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당시 일어난 일도 일기 통해서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당연히 일기에는 나의 일기, 내 생각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생각 알수 있겠고요. 자, 오래된 기억을 통해서 당시 생활 모습, 일어난 일들을 알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 자, 오늘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알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옛날 자료를 통해서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선택지죠.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볼게요. 오래된 자료와 증언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와 성우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정미를 보면, 오래된 자료와 증언은 오래된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증언한 사람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를 수 있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오래된 자료와 증언은요, 자, 이 자료와 그 증언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료, 어느 사람의 증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오래된 자료와 증언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 바로 정미가 되겠죠. 자, 성우 볼까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기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서술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가는 여러분들, 그렇죠. 초가집입니다. 나는 기와집이에요. 그럼 1번 선택지 볼까요? 가는 볏짚 등으로 지붕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가집이죠. 자, 나는 기와집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가나 모두 오래된 건축물이다.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던 집의 형태이죠. 자, 4번 볼게요. 가나 모두 오늘날에도 많이 볼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주로 볼수 있는 집의 형태가 아파트와 같이 콘크리트를 활용한 그런 집들을 더 많이 볼수 있죠. 이제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우리가 주로 민속촌에 갔을 때볼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알맞지 않은 거 4번 찾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보면 가, 나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는 것이지요. 자, 우리 가와 나중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어떤 집인지를 골라줘야 됩니다. 자, 초가집과 기와집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 기와집에는요, 안채라고 하는 공간과 사랑채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요, 주로 안채에서 생활을 하였고요. 남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생활을 하였냐? 바로 바깥쪽에 있는 사랑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가나 중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기와집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 12번 서술형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오래된 건축물을 통해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써보아야 됩니다. 자, 제시된 자료는 바로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공산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오래된 건축물인데요. 자, 우리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 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도대체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 차곡 그또 빈틈없이 쌓아 올렸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여러분들 창과 칼을 든 그런 수많은 병사들이 우와 달려오면서 침략하는 걸 사극 등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자, 그런 적들을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성을 쌓게 된 것이죠. 아, 그럼 이 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아,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을 막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국어 사회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최종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글의 지읒미음을 활용하기, 문단에서 지읒시옷, 미음 지읒을 찾기, 중요한 내용을 찾아 표로 정리하기 등이 있는데요.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이 지읒 미음, 지읒 지읒 시옷 미음 지읒에 해당하는 낱말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우리 핵심 내용 정리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정답은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국어, 사회 같이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학 4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파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볼 거예요. 파동의 정확한 정의부터 출발을 해서 파동의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소리가 파동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음파란 무엇인지 이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의 주제는요. 바로 이 악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악어가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 선생님이 악어의 사냥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면 위로 얼굴 부분만 살짝 빼놓고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근처까지 오면은 순식간에 강력한 턱뼈 힘을 이용해서 앙! 하고 물어가지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사냥을 한다고 해요. 겉으로 봤을 땐 조금 무서워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이런 귀여운 모습으로 서서 계속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눈만 물 위에 빼고 있는 걸 보니 악어가 사냥감이 다가오는 걸 보고 기다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악어는 사냥에 시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어는 굉장히 시력이 나쁜 동물 중에 하나여서 자기 동료나 혹은 심지어 자기 몸을

착각하고 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얼굴 부분만 수면 위로 딱 빼놓고 기다렸다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시력이 나쁜 악어가 사냥하는 방법. 자, 우리 친구들 지금은 감이 잘 오지 않겠지만, 오늘 배우는 파동을 적용해서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파동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한 정의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파동. 일단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시면요.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뜯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진동은 무엇일까요? 진동? 너무 쉽죠? 부르르르르 떨리는 거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동은 떨리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운동을 분석을 해보자면, 진동이라는 것은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왕복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한 점에서부터 왕복 운동을 하는 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동을 더 쉽게 얘기하면요.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그래도 나는 좀 잘 와닿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파동을 좀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수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용수철을 양쪽 끝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기준으로 이 오른쪽 손만 한번 진동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보세요. 자, 어떤가요? 자, 선생님이 오른쪽만 흔들고 왼손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자, 오른쪽을 흔들었더니 왼쪽까지 그 진동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손만 계속 진동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것이 그냥 파동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이 진동이 처음 생긴 지점을 우리 파동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파원이라고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를 줄여서 매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동은 이러한 매질을 통해서 진동이 전달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물결파도 파동의 한 종류예요. 예를 들어서 잔잔한 호수에 여러분들이 가운데다가 돌을 던져서 풍덩 빠뜨려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돌이 빠진 그 지점에 진동이 생기게 되겠죠. 그 지점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 진동이 쭉 전달되는 것, 그것을 물결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 진동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는 바로 물이 되는 것이죠. 자, 조금 이따가 배울 소리라고 하는 것도 파동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 모든 상태에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우리 물 속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상에다가 귀를 대고 퉁퉁퉁 두들겨 보면은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릴 거거든요. 이렇게 고체를 통해서도 소리는 전달이 될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정말 파동인가? 진동인가? 이거 헷갈려 할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있다가 소리에 대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전 단원에서 배웠던 지진파가 등장을 합니다. 지진파, 땅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바로 지진파라고 배웠었죠. 이 경우에 이 진동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는 바로 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로 방금까지 배웠었던 이빛 있죠? 빛이라고 하는 것, 전파 혹은 전자기파 같은 것들은 가끔씩 이렇게 매질이 필요 없이 스스로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앞으로 표현을 할때 표현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쵸.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진동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파동에서 위치가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산 마루 위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 쓰고 산 골짜기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마루는 높은 곳, 골은 낮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루와 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동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파장입니다. 파동의 장자가 길이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파동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진동하는 데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인 마루에서 한번 진동하고 다음 마루로 올 때까지를 파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골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 골에서 그 다음번 오는 골까지의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한다. 둘다 같은 길이죠. 그래서 이곳이 파장을 의미한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폭은 무엇이냐? 진동의 폭이에요. 진동을 할 건데 어느 만큼의 폭으로 진동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폭이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가장 높은 곳 혹은 골, 가장 낮은 곳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진폭이라고 하니까 가장 높은 마루부터 가장 낮은 골까지 이 거리를 진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정확한 정의는요, 진동의 중심에서부터입니다. 자,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루에서부터 골까지 전체 길이의 2분의 1 한, 요 길이가 바로 진폭이구나라고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동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진동수와 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진동수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진동, 수,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숫자여야 합니다. 몇회 진동을 하였는지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진동수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무한히 줘놓고 자, 몇번 진동했는지 한번 재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간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1초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동수의 정의는요.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그 진동 횟수를 가지고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헤르츠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뭐 80헤르츠, 100헤르츠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주기는 뭐냐? 자,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 속에서 주기라는 말 언제 쓰세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일주일을 주기로 과학 공부를 해. 뭐 이런 표현할 때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기는 무조건 시간의 의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것도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재봐 라고 해가지고, 무한히 진동을 시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은 바로 한번 진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이 시간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위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진동수와 주기, 이 둘의 관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진동수부터 보시면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기는 반대로 한 번, 1회 동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초로 나타낸 겁니다. 자, 어때요? 이 둘의 관계. 바로 역수관계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이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 잘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전달될 때그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자, 파동이 뭐였죠? 진동이 이동하는 거, 그쵸? 진동이 전달되는 거였어요. 자, 이럴 때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매질은 파동을 따라서 함께 이동을 할까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매질은 하나하나의 점들을 보면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을 따라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도 타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스포츠 경기 응원할 때 관중석에 사람들이 쫙 앉아 있죠. 자, 그때 응원을 할때 파도 타기 하면서 한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쭉 일어났다 앉는 그런 광경, 본적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 파도타기를 따라서 같이 함께 달려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각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위로 일어났다가 앉았다 할 뿐, 따라서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파동이 이동을 할 때요, 이 운동하는 정보와 에너지만 전달이 될 뿐, 그 매질이라는 물질 자체가 따라서 함께 이동하지는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파동이 진행될 때 전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에너지, 그리고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뭐한 점에서 진동이 시작이 됐죠. 운동 에너지라든지 위치 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에너지 정보들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에너지 혹은 정보의 전달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물결파를 따라서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물 입자들이 직접 다막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만 이동을 해서 결국 그 운동 에너지가 단단한 암석을 계속해서 때리고 때리고 때리다 보면은 이렇게 암석이 깎여서 절벽이 만들어지는 것도 볼수 있어요. 네, 에너지가 전달된 예시죠. 또두 번째로는 파동이 진동하는 이런 진동수라든지 진폭이라든지 이런 파동마다 고유의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보를 해석해서 뭐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진단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메시지 같은 거 주고받을 때 이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실제로 이동하지 않는다. 에너지와 정보만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또이 물결파에서의 이물 입자들의 운동이에요. 자, 잔잔한 수면 위에 돛단배 하나가 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 주변으로 큰 배가 지나가면서 파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물결파가 이렇게 일렁일렁 하면서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멀리서 이 돛단배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요. 이 돛단배가 실제로 이 물결파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위아래, 위아래 진동 운동을 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결파가 수면 따라 이동하더라도 매질인 물 자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파동 얘기하다가 왜 소리가 등장을 하느냐? 소리도 파동의 한 종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소리, 파동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리가 파동인 증거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도와줄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자,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우리 성대 쪽에다가 손가락을 딱 갖다 대고 아 하고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서 이 손가락 끝에 무엇이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아 소리를 낼때 미세한 그 진동이 내 손끝을 따라 느껴질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성대의 진동을 만들어서 이 진동이 공기를 타고 상대방의 귀 고막까지 도착을 해서 이 고막의 떨림이 뇌신경을 따라서 전달되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저는 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소리가 진동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소리 발생 장치인데요. 선생님이 이 소리 굽쇠를 땡 치면은 이 굽쇠가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를 딱 잡아서 진동을 멈추게 하면은 순식간에 소리가 싹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더잘 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진동을 만든 다음에 잔잔한 수면 위에 한번 갖다 대볼게요. 그러면은 이 물의 수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자, 순간적으로 물의 표면이 팍 튀는 거 보셨나요? 자, 이렇듯이 소리는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이 전달되는 파동의 일종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느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소리는요, 반드시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실제로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주 SF 영화들 보면요. 이 우주선에 공기가 차기 전에는 소리가 안 들리다가 우주선 안으로 공기가 채워지면서 점점점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 친구들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당연히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큰 소리가 나겠죠. 따라서 큰 소리는 작은 소리보다 진폭이 더 어떻다? 네, 크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두 번째로 소리의 크기만 똑같으면 모두 다 같은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소리의 두 번째 특성은 바로 높낮이입니다. 네, 소리에는 음이 있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번에는 진폭이 모두 똑같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 네, 그렇죠. 진동하는 횟수, 즉 진동수가 다릅니다. 소리는요, 진동수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에 비해서 이 높은 소리가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 벌과 모기, 여러분들이 귀 옆으로 날아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벌이 지나갈 때는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으세요? 뭔가 낮은 음으로 웅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모기가 내귀 옆으로 지나간다. 생각만 해도 막 짜증이 나죠. 어떤 소리예요? 굉장히 높은 음. 이런 소리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이것은요, 실제로 벌과 모기가 날갯짓하는 이 진동수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벌은 약 200에서 250Hz 진동수로, 그러니까 1초에 한 200에서 250번이나 날갯짓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기는 평균적으로 약한 500Hz, 그러니까 1초에 500번이나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소리가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선생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봐야 알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간단한 실험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노란 고무줄 하나를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이 끝과 끝을 잡고 이렇게 팽팽하게 늘린 다음에 한번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볼게요. 어떤 음으로 들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음이 들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 줄을 짧게 잡고 똑같이 당겨서 다시 한번 튕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웅웅웅, 지금은 뚱뚱뚱 하는 높은 소리가 들리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진동수가 더 많을수록, 즉, 파장이 짧을수록 더 높은 소리가 들리는구나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진동수 그리고 파장의 관계도 추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매질에서 진행한다면 소리의 파장은 진동수와 반비례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고무줄을 길게 잡았을 때, 즉긴 파장으로 울릴 때는 진동수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낮은 음이 들립니다. 당연히 파장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진동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이 고무줄을 짧게 잡았을 때, 즉 파장이 짧은 소리를 만들어냈을 때는요, 진동수가 커서 높은 소리가 들리고요. 이것도 당연하게 파장이 짧을수록 더 많이 진동을 할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높은 소리일수록 진동수 커지고 파장으로 따지면 반비례해서 파장은 짧아진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의 세 번째 특성인데요.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음으로 소리를 낸다면 모든 소리가 다 똑같이 들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마다도 목소리가 다르고요. 악기마다도 음색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음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음색은 파동 중에서도 이 파동의 생김새, 즉 파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파동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플루트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진폭이 똑같게 해서, 그리고 똑같은 진동수로 이렇게 소리를 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나 이 둘의 파동의 생김새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러면은 우리 귀에 들릴 때그 소리의 색깔, 음색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음을 내더라도 우리가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리의 세 가지 특성이 이 파동의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기초 탐구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 우리 이것을 파동이라고 우리 정확한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아니라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파동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파원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함께 이동한다,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 앉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매질은요, 제자리에서만 진동하고 그 운동하는 에너지와 정보만 전달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진폭이나 진동수가 변하면 파동이 잡고 있는 에너지나 정보가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단어와 그 뜻을 옳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파동의 표현 방법과 그 명칭 배웠습니다. 하나씩 한번 연결해 볼게요. 파동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이야기했었고,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루는 가장 높은 곳, 골은 가장 낮은 곳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의 절반, 그러니까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 떨어진 그 거리를 진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진동하는 중심에서 이 마루나 골까지의 진동의 폭, 이거 진폭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 장은 뭐였죠? 파동의 길이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진동할 때 길이를 의미했었죠. 그래서 기준을 마루에서 다음 마루로 잡던지 또는 골에서 다음 골까지로 잡아서 그 길이를 재면, 그 거리를 재면은 그것을 우리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진동수와 주기, 이 둘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동수는 어쨌든 간에 진동하는 횟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준은요, 1초였어요.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주기는 뭐였죠? 주기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기준은요, 바로 1회 진동이었죠. 그래서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파동이 전달되는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진폭, 그리고 파장이 몇 미터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폭, 파장, 둘다 뭔가 길이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디를 봐야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진폭은 뭐였죠? 진동의 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가장 높은 데에서부터 가장 낮은 데까지의 이 폭인가? 요거라고 했었죠. 정확하게 진폭의 저기는요,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 혹은 마루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바로 각각 진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를 재거나 여기를 재주시면 되겠죠. 둘다 진폭은 몇이죠? 네, 2m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장은 무엇이었을까요? 파장은 이 파동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진동할 때까지의 길이거든요. 자, 우리 기준을 한번 골이나 마루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 처음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가 오는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를 대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 빼기 2에서 6m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친구들 골을 기준으로 잡고 싶으면은 골에서부터 다음 골까지의 길이를 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마다 내가 찾기 쉬운 기준점을 잡아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은 6m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어떤 세 가지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소리의 기호를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높은 소리가 무엇이냐요? 자, 소리의 높낮이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죠? 진동수였어요. 진동수가 어떨수록 높은 소리가 날까요? 맞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가장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진동한 거, 가장 촘촘한 거, 바로 다죠. 그래서 정답은 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낮은 음의 소리는 진동수가 가장 적은 파동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가장 느리게 덜 진동한 거 찾아주시면요. 바로 나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 가장 작은 크기의 소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크기는요, 우리 진폭에 따라 달라지고요. 작은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진폭이 가장 작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폭은 요 폭이었죠. 그래서 이 진폭이 가장 작은 것도 나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0: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시력이 나쁜 악어가 사냥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힌트는 물결 파야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대답할 수 있겠나요? 네, 잠시 멈춰두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악어는요, 입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가 들어있어서 조그만한 진동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물결파를 따라서 전달되는 이 에너지를 이 신경세포가 감지해서 이 물체와의 거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거리 안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큰 입으로 왕! 하고 물어서 이 먹잇감을 물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결파, 이 파동과 연관지어서 이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의 답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파동 그리고 소리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35강. 자, 금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저희 이제 어휘 공부를 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식당과 상점 관련된 자, 어휘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공부하실 순서는 뭐 여러 차례 지금 반복적으로 좀 수업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단어 먼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예문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퀴즈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모든 문장들, 자, 오늘의 단어 다시 듣고 여러분들 반복해 보심으로써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식당과 상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중등용 단어 중에 생각을 하다가 order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order는요, 명사와 동사로 둘 다 다 식당과 상점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request something. request가 요청하다잖아요. 어떤 회사로부터 뭔가를, 물품을 요청하는 거예요. 혹은 식당으로부터 음료나 혹은 음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똑같긴 한데요. 자, 물품 따위를 주문하거나 음식이나 음료 따위를 주문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을 여러분께 대표 의미로 알려드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apply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원칙적으로 어휘 수업을 할 때는 one at a time,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한 개씩만 저는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너무너무 실제로 지문 안에서 다양하게 자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도 그때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도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더도 워낙에 다양한 뜻으로 지문 안에서 즉시, 당장,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점을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저희는 이제 주문과 관련된 명사 동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사실은 명령의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 명사로는 순서의 뜻도 있어요. 요것도 참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이 3번에 대한 예문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The names. 뭐그 이름들이, 리스트는 명사로 목록이니까, 동사로 쓰면 쭉 목록 안에서 나열하는 거예요. 뭐뭐를.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이름들이 나열돼 있어요. 어떻게요? In alphabetical order.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해석을 못 하셔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순서의 뜻까지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예문도 한번 보셔야죠. 저는요, 그 사람이 뭐 하도록? To leave the room. 이 to 부정사는 목적어 뒷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떠나도록 명령했다기 때문에 오형식으로 사용됐고 얘는 보호입니다. 자, 명령하다의 뜻으로 쓰였을 땐 이렇게 오형식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공간이 없어서 제가 못 썼지만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의 삼형식 배열로도 자주 쓸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오더와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해석들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갈게요. 자, 이 boots. boots는 뭐, 당연히 부츠죠, 부츠. 장화를 말하는 것이죠. can be ordered. 주문될 수 있어요. directly는 직접. 자, 어디로부터? manufacturer. 자, manufacturer는 별표 두 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제조, 업자, 제조업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문 정리까지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럼 오더 끝내고 두 번째 단어로 갈게요. 자, 이번에 bill 있습니다. 자, bill도 오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와 품사로 함께 사용되지만, 자, bill은 그냥 하나만 여러분들 뜻 지금 외워두시면 됩니다. 왜? 오더는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의미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지문 안에서 막 다양하게 자주 보일 거예요. 하지만 build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똑같은 다의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one at a time. 한 방에 하나의 뜻인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build은 document니까 서류겠죠? 뒤에는 지금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입니까? 말해주는 서류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서류예요? 서류가 실질적으로 직접 말을 하진 않지만 의인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How much money you owe? 자, owe는 빚졌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Something you bought. 요거 지금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이네요. 자, 이런 것들이 처리가 깔끔하게 배운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당신이 샀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의 돈을 빚졌는지를 말해주는 서류래요. 자, 이게 뭐예요? 영수증, 청구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산서, 고지서, 청구서를 우리가 bill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의미들도 물론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부디. 자, one at a time이니까 이번에 꼭저 뜻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번에 다른 의미가 또 필요하면 자, 언급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ill 넘어가고요. 자, 예문으로 갈게요. A service charge. 기억나시나요? charge라고 하는 단어도 뜻이 정말 많은 단어인데요. 자, 그 중에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요금의 뜻이 있다 그랬죠? 요금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charge라고 했습니다. service charge라고 하면 서비스 요금이에요. 바로 뒤에 형용사구가 수식을 하고 있네요. 얼마에? 15%의 서비스 요금이 was added. 추가되었습니다. 어디에 추가됐나요? 자, 바로 청구서에 자, 그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충분히 이해 납득이 되셨죠? 자, 그러시면 2번의 build도 마무리를 짓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뭐, 식당과 상점에서 꽤 많이 볼수 있는 명사죠? 여러분들, straw.

혹시 아십니까? 예, 스트로우가 원래 밀집의 뜻이에요. 밀집, 밀, 밀집. 이렇게 대롱으로 이렇게 생긴 밀집 모자 이런 데 쓰는 밀집 알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thin tube가 되겠습니다. 얇은 튜브인데요. 사용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Sucking up a dri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suck라고 하는 단어는 쭉 빨아들이다의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up은 사실은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위치는 어디죠? 자, sucking이 나왔으면 뒤에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up은 요 뒤로 가는 것이 원래 정상 어순입니다. 그런데, 자, 일반적인 부사들은 타동사, 목적어, 부사의 어순을 취하지만, 이렇게 전치사와 부사로 동시에 쓰이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치사형 부사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이름이 전치사형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뒤쪽에 와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단어처럼, 자, 이렇게 뭉치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구를 이뤘다라고 해서 구동사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을 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Turn on the lights. 들어보셨죠? 불을 끄다. 어때요?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on이나 off, up 이런 단어들이 주로 전치사형 부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요 아이들은 여러분들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수거처럼 말뭉치를 외워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가 되는 거죠. 얘는 타동사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링크의 위로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구동사들은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픽업. 그럼 뭐뭐뭐를 집어들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fill up. 그러면 뭐뭐뭐를 꽉 채우다. turn off. 뭐뭐뭐를 끄다. turn on. 뭐뭐뭐를 켜다. 이런 식으로 자, 타동사로 사용되는 구동사들은 이하의 전치사형 부사들이 전치사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말뭉치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문장의 뒷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자, 음료를 위쪽으로 빨아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얇은 튜브예요. 그래서 스트로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빨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대의 의미가 있지만 요거 원래 밀집이라고 알려드렸죠? 자, 그 밀집이 요렇게 대롱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생긴 거. 요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모양이 비슷한 데서, 자, 요 단어의 어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밀집이었지만, 그 모양이 좀 비슷한 것을, 자, 근거로 해서 빨대의 뜻으로 현대 영어에서는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straw 되겠습니다. 자, she drank the juice. 그녀가 그 주스를 마셨는데요. 자, 뭘 통해서? 바로 스트로우를 통해서 마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through a straw라고 하는 이런 예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straw라고 하는 단어까지 자, 정리했으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번째 단어로 갈게요. bin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익숙한 학생들은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도 이 수업을 통해서 한두 차례 정도는 저 단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B는 박스입니다. 어떤 박스인가요? 사용되는 박스예요. For storing things. 자, store라고 하는 단어 말씀드렸죠? 명사로는 점포이지만 동사로는 저장하다의 뜻이 있어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용 통을 우리가 빈이라고 하고요. 식당과 상점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 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이라고 하는 단어도 설명 마무리 짓고요. 자, 이 단어도 예문 한번 보셔야죠. 빈과 함께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분들

0: recycl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recycling bin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재활용 그런 통을 말하겠죠? 예, 그래서 재활용 통으로 빈을 알아두실 때는 예문으로 그냥 recycling bin 하나를 예문으로 아예 외워두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used paper, 사용된 종이. 그 다음에 cardboard. cardboard는 이제 골판지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자, 그 사용된 종이와 골판지는 자, placed. place가 둘다 놓다예요. 그러니까 자, 놓여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디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까? 재활용 통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식당이나 상점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자, 물건이니 빈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이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단어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bundl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히려 이제 성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인데요. 번들은 중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 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지금 익숙하신지. 자, 번들의 정의 내렸습니다. Group of things. 어떤 물건들의 자, 한 집단이랍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이에요? Are tied. 묶여져 있어요. 혹은 포장돼 있어요. 함께. 아, 포장돼 있는 이한그 물건의 이그 집단. 아, 무리, 그룹을 말하는구나. 요거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자, 보통 묶음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 bundle products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묶음 상품들이 요즘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팔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파는 것이죠. 혹은 다발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저 bund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등용 단어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셨으면 싶어서 자, 오늘의 암기 단어로 다섯 번째 좀 제시를 좀 해봤습니다. 자, 개념 충분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tied the newspapers. 자, 그녀가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여러분, 넥타이 알잖아요. 타이가 원래 동사로는 묶다의 뜻이에요. 명사로는 그런 묶는 물건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넥타이 따위를 이제 타이라고 이야기하죠. In a bundle 이러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자, 신문을 그렇게 한 다발로 묶었습니다.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자, 저희 이제 식당과 상점 관련된 다섯 개의 단어 자, 설명이 좀 종료가 좀 되었는데요. 자, 그러시면 두 번째 코너로 좀 옮겨가야겠죠? 자, 마무리 퀴즈를 통해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ll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청구서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있나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더는요. 주문 주문하다의 뜻이죠. 네, 그래서 자, 네 번째 있고요. 자, 번들은요. 방금 공부했습니다. 자, 묶음과 다발의 뜻이라 그랬죠? 네, 됐습니다. 스트로우는 밀집에서 자, 나온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 안쪽이 텅텅 빈 요런 대롱 같은 것을 말하죠. 빨대고요. 자, 빈은 빈통이 되겠습니다. Recycling bin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용된 종이와 판지는 재활용통에 두어야 된다. 자, 통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쪽에 재활용까지 붙여서 보시면요. 자, 오늘 배운 단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Recycling bin. In the recycling b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in the recycling box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빈을 더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15%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서에 추가됐다라고 했는데, 자, was added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이하에 추가된 거예요. 더해진 겁니다. 청구서는 뭐죠, 여러분들? bill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의 정답까지 잘 내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퀴즈가 종료가 되었으니 이제 앞쪽에서 배우셨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자, 한번씩 따라 읽어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1: Order. Order. The names are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Bill. Bill. A service charge of 15% was added to the bill.

0: Straw. Straw. She drank the juice through a straw. Bin. Bin. Used paper and cardboard should be placed in the recycling bin. Bundle. Bundle. She tied the newspapers in a bundle.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상점과, 자, 그 다음에, 식당 관련된 그런 어휘들,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고, 자, 떨어졌던 에너지를 잘 여러분들 회복하셔서, 자, 월요일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905년 대한민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1910년 주권을 잃었다. 경술국치, 그 국가적 치욕의 날. 경복궁에는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렸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일제의 강제 점령은 35년이나 지속됐고 혹독한 무단 정치는 우리 국토와 백성을 유린했다. 일제는 강제 징용과 가진 수탈을 일삼았고 한글을 지우고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일제 강점기 경험이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해석을 두고 여전히 논쟁 중인 대한민국. 과연 식민지 근대화의 진실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하나원학교 교사 유동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으로 20년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은 식민지 근대화 제대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가나가 사실 경제적으로 좀 비슷했어요. 1인당 GDP나 이런 것들이 비슷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급속도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경성장을 했고, 반면에 가나는 그렇지 못했는가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유를 학자들이 추적하다가 혹시나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영향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가 된게 아니냐, 뭐 이런 일부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죠. 1900년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아주 초가집들이 즐비하죠. 1930년대

이쪽에는 지금의 한국은행이 보이고요. 네, 앞쪽에는 명동거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건물도 높이 올라갔고 대리석 건물도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저 멀리 광화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도 부학산이 보이고 있고 그러나 대부분 다 이렇게 텅빈 거리, 네, 별로 개발되지 않은 거리인데 비해서 오른쪽은 1930년대 광화문 거리입니다. 역시나 전차가 다니고 있고 그리고 높은 대리석 건물이 보이는 걸로 와서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일제시대에 근대화가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가 준 선물이다. 이렇게 좀 아주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한국인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줬고 또 어떤 보건의료의 기회를 줬고 농업이나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와서 교육이나 의료, 농업이나 공업을 굉장히 발전시켜준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일제의 통치가 있었고 그 통치를 경험한 한국인들이 나중에 한국 근대화의 어떤 역군이 된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서 개항기 때, 대한제국 때의 조선은 스스로 힘으로는 근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된 거는 사실이지만은 굉장히 편향된 정책이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만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의료도 병원들은 많이 만들지만 뭔가 좀 한국인들을 위한 병원이 아니었고 그리고 농업이나 공업의 발전상 있긴 하지만 그 많은 농업의 이윤이나 공업의 어떤 그 생산물 이윤들이 대부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거는 일제를 위한 근대화가 아니냐. 그리고 일제의 통치가 있었지만 그 뒤에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은 전혀 연관이 없고 조선은 일본이 강점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자력으로 근대화할 수 있었다. 뭐 이런 크게 세 가지 역시 반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이 좀 서로 치열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식민지 근대화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 기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의 통계, 통계들을 뭐 이용하긴 하되 그 통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일제의 통계 속에는 한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1940년대가 되면은 60만 정도의 일본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전했다, 성장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과연 성장한 부분이 과연 한국인과 일본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이익을 줬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자, 많은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많은 공장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보건의료가 발달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거를 개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개발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런 일본의 정책들이 이후에 우리 한국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과연 이후에 한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자, 이런 것들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교육의 근대화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천자문을 배우고 뭐 이렇게 가벼운 뭐 이렇게 놀이도 즐기는 그런 이제 구한말의 서당 보시면 서 있는 훈장 선생님의 회초리 같은 것도 좀 보이죠? 네,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어느 초등학교의 졸업식입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에는 초등학교라고 부르진 않고 보통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가운데 뭐 막대기 같은 거 보이시죠? 그거는 사실 막대기가 아니라요, 칼입니다. 이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직결 심판으로 이제 몽둥이질도 했고요, 태형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칼을 차고 수업을 했습니다. 공포 분위기 굉장히 있었겠죠. 개항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뭐 학교 건물도 번듯하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학생 수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학교가 많이 만들어졌다. 뭐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보통 학교를 엄청 많이 늘여서 나중에 일제 말기에는 취학률이 한40% 이상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한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전문학교들은 물론이고, 뭐 경성제국대학도 세워서 한국인들한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배운 지식인들이 나중에 뭐 한국의 뭐 근대화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식민 근대화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제 교육 정책은 보통 학교를 많이 만들긴 했으나 중등교육, 고등교육 쪽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고등교육 기관을 많이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입학의 기회, 고등 보통학교, 그다음에 전문학교, 뭐 실업학교, 또 경성제국대학 이런 이제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입학의 기회에 있어서 오히려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한테 더 기회를 줬다. 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민족 차별적인 교육이고 오히려 한국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말은 하지만 일본인,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의 교육을 보면 식민 통치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쓰였다라는 말을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다녔던 많은 뭐 지식인들이 뭐 회고록을 쓰거나 하는 걸 보면, 일제가 정말 망할 줄 몰랐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을 받은 것이 일제가 굉장히 강하고, 우리는 일제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뭐 식민지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식민지 근대화, 특히 교육 부분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역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과연 한국인과 일본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교육을 하면서 이득을 받았을까? 두 번째, 왜 이런 식민 통치 관련된 교육 기관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일제의 교육 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식민지 근대화의 교육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 직전에 조선인의 보통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보통 교육에 대한 표입니다. 보시면은 사립학교의 발전이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자, 2016개의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만 7천여 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에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에 주요 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보이는데요. 뭐 한성사범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 경쟁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은, 뒤에 보시면 뭐 공업전습소, 그다음에 대한의원부속의학교, 그다음에 설린상업고등학교, 이 경쟁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업이나 상업 쪽에 관련된 학교의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교육관, 즉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직업관 대신에 뭔가 실용학문, 뭐 상업이나 공업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과 열정이 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표는 일제강점 이전에 그 고등 정도의 학교, 그다음에 실업계통의 학교에 대한 지원자와 입학자, 그다음에 학부모 관련 통계입니다. 보면은 상업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상업에 종사하거나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양반보다는 상민들의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10두락 이하의 토지 소유자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락이라는 거는 이제 마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 마직이가 이제 2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마직 이하라면은 12두락 이하라면 이제 2000평 이하의 좀 가난한 농민들, 가난한 농민이지만 우리 아이는 교육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 신분,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재산에 관계없이 굉장히 대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조선이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의 생각은 산업공상의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실용학문, 그리고 누구나 배우고 싶다. 이런 열망이 나아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결국은 이제 근대적 교육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제 보통학교와 서당의 재학생 수를 비교한 표인데요. 이제 아래에서 위

이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보통학교입니다. 보통학교가 지금의 초등학교죠. 그 다음에 평탄하게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는 그래프는 이제 서당에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사실은 1910년대에는 서당이 더 많았습니다. 계량서당, 천자무도 밝히지만 근대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았는데, 일제는 그 서당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서당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지, 또 어떤 민족의식을 또 고취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서당은 믿을 수가 없다. 제대로 된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일제가 지정한 교과서를 써라. 일제가 지정한 학교에서만 교육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서당에 대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더 이제 일본은 좀 고도의 통치를 하게 되면서 문화 통치를 실시하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보통학교의 수를 아주 급격히 늘립니다. 대신에 서당에 대한 탄압이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 보통학교의 취향률을 보면 사실 1910년대는 10% 미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20%, 그다음에 30년대가 되면 30%, 그다음에 일제 거의 막바지 되면은 뭐 최대 60%까지도 보통학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학교의 취향률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열, 일제시대에 참 대단했는데요. 유학생들의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왼쪽에 위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요 그래프는 관비 유학생인데요. 그러니까 뭐 총독부라든지 정부에서 돈을 대주면서 유학을 가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30%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계속 좀 내려가서 10%로 이하로 내려갑니다. 근데 결국은 유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대부분이 관비 유학생이 아니라 사비 유학생, 즉 개인의 돈을 들여서 뭐 일본에 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식민지 조선의 교육기관이 굉장히 수도 많아지고 하지만 한국인들이 좀 진짜 원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난 유학을 가서라도 더 높은 공부,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하겠다 해서 스스로의 돈을 들여서 유학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944년 민족별 학력 구조입니다. 여기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 총 60만 명좀 넘죠? 네, 근데 그중에 73%가 소학교 초등과 이상의 졸업 학력 갖고 있습니다. 불취학자라고 해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그 16만 명이 있는데, 사실은 그 16만 명 중에 14만 명 정도는 11살 이하, 그러니까 원래 아직 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이니까 실제로 불취학자는 2.8% 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모두 소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소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대로 졸업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쭉 졸업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어땠냐면 불취학률이 86%인데 이거는 11세 이하를 제외하더라도 한50%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소학교 초등과를 졸업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학교를 다니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초등과를 졸업한 다음에는 거의 상급 학교 진학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학교, 우리 고등보통학교인데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그때 배워야 될 나이에 1% 정도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거 확실히 일제시대의 교육기관이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거 일본인들을 위한 교육이 중심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 정도의 인구에 불과한 일본인이 또 전문학교나 대학교 졸업에 거의 50% 이상, 6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성제국대학이나 그 전문학교들이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들의 자제들을 또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요. 중등학교,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보통학교하고 이제 여자고등보통학교인데 보통학교는 뭐 1920년에 641개, 1935년이 되면 2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고등보통학교의 수는 거기에 비해서 1920년에 23개,
그다음에 35년에 45개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1931년 조선인들의 한국인들의 보통 학교가 17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소학교, 일본인은 소학교 단위거든요. 그래서 465개 정도 되는데 뭐 숫자도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인구 기준으로 해보면 한국인들은 만 1000명, 만 2000명당 1개 정도의 학교가 있고 일본인들은 1100명당 한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학령 아동, 그러니까 배워야 될 나이의 아동 중에서의 취향률을 보면, 우리 한국인 아이들은, 20% 정도?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 학교 가고 있고, 반면에 일본인 아동은 거의 99%,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어떤 취약의 기회,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일본인들 중심으로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성제국대학이나 경성고등보통학교 졸업생들의 여러 가지 이제 회고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확실히 민족별로 입학 정원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총독부의 이제 학사 참고자료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1920년대에 그 이후에 전문학교라든지 대학 예과라든지 경성제국대학에 입학 정원의 60% 이상이 항상 일본인으로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TO가 있다는 겁니다. 경성제국대학, 그다음에 각 전문학교에 60% 정도는 일본인으로 채우고 나머지 비율은 한국인들로 이렇게 해서 마치 한국인들을 위한 학교인 것처럼 하자. 사실은 일본에서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생 한 명당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우리 한국인은 13,322명당 한 명에 대비해서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들은 275명당 한 명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우리 고등교육의 기회가 훨씬 일본인한테 많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됐을 될 때, 그리고 1947년 5월 사이에 이제 초등학교 교육기관의 학생 수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뭐 미군 정시되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제 일제부터 완전히 독립된 다음에 그런 모습인데요. 47년에 학생 교육기관의 학생 수는 약59%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수는 134% 정도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는 중등학교는 100% 증가하고 그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는 41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일제강점기 때에 억눌렸던 한국인들의 어떤 교육의 열기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다음에 더욱 분출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학교 수는 많이 만들지 못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망, 이제 배워야 된다는 열망이 되게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 초기부터 말기까지를 보면 초등학교의 취향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만 문제는 그 초등학교 정도만 나올 뿐이지 그 이상의 뭐,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대학 쪽에 그런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제약돼 있었다. 고등보통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의 1% 정도만 고등보통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력별 교육 기회라든지 입학 정원에 굉장히 민족적 불평등이 되게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쉽게 들어가고 한국인들은 어렵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겨우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경성제국대학이나 뭐 각종 전문학교들은 입학 정원의 60% 정도가 항상 일본인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식민지 시대의 교육이 과연 우리를 위한 근대적인 교육이었는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반드시 알아야 될 교육 근대화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강점 이전부터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는공상에 의존하지 않는 실업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았고 경쟁률도 치열했습니다. 일제는 이런 교육열을 이용해서 민족교육을 할 수도 있는 서당에 대한 규제에 나섰고 반면에 보통학교를 많이 늘이면서 교과서도 지정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지정하고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도 지정하면서 우리를 통제하려는 그런 교육을 나섰습니다. 일제 통치기 내내 초등학교의 수는 많이 늘었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그

0: 초등학교 이상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1% 정도만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취학률은 계속 확대되었지만은 그 이상의 고등보통학교나 고등보통여학교에 갈수 있는 그런 진학의 기회는 너무 제한되었습니다. 전체 보통학교 학생의 1% 정도만 고등보통학교에 갈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열망이 많았던 한국인들, 그러나 일본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교육의 기회, 입학 정원의 제한이 너무 컸습니다. 경성제국대학, 그다음에 여러 전문학교의 입학 정원의 60%는 거의 일본인으로 채워졌고, 그 외에 나머지 정도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인들이 입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입학 정원상에 또 학력별 교육 기회상에 민족적 불평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제가 폐망한 후에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보면 그동안 일제강점기 때 억눌렸던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게 분출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학교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배우려는 학생 수 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참여하는 선생님 수도 늘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배움의 열망이 컸는지를 알수 있고요. 결국은 해방됐을 때이 교육을 받은 이 학생들이 우리 경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일제강점기 때의 교육이 그대로 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의 교육보다는 해방됐을 때 새로운 교육의 방법 그리고 교육의 열망이 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더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은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아 성취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일제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을 뿐 한국인의 자아 성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추진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육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제대로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저변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1: 식민지 근대화로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다. 의료, 농업, 공업, 교육 등전 분야에 걸쳐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 특히 일제는 교육을 식민지 지배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들은 칼을 차고 어린 학생들에게 식민 사관을 가르쳤고, 중고등 전문 교육의 기회를 철저히 제한했다. 하지만 일제의 강압적 통치 아래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국인들. 그리고 광복 후 적극적인 인재 양성이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비결이자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요.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1905년 대한민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1910년 주권을 잃었다. 경술국치, 그 국가적 치욕의 날. 경복궁에는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렸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일제의 강제 점령은 35년이나 지속됐고 혹독한 무단 정치는 우리 국토와 백성을 유린했다. 일제는 강제 징용과 가진 수탈을 일삼았고 한글을 지우고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일제 강점기 경험이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해석을 두고 여전히 논쟁 중인 대한민국. 농업 근대화의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1: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유동훈입니다. 자, 식민지 근대화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농업 근대화 실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물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겨우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음 사진은 일제가 호남평양 물을 대기 위해서 대야제라는 큰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롭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구한 말에 뭐 벼타작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위에서 나다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참 슬픈 모습은 뒤에 민둥산이에요. 보면은 산에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개항기 때 우리나라를 찾았던 그 외국인 여행객들의 기행문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좀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고, 사람들이 믿고 자기 소유지를 팔거나 매매할 수가 있었다, 살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3매 인식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쌀이 증산이 됐고, 그래서 그 결과, 농거소득이 증대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 보면은 저렇게 쌀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한국과 일본 간의 통상적인 경제 거래의 일종이다. 뭐 수탈이 아니라 그냥 쌀이 남으니까 판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식민지 근대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야, 토지조사 사업은 그냥 뭐 토지소유권을 확립한 거뭐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식민 통치 뭐 일종의 수탈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를 한 거다. 예,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인증식계획의 목적은 결국은 일본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지 우리 한민족한테 뭔가 쌀을 더 많이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조선 한국 사람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신문을 보면 기하풍년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보면 들판에 황금 들판에 많은 벼는 익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쌀들은 다 우리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일본으로 다 수출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풍년은 풍년인데 한국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하풍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제시대에 이렇게 농업의 근대화는 결국은 일본인들을 위한 또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농업 부분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911년이 되면은 1천만 톤 정도 된 생산량이 1938년이 되면은 2500만 석까지도 올라갔다가 1943년에는 2천만 석 정도로 약간 줄긴 합니다. 이게 아마 전시농업 통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천만 석이 시작해서 2500만 석까지 굉장히 많은 쌀의 증산이 있었죠. 쌀의 생산량은 굉장히 늘고 있는데 국내 소비량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일본에서 수출하고 있는 쌀의 그 수출량이 그 거의 생산량의 그 기울기만큼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쌀을 많이 증산하긴 했으나 그 증산한 양이 거의 다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해주죠. 역시나 일제시대의 통계는 이게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한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농업적인 통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통계를 바탕으로 누가 과연 이득을 얻었을 것인가? 이 기준을 좀 생각해 보고요. 역시나 두 번째, 자, 굉장히 많은 쌀의 증산이 있었는데 결국 그 농업의 개발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자,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제 농업 정책, 농업의 발달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식민지 근대화의 농업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920년부터 일제 말기까지는 그 경지 면적이 거의 그대로인데요. 1910년부터 1910년대 후반에 굉장히 많은 논이나 밭이나 전체 경지 면적이 확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뭐 굉장히 농업 정책을 활발하게 펴서 1910년대의 경지 면적이 확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확한 농업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했고 그 토지조사 사업이 나온 결과 1910년대를 보면 진짜 그래요. 개간 간척 등으로 경지 면적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뭐 저수지라든지 뭐 물막이 보호 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아니면 수리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개간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일제 강점 전부터 여러 가지 농업을 위해서 농업의 어떤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수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1931년 그 비수리 조합의 관계 설비에 대한 면적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거의 84%죠. 이거 비수리 조합이라는 거는 뭐 어떤 총독부라든지 일본인들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수리 조합 만들지 않고 우리끼리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면적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총독부라든지 일본인들 주도해서 뭔가 뭐 농업을 개선하기보다는 한국인들 지주라든지 한국인들 농민들 위주로 해서 어떤 또 저수지를 만들거나 관계시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2편은

조선총독부의 그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경지 면적인데 역시나 1910년대 급격한 이제 상승 곡선을 보이지만 저것은 결국은 1918년에 토지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거꾸로 그 증가율을 대충 계산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다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조선총독부의 그 정부 당국이 실토한 부분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역산해서 재배 면적, 그다음에 수확량을 거꾸로 추정한 통계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역시나 1910년대에 일제가 우리나라 점령한 다음에 뭐 급격하게 농업 정책을 펴서 토지 경쟁 면적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거는 총독부에서 토로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산량의 증가가 과연 누구한테 이득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일본인들의 당시의 소유 경지의 면적이 1910년 정도에 7만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32년 정도 되면 40만 정보가 돼요. 5.7배 정도 토지 경작 면적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 전체의 경지 면적에서 일본인 소유의 경지 면적의 비율이 1910년대에는 약2.9% 정도 됐는데 1932년에는 9% 정도로 증가합니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의 그 경지 면적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논보다 밭이 많습니다. 반대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유 경지는 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일본이 이제 한국에 와서 땅을 가지려고 할때 주로 이제 논을 노렸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논 벼농사를 지어서 뭔가 쌀을 좀 수출하거나 하려고 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경지 면적을 이제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사서 급격하게 경지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910년부터 한 5년까지 정도가 한번 있고 그다음에 1928년부터 32년까지 이렇게 해서 두 시기에 걸쳐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많은 땅을 사고 경지 면적을 늘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910년부터 15년까지 일본인들이 소유한 경지 면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줄임말로 이제 당시엔 동척이라고 불렀죠. 이 동척에서는 대한제국에서 갖고 있던 토지들을 동척 소유로 만들었고, 이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본인들한테 싼 값에 토지를 이제 판매합니다. 예, 그걸 이제 불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일본인들이 이 동척이 갖고 있던 토지를 받으면서 이때 이제 일본인들의 경작 면적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1928년부터 이제 34, 5년까지, 요때 일본인들이 갑작스럽게 토지를 많이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경제 대공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경제 대공황이라는 거는 생산을 과잉 생산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물건을 팔수 없게 되면서 뭐 기업이 도산하고 뭐 은행도 파산하고 실업자도 생기고 뭐 이런 건데 이때 이제 또 농업 공황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역시 농산물이 과잉 생산이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쌀값이 떨어지죠. 그럼 쌀값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했던 한국인 지주들이 또 한국인 농민들이 쌀값은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의 농토를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싼 값에 농토를 팔게 되니까 요 타이밍에 이제 일본인들이 와서 일본계 은행들한테 돈을 쉽게 빌리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땅을 사는 거죠. 실제로 19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산물 가격이 거의 60% 정도, 그러니까 거의 쌀값이 반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또 은행 이자율은 19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3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토지 세액은 거의 그대로고, 부동산 담보 대출은 40% 이상 증가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인들이 와서, 뭐, 일본계 은행,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빌려다가, 토지에 대한 수확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한국인들, 뭐, 지주나 농민들의 땅을 매입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0정보 이상,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들 대지주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 면적은 주로 전라북도, 전라남도, 황해도, 경상남도 이쪽입니다. 지금 봐도 뭐 전라도 굉장히 좀 곡창지대고 되게 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인데 이 전라남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황해도 지역의 그 생산량을 보면요. 합치면 한 10.3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요. 다른 지역은 한 9.3석 정도 되는데 한석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정보당 생산량이 높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집중 투자를 해서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옥토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리주화 구역 내에서 민족별 소유 면적별 조합원 수나 면적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6.6% 정도 되는 일본인이 28.7% 정도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많죠? 소수의 일본인이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92.7%의 조선 한국 사람들, 55.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경지 100 정보 이상 소유 대주주의 추이를 이제 보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대주주가 많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인 대주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2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인 그 대주주의 수가 줄고 있죠. 이거는 뭔가 좀그 경제 대공황 이쪽과 좀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게 해주고요. 여러분 혹시 그 빌어먹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보통 보면 우리가 에이 빌어먹을 그러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좀 상황이 어긋나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걸 에이 빌어먹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용어는 빌려먹을에서 나왔습니다. 아, 뭐냐면 자기 땅을 가지고 편안하게 농사짓고 있는 자작농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잘못 투자를 하거나 뭐또 가족이 너무 아파서 약값을 내거나 하다가 자기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기고 남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상황. 그러니까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을 에이 빌려먹을이라고 쓰다가 이걸 좀 세게 해서 에이 빌어먹을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계급별 농가 호수를 비교한 것인데요. 일제강점기 때이 자작농의 비율, 그 인구수는 거의 이제 60만 호 정도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작농은 100만 호 정도에서 시작해서 일제 말기는 거의 160만 호까지 올라가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있음을. 인구가 증가한다 하면은 자작농도 같이 증가해야 하고 소작농 같이 증가해야 했을 텐데, 실제로 자작농 거의 그대로고 소작농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에 관계없이 오히려 조선 사람들의 경제 상태가, 농업의 경제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15년과 32년을 비교해 보면은 자수작농은 한31% 정도로 감소하고 소작농은 64%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1920년 판미증식계획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 조선 농민들의 처지가 더 악화돼서 정말 에이 빌어먹으래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자,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소작지 면적 역시 28년부터 32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합니다. 역시 우리가 봤던 경제 대공황 시대, 일본인들의 토지가 갑자기 늘어나는 시대에 한국인들의 소작지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세 납세 의무자의 수라는 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유일하게 재밌게도 한국인과 일본인을 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세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느냐? 그 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선인들은 1926년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고 오히려 약간 이제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는 데 비해서 일본인들의 지세 납세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928년부터 32년까지 굉장히 농업공황이 와서 어려운 처지였는데, 오히려 일본인들은 그것도 토지 매입을 증가해서 세금을 좀더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를 매입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제시대에 소작지 면적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일본인들이 땅을 사서 자신이 농사짓기보다는 한국인들한테 소작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생산과 공출 그리고 소비량을 이제 비교한 건데요. 미국 생산량은 거의 뭐 14,000 정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일본으로 수출되는 양은 거의 두배 이상 급증하고 있죠. 우리가 중요한 표는 이건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0.72도에서 0.45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일본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0: 그러니까 1.11 정도로 거의 불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인들의 그 안정적인 식량 소비를 위해서 3.1 중식 계획을 준비했고, 그래서 3.1 중식 계획을 하면서 결국 그 많은 쌀들, 증산한 쌀들을 대부분 다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인들은 안정적으로 쌀을 이제 받아 먹었고,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증산했지만 오히려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었다. 정말 풍년인데 우리는 굶고 있다. 그쵸? 네, 왜 그럴까? 결국 일본으로 많은 쌀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거 비표는 일제강점기의 조선 농민의 소득 수준을 연구한 키무라라는 사람의 연구입니다. 조선의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1920년, 30년대라 하더라도 조선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곤궁해지고 있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28년과 34년에 이제 세민과 국민을 비교한 게 있는데, 이게 좀 낯선 용어죠. 세민이라는 거는 남의 도움이 없이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국민은 정말 궁박한 사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활할 수 없는 써놓은 건데, 이거 일제가 만든 표입니다. 세민과 국민의 수가 거의 뭐 41만 호, 그다음에 217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 지날수록 오히려 늘고 있죠. 91만 호와 586만 명으로 거의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이 한국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1920년대, 30년대 우리 농민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정말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예,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1910년부터 201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이제 쌀 생산량을 본 건데요. 보면은 일제강점기에는 약간의 상승이 있을 뿐이지 거의 큰 변화가 없죠. 그런데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1950년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약간 정체돼 있다가 1955년부터 1980년까지 급격하게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49년, 50년, 51년 이때 이제 농지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토지 소유권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 많은 저수지를 쌓고 뭐 품종 개량 사업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화학 비료도 공급받고, 그러니까 즉 일제강점기의 어떤 농업 정책의 결과,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 증산이 되고 근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벗어나는 순간 이후로 우리가 어떤 농업의 자율권을 갖게 되면서부터 많이 확대되고 근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추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농업 부분에서의 근대화의 실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제 초기에 토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그 일제강점기의 토지의 증대는, 1910년대의 증대는 사실은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거꾸로 토지가 늘어났다고 추정한 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이제 믿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일제강점 전부터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재래 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리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또 일본인들의 어떤 입김이 없었던 비수리조합의 면적이 크다는 것은, 즉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고, 또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끼리의 어떤 한국 사람들의 어떤 농업에 대한, 농업 생산에 대한 열망이 컸다. 우리 한국인들의 농업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많은 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부분 다 그것이 일본으로 수출돼서 일본인들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 위에 쓰여졌고요. 반대로 한국인들의 2인당 쌀 소비량, 뭐 잡곡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정말 당시의 표현대로 기아풍년, 풍년은 풍년이나 많은 그 쌀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인들의 식량에 쓰였고, 우리는 오히려 더 궁핍한 생활을 살았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농지 소유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단계로 구성됐었죠. 1910년대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이제 불화받아서 그걸로 이제 토지 소유를 늘렸고, 1928년부터 32년까지 경제공황, 농업공황을 이용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국인 지주나 농민의 토지를 매입해서 일본인들이 토지 소유를 늘렸고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한국인 소작농들을 이제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1920년대 후반에 한국의 소작농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20년대 3.1 인수 계획의 결과 정말로 많은 식량의 증산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3.1 인수 계획은 결국은 일본인들의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일본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거의 비슷한 데 비해서 한국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3.1 인수 계획이 과연 우리를 위한 농업의 근대화라고 볼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라를 찾은 다음에 어떤 쌀 생산량의 증가 같은 거를 일제강점기랑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일제강점기의 증가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식량의 증산, 쌀의 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뭐 화학비료의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지개혁으로 자기 토지를 소유한 우리 농민들의 어떤 농사에 대한 열망, 적극적인 농업정책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어떤 농업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해방 이후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오히려 쌀 생산이 급증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식민지 농업의 근대화, 어떤 보면 양적으로는 쌀이 증산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으나, 과연 그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근대화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는 등 수치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농민 다수가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등 국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취준생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을 볼때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찰하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1: 전북 군산항은 지금도 수탈의 흔적이 남아있듯 곡창지대 호남평야 등에서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보내던 전초기지였다. 옛부터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을 가진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도 일제의 수탈은 가혹했다. 동양척식회사를 앞세워 일본인들은 특혜를 받으며 농토를 헐값에 사들였고 우리 자영농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당시 유행했던 기아풍년이라는 말처럼 논밭에 곡식이 가득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이 먹을 식량은 점점 줄어만 갔다. 이처럼 쌀 생산량 급증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에 일제강점기의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 바로 우리가 식민 통치 아래 농민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들여다보고 올바른 역사관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905년 대한민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1910년 주권을 잃었다. 경술국치, 그 국가적 치욕의 날. 경복궁에는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렸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일제의 강제 점령은 35년이나 지속됐고 혹독한 무단정치는 우리 국토와 백성을 유린했다. 일제는 강제징용과 가진 수탈을 일삼았고 한글을 지우고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일제 강점기 경험이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해석을 두고 여전히 논쟁 중인 대한민국. 조선 공업화의 진실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유동훈입니다. 자, 식민지 근대화론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조선 공업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이 놀라운 한국의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그 시점이 일제강점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의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이 주장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한말의 대한제국 시대의 방직업의 사진입니다. 거의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막 손과 발의 힘으로만 이제 옷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거는 1930년대의 방직 공장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기계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지금 나오는 거는 흥남 질소 비료 공장입니다. 당시에 세계 제1위의 비료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세워지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제 비료가 많이 생산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음 사진을 보면 장진강 수력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 거의 없던 대형 비료 공장과 발전소가 세워졌거든요. 1920년대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에도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근대적인 공업의 발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일제 통계 정말 공업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과연 한국인과 일본인 중에서 그 공업의 이윤을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갔을까?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뭐 저렇게 많은 공장들이든지 여러 저렇게 많은 뭐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그 개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에 자, 조선의 공업화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뭐 이런 관점. 그래서 목적과 그다음에 결과의 이득과 그다음에 영향 이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조선의 공업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대비 1940년의 부가가치 생산액을 보면 농업은 한 1.7배 정도, 또 수산업은 네, 5.8배 정도, 5.6배 정도, 임업은 7.7배 정도, 그다음에 광업은 20배 넘게, 네, 또 공업은 네, 8.4배 정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하에 그 농림수산업의 생산액의 비중을 보면 86%에서 64% 정도로 1940년이 되면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제하의 광공업을 보면 생산액의 비중이 10% 정도에 그치던 네, 그런 광공업의 생산액 비중이 1940년이 되면은 36%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낙화되고 그다음에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면은 뭔가 이제 산업화 근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조선의 1920년대, 30년대에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근대화가 된게 아니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근거로 많이 쓰입니다. 조선 내 생산액의 한 60%에 해당하는 공업 제품이 이제 일본에서 사실은 수입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1932년 이후에는 조선 내 공업 생산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공업 제품의 자금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이제 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조선 내부에서만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그 자금률이 76%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의 광공업이 굉장히 그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농림수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조선 공업 내부에서 또 자금률이 높아지고, 이것은 조선과 또 일본 간의 어떤 그 공업 간의 분업 관계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어떤 근대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일부 내놓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의 공업화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었느냐? 결국은 만주 그다음에 중국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일제가 대륙 침략. 한반도를 대륙 병참의 기지로 군수 기지로 삼으려는 거 아니었느냐. 외면적으로 보면 성장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조선의 여러 가지 공업의 발전의 부분이 일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업의 성장,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공업적인 활동들을 오히려 제약하고 또 규제하고 오히려 더 성장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자, 표를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표는 이제 경공업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표가 이제 중화공업입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의 공업화가 시작이 돼서 이제 중화공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39년이 되면 중공업의 생산력 비중이 이제 경공업의 생산력 비중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에는 약 25%에 머무르고 있던 중공업의 비중이 1940년이 되면은 51%로 두배 정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수를 좀 보겠는데요. 1930년대 일본 자본이 대자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장 수를 보면 1932년에 14개, 그 다음에 36년에 58개, 그 다음에 1939년에 83개,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죠. 그리고 이들 중에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수 200명 이상의 아주 대공장이에요. 그래서 중화공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공장의 종업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식민 조선에서도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된게 아니냐 해석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금 노동자 수를 보겠습니다.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노동자의 수가 굉장히 늘고 있죠. 보면 1910년대는 10만 명이 채안 됩니다. 10만 명이 채안 되다가 1940년대가 되면 7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7배 이상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그 중화공업의

노동자 수가 1929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경공업의 그 공장 노동자 수를 추월합니다. 네, 그래서 1915년에서 30년까지는 일제강점 초기에는 전체 공장 노동자의 약한 65%가 종업원수 100인 이하의 좀 비교적 좀 작은 규모의 공장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1931년 이후에는 전체 공장 노동자의 약한50% 이상이 종업원수 100인 이상의 좀 대규모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죠. 역시 이것도 뭔가 좀 경제구조의 고도화, 중화학공업의 발달,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민지 근대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1926년에 경성상공회의소의 조사를 보면 일본 대자본이 주로 이제 어디 있냐면 방작업,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작업이죠. 그다음에 제사업은 비단, 조면업, 제철업, 뭐 시멘트, 뭐 제당, 성냥 제조업 이런 데 진출하고 있고 민족별 공장 수를 좀 보면 조선인 자본의 경우에 1910년대 30% 이하에 불과했는데 1920년대 되면 50%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지금 공장이 한국 사람들이 공장을 많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조선공업화의 어떤 뭐 근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926년과 39년의 민족별 공업 생산력을 비교해 보면은 공업 생산액은 5억 6천만 엔에서 18억 9천만 엔으로 약 3.38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공장의 생산에 그다음에 관영 공장, 간내 공업의 공업 생산에 모두가 증가하고 있죠. 다만 구성비를 보면 일본 대자본의 비중이 3.3%에서 21.8%로 급증합니다. 우리 한국인 자본의 비중도 5%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 이제 관영 공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장이나 간내 공장, 좀 작은 규모의 공장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죠. 결국은 이제 조선 내에 있는 일본 자본이나 조선인 자본의 비중이 많거든요. 네, 이들이 이제 어떤 공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일본 대자본과 조선인 자본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집계한 1945년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조선 내 회사의 주요 회사 1,500개의 자산과 비율을 본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자산의 52%가 중화학공업이고, 그다음에 15.4%가 광업이고, 7.2%가 경공업이고, 그다음에 일본인 자산의 75.2%가 광공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학공업의 어떤 그 비중을 보면 화학이 14.7%. 화학 비료라든지 뭐 이런 쪽이죠. 그다음 가스 전기 주로 전기 쪽일 텐데 16.4%. 그다음 제철업이 9%. 그다음에 경금속업이 4.2%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화학, 그다음에 뭐 제철, 전기 쪽에 많이 집중돼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해방 당시에 조선에 있던 이제 5,300개 정도의 일본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0.4% 정도밖에 안 되는 23개의 일본인 대공업 회사의 재산이 조선인 전체 일본인 재산의 자산의 한 4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인데 차지하는 규모는 굉장히 큰 거죠. 특히나 이제 여기 이제 4대 당시 일제 강점기의 빅4가 있는데 조선전력, 일본질소비료, 네, 압록강 수력발전, 일본 제철, 요네개 회사가 이제,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이 회사의, 네개 회사의 자산이 조선 전체 일본 자산의 25% 차지합니다. 네개 회사가,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 자산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업화의 과정에서, 조선 내에 많은 회사와 공장이 생겨나고 있는데, 소수의 대규모 자본이 자본 소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본 소유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 대자본이 확실하게 조선을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식민지 조선의 공업 발전에 따라서 조선인의 우리 한국인들의 공산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무역이 증가하고 뭐 생산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조선인 노동과 자본의 성장 등으로 해서 그것도 산업의 연관성이라든지 파급 효과가 커졌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과연 그런지 한번 그 일본의 대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달한 그 업종과 이제 어떤 한국에서 발달한 업종을 한번 과연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자본은 전체 공장 수의 1%도 안 되는
62개 공장에서 전체 생산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장의 평균 생산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업종당 그 공장 수는 좀 적죠. 그래서 이제 소위 독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은 다른 업종의 한 3배 정도 되고요. 공장당 노동자 수도 다른 업종의 한 1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생산학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일본인 대자본이 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업종을 보면 금속, 그다음에 유업, 화학 뭐 이런 쪽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의 공장은 사실 이쪽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본인 대자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산업 활동에 그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산업의 이중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윤을 가져가지만 그것이 과연 한국의 기업들한테 좋은 이익을 줬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로 정미업이나 우리 양조업 같은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어떤 제철업이나 전기 아니면 화학 이쪽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1930, 40년대에 뭐 산업구조의 고도화, 뭐 조선의 공업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일본인 대자본이 주로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활동을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한국의 우리 한국인 기업가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한국의 발전에 공업 발전에 정말 이바지했는지 양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생산액이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누구한테 이익이 됐을까? 자, 분명히 일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대규모 회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이제 생산액을 만들어냈고 하니까 일본 회사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됐겠지만 산업 간의 파급 효과가 적은 그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과 당시 일본 공장의 주력 산업이 다른 걸로 봐서는 연관성도 적고 파급 효과가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양적으로는 성장이지만 과연 그것이 한국인들한테 이득이 됐을까는 좀더 살펴봐야 될 문제다. 1931년이 되면 이제 만주사변이 있고 37년에 여러분 중일전쟁이 있고 41년에 태평양전쟁이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본이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결국은 해외로 침략을 해서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원료를 공급받고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만주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제 당연히 만주로 쳐들어갈 때 조선 내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수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1931년도에는 10% 정도에 머물렀던 군수산업이 3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40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군수산업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항공기라든지 전투기, 그다음에 뭐 함정, 그다음에 뭐총 이런 것 같은 이제 군수 물자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수리하는 산업, 그렇죠? 이게 이제 군수공업이고요. 그 원료를 대주는 뭐 철강, 금속, 그다음에 뭐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뭐 석탄, 뭐 석유, 가스, 그다음에 뭐 폭탄을 만들거나 할수 있는 화학공업 이런 것까지도 포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총독부가 1941년에 정부가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기업 활동을 하게 허가령을 내립니다. 기업 허가령을 내리는데, 자, 기업 허가령을 통해서 기업 허가령 이전과 이후에 어느 쪽이 더 신설 회사 수가 많은가? 당시에 한국인들은 신설되는 허가 수가 102개였는데 이게 이제 75개로 줄어들죠. 반면에 일본인들의 신설되는 허가 수, 이제 회사 수는 125개에서 131개로 거의 이제 약간 증가? 네, 뭐 비슷합니다. 자본 규모도 비슷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인 기업들은 거의 허가를 이제 꼭좀 내주지 않고 반면에 일본인 기업들은 웬만하면 좀 허가를 내주는 좀 그렇게 좀 약간 민족적인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42년 6월 4일 날 미드웨이 해전이 있죠. 진주만 기습 이후에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이 결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하면서 점점점 이제 전황이 일본에 불리해지는 사건인데요. 이 미드웨이 해전을 전후해서 일본이 이제 기업 정비력을 공포합니다. 이 기업 정비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일반의 민수 관계 산업, 일반의 민수 관계 기업들은 물론이고 군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만약에 비능률적인 기업이라면은
합병하고 해산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해서 설비나 노동력을 다른 이제 전력을 중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에다가 돌리려는 그런 목적의 법령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 정비 업종에 해당하는 어떤 공장들을 보면 조선인 공장, 그러니까 한국인 공장이 63%나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인 공장은 한 42%쯤 되거든요. 이제 전쟁이 점점점 일본한테 불리해지면서 이 군수회사법이라는 거는 일제가 직접 군수사업체를 운영해서 생산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할당된 생산량을 책임지고 생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냥 일본이 이 기업한테 군수물자 생산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금을 공급해주거나 그다음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거를 우대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건이 안 팔릴 경우에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보조금을 교부한다든지 손실이 나면 보상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수기업으로 지정된다는 게꼭 손해만은 아니죠. 뭔가 특혜를 준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과연 일제 말기에 회사령에 의해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이익을 받는지를 한번 보면요. 이건 분명합니다. 당시에 이제 총독부에서 군수회사로 지정된 100개 회사 중에서 조선 비행기 공업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일본 무연탄 제철이라는 요두개 회사만 조선인 기업이고 나머지 98개 회사는 다 일본인 기업이에요. 이제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한 사람들은 과연 이제 일제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업 시설들이 이제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줬다. 물적 토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과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일본인들의 여러 가지 공장 시설이 과연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정말 영향이 됐을까? 영향을 미쳤을까? 조선에 있던 일본인 회사 1,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요한 회사 1,500개 중에서 광공업 부분을 뽑아서 보면요. 북한 지역의 그 회사가 72%나 있어요. 남쪽 지역은 경공업이나 농업 지역으로 이제 놔두고 오히려 북한 지역에 많이 공장을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북한 지역의 이 광공업 시설이 72%, 남한 지역에 28%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기업 재산 중에 상당수가 북한 지역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남북 분단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을 리가 없죠.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그다음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한 농업국으로 전락합니다. 자, 그런 거 봤을 때는 일제가 남겨놓은 물적 토대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을지 참 의심이 되죠. 일본인들이 주로 북한 지역에다가 38선 이북 지역에다가 많은 공장들을 만들었죠. 종합공업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형적인 공업 구조였고 전시 체제가 되면서 태평양 전쟁 때부터 군수 산업이 강화되고 어떤 좀 평화적인 그런 성격의 산업들이 좀 축소되었고요. 광복 이후에는 일본인 기술자들이라든지 일본 그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 다 일본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고급 기술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가동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술자가 없고 부품을 구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겠지만 자 광복이 된 후에 그 일본이 남기고 간 시설에 대한 공장 가동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해방 이후에 남한의 대한민국에 남겨진 일제의 물적 유산이 한국 전쟁 때 어떻게 이제 그 파괴됐는가 이 비율인데요, 50% 이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일본인들이 남긴 그 물적 재산의 가치는 사실 미군정 시대에 3년 동안에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해준 그 물자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걸 넓혀보면 1950년대 후반까지 일제강점기에 남겨진 일본의 물적 유산들이 우리 1950년대 말까지 우리 원조 경제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런 물자의 약한 14%밖에 안 돼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과연 일제가 남기고 간 물적 토대가 과연 그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민지 조선 공업화에 대한 진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식민지 시대에. 그러니까

0: 일제강점기에 광공업 생산력이나 조선의 공장수나 노동자 수가 급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의 공업화가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더 몰락할 수도 있었던 조선의 농민의 몰락을 좀 억제한 효과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이 조선의 공업화라는 것은 일본의 대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일본의 대자본은 주로 화학이나 전력, 사업 같은데 주로 집중 투자가 됐고요. 반면에 우리 조선인들의 공업은 정미업이나 양조업 같이 뭐 술을 빚거나 이제 쌀을 제조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일본 대자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윤은 일본이 얻어가지만 그 일본 대자본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했을 때 그것의 파급효과는 미미했다. 그 다음에 1930, 40년대 전시체제가 되면서 어떤 뭐 기업을 신설하거나 기업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군수 기업이 될때 한국의 회사보다는 일본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하고 특혜를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제강점기의 공업화는 결국 이제 주요 시설이 북한에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그 공장 가동률이 저하됐고, 한국전쟁으로 절반 이상 파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의 공업화가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그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 자, 일제강점기의 가장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논쟁의 제일 치열한 부분이 바로 조선 공업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통계 그 자체, 자료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좀더 분석적이고, 조금 더 고찰해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경제성장률이 증가했고 공장수와 노동자 수가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 국토는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락했다. 공업화를 주도한 것은 일본인 자본이었으며 고급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도 주로 일본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이후 자본과 기술자들은 모두 일본으로 철수했고 한국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8.15 해방과 함께 도전과 끈기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반세기 만에 경제대국 10위에 오른 대한민국. 그 성공의 바탕이 된 것은 일제가 남긴 유산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이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3: 뭐야, 진혁이 나야? 내가 청이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2: 호루라기, 소염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3: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봐!
4: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2: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5: I'm injured.
3: 너 뭐해?
2: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어, 접었는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2: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 버스 온다. 야!

0: 1905년 대한민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1910년 주권을 잃었다. 경솔국치, 그 국가적 치욕의 날. 경복궁에는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렸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일제의 강제 점령은 35년이나 지속됐고 혹독한 무단 정치는 우리 국토와 백성을 유린했다. 일제는 강제 징용과 가진 수탈을 일삼았고 한글을 지우고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일제 강점기 경험이 한국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해석을 두고 여전히 논쟁 중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근대화의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1: 식민지 근대화로 마지막 시간으로 보건의료의 근대화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수준이 높아질수록 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은 구한말의 비위생적인 거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양인들이 분명히 이제 초가집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초가집을 봤을 때 한국으로 보이죠. 물론 사람들은 약간 좀 묘사가 좀 한국 사람과 같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누군가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 좀 악취 같은 걸 맡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코를 막고 이제 이동하는 모습. 그래서 구한말의 좀 비위생적인 거리를 보여주는 어떤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만든 대한의원 병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돈된 것 같고 위생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대한의원 병실의 모습이죠. 자, 이걸 통해서 구한말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일제의 어떤 지배를 덕분에 보건의료의 근대화가 된 거 아니냐. 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독부의 의료정책으로 인해서 조선인의 위생이 향상되었다. 자, 한국인의 위생이 크게 좋아졌다. 그 다음에 의사 한 명당 인구수가 훨씬 줄어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의

근대화를 해주고 너희들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된 의사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인 의사가 아니라 일본인 의사고, 그 의사들 중에 또 상당수가 또 한국에서 개업한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배출한 의사 수는 늘긴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만든, 일제가 만든 광공립병원은 한국인들을 위한 병원이라기보다는 현재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병원이었다. 저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논쟁 앞에 우리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를 바라보는 또 기준을 하나 다시 설정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병원이나 의료 정책 속에서 과연 한국인과 일본인 중에서 누가 이득을 얻었는가? 네, 그다음에 이런 병원들로 인해서 많은 의료 정책이 개발되고 많은 병원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의료 정책을 시행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다음에 일제 의료 정책이 과연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번 식민지 근대화 중에 의료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인 의사수와 일본인 의사수를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한국인 의사수는 1912년 72명에서 1943년에 2618명으로 36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반면에 이제 일본인 의사수도 353명에서 1414명으로 늘었고, 1937년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1943년 일제 말기에는 1194명이나 배출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에 근거해서 자, 한국인 의사수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발전,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근대화가 이뤄진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주목해야 될 표가 하나 있는데요. 1910년, 사실 한국인 의사수가 1344명이었었어요. 근데 1912년에는 그게 72명으로 줄죠. 자, 뭐 의사들이 무슨 전쟁이 나서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자, 그것은 일제 정책과 관련이 됩니다. 아, 원래 191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의사들도 의사로 인정을 했었어요. 조선의 전통 의사 인정했었는데 이게 1912년이 되면 일제 보건 정책이 바뀌면서 전통 의사인 한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들을 의생으로 격하시킵니다. 그리고 서양식의 그 의사들만 의사로 인정하다 보니까 72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00명 되던 그런 의사의 수가 이제 한의사가 빠지니까 72명으로 줄어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조선의 의사 수가 굉장히 늘었다. 그러므로 일제가 한국의 의료보건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렇게 많은 의사가 생겼지만 저렇게 많은 의사를 배출했지만은 과연 다른 나라, 그러니까 조선,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일본인의 의료인 한 명당, 의사 한 명당 인구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자, 좀더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사 한 명당 조선의 인구수는 1914년에 2만 5천 명 정도 수준에서요, 1944년에는 6,700명 수준으로 훨씬 나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많아지니까 의사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한국인의 수가 줄었으니 어떤 의료가 개선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에서 배출한 의사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조선인 의사수, 한국인 의사수와 더불어서 일본인 의사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의사들의 상당수가 졸업은 한국에서 했지만 개업은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의 의료 개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의 의사 한 명당 인구를 일본 국내 그리고 이제 타이완과 비교해 보면은 조선의 상황이 가장 열악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본인은 의사 한 명당 인구가 1200명 수준을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타이완은요, 의사 한 명당 6000명 수준에서 2000명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은 어떠느냐? 조선은 의사 한 명이 처음에는 2만 명을 담당하다가 조금 나아지면서 6000명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봐서 알수 있겠지만은 역시 의료 환경이 일본이 제일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대만이고 조선이 제일 열악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본은 의사 한 명당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제일 낮게 이제 환자를 받고 있고 반면에 대만보다도 조선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이 조선과 대만의 타이완의 관공립의학교 졸업생 수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제가 대한의원의 의학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광재원이라는 의학교가 있었는데 여기를 통합해 가지고 1907년에 대한의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1910년에는 조선 총독부 의원으로 계층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한국인 의사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916년에는 조선 총독부 의원 소속의 의학 강습소를 경성의학전문학교, 줄임말로 경성의전으로 승격시켜서 의사들을 더 양성하는데요. 여기에는 주의할 것이 일본인 학생들도 입학을 허용합니다. 네, 그래서 1911년부터 43년까지 한국인 졸업생은 986명 정도 되고요. 일본인 졸업생은 1319명을 배출합니다. 이것은 한국인 졸업생은 한 전체 졸업생 중에 43% 정도 되고, 일본인 졸업생은 전체 졸업생 중에 57%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세워진 의학교인데 일본인들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1920년 이후에 이 한국인 졸업생들이 약한35% 정도 되고요. 일본인 졸업생들은 비율이 한 65%쯤 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져가지고 1930년 정도, 30년이 넘어가면 한국인 졸업생은 한25% 정도, 그다음에 일본인 졸업생은 한75% 정도로 오히려 일본인 졸업생 수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 상황은 경성제대 의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성제국대학에도 이제 의대가 생기는데 1945년까지 한국인 졸업생들은 한29% 정도 되고요. 일본인 졸업생이 71% 정도 배출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뭐 많은 의학교들이 세워지긴 했으나 일제강점기 중기로 넘어갈수록 일본인들도 이제 의사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일본인 의사수가 굉장히 급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1911년부터 45년까지 관공립의학교 졸업생을 보면 한국인들은 약한 38%고 일본인들은 한 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타이완, 대만에서의 그 관공립의학교에서는 대만 사람들이 74%, 일본 사람들이 약26% 정도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의학교들은 주로 대만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대만 의사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에 있는 의학교들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일본 사람들 더 의사로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좀 민족차별적인, 정말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인들의 의료 발전을 위한 한국인 의사를 양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들을 의사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선인의 등록 의사수와 또 신규 의사수, 그리고 일본인의 등록 의사수와 신규 의사수 두 개를 내고 있습니다. 일제하에 의사가 된 조선인이 3,319명인데, 그중에는 이제 조선의 관공립의학교 졸업한 사람, 그다음에 사립의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 일본 유학 가서 의사가 된 사람 등등 뭐 이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내 조선 내에서 의사가 된 일본인은 3,055명입니다. 대부분 다 조선 내그 관공립의학교, 경성제대 의학부나 아니면 경성의전을 졸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규로 배출된 의사보다도 등록 의사수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인들은 면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주로 한국에서 기업을 했기 때문에 뭐 정말 한국의 의학 보건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볼수 있겠지만요. 일본

한국인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신규 의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한국에서 개업하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겠어요? 자, 의대 졸업장은 한국에서 받은 일본인 의사들이 개업을 한국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딴 곳, 즉 일본에 가서 의대 개업을 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이것은 한국에서 설립한 의학교인데 오히려 일본의 어떤 의료에 더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아일보 1929년 3월 10일자를 보면 경성의전 졸업생의 8알이 일본으로 취직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의 돈으로 경성의전을 경영하고 만들었는데 그 취지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통계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식인들도 경성의전은 한국에서 만든 의학교인데 왜 일본인들 의사가 더 많고 또 일본 쪽으로 왜 의사가 유출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 실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통계를 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법정 전염병 환자 수입니다. 그리고 또 인구 10만 명당 법정 전염병 사망자 수입니다. 자, 이거는 뭐 조선 총독부의 통계연보, 뭐 대만 총독부의 통계, 통계서, 그다음에 일본의 장기 통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합산해서 이제 통계를 합친 건데요. 총독부는 1912년부터 43년까지 법정 전염병을 조사해 가지고 조선 총독부의 통계연보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조선 사람이나 대만 사람은 굉장히 그 질병 발병률도 적고 그다음에 사망자 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서 거의 뭐 의료보건의 천국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인구 10만 명당 법정 전염병 환자 수가 한 200명 정도로 거의 균질하죠. 매 거의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한 200명 정도 수준으로 일정하고요. 근데 문제는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법정 전염병 환자 수입니다. 보면은 600명에서 1000명 수준. 타이완은 그보다 조금 더 아래지만. 그래서 이게 뭘까요? 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전염병 많이 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거의 안 걸린다. 이게 뭐 병이라는 게 어떤 뭐 민족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타이완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뭐그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보다 조금 그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조금 낮은 편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전염병이라는 게 사람을 따라갈까요? 자, 어떤 뭐 일본인이니까 전염병 발병률이 세고, 그렇죠? 뭐 조선 사람이나 대만 사람은 토착인이니까 전염병 발생률이 낮고. 자,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죠. 결국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제 총독부의 관심은 조선에 살고 있거나 대만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보건 위생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지만 오히려 조선인이나 대만인의 어떤 보건 위생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거의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될것 같아요. 뭐 질병에 걸리던 말건 죽던 말건 통계에 별로 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나 대만 총독부의 제일 관심사는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하는 것.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아주 피식민지의 조선 사람이나 대만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굉장히 없는 거죠. 통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않는 것이죠. 자, 이거는 다른 전염병도 비슷합니다. 10가지 법정 전염병 가운데서 성홍열과 이질의 환자 및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요.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에 비해서 조선인 환자의 사망수는 거의 없습니다. 조선인 환자의 사망자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역시 이것이 뭐 민족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홍열이나 이질이라는 게. 결국 이것은 일본 본토의 전염병 치사율이 한15% 정도 되거든요. 15%에서 3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제 총독부가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의 어떤 위생 상태는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지만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은 사실상 의료보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거의 조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일제강점기의 이제 도립위원회의 어떤 수인데요. 일제강점기 동안에 계속 도립위원회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1909년에 2개, 1910년에 10개 정도, 그 다음에 1943년쯤 되면 43개로 늡니다. 그리고 도립위원회 건물 규모도 3배로 늘고, 예산도 도립위원 한 개당 평균 한 4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수도 늘고, 예산도 늘고, 건물의 어떤 규모도 커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환자입니다. 누가 이 병원의 확대 속에서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건데, 도립위원회 외래 환자, 와서 치료받고 돌아가는 사람, 그다음에 입원 환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머무르는 사람을 보면 증가 추세인 건 분명한데, 이용자를 보면 우리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일본인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맨 밑에 깔려있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이용자 수죠. 외래나 입원 환자 수인데요. 이거는 결국 뭐냐? 조선의 도립의원들을 만드는데 조선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겠죠? 근데 사실은 의료적인 혜택은 대부분 다 일본인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가지고 과연 일제가 만든 병원으로 한국의 보건의료가 과연 발전했다. 한국의 보건의료가 근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자, 이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조선에 설치한 도립의원은 사실상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지,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지,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의 보건의료 상태와 광복 이후에 우리 한국인들의 보건의료 상태를 한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인들의 1인당 칼로리를 계산한 겁니다. 육소영이라는 분의 박사 논문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보면 1918년부터 45년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 있는 52년까지는 한국인의 1인당 칼로리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죠. V자가 확실하죠. 그래서 감소하고 있다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한국인들의 1인당 칼로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V자 형태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내내 한국인들의 1인당 칼로리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더라. 그리고 6.25전쟁 때 약간 정체 상태를 갔다가 1953년, 즉 6.25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점점점 한국인들의 칼로리 수가, 칼로리 양이 이제 섭취 칼로리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걸 봤을 때 과연,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한국의 어떤 근대적인 보건의료가 발전하고 그것이 광복 이후에 영향을 줬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일제가 남긴 보건의료 정책이 과연 광복 이후에도 보건위생에 영향을 줬을지, 그렇죠? 그 연속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만들죠. 이제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 중에서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한번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국인 의사수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사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 의사수의 증가 비율은 일본이나 타이완, 대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조선의 의학교가 많이 만들어져서 졸업한 의사수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조선의 의학교의 상당수가 60% 정도 내외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졸업하고 그들이 또 한국에 개업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서 개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인 의사 유출이 심각하고 결국 그것은 한국에서 만든 의학교는 이제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들에 관련된 전염병 통계자료,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굉장히 정확하지 않다.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는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보건위생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반면에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도립위원도 굉장히 많은 병원이 생기고 뭐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를 봤을 때 이것은 뭐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시설이지 사실은 한국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에 한국인들의 영양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일제강점기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다가 나중에 한국전쟁

0: 운동 이후에 굉장히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의료 정책이 과연 한국의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에 이바지했는가? 예, 좀 의문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보건 의료까지 총네 번에 걸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제 조선의 개발은 수탈의 대상으로서의 개발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한국을 침략 전쟁을 동원하기 위한 어떤 공국 기지화로서의 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 취준생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강의가 왜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 식민지 근대화의 주장대로 우리는 과연 의료보건의 혜택을 누렸을까? 의사와 병원 수는 많이 늘었지만 의대생의 과반수가 일본인 졸업생이었다. 병원도 조선에 사는 일본인을 위한 의료시설이었다. 조선인은 사망자나 환자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방치 수준이었다. 일제강점기라는 긴 아픔의 역사를 이겨낸 대한민국. 아직도 우리에게 상흔으로 남아있는 비극의 35년. 누군가 되묻지 않으며 잊히는 것이 기억이다. 우리 청년들이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어? 누나!
1: 어?
0: 우리 집에 뱀딱지가 있었네.
1: 아, 그거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엄청 힘들게 구하셨던 거래.
0: 진짜? 응? 어떻게 구하셨대?
1: 어떻게 구했냐면,
0: 응응,
1: 기억 안 나.
0: 아, 할머니가 계셨더라면 알려주셨을 텐데.
2: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들.
0: 할머니!
1: 할머니, 집에 계셨어요?
2: 아니요, 아니. 너희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요, 낙하산을 타고 왔지.
0: 우와, 멋지시다.
2: 그래.
0: 아, 참, 할머니. 이 뱀딱지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2: 아니요, 말도 마라. 엄청 힘들었단다. 아야야. 그래. 이 할미가 뱀딱지 구한 이야기 해주랴?

0: 이야기 나와라.
1: 뱀은 어떻게 움직일까? 아주 오래전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란다.
2: 안녕, 내 이름은
3: 이브드윙은 밥밥 딱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무언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의 조수.
2: 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는 거지? 정말 가만히 있어보자. 이곳에 분명히 뱀 딱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치?
3: 아, 저기
2: 뱀 딱지야.
4: 뱀 딱지인 줄 알았는데 공이네요.
2: 공?
3: 저기! 어? 저기!
1: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작동되기 시작했다.